0: 이강래 잡지사 5월호 18번째 페이지. 아주 오랜만에 조선 직업소개소장 역할로 돌아온 분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0: 저희가 전에 조선 직업탐구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조선 잠역사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모처럼 네. 또 조선의 직업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 하면은 사람들이 나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는 편이고 또 평가도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지만 조선의 이것만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0: 뭐죠?
1: 바로 기록정신. 이 기록의 생성 과정 속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몇몇 문서들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 기록은 당대의 기록으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했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당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경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조선의 여러 기록물 중에서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조선왕조 실록인데
0: 그렇죠. 예.
1: 이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의 자료가 되는 사초를 만들었던 사관들.
0: 사관. 아하.
1: 이 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 기록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0: 그렇죠.
1: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의 직업 사관.
0: 사관
1: 준비했습니다.
0: 며칠 전에 저희 황희정 측면에서 그 태종이 황희 불러다가 네. 은밀하게 진짜 이 일은 세상에 너랑 나만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드는데.
1: 그래서 조선에서는 임금이 신하를 독대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0: 자 좋습니다.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사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사관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 사관이 가져야 될 자질을 이제 직무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 실록에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인군 그러니까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함으로써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풍속의 좋고 나쁜 것과 정사를 가려서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기록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중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사관은 힘든 직업이기도 하지만
0: 받아쓰기가 아니네요.
1: 그렇지만 그 기록의 생사 여탈권 우리가 역사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 상자에 이르는 문서가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0: 네.
1: 이때 역사가가 관여를 함으로써 그 경중이 결정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역할을 사관이 하는
0: 사관이.
1: 그런 면에서 사관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될 수가 있는데
0: 네.
1: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이제 숙종 때 인연왕후의 폐위 문제를 놓고 한 80명이 연이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 주모자로 꼽혔던 박태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숙종이 그때 약간 감정적으로 그 고문을
0: 네. 그러니까
1: 형신을 할 때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박태보는 인연왕후 폐위를 반대했던 인물인 거죠?
1: 굉장히 성격이 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했던 인물인데
0: 예, 예, 예.
1: 이때도 이제 잡혀왔는데 네. 누구누구는 아, 잘못됐습니다. 그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박태보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네가 여기서 살아갈 것 같냐? 이런 톤으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0: 숙종이 직접 지금 공문을
1: 네,
0: 하는 거예요.
1: 침국을 하는 겁니다.
0: 예, 예.
1: 이때 이제 숙종이 예. 막말을 하죠.
0: 뭐라고요?
1: 박태보를 향해서 저놈을 꽁꽁 묶고 무리 돌로 큰 덩어리 돌로 입을 쳐라. 그런데 그 국문 자리니까 사관이 입시를 해 있을
0: 당연히.
1: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런데 젊은 서관이 이거를 한자로 옮겨야 되잖아요.
0: 아 그러네. 실록은 한글로 쓸 수가 없지.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신하의 대화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루어지는데
0: 꽁꽁 묶고 이런 거.
1: 꽁꽁 묶고 네. 그다음에 무리돌로 쳐라.
0: 무리돌로 쳐라 이거 어떻게.
1: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0: 그런 진짜 어렵네.
1: 여기서 이제 사관이 네. 약간 망설이거나 그 기록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박태보가 고문을 받으면서 사관을 딱 보고
0: 네.
1: 뭐라 하는 겁니다. 사관.
0: 네.
1: 야 몸을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필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쫙 그러니까 이게 묶음 모양이거든요.
0: 아 반드시 필자 하면 약간 포박당한 느낌이 있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필자 모양으로 결박해서 무석 이게 무무리돌이거든요. 무석으로 입을 쳐라
0: 네.
1: 라고 쓰면 되는데 뭐 하고 있니?
0: 박태보가?
1: 박태보가
0: 국문당한
1: 국문당하면서
0: 대박이네.
1: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0: 와, 약간 해악이 있는데.
1: 그분이. 그렇죠. 네. 그거 기록 제대로 해라. 지금 내가 고문당하고 그렇죠.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관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학문적인 뿜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문장의 실력
0: 센스가 있어야 돼요.
1: 그다음에
0: 센스.
1: 더 나아가서 그 시기를 판단하는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보통 삼장지제 세 가지 영역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말은 당나라 시기 사관이었던 유지기가 했던 말이었는데 서술 능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글 쓰는 능력이 아까 부족했던 거잖아요. 이 서술 능력인 체 그다음에 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학,
0: 네.
1: 그다음에 판단력과 공정함, 식,
0: 네.
1: 이 재, 학, 식이 있어야 사관이 될 수가 그렇군요.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0: 그러네. 순 우리말을 한자로 다 변환하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1: 네.
0: 궁금한 게 대사만 적나요? 그러니까 뭐. 왕의 행동이나 뭐 어깨가 으쓱 올라가며 뭐 미간을 찡그리며 뭐 이런
1: 지문 으쓱 올라간 게 네. 중요하면은 적고요.
0: 아 그런 것도 적어요.
1: 미간을 찡그린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으면 적었을 겁니다.
0: 손가락질을 하며
1: 그렇죠. 왜냐하면 왕의 행동이 실록에서 네.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이거 사관이 아니면 적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관은 말의 임금의 말을 그다음에 신하의 대화를 적는 기록자가 한 명 있었으면 그 옆에서는 행동을 적는 기록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존재가 사관이다.
0: 그래서 실록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기자가 두 명이 따라가잖아요. 네. 한 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0: 카메라 기자가
1: 카메라 있죠. 기자. 아, 그러네. 카메라 기자 역할하는 사관도
0: 그러네.
1: 있었다라고 보면은 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럼 사관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1: 조선시대의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은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뭐 춘추필법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0: 네.
1: 그렇지만 실제로 춘추관은 전임관리, 그러니까 춘추관에 원래부터 소속되어 있던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너 지금부터 춘추관에서 일해 라고 예문관에서 8명의 사관을 보내니까 예문관 소속이지만 춘추관에서 일을 하는 이들 8명의 사관을 전임사관이라고 표현을 쓰고
0: 예문관에서 춘추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0: 하위기관인가요?
1: 하위기관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업무만 맡지 실제 역할은 다른 곳에서 하는
0: 사관을 위한 혜택 같은 건 없었습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은 있는데 구품으로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쭉쭉쭉 빠지면은 그 근무 일수하고 상관없이 바로 승진이 돼요. 그래서 8품, 7품으로 자동 승진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다른 관직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더불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추국당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관의 어떤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사관에서 물러날 때 추천하도록 했다라는 것. 쓴 그 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관을 이제 조선왕제제도 안에서 넣었지만 네. 행정부 안에 넣었지만 문제는 늘 나 저 사관 없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
0: 네.
1: 라고 했던 왕.
0: 아 왕이?
1: 네. 네. 그다음에 저 사관 없는 데서 왕과 얘기하고 싶어 네. 대신들.
0: 뭔가 언행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정치라고 네. 하는 게 늘 네. 올바르진 않잖아요.
0: 예, 예.
1: 이게 원칙이긴 하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그 얘기를 사관이 들으면 저 둘이 지금 정치적인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네. 왕이나 대신은 가능하면 사관을 멀리하려고 사관 없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0: 네.
1: 사관은 특히 국왕 옆에 언제든지 붙으려고 하고
0: 그림자처럼
1: 네, 저기서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0: 네.
1: 이제 중요한 정보가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 법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국왕의 학습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조강 주강 석강하는 경연이 있는데
0: 네.
1: 이 경연이 있을 때 정종 때 사관도 들어와라 우리 그 대신들하고 공부하는 거 보여주면 좋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태종은 경연 때 뭐 딴 얘기를 했나 봐요. 들어오지 마라.
0: 예.
1: 이렇게 해서 세종 때 다시 이제 경연에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 이제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다. 특히 이제 태종처럼 막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임금이 볼 때는 사관은 껄끄러운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갑자기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막 세조나 뭐 연산군 때 사관이었으면 진짜 배짱이 있어야 그 근처에 어떻게 가?
1: 그리고 목숨 걸고
0: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1: 그리고 너 잠깐 이리 와봐. 뭐 썼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 두려움이
0: 바로 굉장할 것 같아요.
1: 굉장히 컸을 텐데 그거를 무릅쓰고 했다는 점에서 진짜 언론인의 느낌으로
0: 그러네요.
1: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네요. 이 작업을 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관들이 이 기록들이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최종 편찬물이 되는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1: 네, 사관이 만들어내는 기록물들은 사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각 관청에서 만들어냈던 그 여러 문서들을 이제 각사 등록, 각 관청의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개인 문집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합니다. 또 지방에서 관청에서 올라오는 기록들도 모두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편찬 실록청이 만들어져서 한 4, 5년 정도 작업을 하고요. 특별한 어떤 난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 실록을 잃어버렸을 때 이괄에 난 때 광해군 관련된 기록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한 10년 만에 광해군 일기가 완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기록물들은 춘추관에서 관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춘추관은 일상 업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실록을 편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 왕에 대한 기록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별도의 TF팀인 실록청을 꾸리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실록청 그다음에 이제 그 폐위가 된 사람이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기청.
0: 일기청.
1: 연산군 예. 일기, 광해군 일기.
0: 아, 그러네요.
1: 네. 예. 그렇게 이제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왕 측근으로서 기록을 했던 이 사초가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사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하나는 입시사초, 또 다른 하나는 가장사초라는 건데 입시사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 옆에서 말 막 써요. 막 쓰고 퇴근할 때 그
0: 네.
1: 기록을 춘추관에다가
0: 제출해요.
1: 제출합니다. 네. 그럼 춘추관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날 또 후임자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출근을 해서 네. 기록을 이어서 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시사초인데
0: 네.
1: 집에 가서
0: 네.
1: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못 쓴 게 있잖아요.
0: 아, 사관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1: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숙기니까 그때는 일단은 그걸 막 쓴 거예요.
0: 곱씹어봤더니 맥락이 이랬던 것 같아.
1: 이 내용은 임금이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예를 들어 오늘 좌의정 이상하던데 왜 좌의정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다른 관청의 일을 건드리지?
0: 네.
1: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그 좌의정을 봐왔으면은 그 사람 오늘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런 기록들은 별도로 기록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냐면 집에다 보관을 합니다.
0: 와.
1: 이걸 집에다 보관하는 사초 그래서 가장사초 이렇게 얘기를 해서
0: 네.
1: 실제로 입시사초는 약간 그 속기 같다면 네. 가장사초가 평가가 담겨있는 더 중요한 사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집에 보관하던 걸 나중에 다
1: 실록을
0: 가져가나요?
1: 만들 때 다시 가져가요.
0: 아, 야 대박이네 진짜 체계가
1: 어마어마하죠.
0: 네네네.
1: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사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입시사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0: 네.
1: 입시사초는 어차피 춘추관에서 다 그렇죠, 다른 그렇죠. 관리들도
0: 네.
1: 보니까
0: 네네.
1: 가장사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그러네.
1: 그러면 이제 이 사초를 나중에 실록을 만들 때 다 제출을 합니다.
0: 네.
1: 다 제출을 하고 이 사초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1년마다 이 문서를 편집을 해요.
0: 네.
1: 1차 편집을 해서 연, 월, 일에 맞춰서 편집을 하게 되는 게 시정기라고 하는 건데 1년짜리 실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0: 1년짜리 실록.
1: 네. 네. 그렇지만 실록은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지만 계속해서 왕 재위 기간에 만들고
0: 네.
1: 더불어서 이 시정기는 이제 사론이라고 해서
0: 네.
1: 사관의 평가는 없습니다.
0: 네.
1: 그냥 쭉 어떻게 보면 일상을 기록한 일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0: 네.
1: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세 벌을 만들어서
0: 네.
1: 춘추관,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사곡
0: 네.
1: 이렇게 세 곳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0: 예.
1: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실록 편찬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왕이 승하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정기, 그 다음에 집에 드디어 그 가장사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사관이었던 그때 재임했을 때 사관으로 재임했던 사람 다 사초를 낼 거 아니에요.
0: 네.
1: 이제 그러면 그 실록청에 있는 총재관을 중심으로 편찬자들이 쭉 보면서 예. 편찬을 하기 시작하고요.
0: 네.
1: 그래서 초초본, 중초본, 마지막 정초본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 나오는데
0: 네.
1: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록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론이라고 하는 사관의 평가가 들어간 건
0: 조선만이, 유일하다.
1: 그리고 자세함에 있어서도 중국과 베트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네.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이 조선왕조실록 사관들이 쓴 것들을 이제 국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썼을 때 그 예를 들어 뭐 춘추관 뭐 아까 실록청이라고 하셨 예를 들어 뭐 실록청장이라고 하면
1: 총재 네 실록청
0: 총재 네, 네. 그 위에 더 높은 대신들이 관여하거나 한번 검열을 거쳐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1: 검열을 거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언제냐면은 실록을 편찬할 때예요.
0: 실록 편찬할 때.
1: 왜냐하면 네. 실록을 편찬할 때 일단 실록 편찬의 기준이 임금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대신들은 살아있잖아요.
0: 그렇죠.
1: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가장사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대신들과 관련해서 불리한 기록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죠.
0: 네.
1: 그런데 그 불리한 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0: 네.
1: 내고 났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실록 편찬 담당자의 그 대신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0: 있죠. 예.
1: 그리고 가장사초는 김영재입니다. 김영, 내가 누가 썼는지
0: 아, 김영. 예,
1: 어떤 사관이 썼는지를 기록해서 올리는 거예요.
0: 아,
1: 그럼 예를 들어서
0: 찍히죠.
1: 어, 내가 예. 대신으로 이번에 내가 실록을 편찬하게 됐어. 그런데 예. 이강민 사관이 계속 내욕을 한 거예요.
0: 아, 그런데 왕은 죽었어도 대신은 살아있죠 지금.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0: 문제가
1: 거죠.
0: 그렇죠. 사관은 맘 놓고 못하죠.
1: 그런데 예. 그 사관으로 볼 때는 그 기록을 낼 때 가장사초를 이제 낼 때 그 분위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강민 사관이 볼 때 그래도 박광일 좌상이 이번에 실록청 총재는 안 맞겠지 그랬는데 맡아버린 거예요.
0: 큰일 났다.
1: 큰일 난 거죠.
0: 어떻게 그러면?
1: 그럼 이제 네. 밤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네. 실록청 담당자 똑똑 두들겨요. 여기서 이제 실록청에서는 사관은 사초를 제출하고 편찬하지만 주요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 관리 책임자한테 그거 나 그 좀 빼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0: 아, 이강민 사관이 가서 네. 내가 쓴 거 그 좌상에 대해 썼던 거
1: 박광일에 대한 거 빼주면 안 돼.
0: 아, 그래요.
1: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평소 친분이 있으니까 네. 빼줬나 봐요.
0: 아, 빼주기도
1: 이게
0: 하고.
1: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세조실록 때 나타나게 되는데 세조실록 때 사관이었던 민수가 사초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비판했던 양성지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재상이긴 합니다만은
0: 네.
1: 이 양성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가 실록청 담당자에 가서 이거를 빼서
0: 빼줘
1: 예. 하고 그게 문서가 아마 번호가 있었나 보죠.
0: 네.
1: 그랬더니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0: 예, 예, 예.
1: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하는데 이거 왜 고쳐졌냐 누가 고쳤냐 라고 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요.
0: 아, 예.
1: 가장사초에 대해서
0: 예, 예.
1: 그랬더니 사관이었던 원숙강도 권람의 기록을 삭제를 했던 거예요.
0: 권람.
1: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권람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거는 당연한데 누가 화가 났냐면 예종이 화가 난 거예요.
0: 예종이 왜 화났죠?
1: 세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다 기록하면서
0: 예, 예.
1: 왜 대신들의 기록은 사관들이 알아서 고쳤냐.
0: 그렇죠.
1: 우리 아버지.
0: 그렇죠. 예.
1: 기록은 왜 다 그대로 두면서
0: 예, 예.
1: 아니 양성제도 무섭고
0: 예.
1: 권람도 무섭고
0: 죽은 우리 아버지만 억울하지 않냐 지금.
1: 그랬더니
0: 예.
1: 이제 원숙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대신을 거스르면 화가 빠릅니다. 법보다 주먹은
0: 왕한테요?
1: 아니 왕한테 그렇게
0: 됐죠.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1: 네, 네.
0: 대신 거스르면 화가 빠르다.
1: 대신 거스르면 화가 빠릅니다. 저 후안이 두렵습니다. 아마 이실직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0: 아, 저 실록에 대해서 처음으로 약간 그 불안전함이 느껴지네요.
1: 불안전함이 있죠.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대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대신들의 잘못된 내용들도 실록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평소 언행과 행동 또 어떤 정책 위반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사관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내가 찍히더라도 이 기록은 빼달라고 안 할 겁니다 하면은 어쨌든 역사에 박제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거니까.
1: 내가 예. 이 사람을 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내 잘못된 기록은 남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관을 벌 줬다면은 그것도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 옹졸함까지 추가되네요.
1: 옹졸함도 추가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옹졸했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0: 예예 예. 자, 그러면 수많은 사관 중에서도 이 사람 얘기는 꼭 해주고 싶으시다 하는 사관 있으실까요?
1: 네, 앞에서 이제 사관을 꺼려 했던 임금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0: 네.
1: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사관과 관계해서 초기 사관에 어떻게 보면 입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인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0: 민인생 사관.
1: 아, 참.
0: 왜 한숨을.
1: 진짜 사관 노릇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관 옆에 있으면 힘들고 두 분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어쨌든 네. 굉장한 투철한 직업 의식을 가진 분은 분명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민인생이 어느 날 태종이 매사냥을 하는데 네.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네. 매사냥은 즐기러 간 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 이제 조선 중기쯤 가면 이게 이제 훈련으로서의 모습도 띄게 되지만
0: 네.
1: 그러니까 태종이 막 매사냥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기 이수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전 그때 누가 이러고 숨어있는 거야.
0: 아니나 다를까.
1: 그러니까 실록에 나와요. 태종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0: 예.
1: 쟤 누구니? 왜 와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 태종의 총신이었던 굉장히 아끼는 신하였던 이숙번이
0: 네.
1: 아 사관의 일이라는 게 네. 중요합니다. 기분 좀 푸세요. 라고 했던 게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래도 이제 태종이 승지들에게 야 그래도
0: 내가 놀러 왔는데 편하게 말도 못하면 되겠냐?
1: 매사냥하는데 사관이 왜 와? 여기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0: 네.
1: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다섯 승지들이
0: 네.
1: 붙어서 아니 저 민인생이 안 왔으면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친구가 왔으니까 우리 일이 좀 줄어든가라고 생각하십시오.
0: 아,
1: 우리도 그 임금님의 말을 이렇게 행동을 기록해와서 넘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 설득을 했어요.
0: 네.
1: 설득을 했는데 태종이 생각하니까 너무 좀 이게 답답한 거였죠.
0: 네네네.
1: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 근데 이게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0: 말이 안 되겠죠.
1: 왜냐면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네. 주요 논의의 결제 그쵸.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0: 네.
1: 그런데 어쨌든 그 명을 내렸는데 조선 초기니까 민인생이 꾸역꾸역 편전에 들어오네.
0: 그 사람도 진짜.
1: 네. 그래서 네. 내가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라고 민인생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0: 예.
1: 그랬더니 민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편전에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 마당에서 적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아,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와서 아마 예. 이제 그때부터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0: 아니 말대꾸를 하네 태종한테.
1: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종이 나 여기가 지금 후대에는 여기서 저기 왕들이 정치를 하겠지만 난 여기가 쉬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 쉴 때는 좀 안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0: 네.
1: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이제 좀 가까운 신하들이겠죠. 얘기를 하는데 휘장이 펄럭하는 거야.
0: 네.
1: 휘장 뒤에
0: 불길한 기운.
1: 휘장 뒤에 쫙 그랬더니 민인생이
0: 아, 예.
1: 이렇게 적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0: 야.
1: 그래서 결국은 휘장을 걷고 엿보다가 들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0: 네.
1: 그 일로 태종은 일단 민인생은 멀리 변방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0: 아 이분 요새 막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분인가 보다.
1: 아, 그래요?
0: 태종이 뭐 약간 황당한 실수 같은 거 했나? 뭐 사냥감을 놓쳤나 해서 적지 마라 그랬는데 적지 마라 적은 분 아니에요?
1: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0: 네.
1: 문제는 이제 민인생과 이 태조의 관계는 사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요.
0: 네.
1: 그런데 이 민인생이 귀향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0: 네.
1: 태종이 네. 노루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0: 네.
1: 이거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0: 예,
1: 봐서
0: 그거.
1: 네. 그게 동료 사관이거나 아니면 민인생이 복귀해서 이건 이제 사관의 기록이니까 이름을 적진 않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관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태종 때면 조선 건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1: 서슬이 8월 때잖아요.
0: 그러니까 후대라면 예를 들어 선대 때부터 사관은 항상 무조건 이렇게 적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건국 초기부터 그 원칙을 딱 지킬 생각을 했는지
1: 그게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군데에 나타날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이렇게 태종이 비록 귀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옆에 신하들이 다 이거는 원칙에서
0: 그러니까.
1: 거는 네. 왕이지 서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갔고 그러한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대에 알게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일을 했던
0: 그러네요.
1: 그런 거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0: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보면 좀 극한 직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사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그 사관 역시 이제 사람이라는 점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관이 남긴 사초 그리고 이 사초를 바탕으로 만든 실록 덕분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로서도 굉장히 큰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록 정신, 즉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사필은 굽힐 수 없다. 내 기록은 올바르게 적는다라고 했던 사관의 정신을 당대의 왕, 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력을 견제하는 것으로서 뭐 우리가 권한을 분할을 시키지만 뭐. 상권 분립을 하지만 제사권으로서
0: 그러네요,
1: 언론을 두고 있는데 네. 그 언론의 역할을 이미 물론 홍문관에서 사관원에서 사원부에서 계속해서 간관들이 언관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당대 언론으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0: 네.
1: 그러면 나 이거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0: 기록으로 남길 용기라는 게
1: 그렇죠.
0: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조선시대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잡이죠. 예, 사관에 대해서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치면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관처럼 받아 적으십시오, 여러분. 내일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서 잡지사 라디오판은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연장방송으로 펼쳐져서 경기 평택을 후보 토론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잡지사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편하실 때 저희 너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검색하셔서 들르셔서 박재식 작가와의 과학 이야기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제가 드로엔즈라는 페르소나 안에서 보여지고 싶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착실하고 착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저도 게으를 때 있고, 저도 오늘 늦잠 잤어요. 어저께 새벽 2시 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제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너 이렇게 게으른 거 알아? 너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 알아? 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편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0: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드로엔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로 유튜브를 한 지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작년에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왜냐면은 게리 바이널척이라는. 게리 바이널척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시면서 자기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이제 불러일으킨 인물이다라고 꼽히는 분이신데요. 저를 부르셨거든요. 만나자. 그래서 뉴욕에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엄청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너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1: I'm very concerned about how much envy and jealousy there is in the world. Everyone's looking at everybody else. I think that's a very dangerous perspective.
0: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유튜버니까 실제로 느끼기에 지금 이 온라인 생태를 요즘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편가르기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그 비판을 넘어 비난들이 이제 쏟아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의외인가요? 오늘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미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저도 있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볼 때 보면서 그냥 왜 괜히 이제 별로인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막 저를 향한 비난도 있고 저의 게스트를 향한 비난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막 저희 또 세바지 같은 거에서 열심히 살자 딱 이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노예처럼 부려지고 골병 든다 이런 얘기 하시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좀 적당히 느슨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너네 같은 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제 메시지와 이제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 어떻게 미움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주장에는 거기에 이제 반하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누군가가 그냥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는데 나도 당연히 미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누구나 당연히 미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어느 날은 하루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울면서 막 불만을 막 토로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별로다. 이건 이래서 싫다. 뭐 누구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막 이게 되게 아쉬움을 이렇게 또 토로하시는 영상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징징대지? 약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F입니다. 공감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미움이란 감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나한테 왜 올라오는 걸까? 물론 저는 악플 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미움이란 감정이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 왜 이분한테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할 때 제 한 심리학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결핍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죠.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길래 내가 이런 미움이란 감정이 들었을까? 자세히 이렇게 들여봤더니 사람마다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무의식 속을 살펴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맞벌이 부부의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겼어 이러면서 제가 울어봤자 제 울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우선 해결책을 먼저 찾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제 징징거리는 사람 보면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징징거릴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 참 감사한 게 제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힘든 거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티처럼 너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도 제 옆에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저도 징징거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도 힘든 일 있을 때 친구 데려다 놓고 나 이런 걸로 힘들었어 하면서 징징거리는 저를 보면서 나도 징징이었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움이란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그거를 깨닫고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아 징징대서 좀 짜증나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거가 좀 건드려졌네. 그러니까 나는 악플은 달지 말고 그래 나 이런 게 건드려졌으니까 이거를 내 안에 있는 먼저 상처를 치료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 왜냐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또다시 그 악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한때는 막 제가 파이팅 넘칠 때 열심히 삽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살자는 말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할 때는 그게 또 상처예요. 난 지금 힘든데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아, 좀 적당히 해도 돼요.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데 나는 성장하려고 또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얼마나 무서운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더 힘들지 않나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나를 제일 잘 아는 건 사실 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되게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맞아요. 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저도 제 안에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기 혐오에 좀 빠진 적 있으시죠? 막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내가 이렇게 목표 설정해놓고 이것밖에 오늘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저도 스스로 아, 내가 너무 별론 것 같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할 때는요.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런 저를 욕하는 글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드로앤드류 별로. 드로앤드류 재수 업.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보면서 희한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그래, 이들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 난 저게 문제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저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란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어쨌든 제가 드로앤드라는 페르소나 안에서 보여지고 싶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생길 거고 우리 아들이 앤드류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착실하고 착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저도 게으를 때 있고 저도 오늘 늦잠 잤어요. 어저께 새벽 2시 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제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너 이렇게 게으른 거 알아? 너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 알아? 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알아? 그런 거가 계속 제가 생각이 들수록 저를 되게 자신감 없고 나약해지고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 억지로 그 밝음과 긍정을 끌어내서 영상을 만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하냐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제가 나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책을 딱 펼쳤더니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막 거울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래요. 나를 보고. 멋있어 너는. 딱 아침에 딱 거울에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어저께 먹고 잔 그 음식에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느라고 이렇게 퉁퉁 부었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살도 쪄 있고 얼굴에 스트레스로 트러블이 나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사랑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연목에 빠진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저의 거울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의 아내분을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 그 당시 여자친구가 때로는 내 친구 같고 때로는 내 엄마 같고 누나 같고 형제 같고 선생님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게 됐고 내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 그렇지 이 사랑이라는 것도 꼭 연인과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 스스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내가 나한테 친구가 돼주고 전 또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형제가 돼주고 또 부모님이 돼주고 선생님이 돼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제가 조금 우울해지면 저는 이제 저랑 노는 거죠. 제가 이게 놀아주는 거죠. 재밌는 거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좀 없으면은 제가 스스로 저한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거예요. 아, 요, 너 드루앤드루야. 너 좀 쩔어. 이렇게 제 스스로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힘들 때는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어리석게 행동하면은 좀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저의 이제 미운 모습들을 받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때는 우리가 똥 싸도 엄마가들이 막 와 똥 쌌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냥 저를 이제 부모처럼 아, 나의 미운 모습도 있지만 이것도 다 보듬어 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한 게 아, 나는 나를 이제부터 귀하게 키우기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배달 음식보다는 제가 좋은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잘 먹이고 그 잠자리를 잘 이렇게 정돈하고 잘 씻고 잘 가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고 이러더라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그래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기개발 유튜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 자기개발 유튜버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세 가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벌써 이제 6년째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편 죄송하더라고 제가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없애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 계세요? 어 대단하시다. 자기개발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매일 운동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글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억지로 하는 순간 그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개발을 숙제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제일 전제돼야 되는 거는 우선 나를 귀하게 키워야 되더라고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되고 나를 사랑해야 그런 새벽 운동 막 아침 아침 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한테 약속해 봅시다. 내가 나를 귀하게 키우기로 하겠다고. 네, 나를 귀하게 키우는 것부터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꽃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어나 참 김경수입니다. 어제 메모리얼 데이라는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비와 차가운 날씨에 많은 미국의 타운들이 준비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아직 비가 멈추지 않은 거리에서 짧지만 강렬한 우리 마음의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갖게 하는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나온 타운마다의 어른들의 깊은 눈매가 또 오늘 아침까지 기억에 남는 어제였는데 오후가 되면서 초록의 5월이 비구름 사라진 하늘 아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파티 계획을 혹시 망쳤을지라도 어젯밤에 꼭 이틀을 산 것 같다라는 말을 대부분의 미국의 북동부의 우리들이 한 그런 어제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새로운 오늘 밝은 태양으로 시작하는 5월 26일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불을 뿜는 이란 남부에 새롭게 공격을 그렇지만 방어의 목적으로 했다는 미국 측의 소식. 이 소식으로 눈을 뜨는 아침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꼭 일주일 후 6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지금 현재 불을 뿜고 애난 뉴저지주 팔레사이드 파크 시장 선거 한인 현재 시장과 한인 도전자 후보 간의 경쟁이 또 뜨겁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감사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변함없이 만났는데 왜 모두들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들이 쉬고 돌아온 오늘 화요일 아침은 뭔가 낯설까? 이 자리가 낯섭니다. 아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1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봤던 그 일기예보의 최고 기온보다는 조금 내려가지만 오늘 뭐 섭씨로 28도 거의 30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추웠죠. 어제 아침에 차가운 비와 함께 시작했던 메모리얼 데이의 기억은 바베큐며 또 수영장 파티 이런 것들 못하게 됐을지라도 어제 오후에 거짓말같이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래도 또 기분 좋은 석양을 볼 수가 있었던 미역과 그 일대의 대부분의 우리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맑은 날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름이 표시가 더 강렬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내일 수요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데 또 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내려오면서 평균 75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덥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돌아온 태양이 오늘 비가 올 찬스는 1%라고 하는데 이게 비가 올 찬스가 1%만큼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또 얼만큼의 그 가능성으로 오는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계산된 1%이기 때문에 뭐 또 갑자기 비가 오는 곳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대막 이를 앞둔 북중미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허허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월드컵 축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심과 이 모든 것에 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많이 못 듣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꼭 축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 축구 그렇게 사커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대체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단 커머셜 이 브레이크가 축구 중간중간에 끊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데 달려내면서도 뭐 공을 더 잡고 있던 시간이 긴 팀이라고 해서 더 이기는 것도 아니고 땅 따먹기도 아니고 그냥 골이 안 나면 이게 지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지 않는 장사를 왜 하는가 미국에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쉬워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지금 북중미 3개국 공동 주최라고 하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가 미국에서 그 열리게 되는 이번 월드컵 대회에 대해서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전문가들의 소식은 엄청나게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이 조에 대한민국 체코 그리고 대한민국 멕시코 또 한국과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세 경기 조별 리그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 미국 북동부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여행차 관광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개막일에 체코와의 경기는 프론투어와 함께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별리그 3차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가슴을 더 졸일 수도 있고 뭐 항상 마음이 졸여지는 그런 우리의 월드컵 본선 경기지만요. 예선도 마찬가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 경기를 보고 여기는 또 몬테레이 이 조별리그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과달라하라에서 있었고 이건 몬테레이 아름다운 또 도시죠. 관광지로 유명한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투어가 가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이 경기를 응원하자 함께 모여서 응원하자 티켓까지 여기 포함이 됐는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방지하기 필요합니다. 이 말은 부부가 가는 경우보다는 이 남편들이 혼자 갔다 오겠다. 이게 좀 빡세기도 하고요. 스케줄에. 그래서 아무튼 월드컵 축구 직접 가서 경기도 보고 함께 모여 응원도 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오자. 이런 지금 첫날과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이 각각 다른 장소인데요. 이 소식을 또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란 맘다니 지금 현재 뉴욕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했 것 같습니다. FIFA와의 협상을 통해서 월드컵 축구 뉴욕이 이렇게 뉴욕에서 개최된다 하는데 사실은 뉴저지의 MetLife Stadium이죠. 뉴욕은 뉴욕시에 그렇게 큰 경기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곳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뉴저지주에 위치한 MetLife Stadium을 이야기할 때 뉴욕에서 개최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뉴욕 시민들도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서 FIFA와의 협상을 쭉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장 그 티켓의 1,000장을 한 장당 $50씩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티켓이 뉴욕시 주민들에게만 뉴욕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청을 하면 이 추첨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50 엄청난 가격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생방송을 했는데요. 뭐인가에 빠져서 이거 신청하는 거 저도 안 했거든요. 많은 우리가 어제 메모리얼 다이어 이걸 했죠. 어제 오후 5시까지였던가요. 이 티켓 나 사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신청하는. 그래서 이 확보된 1,000장의 티켓 살 수 있는 이 자격이 추첨이 6월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7월 19일 결승전 티켓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조별 리그 경기가 MetLife Stadium,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조별 리그 5경기 32강전 하나, 16강전 하나. 와, 이걸 들어가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너무 높은 곳, 너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아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50불에 살 수 있는 이건 이제 추첨에 누가 당첨이 되는가. 예, 행운의 1,000명의 뉴요커들이 지금 또 아주 고대하는 그런 추첨이 남아있는데요. 피파가 최근에 이렇게 발표한 판매가에 의하면 $220에서 $355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50 이 가격 이 티켓을 살 수가 있어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피파가 이렇게 따로 또 이 가격 이 티켓을 줄 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뉴욕 뉴저지 공동 조직위원회가 구매한 티켓 중에서 그걸 배정을 하는 그 전용으로 천장을 떼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피파하고 합의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걸 다시 재판매하는 걸 피파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 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그 추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은 어저께 신청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날 출발하면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6월 3일에 내가 다음 주 수요일에 통보를 받는 지금 그런 날짜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뭐 못했지만 한번 재미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당첨됐구나 하는 그 통보를 6월 3일에 받고 지금 조별리그 경기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가 아니면 32강인가 16강인가 이것도 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0불을 내고 최대 1인당 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장까지. 이건 뭐 이거 다시 파는 거 양도 안 되는 그런 가격 이건 딱 정확하게 해야 되고 경기 당일 버스 출발 지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또 이 정치 리더들이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뉴저지 이거 교통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엔젤 트랜짓의 요금이 $150까지. 그래서 조직위원회 셔틀버스가 $80로 책정이 되는 순간에 피파가 또 막 당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위원회 측에서 이 만다니 뉴욕 시장과 또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커 서포트 지원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해서 버스 비용을 버스비를 낮추는데 도달했다. 와 이게 그래서 버스비가 얼마인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너무나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실한 것은 어제 이 $50짜리 이번 월드컵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이라고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불리우게 될 맷라이프의 16강 경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어제 어쨌든 신청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가시는 분들, 가시게 되는 분들 6월 3일에 추첨이 있습니다. 1,000장의 티켓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장까지 살 수 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월드컵 축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프렌치 오픈 테니스 그랜드슬램의 올해 두 번째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프랑스 오픈 그렇게 어들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대회 이름은 프렌치 오픈이죠. 그런데 이 폭염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흙 코트, 우리가 보통 클레이 코트 한 번씩 미끄러지면서 흙과 접촉을 하면 그래도 이 하드 코트보다는 뜨거운 게 좀 덜 할까요? 그런데 이 경기장 선수들이 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하는데 어제 롤랑 가로스 그 일대 기온이 화씨 91.4도 그러니까 섭씨로 33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더위 그러니까 밤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또 작은 코트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 유명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전통 때문에 여기서 줄을 서서 거기 들어가려는 관중들이 30분 넘게 기다리면서 또 물 이거 필업하는 거 뭐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프렌치 오픈 98% 만석이라고 나오는데도 여전히 줄을 서면서 이 더위 속에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밖으로 유출이 됐다. 그 내용이 상당히 임박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중재하는 파키스탄과 중국까지 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듣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또 take a few days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며칠 더 걸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왔는데 물론 전쟁 중에 언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샅샅이 알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란 남부에 공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건 또 미군에 대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을 누르기 위한 defense,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의 공격이었다라고 그렇게 일단 말은 하고 있는 미국 측인데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 줄어들면서 당연히 기름값이 올랐죠. 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곧 된다 하면서 국제유가 브렌트 크루드가 지금 $95까지 그렇게 떨어졌다. 나로당 그렇게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 개발에 있어서 그 농축 우라늄을 이란 측이 미국에 넘겨줄 것 같다,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했었는데 지금 그런 소식도 없고 일단 긴장된 또 이 지역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동 아시아의 6개 나라들의 아브라함 협정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이 나라들의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드에 함께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 두 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평화협정이죠. 그 이후에 모로코와 수단까지 동참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중재했다. 이렇게 상당히 프라우드하고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뭐 말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중동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국교가 수립되게 되는 이 나라들. 중동 평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을 수도 있는데. 협정의 명칭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조상으로 섬기는 인물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기다 넣은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오랫동안 이어져온 종교적인 또 민족적인 대립을 넘어서 평화와 화합 추구하자 상징적인 강력한 아브라함의 협정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했던 이런 이집트,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과 전통적으로 맺었던 그런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고 영토 반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의 협정들이 그렇지만 지금 영토가 교환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려주지 않았지만 그런 협정이었다면 아브라함 협정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었던 나라들이 서로 이 신뢰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런 수교하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랍의 나라들이 오랫동안 이 팔레스타인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하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과 절대 국교를 맺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외교적인 원칙을 깨고 일부 나라가 먼저 여기 와서 이렇게 국교 수립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순위파 국가들이
이 샤파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도 하고 무기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서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동의 견제의 노력으로 아브라함 아무튼 제가 아브라함 이 협정에 대해서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6개국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와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마스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 이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 지금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 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란,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축구, 어쨌든 본선까지 올라간 이란의 축구대표팀, 미국의 입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와라 이렇게 처음엔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이 된 것이 이란 축구대표팀이 미국에서 경기를, 조별 리그를 세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부러운 LA와 시애틀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에 체류할 수 없다 하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머물면서 월드컵 이 조별리그 경기 일단 사흘 그때마다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경 바로 아래에 위치한 멕시코의 티와나에 이란 대표팀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됐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LA까지 약 55분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깝겠다라고 하지만 또 공항 자체도 크고 그러니까 LA 내리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참고로 이란은 이번 월드컵 본선 경기 G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란을 포함해서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1차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전 역시 그리고 3차전은 시애틀의 시애틀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일환에서 이제 이런 국민들이 인터넷 액세스 갖게 된다,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이란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인데, 이란에서도 이란 지금 인터넷 안 되는데도 외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올여름 6주 동안 6월 11일부터 시작돼서 미국의 11개 도시, 미국 북중미 월드컵에 미국이 3개국 중에 하나지만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또 많이 발전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지금 정치 리더들도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럴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 못했어? 라고 월드컵 경기 동안에 FIFA와의 또 긴밀한 약속에 의해서, 협조에 의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건데, 이렇게 그 월드컵 끝나고 나면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다.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홈리스들이 이렇게 대거 캠프를 형성하는 그런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시애틀이 이 중에 하나고요. 진보적인 도시 지도자들의 피할 수 없는 이 난처함이라는 것이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던 이런 리버럴 도시들의 리더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행정 능력을 또 증명해서 이 월드컵 경기를 치러내야 하는 거죠. 공공 공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수십 개 기관들이 완벽하게 협업을 하게 되고 엄격한 질서 유지, 상업적인 규제. 그러니까 이 FIFA가 정하는 스폰서 외에는 그 근처도 접근해서 뭔가 갑자기 앰버시, 그냥 기습을 하듯이 기습적으로 광고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시큐리티, 치안이 강화되고 거리에 쓰레기, 이 홈리스들의 텐트촌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뭐 뉴욕이나 이런 인근의 큰 도시들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서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최소한 팬데믹 때부터 뭐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쾌적한 축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지금까지는 못했나 안 했나 이런 또 주민들 중에 원성을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건 행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아주 난처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6주 동안에 도시 전체가 깨끗하면서도 어떤 운영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고도의 운영 생태계. 여기 이렇게 우리 도시가 변할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스폰서가 코퍼레이트 시티로 이 규칙을 도시를 재정비해서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그 도시 모델을 상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 리콴유가 만들어낸 싱가포르 도시 같은 형태로 이 월드컵 경기를 치러낼 미국의 11개 도시. 그런데 또 그중에 많은 도시들이 리버럴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 그냥 인권을 위해서 거기 그냥 홈리스들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서 월드컵과 함께 어떻게 될까 또 많이 궁금합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뉴욕 맨하튼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더 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마음의 어려움, 그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영업으로 여러분 맡고 있습니다. 캣스킬 업스테이트 뉴욕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또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옵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오픈합니다.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 즐겨보십시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레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소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시 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소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더물어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아시죠?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꼭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지니의 뭉치 어느덧 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네 지난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했는데요. 아직 좀 남아있는 거죠?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지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월드컵 이번 6월 11일에 개막이 되는 멕시코에서 시작되는 월드컵에 우리 미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두 여행사가 함께 가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 25명, 6명 이 정도 가실 수 있는 거죠. 동부관광에서는 한국팀 조별리그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 몬테레이로 향하게 되고요. 개막일의 경기는 폴토에서 또 한국팀 체코와의 첫 경기 과달라하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카일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카일님이 원래 전직 기자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커버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스포츠였고 축구 바보라고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동부관광의 카일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전망,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 관람.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언제 스포츠까지 커버하시는 그런 기자 시절에 뭐 다양한 영역을 그렇게 하셨나요?
1: 뭐 한국에 있었던 시절이고요.
0: 네.
1: 그것도 이제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0: 네.
1: 저는 워낙에 뭐 야구, 축구, 농구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0: 네.
1: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0: 네.
1: 전 국민이 워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0: 네.
1: 뭐 부족하지 않게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다른 경기는 몰라도 국제대회 중에서도
0: 네.
1: 올림픽과 월드컵은 너무너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0: 그럼요.
1: 그 정도 아는 수준이라고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기대를 좀 낮춰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토포관광과 함께 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팀 조별리그 3차전, 조별리그 마지막 운명의 한판 승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
0: 네.
1: 6월 11일 우리 개막하는 날 첫 경기가 체코하고
0: 네.
1: 경기가 있고요.
0: 네.
1: 18일에 이제 멕시코
0: 네.
1: 한 경기죠. 멕시코로서는.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3차전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7일, 6일 텀으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죠.
0: 네. 그런데 이 3차전은 그때쯤이면 이제 앞에 두 경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3차전을 지켜보게 될지 지금 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이렇게 쫄여진다 그러나요? 그런데
1: 네.
0: 동부관광에서 이 경기를 보면서
1: 3차전,
0: 네, 네네. 맞죠. 말씀해 주세요.
1: 3차전을 준비를 했는데 간단히
0: 네.
1: 이번 그 중미 월드컵을 보면
0: 네.
1: 이제 한 보름 남았죠.
0: 네.
1: 네, 선수 구성을 보면 간단하게는 좀 평이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요. 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선발됐다.
0: 네.
1: 뭐 이 정도의 느낌이고. 그래서
0: 네.
1: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 변화보다는 조금 안정을 추구했다.
0: 네.
1: 뭐 이 정도의 평을 그 선수 구성에서는 듣고 있는 것 같고요.
0: 변화보다는 안정. 네.
1: 네네네. 네. 그래서 파격적인 발탁이다.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뭐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수비 같은 경우가 뭐 4-4-2 시스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백3 시스템을 쓴다라는 정도가 조금 특이한 정도로 보이고요.
0: 와, 이건 우리 나중에 또 따로 어드밴스 클래스 해갖고 들어야 될 것 같던데.
1: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건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원래 32개 팀이 참가하는데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은 48개 팀이 참가한다라는
0: 네.
1: 게 예전과 좀 다르죠.
0: 네.
1: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0: 네. 경기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우리 멕시코에서 펼쳐지는 3차전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제서야 32강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0: 네. 네.
1: 네네.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이제 이번 월드컵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0: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부관광과 함께 떠나는 이게 6월 24일 대한민국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인데 이건 또 여행 많이들 가시는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장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JFK 뉴욕 방향에서 직항이 있다가 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다른 경기들은 멕시코 시리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0: 네.
1: 항공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은데
0: 네.
1: 다행히 3차전이 펼쳐지는 몬테레이까지는
0: 네.
1: JFK에서 직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조금 손쉽게 우리가
0: 네.
1: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6월 24일 멕시코 시간으로는 오후 7시고요.
0: 네.
1: 미국 시간, 우리 미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인데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23일 밤에 나가서 6월 24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0: 네.
1: 새벽에 도착을 해서 간단히 몬테레이를 조금 둘러본 다음에
0: 네.
1: 호텔에 조금 얼리 체크인을 하고
0: 네.
1: 우리 응원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0: 네.
1: 그리고 나서
0: 네.
1: 몬테레이 경기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0: 네.
1: 경기가 끝나고 하룻밤 숙박을 하고
0: 네.
1: 그 다음날 또 몬테레이의 못다한 관광을 우리가 조금 하고 나서
0: 네.
1: 다시 JFK에도 넘어오는 그런
0: 네.
1: 일정으로 짧고 굵게 짜져 있습니다.
0: 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박 3일 중에 1박을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하게 되는 그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가는 날은 1박이 기내박이 있고요.
0: 네.
1: 실제 현지 숙박은 호텔 숙박은 1박.
0: 네.
1: 그리고 넘어오는 날도 오후에 네.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2시 넘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꽉꽉 채우면 1박 네. 4일 코스가 되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아, 같이 가자 이렇게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 아내가 아, 당신 혼자 가요. 나는 체력 과 정신력이 이게 감당을 못하겠다 이래서 1박 4일까지 될 수 있는 이 스케줄 혼자 문의하셔서 반짝을 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1: 네,
0: 얘기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어찌됐든
0: 네.
1: 그 부부가
0: 네.
1: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0: 네.
1: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0: 네.
1: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가족들은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가시기를 또 원하시는 가족들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우리 엄마가 축구에
0: 네.
1: 관심이 없다가
0: 네.
1: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0: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명까지다라고 하는데 그
1: 계획
0: 찰 것 같은데
1: 저희가
0: 네.
1: 티켓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요.
0: 네.
1: 이 티켓이 특히나 우리 그 태극 전사들 늘 그 응원하러 다니는 붉은 악마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한국 축구협회에서 같이 공동 응원단을 꾸리는 그 좌석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경기 관람할 수 있는 그 티켓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관람하러 왔는데 그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틈에 있거나 멕시코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 마음대로 응원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0: 네.
1: 네. 그래서 한국 응원단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응원할 수 있으니까
0: 더 좋네요.
1: 멋진 경기도 볼 수 있는
0: 네.
1: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조별리그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 티켓이 지금 포함된 이 상품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6월 23일 밤에 출발하는 건데
0: 네.
1: 그 티켓 포함해가지고 1,190불이고요.
0: 네.
1: 항공은 이 몬테레이 지역은 그나마 아직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00불 때 왕복
0: 네.
1: 다이렉트 항공으로
0: 네.
1: 가능하니까
0: 네.
1: 이번 주 중에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항공 발권까지 마치는 게
0: 네.
1: 좋은 듯해요.
0: 저도 26명만 가신다면 그 어디 그러니까 무인 고도처럼 딱 떨어져서 그 적지에서 이걸 응원하게 되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축구협회하고 같이 대한축구협회랑 같이 이걸 응원단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 네네
0: 네.
1: 맞습니다. 특히 이번 3차전이 또 중요한 이유는
0: 네.
1: 최소한 우리가 32강을 가려고 그러면 1승 1무 1패 정도는 거둬야지 무난하다라고 보는데요.
0: 네.
1: 첫 경기 체코전에서 승리를 해두면 두 번째 경기가 멕시코인데 아무래도 멕시코는 홈경기인데다가 수준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0: 네.
1: 32강 가는 거는 무조건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3차전이 또 큰 불수용이 되지 않을까
0: 네.
1: 생각이 있어서요.
0: 네. 그러면 지금 1승 1무 1패를 우리가 최소한 목표로 하게 된다면 여기서 1승에 우리의 그 희생되는 팀이 지금 체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 그럼요. 1차전 체코가 아무래도
0: 네.
1: 그 제일 약체, 그러니까 제일 후반에 이제 그 조인하기도 했고요.
0: 네.
1: 이 체코는 마지막에 월드컵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0: 네.
1: 사실은 그 달라스 언저리에서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멕시코나 남아공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고지대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벌써 한 채 일주일 전부터 그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유럽도 고지대 축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고전할 거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0: 네.
1: 1등보다는 2등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1등으로 네. 조 1위를 진출하면 멕시코에서 더 해야 되고 조
1: 맞아요.
0: 2위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 LA로
0: 네.
1: LA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32강을 치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0: 네.
1: 오히려 1등으로 가면 각 조의 3등과 겨루게 되는데
0: 네.
1: 오히려 우리가 A조인데 B조에 2등하고 붙는 게 수월하고
0: 네.
1: 그 다른 조의 3등들은 오히려 일본, 노르웨이 등등도 오히려 더 강적들이
0: 네.
1: 올라올 가능성이 더 있어서 오히려 1등보다는 오히려 2등이 그래서 1등은 네. 현지에서 잘하는 멕시코한테 살짝 양보하고
0: 네.
1: 2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최소한 우리 미국의 서부까지는 그 다음 경기 32강을 와서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네. 우리는 좀 많이 바라는 건데 네. 일단은 한국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32강에서 우리 전에는 16강 올라가는 게 정말 최대 목표였는데 이번엔 32강은 어떤가요?
1: 근데 전문가들이 16강은 네. 무난하고 8강까지 진단하는 사람도 우와. 있고요. 네네.
0: 어떻게 그렇게까지
1: 가져가도 어쨌든 지금 월드컵 멤버들이 네. 역대에서는 가장 좋은 멤버라고 칭을 받고 있고요.
0: 네.
1: 뭐 그 제 선봉에 서 있는 게 손흥민 선수고 네. 이강인, 김민재 등등 유럽파 선수들이 어쨌든 제 컨디션으로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0: 네.
1: 그래서 멤버는 그 어느 때보다도 2002년보다도 되지 않은 멤버다. 많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0: 네.
1: 뭐 16강 아니라 8강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0: 와, 카연님 아무래도 전 여행 전문가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옛날에 하셨던 그런 그 느낌이 확 오는데 우리가 진짜 8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몇 가지만
1: 일단 대진운이 네. 나쁘지 않고요.
0: 대진운.
1: 네. 네네. 16강까지도 대진운이 나빠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가 그 골 결정력이 문제였었는데 최근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집중 마크를 받고 있어가지고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0: 네.
1: 또 반면에 이영민 선수는 최근까지도 너무너무 현지에서 리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0: 네.
1: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예선전에서는 이제 골킥 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0: 네.
1: 우리가 알겠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인 콜로라도 구장이 홈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0: 오.
1: 이유가 이제 고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0: 네.
1: 바람의 저항이 적다라는 이유로.
0: 네.
1: 마찬가지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물류 상태로 날라오듯이 볼이 날라오는
0: 그래요.
1: 경우가 있어서
0: 축구공이
1: 우리 골키피 골퍼들이 조금 더 현지 적응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충분할 거라고.
0: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면 야구도 그렇지만 축구공도 이렇게 무중력 상태처럼 그러니까 골키퍼가 그,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건가요?
1: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에 너클볼이라고 있어요.
0: 네.
1: 공이 회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날라오니까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0: 아.
1: 그런 식으로 그 공의 움직임이
0: 네.
1: 조금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스피드도 더 나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이 조금 필요해 보이죠.
0: 네, 어떻게 카연님 같이 가실 건가요?
1: 저는 지금 일정이 조금 좀 조율 중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멕시코 현지에서 몬테레이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월드컵이 조별 리그 3차전 경기를 할 때 직접 현지에서 들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
1: 거기가 이제 인터넷 환경이 어떨지 잘 모르겠고
0: 네.
1: 뭐 등등이 좀 있긴 하지만 뭐 네. 만약에 제가 간다고 그러고 인터넷 환경이 허락된다
0: 네.
1: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지만 시간이 네.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요.
0: 아.

0: 자체가 아름다운. 그리고 JFK에서 직항으로 떠나는데 스케줄이 말씀하시기에 빡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군대
1: 가셨을 때 어디서 긴긴긴하죠.
0: 그래요? 어떻게 해서요?
1: 네네.
0: 잠시만요.
1: 당연히 네. 이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0: 네, 터프한 스케줄이지만.
1: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0: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6번만 가실 수가 있는데 몬트레이까지 날아가고 경기 있기 바로 전날 늦은 밤에 JFK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현지에 가서 몬트레이 잠깐 보고 그리고 축구 경기 함께 대한민국 응원단과 마련된 그 좌석에 그 위치에 앉아서 응원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하루 푹 쉬신 다음에 몬트레이 관광 멋지게 하시고 밤늦게 출발하셔서 뉴욕으로 돌아오시는 스케줄 맞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제가 좀 더 본격적인 자, 이 16강, 32강, 16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은 좀 없었지만 한 40초만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나요?
1: 일단은 체크포인트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골 결정력이에요.
0: 네.
1: 네, 골 결정력인데 그게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 리그하고 유럽 리그에 교체가 돼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을 좀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0: 네.
1: 그 체코전 같은 경우는 이들이 워낙에 신장이 큽니다. 평균 신장이 한 187.
0: 네.
1: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충분히 대비됐을 거지만 공중볼 상황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세트피스 상황 같은 데서
0: 네.
1: 상대를 어떻게 수비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경기를 치르면 체코전은 무난하게 승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와.
1: 마지막 우리 그 3, 4전 우리 그 동부관광에 함께하는 남아공 경기는
0: 네.
1: 그 네노라운 선수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일 큰 장점은
0: 네.
1: 그 남아공 리그에서 리그의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대량 포진돼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호흡이 잘
1: 오히려 호흡이
0: 네.
1: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공산이 있죠.
0: 네, 우리 이제
1: 항상 했던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0: 가야 합니다. 다음에 또 더 업데이트된 소식 들고 나와주세요.
1: 네네.
0: 네, 축구 바보 카야민 동부관광 여행 전문가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

0: 예쁘게 맞고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잎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제 휴일은 잘 지내셨나요? 평소에 잘 쉬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쉬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쉼도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달력을 보니까 5월 26일,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들 세월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나중에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나중에 만나지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니까 달력이 혼자 앞으로 달려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중에 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5월 26일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네, 5월 26일 화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어제 잘 보내셨어요? 하루 휴일이었는데 금요일부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요. 보니까 조금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비가 좀 왔었어요. 비가 와서 어디 가거나 하시는 분들 조금 지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후에는 또 계속 저도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오후를 좀 즐겼는데 맛있는 것도 드셨고 또 하루를 충전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하셨겠죠. 어제 쉬다 보니까 뭐 그동안 전화통화도 못했던 분들과 하기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요즘은 전화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편하게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서로 이 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 이모티콘 같은 것도 보내는데 같은 이모티콘을 보고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하면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이 좀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요. 누군가와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 사람이 지금 화난 건가? 아니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래서 문자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눈빛을 볼 수가 없고 그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겠어 이렇게 세 글자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진짜 알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삐진 건지 아니면 그냥 체념을 한 건지 이 맥락이 없이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자는 알겠어인데 정말 알겠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알겠어 하고 약간 삐진 듯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답을 할 때 말 뒤에 붙이는 이 표시로도 제 기분을 짐작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뒤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일 때랑 그냥 뭐 말줄임표를 점점점 붙일 때랑 저의 기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예리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와 아니면 조금 그렇지 않을 때를 그런 식으로 기호로 좀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노골적으로 제 기분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그런 문장 부호라든가 이모티콘으로 제 마음을 슬쩍 표현할 때가 있죠. 나 지금 조금 서운한 거야. 뭐 이런 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이모티콘이에요. 사실 이 이모티콘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의 개발자죠. 쿠리타 시게 타카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림 이모티콘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아주 조그맣게 만든 작은 그림 한 176개 정도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이런 이모티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인가에는 뉴욕 현대미술관이죠. 모마가 그 최초의 이모티콘 176개를 영구 소장품으로 등재도 했어요. 이 손바닥만한 그림 문자가 예술 작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오해를 이렇게 줄이려고 만들어졌긴 했는데 정작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모티콘 중에 해골 모양의 이모티콘 있는 거 아세요? 부모님 세대에 만약에 이런 이모티콘을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어머, 나한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해골을 보내? 뭔가 좀 섬뜩하거나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한테 있어서 이 해골 이모티콘은 너무 웃겨 죽겠다. 배꼽이 막 빠지도록 웃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좀 반대잖아요. 오해할 수 있겠죠? 이 엄지척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보통 좋아요, 뭐 동의해요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 10대들 지금 사이에서는 좋기는 좋은데 그냥 문자에서 그것만 덩그러니 만약에 왔다 이러면 아 얘가 나하고 지금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구나 형식적으로 그냥 답했다라는 신호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0대의 한 88%는 문자에서 이모티콘이 꼭 필요하다고 답을 했는데 반면에 기성세대는 절반도 안 되는 49%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같은 도구를 쓰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거죠. 한국인과 또 영어권 사용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모티콘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그냥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1위였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은 인류가 이 수천 년 동안 문자를 갈고 닦아왔는데 정작 그 감정만큼은 글자로 완전히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등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읽힌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문자 또 카톡을 보내시면서 이모티콘을 쓰실 텐데 고르기 전에 한 1초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읽을까 하고요. 오해하지 않도록 나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고 나 삐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좋은 재미있는 이모티콘 하나 같이 보내주셔도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그리고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생각이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하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로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갑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토론토.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

0: 일반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8-2.

0: 이하이가 불렀습니다. 로즈. 여러분들 그 오늘 화요일이니까 요즘 세상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시간입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알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제 마음과 또 다른 경우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 이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세대이기도 하고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랍 어딘가를 이렇게 열어보면 꼬불꼬불꼬불하게 엉킨 채 잠들어 있는 유선, 이어폰 집에 몇 개씩 있으시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줄을 막 풀다가 정말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20대, 30대의 그 젊은이들도 그 불편한 줄을 오히려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무선 이어폰의 전성시대를 뒤로하고 이 아날로그 감성을 앞세운 유선 이어폰이 이제는 당당히 패션 아이템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애플이 2016년 아이폰 7에서 헤드폰 잭을 없애고요. 이 삼성도 갤럭시에서 이어폰 그 단자를 제거하면서 에어팟으로 대표되는 그 무선 이어폰 시대가 아주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게 이제 줄 꼬이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시 그 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SNS에서는 유선 이어폰을 활용한 자기 표현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이어폰을 예쁘게 꾸미는 소위 말해서 입구 콘텐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입구라고 하더라고요. 이어폰 꾸미기의 줄임말 입구. 저희 어릴 때는 뭐 이게 줄 안 엉키면 다행이었는데 요즘은 그 줄을 누가 더 예쁘게 꾸미나 이런 것들도 서로 한다고 하니까 참 격세지감인 거겠습니다. 판매 수치도 굉장히 놀라워요. 지난달에 그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그 수치를 보면은 이어폰 거래액이 직전 동기 대비 한 12% 늘었고요. 함께 사용하는 MP3 플레이어 거래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 MP3 하면은 이게 뭐냐라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요즘에 이거 엄마 힙한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들고 다니던 그 MP3 플레이어가 이제는 힙한 것이 됐네요.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패션 브랜드도 그 이렇게 요즘에 유선 이어폰을 2026년 봄 여름 상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아주 품절 사태까지 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LP판에서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카세트 테이프로 그 다음에 워크맨에서 MP3 플레이어로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새로운 것만 보고 달려온 이 젊은 세대가 오히려 우리가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모르고요. 너무 빠르고 또 너무 편하고 너무 깔끔한 이런 세상 속에서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나다운 거다라는 이런 감각.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또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겠죠. 우리 세대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던 그 감성을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막 발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뿌듯하기도 해요. 흐뭇하기도 하고요. 그 서랍 속에 있는 그 유선 이어폰 있으시면 저거 버리려고 그냥 막 담아주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그게 요즘 말로 레트로 명품일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서 이렇게 꽂고 라디오를 또 청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유행이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것이라고 그냥 아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0: 효능 중에
1: 네.
0: 꼭 기억할 단어가 있다.
1: 네.
0: 아포토시스.
1: 그렇죠.
0: 설명 좀 해주십시오.
1: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사멸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생길 네. 수 있는 비정상 세포가 많잖아요. 이게 스스로 그렇죠. 죽도록 사멸하도록 돕는 효과라고 말씀해
0: 맞습니다.
1: 주셨어요.
0: 네. 이 내용은 여러분 뭐 AI나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후코이단 아포토시스 효과 이렇게 치시면 뭐 수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한마디로 요약하면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그리스 말인데
1: 네.
0: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얘기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초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1: 네.
0: 저 이제 고객 중에는 수술 후에 재발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꾸준하게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면역 관리하십니다.
1: 네.
0: 바로 그것이 아포토시스 효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후코이단의 효능을 그럼 몇 가지만 좀 요약해드립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아포토시스 효과. 조금 쉬운 말로는 자연 면역력, 치유력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1: 그래서 네.
0: 첫 번째는 면역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후코이단은 의외로 소화기 계통에도 좋습니다.
1: 소화기에도요?
0: 제가 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점막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1: 네.
0: 위나 장 기능에 활발한 운동을 유도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은 후코이단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0: 네. 그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1: 네.
0: 후코이단은 소화기 계통에도 유용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후코이단은
1: 네.
0: 혈액 내에 혈전 형성을 막아주고 제가 예전에 항응혈 작용 이런
1: 그렇죠.
0: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0: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품화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양한 서플리먼트로 개발이 되면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투병 중이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1: 네.
0: 분들도 이 세종 후코이단 꼭 통해서 효과를 경험하시면 좋고요.
1: 네.
0: 세종 후코이단이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시중에 후코이단 제품이 많은데요.
1: 그렇죠.
0: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1: 네.
0: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워낙에 귀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캡슐당 후코이단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챙기시고
1: 네.
0: 그다음에 순도가 얼만큼 높은지도 챙기시고
1: 그렇죠.
0: 원산지가 어디인 것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세종 후코이단의 함량이 가장 많은 후코이단, 순도가 고순도,
1: 네.
0: 원산지는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1: 그렇죠.
0: 우리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1: 네.
0: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미국 그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지금은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1: 네.
0: 요즘에는 뭐 저 우리 지사가 있어서
1: 네.
0: 한국의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힘드세요.
1: 네.
0: 후코이단을 좀 보내주실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지사를 통해서
1: 네.
0: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뭐 투병 중인 분은 뭐 네. 물론이고요. 면역 기능이 약한 분들, 쉽게 피곤한 분들, 요즘에 아유 나 피곤해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이 알약으로 되어 있나요?
0: 네.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뭐 함량 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캡슐당 뭐 500mg 중에 400mg이 후코이단 농축 분말이고요. 100mg은 표고버섯 농축 분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좋고요. 함량 순도도 높고 또 원산지 면에서도 좋은 원산지에서 개발이 되고 보통 뭐 우진숙 씨나 저처럼
1: 네.
0: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 네.
0: 한 알씩.
1: 그렇죠.
0: 고령인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 알 두 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은 별도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조금 다르죠?
0: 네네. 드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요거는 2개월짜리가 두 병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인데 사장님 4개월분이 한 박스가 380불 이제 후코이단을 아시는

0: 분들은 아십니다.
1: 몰랐죠.
0: 가격이. 네. 네. 가격이 좋은 가격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4개월에 380불 너무나 좋은 가격인데요. 평소에 후코이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오늘 끝까지 좀 듣고 전화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이 방송 때만 주시는 세일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0: 예, 송보감 얘기하고 후코이단 얘기하고 다른 제품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후코이단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많지 않아서
1: 그렇죠.
0: 후코이단에서 조금 그 시작부터 또 이름부터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1: 네.
0: 대중 후코이단은 뭐가 좋은지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일 정보를 없는데 오늘은 다섯 분에게
1: 네.
0: 혹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온 가족 면역력을 위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투병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세일 정보를 좀 준비를 했는데
1: 좋습니다.
0: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다섯 분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상담도 하실 수 있고요. 구입도
1: 네.
0: 할 수가 있는데 세종 후코이단은 한 박스가 4개월분 380불인데 요거를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선물은 아마 5월 달에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이었을 거예요.
1: 네.
0: 부모님 선물로도 좋아했던데.
1: 맞아요.
0: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부감이나 또는 가래 기침, 비염 이렇게 가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의 좋은 제품이 기관지 청보감인데
1: 네.
0: 후코이단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1: 네.
0: 세종 뇌부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와, 이게 선물 오늘 너무 좋은데요. 이게 둘 다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 저는 조금 좀 많이 필요해요.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잘 들으세요.
1: 네.
0: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1으로 드리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와,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은 한 박스를 네. 더 받는 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네. 세종 뇌보감이나 세종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또 골라서 한 박스 더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0: 원하시는 제품.
1: 와, 좋습니다. 네.
0: 전화번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일단 미국도 물론이고요. 한국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요 세일로요.
1: 네.
0: 후코이단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용하세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해도 선물을 드리고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렇죠.
0: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 제가 전화번호를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1: 네.
0: 예, 이렇게 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셨는 것 같아요.
1: 네.
0: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두뇌보약이라고 하는 세종 뇌보감과 또 가래기침 기관지 약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세종 기관지 정보감 오늘 선택해서
0: 네.
1: 같이 가실 수가 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요. 아까 한국도 배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번호를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코이단 세일은 사실
0: 네.
1: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죠?
0: 네.
1: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 이러신 건가요?
0: 그런가요?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세일 정보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좋아요.
0: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선물로 세종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사장님 저는 뇌보감을 주세요 이렇게
1: 네.
0: 하면 뇌보감을 드릴 수가 있고 기관지 청보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코이단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미국 뭐 타주도 그렇고 우리 뉴욕 뉴저지도 그렇고 어디든지 배송해드리고 한국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요 세일을 이용하세요.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도 하시고 또 구입 문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또 인사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0: 후코이다는 바다의 진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항암 기능,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후코이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요. 우진숙 씨 마무리 인사 같이 할까요?
1: 네, 그럴까요?
0: 행복과
1: 건강은 돈으로
0: 렌트되지
1: 않습니다.
0: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703 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여러분 그 스킨십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얘기만 해도 어우 아, 뭐야 그게 하면서 막 진저리를 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소한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게 잠깐 뭐 허그 해주고 뭐 볼에다 이렇게 입 맞춰주고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런 것들 실제로 하루에 한 5분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이 스킨십을 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심지어요 싸우는 도중에도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언성이 낮아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누그러진대요. 싸우다가 손잡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싸워도 이렇게 좀 스킨십을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신 지 언제인지 모르겠죠. 오늘 한번 잡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내 기분 좋은 소식 궁금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나는 절대 애를 안 낳을 거야 하는 부부들도 꽤나 많은 요즘이지만,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우리 애가 행복하게 바르게 자라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 대표님, 제가 이렇게 채널 고정! 이렇게 하면 보통은 살짝 웃어주시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제가 마이크도 안 올렸네요. 네. 자, 오늘 표정이 워낙 뭐랄까.
3: 굳어 있죠? 딱딱하죠?
2: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3: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평생 동안 이제 그 릭을 잡이 있다 보니, 네, 스스로의 표정 자체가 그렇게 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2: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3: 네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네, 겉으로 보이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보인다고.
2: 네. 예, 예.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 문봉석 대표님 안에 있는 코미디언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봉석? 뭐래냐? 대표? 누군데? 궁금하셨죠?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잇 컬리지 컨설팅 문봉석 대표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자, 하는 일이 그래서 하셨는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은 변호사 일을 안 하는 뭐 전직 변호사 이런 거는
3: 아닙니다.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뉴저지주 연방법원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2: 네.
3: 현재도 활발하게 지금 법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렇게 바쁜데 이것까지 하시면
3: 예, 그래서 사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그 12시 이전에 잠들지 않고 12시까지는 보통 일을 하게 돼요.
2: 예. 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3: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은 주로 이제 컨설팅 관련 업무를 네. 하기 때문에
2: 네.
3: 이 부분은 제가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2: 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인데 컬리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더 넥스티 이게 어떤 곳인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3: 네. 저희는 일단 그 대량으로 우리가 물건 찍어내듯이
2: 네.
3: 아이들을 대량으로 모아서 대량 체제로 어떤 입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2: 네.
3: 커스터마이즈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를 타겟팅해서 딱 그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끔 이제 하는 게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일단 변호사라는 네.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이 컬리지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더 체계적이고 똑 부러지게 길을 알려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갑자기 변호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 컬리지 컨설팅 업계로 뛰어들게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3: 네. 처음에 200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 로스쿨 입학 관련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2: 네. 네.
3: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로스쿨 입학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2: 네.
3: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 들어간 분들이 자기 자녀들 또 미국 대학 쪽 관련 좀 도와달라고 하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뭐 굉장히 좀 취미 비슷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도와주다가
2: 네.
3: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 컬리지 컨설팅도 하시고 변호사 일도 하시니까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디가 더 재밌으세요?
3: 사실 뭐 법적인 일은 좀 딱딱하고 스트레스도
2: 네.
3: 많고 근데 이 교육 쪽 컨설팅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한 학생의 그 라이프를 바꿔주고
2: 네.
3: 굉장히 큰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니까 막 학생을 100명 모아놓고 컨설팅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3: 네.
2: 아이들을 하나씩.
3: 예, 네네. 그래서 딱 매니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받고요.
2: 네.
3: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루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2: 네. 컬리지 컨설팅 많이는 들어봤다. 컬리지 컨설팅 하면 일단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네. 도대체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질문 같아요.
3: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2: 네.
3: 원래 이제 컬리지 컨설팅 하려면은 사실 비들스쿨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 네.
3: 예. 왜냐하면 롱텀으로 이루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딥하게 네. 들어가려면 일단 미들스쿨 뭐 적어도 6학년 정도에서는 시작을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2: 요거를 6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비용이
3: 네.
2: 또 만만치 않으니까 걱정되잖아요.
3: 네. 미들스쿨은 좀 이제 다른 비용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2: 네.
3: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중반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2: 네.
3: 연간 한 12,000불 정도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생각보다 좀 싼 것 같아요.
3: 네네. 일단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서
2: 네.
3: 일단 돈 문제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또는 좋은 멘토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좀 겪지 않게끔 하려는 좀 취지가 있습니다.
2: 네.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연간 12,000불이니까 뭐 월 한 1,000불 정도.
3: 네,
2: 보통은 이 컬리지 컨설팅은 비용도 높고 그래서 잘 비용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바로 말씀해 주시는 취지가 따로 있었네요. 아이들이 골고루.
3: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서머 경쟁력 있는 서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이스쿨
2: 네.
3: 때는요.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학생들의 그 스펙과 인트레스트에 맞는
2: 네.
3: 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게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끔 도와드립니다.
2: 네. 자, 대학 입시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실 더 넥스트 E의 문봉석 대표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컬리지 컨설팅 담당이시고요. 현재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름방학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 전에 예, 아까 그 책 쓰셨다 그러셨잖아요.
3: 네네네.
2: 책 제목이
3: 예,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2: 네. 예.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그러고 보면 이게 2000년대에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 막 로스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로스쿨 붐이 일었었습니다. 이랬는데 네. 정작 그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과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었고
2: 네.
3: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이제 경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 네.
3: 이제 한번 좀 물꼬를 터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2: 네,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3: 네,
2: 겸손하게 쏙 빼셨어요.
3: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세계화, 그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정치 사회적으로 세계화라는 어떤 화두가 크게 일었었어 가지고,
2: 네.
3: 그래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재, 우리가 한국 뭐 좁은 땅에서 뭐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는 것보다는
2: 네.
3: 세계로 진출해서 크게 이제 좀 쓰임이 되는 그런
2: 세계적인 인재,
3: 네네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네.
2: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시면서 굉장한 그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아름아름 우리의 좀 봐줘라.
3: 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 네. 봐주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결국은 더 넥스트 E. 더 넥스트 E는 어떤 의미인가요?
3: 네.
2: 다음, 네.
3: 네. The next E에서 E는 The next excellence라는 의미가 있어요.
2: Education 아니었군요.
3: 네. 그 The next excellence는 네. 우리가 지금 뭐 기존에 흔히 학원에서 말하는 그런 뛰어난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excellence입니다.
2: 네.
3: 두 번째로는 the next, 그 education.
2: 네.
3: 새로운 차원의 이제 education을 여는.
2: 네.
3: 이제 대량 생산, 뭐 대량으로 이제 뭐 입시 그 판 찍어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2: 네.
3: 차별화된 어떤 개성 있는 정말 그 아이의, 잠재성을 갖다가 이제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주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도 아마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이 누가 들어도, 아, 이분은 진짜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더 넥스트 E 컬리지 컨설팅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K-Radio US 친구 추가해 두시고 언제든지 K-Radio 전 프로그램과 얘기 나누실 수 있어요.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돈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돈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세전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가리 노던 208가의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를 인해서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7: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6: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7: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헤네시 스팟 시장 존 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9: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0: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9: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0: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9: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0: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9: 201-778-4000번 718-928-3333.
11: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2: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4: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 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소독.
1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6: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 차에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K-라디오 앱에서 또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갖고 계시면 거기 들어와서 K-라디오 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샌디 추이 박사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kradio.us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석 대표님이고 그리고 변호사로도 활동하시는 문봉석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직업이 두 개니까 소개하기가 좀 번거롭네요.
3: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100세 이제 인생인데.
2: 네.
3: 이 100년, 실제 뭐 가용하는 활동 시간은 뭐 50년, 40년에 할 수 있겠지만, 이 긴 네. 시간 동안 한 가지 잠만 가진다는 거는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2: 와. 나도 억울해요. 근데 못 가지니까 그게 네. 문제죠. 능력자시니까.
3: 아, 많은 챌린지와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스스로 또 커갈 수 있고.
2: 네.
3: 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기 자녀들한테도 좀 더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인생은 긴데 결혼 한 번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네. 인생이 긴데 직업도 바꿔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지만.
2: 네.
3: 한 곳만 집중적으로 40년 동안 간다고 생각 얼마나 이렇게 따분하겠습니까?
2: 너무 질려요.
3: 예.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죠.
2: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키워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섭 대표가 부른 오늘의 키워드는?
3: 네, 차별성입니다.
2: 차별성.
3: 네.
2: 다르죠. 남하고 다르긴 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는 듯 하지만 어떤 차별성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3: 네,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활동과 관련 직접 연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 네.
3: 그 EC라고 부르는데요. Extra Curricular Activity. 이제 간단히 EC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2: 네.
3: 가외 활동.
2: 네.
3: 차별성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2: 그쵸. 오케스트라 네. 들어가서 악기 좀 하고, 운동
3: 네.
2: 좀 하고,
3: 네.
2: 봉사 좀 하고.
3: 네. 네. 우리가 흔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클래식 악기 하나, 운동 하나.
2: 네.
3: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악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참을성 그리고 자기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2: 네.
3: 그걸 상징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굳어진 공식처럼 너 악기 하나 해야 돼? 너 운동 하나 해야 돼?
2: 네.
3: 이렇게 강요하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2: 맞아요.
3: 네. 그런 거는 지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읽고 있는 품이 이제 수학 쪽인데 매스 쪽인데
2: 네.
3: 흔히 우리가 이제 AMC, AMI
2: AMC는 영화관 아닌가요?
3: 아,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AMC는 이제 그, 매스 수학 능력 테스트인데요.
2: 네.
3: 그게 11월 달이나 뭐 1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2: 네.
3: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하이스쿨이나 이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AMC 점수를 이제 넣는 학교도 있어요.
2: 네.
3: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학생의, 수학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AMC나 AMI 이제 점수를
2: 네.
3: 뭐 있으면 좀 플러스 된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 네.
3: 너무 또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경도돼 가지고 너도 나도 AMC 뭐 준비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2: 네.
3: 문제는 뭐냐 수학 쪽에 재능이 없는 애들도 무조건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학원에 앉아 가지고 하는데
2: 네.
3: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2: 자, 지금 말 나온 김에요. 그 특히 한인 혹은 아시안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교육에 있어서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3: 네.
2: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한 소리 해주세요.
3: 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네. 많이 주도를 하세요.
2: 네.
3: 자, 중요한 건 넘버원 그 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정말 열정적으로 스포트를 하시는 자녀들을 스포트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돼요.
2: 네.
3: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이제 선수가 됐나요?
2: 아버지 계셨죠.
3: 예, 열정적인 부모님 한 분은 꼭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일단 넘버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2: 네.
3: 전략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첫째 예를 들면 자기 그 동네에서 자기 학교에서 만약에 뭐 아이비리그를 갔다. 근데 그 친구가 수영을 했다. 수영을 하더니 하버드 가더라. 또는 예일 가더라. 무조건 그걸 카피를 뜬단 말이에요.
2: 네.
3: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또 갔는데 뭐 스칼라스틱 그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입상을 많이 해가지고 갔더라.
2: 네.
3: 영혼이 없는 카피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씨는 가외 활동을 카피를 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그 자녀 중에 위에 애가 ABC라는 활동을 해서 좋은 학교에 갔어요.
2: 네.
3: 그럼 동생도 욕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또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길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하기도 편해요.
2: 네.
3: 근데 아이의 어떤 특별한 개성이나 관심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거.
2: 네.
3: 위에 자녀들. 실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아이의 입장과 관심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개성 있는 아이로 만들 것이냐 그 네.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2: 네. 교육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이 퀄리티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부모님으로서 내가 어릴 때 봤을 때 공부를 하라고 했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해라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교육도 전략을 세워서 차별성 있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3: 네, 맞습니다. 네.
2: 공부라는 게요. 꼭 잘해야 됩니까?
3: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공부를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수학 능력은 갖춰야 되고요. 공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그 탤런트가 분명히 한 분야는 있어요.
2: 네.
3: 그걸 발견하게끔 하는 게 부모님들의 일단은 1차적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아이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사실은 재능은 우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보긴 할 것 같아요.
3: 근데 의외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2: 네.
3: 아, 저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되게 많습니다.
2: 네.
3: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에 보내서 앉혀놓지 마시고
2: 네.
3: 실제적으로 이제 뮤지엄이나 음악회 이런 다양한 곳에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아이의 그 흥미 분야 그리고 알매 지평이 넓어질 수 있게끔 일단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 네.
3: 그래서 책상에 앉혀서 막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하지 마시고 어릴 네. 때는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직접 경험을 많이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미들스쿨인데 들어오면 작은 프로젝트를 일단은 수행하게끔 이제 하세요.
2: 예를 들어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걸까요?
3: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2: 네.
3: 뭐 프로젝트로 해서 그창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또는 코딩에 관심이 있으면 조그맣게 이제 뭐 조그만 게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스크래치 게임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2: 네.
3: 그걸 시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좋아하는 게임 형태를 만들어서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발룬티어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처지가 안 좋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2: 네.
3: 아 내가 지금 어떤 베네핏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아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육 전략가라는 말씀을 타이틀로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3: 예,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직접 네. 말씀드리면. 그 GPA 그러니까 학점 외에 그 EC 가외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획력하고 집행력입니다.
2: 네.
3: 기획력과 집행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부분이 일단은 부모님들이 안 되세요. 기획력 하면은 아 요즘 구글 찾아보면 웬만한 뭐 대회에는 다 나와요.
2: 네.
3: 근데 거기서도 다 차별성이 있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2: 네.
3: 그런 일단 안목이 없으시고. 두 번째로 집행력입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플랜과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2: 네. 더 넥스트 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그 이상의 넘어는 이제 컬리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공부나 뭐 이런 쪽 관심이 너무 많은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전혀 알아서 크겠지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3: 예, 그 후자 쪽에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 네.
3: 놀랍게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 놔두면 자기가 할 만큼 뭐 알아서 해. 클 만큼 클 거야. 그냥 자유방임형이 되게 많습니다.
2: 맞아요.
3: 근데
2: 네.
3: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년자고 아직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그런 과정과 세계들을 갖다가 좀 더 아이들을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2: 네.
3: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 명목 하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100% 따릅니다.
2: 네.
3: 자, 근데 그거는 부모님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의견과 관심도를 존중하시되 일정 부분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모님께서 명확하게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2: 네.
3: 자유방임형은 요즘에 그런 아주 높은 경쟁력, 경쟁이 높은 입시 환경에서 네. 맞지가 않습니다.
2: 네. 네. 알아서 하겠지는 뭐 0.0001%의 자녀는 알아서 잘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지금 뭐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 대표라고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보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변호사님이시자 컬리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상담은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 대표님 오늘 오셔가지고 여름방학에 우리 애들 뭐 할까? 뭐 하지?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공부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팁을 준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한 2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2부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나눌 얘기들 팁을 조금 주신다면요.
3: 네. 일단 이제 학년별로 이제 그 타겟팅하는 목표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2: 네.
3: 정확하게 이제 그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 지나가는 학년에 있는 이제 학생들
2: 네.
3: 그리고 9학년, 10학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그 나가는 지향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2: 네.
3: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일단은 결과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 네. 네. 그 구체적인 활동이 뭔지는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대학 입시 생활백서입니다. 입시에 관한 나침반, 더 넥스트이 교육 전략가라고 부르고 싶은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에 계신 한인 부모님들까지 다 괜찮은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애가 이미 12학년에 올라가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꿀팁도 있을까요?
3: 네, 지금 바로 이제, 원서와 집필되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2: 네.
3: 일단은 이제 에세이가 이제 에세이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요.
2: 네.
3: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을 하나라도 덧붙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덧붙여야 되고요.
2: 네.
3: 네, 그렇습니다.
2: 짤막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봉섭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입시 관련해서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하네요. 말 안 들어요. 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세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생방송 중에 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해주세요.
1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8: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이
19: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이제는 라디오 차에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K-Radio 앱에서 또 K-Radio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갖고 계시면 거기 들어와서 K-Radio 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샌디 추이 박사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K-Radio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K-Radio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K-Radio.us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의 컬리시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저 오늘 첫 만남이어서 더 넥스트의 컬리시 컨설팅 이게 입에 촥 붙진 않네요.
1: 네. 이름도 약간 좀 다르죠?
0: 좀 특이해요.
1: 예.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했기 때문에
0: 네.
1: 이 이름을 좀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교육 쪽에 있어서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예. 네. 그래서 나는 사실 교육 전략가로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 이런 학원 느낌이 아니라 멘토로서 활동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0: 네.
1: 여기서 이름만 되면 알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이에요.
0: 네.
1: 부모님도 굉장히 선망받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0: 네.
1: 그 제가 이제 첫 상담에서 이제 보니 이 학생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냥 학교 내신 정도는 좋은데.
0: 네.
1: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원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전략 세우고 제가 제시하는 플랜대로 따라오세요.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 없습니다.
0: 네.
1: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0: GPA가 엄청 높아도
1: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인데 네. 학점을 잘 안 주는 학교였거든요.
0: 아, 네.
1: 근데 항상 이제 그런 학생들 그런 부분 깔려 있어요. 의식이. 그래도 설마 뭐 우리 아이한테 뭐 그런 나쁜 결과가 오겠어? 학교도 좋은데.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입시 그 학년에 들어갔을 때는요. 원서선 학년, 8학년, 11학년 말 12학년 들어가서는요.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고집, 뭔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 기대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하는 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0: 실제로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따라오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됐어요? 했나요?
1: 따라오지는 않고
0: 네.
1: 제가 길을 제시를 했어요. 자, 제가 하는 쪽 오면 결과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쪽 따라오면은 확신하건데 99% 이거는 결과 안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0: 네.
1: 최근에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 다 안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자신감 있는 행동 이제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뭘 메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학교는 힘듭니다. 라고 조언을 주면 부모님들은 일단 첫 반응이 기분 나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고.
0: 우리 아이를 뭘로 보고
1: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일단 여기 목적은 정확하게 아이의 그 포지셔닝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를 받으시고
0: 네.
1: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0: 네.
1: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0: 네.
1: 그런 좀 넓은 마인드가 필요해요.
0: 지금 우리 문봉섭 대표님 보면 볼수록 좀 컴퓨터 같다 그런 생각이.
1: 네. 저는 아닌 건 아니다로 정확하게 말하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칼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0: 상처받을 수 있겠어요.
1: 예, 상처받으시는데 그렇지만 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때는 네. 또 고마움을 또 표시를 하세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이겁니다.
0: 네.
1: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데 뭐 가능성은 얼마 정도입니다.
0: 네.
1: 자, 하시겠습니까? 예, 안 되는 케이스 억지로 된다고 하지 않고요.
0: 네.
1: 분명히 모든 케이스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0: 네. 그러면은 변호사 일을 하실 때는 진짜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나요?
1: 정말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네. 게 손님들 입장에서 돈도 세이브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0: 네.
1: 예, 그렇고요.
0: 아니, 내 입장도 생각해야죠. 변호사 일을
1: 예.
0: 하는데.
1: 근데 네. 안 되는 거는 결국 안 되거든요.
0: 네. 네.
1: 그걸 억지로 끌고 나가면 결국은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리지 컨설팅 입시 분야에서도 일단은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커가는 아이,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도 이게 좀 이 파지티브한 걸 줘가지고 네. 좀 더 이렇게 물꼬를 터서 조금이나마 이 긍정적인 걸 빌드업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님들께서 오픈마인드를 해주셔야 돼요. 1차적 결정권은 부모님들께 사시기 때문에
0: 네.
1: 예, 열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0: 사실 저만 해도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까 그 어린 시점에 어떤 직업의 길을 찾아갈 때 조금만 방향을 제시해줬더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로서 이 길이 좋지 이쪽 방향 이 길도 있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설팅 컨설턴트라고 부르지만
0: 네.
1: 우리가 학생들이 뭐 감옥에 부족하면은 튜링을 받잖아요.
0: 네.
1: 가외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 취업이나 커리어 나갈 때 인생의 멘토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큰 패스를 갖다가 지금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멘토가 필요해요.
0: 네.
1: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컨설턴트, 컨설팅을 불러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뭐 돈만 밝힌다든지.
0: 네네.
1: 근데 실제로는 이 멘토가 되게 지금 필요한 분야예요.
0: 네.
1: 네, 되게 필요합니다. 네.
0: 뭐랄까, 인생의 지름길을 안내해 줄 것만 같고, 그리고 이 또 교육적으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고민도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까지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시죠?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0: 무섭게 하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0: 네.
1: 인턴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스쿨에서 러스쿨이나 뭐 메디컬 스쿨 갈 때.
0: 네.
1: 그런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제 스펙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는 것까지 부딪히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좀 코칭을 해드리고
0: 네.
1: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0: 네. 진짜 아이들이 자라서 뭐 또 특히나 이제 똑똑하게 자랄 경우에 부모님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0: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아이들이 어디다 마음을 털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또 이끌어 주시기도
1: 네,
0: 하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한테

0: 그래도 뭐 AI 돌리면 뭐 몇 분 안에 엄청 팬시한 이제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그런 분야는 당연히 대체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능력, 가치관을 부여해서 선별하는 능력 이거는 AI가 대체를 못합니다.
1: 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지금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 네. 뭐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0: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통찰력을 길러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결국 그거는 독서와도 연관이 돼요.
1: 네.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학생들 졸업해도 직장을 못 구한다.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애들 유학 예전에는 뭐 갔다 오면 뭐 탄탄대로지 그랬었는데.
0: 네. 당연합니다. 일단 유학생 입장인 경우에는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스피킹은 좀 따라갈 수 있으나 결국 네. 라이팅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미국 마켓에 미국 그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이 아직 그 갖춰져 있지 않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일단 이제 우리가 탑 레벨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은 정말 뛰어난 코딩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팀플레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하이 레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실무진 앞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1: 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나저나, 이번 여름방학 얘기를 아까 네. 시작부터 했는데, 애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0: 네. 자, 7, 8학년, 우리가 이제 뭐, 특목고, 그 다음에 탑, 뭐, 하이스쿨, 뭐, 바라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 네.
0: 그 7, 8학년 때는 무조건 이제 그 다음 학기, 새 학기에서 그 대회에 나가서 결과를, 이제 결과물을 터뜨릴 수 있는.
1: 네.
0: 그 기본을 쌓아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탑 레벨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1: 네.
0: 그 능력을 바로 이제 갖추고요. 그리고 여름 때 바로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1: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냥 이 미들스쿨을 그냥 부모님들 보면은 의형부형 그냥 이게 중간 가도기로 생각하고 시리얼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의형부형 보내다가 하이스쿨 그냥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1: 네.
0: 근데 지적인 그리고 가위 활동적으로 굉장히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9학년 때 가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7, 8학년 때부터 사실은 결과물을 터트려야 됩니다.
1: 네.
0: 각종 대회에서요.
1: 뭐 결과물을 내 보이고 싶지만 각종 대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0: 네.
1: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네요. 네.
0: 일단 아까 차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일단 보편성을 먼저 이제 보편성의 흐름에서 일단은 먼저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학을 예를 들면은 매스 카운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MC라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수학 영역에서 이제 그런 능력을 보이고
1: 네.
0: 그다음에 13살 이상이 넘어가면 스칼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글도 써보고 자, 그런 데서 먼저 출발하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리고 로컬에서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의 기회.
1: 네.
0: 예, 그런 것도 좀 놓치지 말고 참여하고. 예.
1: 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1: 요즘 애들은 뭐랄까 대입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0: 네.
1: 입시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2020년에 미국에 왔는데 최다 컴사 전공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0: 네.
1: 그 집 아들은 뭐 컴사 뭐 이러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프리메드가 넘버원이었거든요. 의대 진학.
1: 아, 네.
0: 바이오 전공. 자, 이게 넘버원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코비드 넘어오면서
1: 네.
0: 컴퓨터 사이언스, 즉 CS가 대세였어요.
1: 네.
0: 완전히 꺾여가지고 CS가 대세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쪽 분야가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폐도 높고.
1: 네.
0: 자,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코노미가 지금 다운되면서
1: 네.
0: 자,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졌죠. CS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그렇지만 코어 분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분야.
1: 네.

0: 네, AI 분야는 지금 인력이 없어요.
1: 진짜 뭘 모르니까 AI가 다 하니까 컴싸 하면은 AI가 다 할 텐데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아시다시피 AI는 지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어디까지 뻗쳐갈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저기 뭐야, 미래의 그 SF 영화를 보면은 AI가 스스로 공격해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실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고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AI 회사에서도 지금 에티컬한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1: 문제 해결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0: 네, 건데. 지금 파인 튜닝 하고 있고, 스틸 아직 미개척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CS에서 할 게 없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1: 네. 네. 아직도 굉장히, 좋은
0: 네.
1: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해도 괜찮은
0: 네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CS 전공했다고 물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AI 저기 그 CS 분야 내에서도 세열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이라키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첫 진입을 어떤 분야에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도
1: 네. 네. 어떤 분야인데요?
0: 자 일단 우리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이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그냥 통찰력입니다. 네. 네.
0: IT 분야는 솔직히 이제 어느 사람에 의해서도 다 대체될 수 있는 분야예요. IT.
1: 네.
0: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어떤 컴퓨터 시스템 이제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1: 네.
0: 그 분야 말고요. AI 리서처나 AI 엔지니어는 누구나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1: 네.
0: 지금 현재 넘버원 기업인 AI 기업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스타팅 셀러리가 최소 50만에서 70만 불을 받아요.
1: 야.
0: 2, 3년 되면 150만 불, 1.5 밀리언 찍거든요.
1: 네.
0: 거기다 스탁 옵션 얹혀서 만약에 IPO가 뭐 된다 이러면은 훨씬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1: 그냥 삶이 달라지겠네요.
0: 네.
1: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 같은 것도 조금 짚어봤는데 제가 이제 문봉섭 대표님 보면서 참 그 뭐 차갑다고 해야 되나 냉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통찰력 있는 눈빛이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그런 학부모님 계셨어요. 나는 우리 애가 공부를 특별히 안 잘해도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싶어? 뭐 어디 갈래 같이? 아니. 뭐 이거 한번 수업 들어볼래? 괜찮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0: 우리가 이제 부모님 우리 기성세대의 그 공식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냥 아이 자체를 그대로 인브레이스 포용을 하셔야 돼요. 왜 말을 안 하니? 왜 너는 방에만 처박혀 있니? 막 그렇게 아이를 타박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아이의 모습 자체를 일단 포용을 하시면
1: 네.
0: 아이가 공감을 하게 돼요. 예, 그게 넘버원 중요하고 강요하지 마시고 뭐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를 포용하세요. 처음에.
1: 많은 네.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입을 안 열어 하시는데 아마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공감이.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든지 분명히 관심이 있는 분야는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그걸 끌어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유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모두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바로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은 어릴 때 방향을 잘 잡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이셨어요?
0: 저는 뭐 자기 주도형이었습니다.
1: 아, 네.
0: 저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1: 네.
0: 뭐 지방에서
1: 아, 안 물어봤어요.
0: 학원 뭐 한 번도 안 다녔죠. 당연히 학원이
1: 아, 네.
0: 학교 밑에 바로 있었지만 저는 네. 사실 학원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이를 다니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냥 공부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배고픈 밥을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냥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공부 자체가 쉬웠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이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예, 그렇게 받아들였고, 물론 이제 놀고 싶고, 뭐 재밌는 TV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근데
1: 네.
0: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제 의지로 극복했고, 예,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1: 뭐 막 바늘 들고 있고.
0: 아, 물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물론 천재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마쳐야 될 그 분량이 있을 때는 공부가
1: 네.
0: 당연히 12시 넘어야 잠이 오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정말 찬바람 쐬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잠을 네. 깨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1: 네.
0: 그런 노력이 있었고 뭐 스스로 이제 그냥 해나갔던 것 같아요. 누가 끌어준 사람 없었어요.
1: 네. 예. 그게 참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했겠어요.
0: 맞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다면 또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 네. 나는 아쉬움이 항상 깔려 있어요. 사실.
1: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참 변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남다른 퀄리티 컨설팅, 교육 전략과 같은 면모를 보이시면서 교육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을까요?
0: 아, 예,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세 인생에서 한 가지 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문성이 결례됐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1: 네.
0: 이 한 가지 잡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잡과 그게 커넥터가 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굳이 네. 한 가지 잡에 고집할 필요는 없고
1: 네.
0: 우리가 능력도 개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더 옆 분야로 익스팬드해서
1: 네.
0: 하면은 훨씬 더 보람찬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저도 이제 이 관련 일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0: 네.
1: 그걸 AI가 다 잡아먹고 있네요.
0: 아,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아시겠지만 AI를 한번 돌려보시면
1: 네.
0: 어떤 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유용한 답을 주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답변을 많이 주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털린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직은 이제 우리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1: 예. 네. 아직은 인간이 더 위에 있다.
0: 네.
1: 자, AI가 앞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교육계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할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퀄리티 컨설팅의 문봉섭 변호사이자 퀄리티 컨설팅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하는데 돈 받는 거 아니시죠?
0: 아, 예, 그러면 네.
1: 203-974-3939 아이들의 교육은 203-974-3939번으로 문의하세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며 다리 아래에 있던 인부 3명이 잔해 등에 깔려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한편 여야 정치권 공방과 선거 이슈까지 확산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잠시 일부 배치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이제 본선거 8일을 앞둔 6.3 지방선거 주요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우 이게 주목을 받았어요. 대부.
2: 대부
3: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그 대부는 갓바더가 아닌데.
3: 예. 알겠습니다.
1: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문 크리에이터.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조기범 전 의원님과 장윤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장윤미 대변인 없는 사이에 네. 지난주에 배 소장님이 굉장히 밝게 방송을 하셨는데
5: 제가
1: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웃으시는구나.
5: 아주 전에 드렸습니다.
4: 아, 처음 봤습니다.
1: 예, 네. 웃는 것이 처음 봤습니다.
5: 충격을 네. 서둘렀습니다.
3: 아니, 오직 장윤미. 아, 오직 장윤미.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한판 후보가 내일 저녁 6시부터 이제 경기 평택을 후보 다섯 분을 모시고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방송. 아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대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 오늘 보도가 어젯밤까지도 나오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녹취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조기범 의원님이 해주실까요 먼저? 예.
6: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1: 예.
6: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정치 전성 시대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외국의 경우에 예.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1: 예.
6: 그 자기가 하는 현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1: 예, 그렇죠.
6: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1: 예, 예,
6: 예. 예를 든다면은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그 소위 정치의 꿈을 갖고 처음에 이제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6: 그럴 때도 그 수임료를 받는 변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1: 아.
6: 그 프로보노라 그래갖고
1: 예.
6: 굉장히
1: 재능 기부
6: 그렇죠.
1: 예.
6: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1: 예.
6: 그것 때문에 그 과거에 뭘 했었는지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1: 예.
6: 하는데.
1: 예.
6: 저는 이 대부 이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대부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후보도 대부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1: 예.
6: 또 한 사람 있었는데 대부 하면 생각나는 사람.
1: 네.
5: 알파치노.
1: 아니
6: 그리고 그리고 예. 지금 김용남 예. 후보의 예. 경우에 이게 지금 선거 후반에 또 터지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 예.
6: 그런데다가 녹취까지
1: 맞아요.
6: 나와가지고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최 소장님.
3: 김용남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권자들은 뭘 보냐면 합당하냐 부당하냐. 방금 전에 정홍임 전 의원 말씀하신
1: 예.
3: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 합당하냐 부당하냐. 합법이나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지금 평택 지금 선거판세 지형이 어떠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3: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이탈될 수 있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지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한 그런 후보자의 모습은 아닌데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바마의 경우에도 프로보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회봉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지율이 요지부동 민주당 후보면 민주당 지지율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1: 예.
3: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뭐 세월호도 있었고 또 모자진이 씨도 있는데 가장 큰 건인 것 같아요.
4: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5: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예. 그 대법을 직접 경영한 건 아니고 동생이 경영난을 겪었던 이제 농업법인을 좀 도와주고 인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어쨌든 이제 연관이 되게 됐는데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뭐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약간 배치되는 듯한 뭐 후속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거는 후보가 고유의 몫이에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는 생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이제 대부업체권은 김상욱 의원이 변호사였잖아요. 예. 이제 뭐 아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예. 이제 변호사들이 기업 뭐 사회이사든 뭐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본인이 의원이 되니까 겸직 금지가 예. 돼서 이걸 정리했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 또 언급을 했는데 예. 실무적인 처리가 조금
4: 안 된 늦어졌다 것이다.
5: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4: 예, 자 일단 김용남 후보 얘기는 모 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정식으로 인수 받았고 이미 다 신고와 등기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명 의혹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하도 공제를 이어가길래 은행이 열면 제가 그 업체로부터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니까 이게 불법적인 것은 없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은 대부업 또 이게 이율 24% 이런 거. 혹시 또 인식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지 않겠니 이런 건데
6: 아니요. 대부업도 합법적인 대부업이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 은행이 열면 이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겠다는데 오늘 은행 열었잖아요.
4: 예, 그렇죠.
6: 그러면은 아마 내일 여기서
4: 내일 토론합니다.
6: 토론하면 예. 아마 자료를 가지고 올 건가요?
4: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6: 그런데 그 녹취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녹취가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가 예, 예. 또 일각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해가지고 그 농업법인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요. 김용남 변호사가 왜 농업법인을 세웠을까에 예. 대한 궁금증이죠. 그 이것은 합법적이며 합당한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 소명할 게 선거 후반부에 자꾸 나오는 거는 본인이나 예. 당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전개겠죠.
4: 그렇죠.
3: 네. 예. 이게 지금 평택을이 가장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북합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내일 또 CBS에서 또 토론회가 있는데 대부 선거가 돼요. 내일 토론은 대부 토론이 됩니다. 그럼 대부 전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성전 대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다른 건보다는 크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유희동, 황교안, 그다음에 조국 후보도 다 이야기밖에 안 할 거예요.
4: 예. 예. 자, 이제 김용남 후보가 본인 SNS에 이제 예금 거래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이제 내역서를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유희동 후보 측에서는 이제 김용남 후보를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5: 네네.
4: 명확하게 네네. 명확하게. 그런데 어제 오전에 보면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네네. 오전에 하고 이 관련 내용은 굉장히 법률적 의혹도 크고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이후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굉장히 무겁게 비판을 했거든요.
5: 네.
4: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금 후보 해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조승근 사무총장도 이게 불법적인 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5: 네, 맞습니다.
4: 당의 인식이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5: 그런데 이제 대부업 자체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법정 최고 한도 이자라는 게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4: 예, 예,
5: 그러니까
4: 예.
5: 그 한도 안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
4: 예.
5: 그리고 아마 그런데 대부업 이러면 불법 출신부터 이제 연상이 되는 게
4: 맞아요.
5: 현실이다 보니까
4: 예, 예, 예.
5: 이미지가 안 좋고 아 정치인이 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고
4: 예.
5: 다만 불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차명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이랬다면 탈세나 이런 기타 여러 법적 쟁점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나 등등에서 이제 반론을 주는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방금 본인이 SNS에 올린 것도 입출금 내역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거기서 배당을 받거나 그렇죠. 급여를 받거나 어떤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얻은 게 전혀 없다는 게 객관적인 증빙으로 나온다라는 점 예. 불법성이 없다는 점 차명도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걸로 보여요. 예. 이게 그렇다면 진실공방처럼 된 상황 속에서 당이 무슨 어디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구조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는 참전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서 김용남 후보의 입, 태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자, 예금거래 내역서 이제 본인 SNS 올린 거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띄워드리는데 이미지를 보면 예금거래 내역서 이렇게 있고 이제 거래 내역에 이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고 조회 기간이 2017년 6월 12일부터 2026년 5월 이렇게 이제 해서 5월 26일 오늘 이제 거래 내역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 보면 이제 해당 그 대법제 관련해서 이제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거래 내역 없다. 아마 그 이제 계좌에서 받은 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거래 내역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정욱 의원님은 이걸 왜 또 웃으십니까? 네. 예, 예. 예.
6: 아니, 너무. 심플하네요.
4: 심플하다. 예.
6: 아니 저는 예. 오히려 그 무슨 거래 내역서라 그래갖고
4: 현장을 예. 보여준다.
6: 녹취 예. 자체가 예. 너무 충격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를 든다면은 예. 그러니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수수료 먹으라 이거야? 그랬더니 예. 김용남 후보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4: 가족과 얘기하네요.
6: 이게
4: 예.
6: 지금 저 뭐 사장은 뭐 과거 보좌관 이런데 이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녹취도 예. 나오고 예. 예. 그런데 나는 거래 내역서라 그래갖고 예. 그러면은 원래 그 사장 이름으로 돼가지고 뭐 계산서가 쭉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아버지도 월급 받고 있고 뭐 재수 씨도 월급 받고 있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그래갖고 다 나왔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아 제 상식으로 제가 예. 대법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거에는
4: 본인 통장에 없다.
6: 그럼 처음에 대부업할 때 예. 투자금은 누가 낸 거예요?
4: 근데 이 김영남 후보가 처음 지분은 그 어떻게 다른 법인 형식으로 되긴 한 거 아니에요?
5: 예, 그래서 그 주식도 제가 기억하는 예, 것도 아니라면 예. 주식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모회사인 농업법인을 예. 인수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딸려오잖아요.
4: 그러니까.
5: 그걸 차명으로 본인이 하거나 이런 바는 없고 예. 아마 출자나 기업을 예. 처음에 그 예, 만들 때는 아마 동생 명의로 돼 있었고 차명이 아니라는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건 동생이 출자를 했겠죠. 아니면 다른 뭐 주주들 투자자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4: 예, 이게 또 너무
6: 설명하려면 길겠네요.
4: 예, 길고 네. 또 약간 좀 딱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네.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내일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짧게만 좀 말씀.
4: 예, 말씀하시자면
3: 브랭크 말씀대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면 가릴 수도 있어요.
4: 예.
3: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당하냐 합당하냐 이걸 더 따지는 것이거든 이미지상으로.
4: 예.
3: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약을 발표하고 더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김영남 후보가 크게 뭐 앞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판세를 보면은.
4: 예.
3: 근데 오히려 여기에 발목이 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 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형태가 그런 건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렇게 깊은 이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탈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4: 예. 예. 자, 최근 평택의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3: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
3: 세계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21일, 22일 평택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4: 예.
3: 이번 이 후보 지지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23%,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5%,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 8%, 김재현 진보당 후보 3%. 가상 양자 대결도 해봤습니다.
4: 예.
3: 김용남 대 유희동, 김용남 51, 유희동 36, 조국 대 유희동, 조국 49, 유희동 38.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보면은 김용남도 조국도 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4: 예.
3: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이 내용이 포함된 대법과 관련된 녹취록이 포함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4: 예. 그러니까
3: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영향받을 수 있는 이 의혹과 논란에 저는 민주당 지지층일 것이다. 결국 친청 친문 간의 영향을 또 친면 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김영남 후보가 이제 조국 후보를 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 대법 관련 이슈가 완벽하게 반영된 조사는 아닌 것 같고
6: 그렇죠.
4: 정 의원님.
6: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새 평론하러 나오는 민주당 분들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면
4: 예.
6: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이 되었고 나름대로 소명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예. 대응을 하더라고요.
4: 예.
6: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 위에서 오더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4: 아, 정리된 내용이 없다.
6: 지금 보면 그래요.
4: 아.
6: 그런데다가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원래 이런 문제는
4: 예.
6: 중학교 수준의 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한 번에 딱 설명이 돼야 되는
4: 그렇죠.
6: 것이지.
4: 예.
6: 지금 저 설득이 안 됐거든요.
4: 예.
6: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4: 그 계좌를 딱 보시더니 정 의원님이 아 깨끗하네 이게 아니라 딱 보시더니 아, 한참을.
6: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4: 예, 예.
6: 본인이 아픈 가족사 때문에 어떻게
4: 예.
6: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근데
4: 아.
6: 다 녹취록이 있잖아요. 자기가
4: 예, 예.
6: 한 목소리로 나온.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4: 예.
6: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명색이 변호사인데 대부업을
4: 예.
6: 했어도
4: 예.
6: 법에 맞춰서 불법이 없이 하지 않았겠느냐. 소위 이제 뭐 그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 빠져나가게끔 여기 딱 걸리도록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4: 예.
6: 사무총장 말도 좀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4: 예, 우리 장혜 변호사.
6: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인데.
5: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예.
5: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에 뭐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실지 아 그래도 이거는 결격이지라고 하실지는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4: 아하.
5: 실제로 선거가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어요.
4: 아, 지금 이제 3일 후에 지금 사전
5: 그렇습니다.
4: 그 특대예요. 금요일부터
5: 실제로 3일밖에
4: 예.
5: 현실적으로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4: 예, 예.
5: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투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4: 예, 그런 의미에서 내일 저녁 6시 박정희 한판 승부 평택을 5명의 후보자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함께 하실 분이 조국 후보 잠깐 나와주시죠.
7: 예, 평택의 우량주 조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정옥임 의원님 저랑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영화는 제가 정했습니다.
5: 싫어하시는데.
7: 대부 웃지 않으시는군요.
4: 예.
7: 하나도 정했습니다. 파묘. 라라라라라라라. 평택 시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4: 목소리도 자신감이 있어지셨네요.
7: 반응이 별로네. 제가 유치원생 같은가요?
4: 아, 아닙니다. 내일 토론할 때 또
7: 기대해 주십시오.
4: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분이 갑자기 6.3 지방선거에 신스틸러 같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급으로 등장하신 분인데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주세요.
8: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영아 씨. 다음 스케줄. 아, 아 제가 좀 바쁘네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4: 예.
8: 신의를 지키는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4: 예.
8: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로 삼행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4: 근.
8: 근혜는 웃습니다.
4: 헤헤.
6: 나 그럴 줄 알았어.
8: 들켰네.
4: 예.
8: 저는 미스터 추가 좋습니다.
4: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8: 네, 고맙습니다.
4: 네, 더운 날씨에.
8: 네.
4: 자, 박 전 대통령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어제는 충청, 내일은 부산 기장과 경남 진주, 모레는 강원도 원주까지 지원 유세 나간다라는 소식인데 사실은 이제 대구 칠성시장 정도는 아 가실 수 있겠다. 그 대구 일원에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 지금 이게 충북 옥천 거기도 뭐 유경수 여사의 생각이 있으니까 뭐 갈 수도 있겠다 정도 했는데 대전하고 지금 강원도까지 가고 막 진주 막 이렇게 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5: 그러니까 장도덕 대표가 못 가니까 선거 전면에 못 나서니까 예. 과거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이 현실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 이었죠. 과거에 예.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여러 근래의 선거에서 확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할 그리고 모실 정치인이 그 얼굴이 없다라는 거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 반성해야 됩니다.
3: 예, 그나마라도 영향을 예. 좀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가 없으니까 대모를 찾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 효과는
8: 개그가 재미없습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8: 예.
3: 네, 여튼간에 그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저도 대구 그리고 대구도 지금 초접전 양상이거든요.
4: 그렇죠. 네.
3: 더군다나 그다음엔 충청, 그다음에는 또 PK 지역.
4: 예.
3: 근데 가는 지역들을 보면은 친박 행보를 하는 거예요.
4: 아.
3: 그래도 나를 도와줬던 서울은 안 오잖아요.
4: 예.
3: 오세훈 후보인데.
4: 예.
3: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 좀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인천은 또 안 가요. 한때는 강한 친박, 찐박 이야기까지 나왔던
4: 아.
3: 유정복 인천 의장인데 국민의힘 후보인데.
4: 예. 요청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3: 그렇죠.
4: 예.
3: 근데 이제 보면은 다 가는 지역들이
4: 예.
3: 그런 친박 후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4: 아.
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건데, 대신 이제 보수 DCM을 자극하고 결집시킨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은 TK, 충청, PK 순이고,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60대와 70대 플러스,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들은 영향을 받아요.
4: 어.
3: 60대 이상 이렇게 50대, 예. 뭐 70대 여성들은 특히 이제 박정희 이 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을 거다.
4: 고성국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부산 북갑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된다. 가서 배신자 한동훈 운운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 의원님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등판, 예, 전체적인 어떠한 지방선거 판세에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고요.
6: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서 운동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4: 예, 예.
6: 근데 저는 솔직히 대구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4: 아, 대구 외에는?
6: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 옛날 기억을 소환하면서 환영하는 또는 뭐 박수치는 대중들은 있겠지만 그게 표로 과연 직결될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진주나 원주 또 그 전에 옥천도 그렇고 그 후보와 관련해서 본인이 신의라는 주제에 맞는
4: 예.
6: 그런 친박 인사들인가 그렇게 이제 상상은 하게 되는데
4: 예.
6: 글쎄요. 과거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파급력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4: 예.
6: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4: 예.
6: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 이걸 활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
4: 예, 예.
6: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록 탄핵당한 그런 그 기록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줘야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4: 예, 예.
6: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그리고 또 고성국 씨가 또 이렇게 한마디를 보태잖아요.
4: 배신의 역사를
6: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면 배신의 역사를 바로잡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데
4: 예,
6: 그럼
4: 예.
6: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이 함수관계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4: 대소장님은?
3: 글쎄 이제 이 뭐 고승국 씨 이야기는 북갑 이야기를 했는데
4: 예.
3: 근데 북갑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북갑 같은 곳에는 박근혜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장군을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진주를 가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곳을 가는 것이고 그나마 그래서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의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뭐 후광 효과로 좌우될 수 있는 선거판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장미 대변인이 대구를 좀 다녀오셨잖아요.
5: 네, 맞습니다.
4: 대구 분위기 어때요?
5: 저희가 이 뭐 흔히 말하는 바닥민심이랄까요?
4: 예.
5: 저희가 좀 감동을 저는 많이 받고 왔어요. 일단 벽치기 유세라고 해서 조용조용 조근조근 시민분들께 소구할 때
4: 예.
5: 차 문 열고 박수 쳐주시고 엄지 내밀어주시고 아파트에서 손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가 진짜 다 죽게 생겼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4: 예.
5: 그러면 김부겸이라고 집권 여당에 그리고 총리까지 했던 거물급 정치는 우리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과장 섞이지 않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쓸모가 있는 정치인을 저희가 내세웠다 말씀드립니다.
4: 예, 2부에서는 저희가 이진숙 후보를 또 인터뷰할 예정이어서
5: 그렇군요.
4: 예, 또 균형 있게
5: 네.
4: 예, 또 대구의 민심을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접전지 분위기 왠지 또 잘 아실 것 같은 분이시죠?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와주시죠.
9: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성 김성태입니다. 지금 서울은요, 사실상 이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혼란스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가 서울로 올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것이 사실상 선거를 위해서는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장 대표 가만 계세요. 가만히 좀.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5: 너무 미안한 거예요.
9: 가만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도.
10: 말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
9: 그럼 쉬지 마다 쉬세요. 코가 막혀가지고. 뭘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4: 예, 아니.
9: 고맙습니다.
4: 대단하십니다. 예. 장대혁 당대표. 근데.
9: 이게 빵빵 터집니까?
4: 아니, 지금 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9: 예,
4: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잠깐 나와주실까요?
11: 예, 대통령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그 커피 드시는데, 혹시 거기 커피 아니죠?
5: 아, 거의 커피 아닙니다.
11: 네, 한번 상표 들어주세요.
5: 동네 커피.
11: 예,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악질 장사치의 폐륜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배치한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0: 고맙습니다. K-POP, K-POP, 당신의 K-STAR,
12: K-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3: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쌀하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펠팍 폴킴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시장 종폴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현 판사님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스타벅스 코리아 5.18 이벤트 그 논란에 대해서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이 등급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단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1: 네,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의 오늘 사과 장면 들으셨고요. 전해주실까요?
2: 네,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 나온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은 조직과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예, 사과한 이후에 이제 신세그룹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고의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2: 네, 정용진 회장의 사과 이후에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의성을 가진 마케팅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다만 결제 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일부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면서 부실 검수는 인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1: 예.
2: 마케팅 시점과 명칭,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간 매출 효과를 고려해 월요일을 선정했으며, 탱크 텀블러 이 명칭은 대만 제조사가 만든 것이며, 표기 용량인 503mm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책상에 탁 문구는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한계도 언급이 됐는데요. 마케팅 기획자 가운데 탱크데이 명칭 제안자 1명을 포함한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 예, 그 휴대전화... 제출해서 이제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부분인 거죠. 제출 안 했다.
2: 네.
1: 그 부분인데. 자, 일단 이제 오늘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과를 들은 이제 5.18 관련 단체들 사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2: 네,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역사를 모욕한 자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용진 회장을 향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요구했고요.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검수와 승인 절차가 있었을 텐데 단순한 실수나 담당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2: 신극정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은 그런 사과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개사과 2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고 질타했고요.
1: 예.
2: 다만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고의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에는 비판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식 대변인 논평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오늘 기업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4: 우선 지금 그 회장의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은 사과를 거부한다는
1: 예,
4: 입장이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4: 그러면은 이 신세계는 향후에도 그 이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사회적 비용을
1: 예.
4: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4: 다시 말씀드리면
1: 예.
4: 이 일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5.18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역사인식이잖아요. 딴 걸 떠나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그러한 그 역사의 아픈 상처란 말이죠.
1: 예.
4: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고의가 있든 없든 이용한 거잖아요.
1: 예.
4: 그래서 아직도 분노를 한다면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감당할 그런 그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맞고요.
1: 예.
4: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정치인들.
1: 정치인들.
4: 정치적 진영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끼리 이걸 가지고선 그 소위 정치적인 그런 그 논쟁의 주제로 삼는 거.
1: 아.
4: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그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1: 예.
4: 이거를 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5.18 특별법에 그걸 더하겠다 그랬는데
1: 예.
4: 그건 5.18 특별법에 더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희생된 그 국민들 예를 든다면 천안함 소위 그 폭침으로 희생된 우리 군인들도 있고요.
1: 예.
4: 그런데 또 다른 진영에서 그분들을 또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예.
4: 그런가 하면은 자연재해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세월호 이런 거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또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했을 때
1: 예.
4: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예,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를 5.18 특별법에 따로 또 어떤 법에 따로 이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말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소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치 또 이거를 같이 그 옹호하는 듯한
1: 예, 예.
4: 그러면서 마치 또 탱크데이는 국민의힘이 만든 것 같은 착시 효과까지
1: 전환기 씨도 지금 가세했더라고요.
4: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미국에서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시민의 그룹이 나치를 찬양했다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1: 예.
4: 느닷없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성토한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질 않거든요.
1: 예, 예.
4: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좀 성숙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도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대변인은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장미 대변인.
5: 네, 그게 강지원 수석 대변인.
1: 네.
5: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솔했다라고 본인이 SNS에.
1: 아, 그래요?
5: 예, 좀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다시 내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5: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한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이 일을 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5.18 폄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4.19, 뭐 부마 항쟁, 그리고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천안함 이런 부분 국가로 인해서 국가의 잘못과 책임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부분은 조롱과 희롱과 기업의 프로모션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는 거예요.
1: 예.
5: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서 소비하는 그 방식
1: 예.
5: 나쁜 정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1: 예.
5: 이를테면 정부에서 불매운동 어떻게 정부가 불매운동을 합니까? 그냥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1: 예.
5: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이러면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1: 예.
5: 근데 그걸 커피 쿠폰 드리고 이런 걸 스타벅스를 안 하겠다는 차원이에요.
1: 예.
5: 근데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이고 색깔론을 느닷없이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얘기하는 이 발언들, 이 장동혁 대표,
1: 예.
5: 기타 등등의 이 의원들, 아, 진짜 이런 나쁜 정치에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1: 예. 우리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네. 오늘 설명은 뭐 들어보면 이게 고의적인 부분 없이,
1: 예.
2: 어떤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조금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지금 감사 과정에서
1: 예.
2: 각 관련 마케팅 책임자가 또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됐고 이게 일단 현재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고요. 그런데
1: 예.
2: 내부에서 누군가의 눈을 피하거나 좀 속였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예.
2: 물론 이제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 검수의 실패라든지 이 정도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쪽이냐 판단하기 앞서서 기업이라든지 기업인이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회사 측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책상에 탁 이 문구는 임원이나 경영진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거잖아요.
2: 네, 그 보고를 안 하고 뭐 중간에 모르는 과정에 끼워넣었다 그런 거냐.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프로그램 포스터 하나 만들어도 사실은 제작진이 만들고 부장, 국장, 사장까지 저희는 다 이제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검수 완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게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던 것이냐?
4: 그러니까 예. 이게 스타벅스가 예. 신세계 계열사잖아요.
1: 예.
4: 계열사인데 보고 라인이 이렇게 허술 대기업이네.
1: 4단계를 거쳤다는
4: 네.
1: 건데.
4: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궁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4: 그런데다가 신세계 오너가 이제 과거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고
1: 예.
4: 또 그런 어떤 그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고
1: 예.
4: 책상에 탁 이런 거는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문구예요. 정말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가 굉장히 그 진영으로 나뉘다 보니까 잘 안 배웠나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네. 생각마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예, 예.
4: 그래서 아마 본인이 기업 운영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오너 리스크도 있고 신세계 디스카운트도 있고.
1: 예.
4: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 들어갔으면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1: 예.
4: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치러야 될 거예요. 단지 정치권에서 이거를 지금 지방선거의 와중에 아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저도 국민의힘의 몇몇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제가 갑갑해요. 가슴이. 그렇긴 한데 그 대통령이 뭐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 이거 대통령의 일반 그 법무부가 하는 발언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1: 예.
4: 그런데도 또 당대표가 뭐 출입 자제령 하니까 그러면

0: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사실 다른 쪽에서도 예전에 뭐 집계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1: 일베 네. 관련
0: 일베가 아니라 이제 예. 반대편에 뭐 아, 회사에 페미니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의심이 예.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좀 근데 이게 좀 보복하는 마음으로 미러링이라고 해서 또 그쪽으로 향해서 소위 얘기해서 좌파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예.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이 점을 이번 사태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게 좀 악순환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죠.
0: 네, 오후 2시 33분쯤에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구조됐고요. 또 다른 관계자 7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사망자 3명은 각각 수석 엔지니어링 감리단장,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무인과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소방당국은 안전점검 진단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닥천장을 이루는 넓은 평판 구조인 슬라브를 절단하는 작업 중에 예. 2.9cm 단차가 주저앉아서 오전 2시 30분에 공사를 중단했었고 예. 이후인 오후 2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계자가 걷어 그러니까 슬라브와 공중 비계 사이에 설치된 대들보 같은 것인데요. 이 거더가 갑자기 붕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 예, 되게 선거 국면에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또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유세 중단을 일단 잠정 중단을 했죠.
0: 네, 정원호 후보는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와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면서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도 중단이 됐고요. 오세훈 후보도 사고 직후 사태 파악을 위해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신속한 구호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 예. 자, 정말 다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고
1: 예.
2: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1: 예.
2: 거기에 따른 사고 뒷수습 이런 부분이 제 1차 어쨌든 그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1: 예.
2: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이 선거를 임박하게 두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뜨겁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언급되는 건 양당 공히 자제하고 그거는 또 이런 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어가지고요.
1: 예.
2: 이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고 수습하고 이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죠.
1: 예.
3: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 벌써 이제 정쟁의 그런 어떤 징후가 보였는데 그 정쟁적인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즉각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1: 예.
3: 근데 지금 모든 게 선거의 와중에 정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그 소위 공사 과정에서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1: 예,
3: 된다고
1: 예.
3: 생각해요.
1: 예. 네,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걸 이제 성공의 비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게 정확히 의미가 무엇이냐 계속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0: 네, 지난 24일 김용범 실장은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1: 예.
0: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라고 하면서도
1: 예.
0: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예.
0: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 실장은 원화 약세가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로 인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0: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 예. 조약의 마찰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0: 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절규가 성공의 비용으로 들린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죽을 노릇인데, 도약의 마찰음이니 참으라고,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의 비용이니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한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송원석 원내대표도 3구 현상은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면서,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 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1: 예.
0: 또 고환율과 고유가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되며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취약 차주 부실,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3고 현상 성공의 비용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성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비용도 감수하면서 정부가 손해봐야 된다거나 뭐 재정정책을 펼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공의 비용.
2: 이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에 네. 브레인 역할을 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정치화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정책만 가지고선 그 국정 운영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예. 수습하려고 들다가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부터 이분이요 설화가 많았어요. 필화도 있었고.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가지도 않은 데다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그랬잖아요.
1: 예.
2: 기업 중에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최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를 견인하는 데는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전체 예.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다 좋으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동안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1: 예.
2: 국민의힘의 비판 중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적 있잖아요.
1: 예.
2: 예를 든다면은 3고 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적합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예.
2: 김용범 바로 얼마 전에도 국민 배당금 때문에
1: 맞아요.
2: 얼마나 논란이
1: AI 배당금
2: 됐어요.
1: 논란. 예.
2: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지금 논란이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예. 기억나십니까? 그 외 저기 그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1: 국회 운영위에서
2: 그렇죠.
1: 질의받다가
2: 김은혜 의원이
1: 예.
2: 본인 딸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 우상호 수석이 막 말리고
2: 말렸는데도 막 부딪혀가면서 그래갖고 그 지금 나간
1: 예.
2: 무소속된 김병희 원내대표가 소리 한번 빡 지르니까 그때서야 진정돼가지고
1: 예, 예.
2: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완전히 지금 그 3고 현상이 성공의 비용이라고요. 이거 듣고 과연 그 동감할 사람이 몇이나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지방선거에 이런 발언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1: SNS 금지. 자 우리 당 대변인 해석해 주세요.
3: 예,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건
1: 예.
3: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어느 국민이 반기겠어요. 특히 그 피해가 서민, 중소기업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1: 예.
3: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새기고 있고 관련 정책은 정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원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저도 그리고 또 이 SNS 글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1: 예.
3: 그러니까 정치는 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3: 고위공직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예.
3: 근데 이분 말씀은 그냥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때 그 초과 뭐 이익이니 이윤이니 뭐 이렇게 했지만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그 본질이었잖아요.
1: 예.
3: 근데 왜 이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수사 내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본인 개인 블로그 SNS에
1: 있잖아요.
3: 청와대 참모고 아주 네. 고위 정책이신데 왜 이렇게 네. 해석되는 제목을 붙였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성공의 비용 이러니까 이건 국민 보고 감내하라는 뜻이 네. 깔려있나라고 오독될 수 있어요. 다만 그 내용의 본류는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쭉 그냥 한 선으로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뛰고 이런 거예요. 그게 네.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이분의 SNS 표현을 따르더라도 또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끝나면 되는데
1: 예.
3: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도약의 마찰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멋진 표현을 덧붙이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표현. 그러니까 멋지다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예. 어쨌든 이런 표현을 좀 정책 이반자로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2: 그러니까 도약의 마찰음 말이 돼요? 도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억시머론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수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저 소리 들으면은
1: 예.
2: 정말 분노가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네. 거 아닙니까?
1: 예.
2: 거기다가 고물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다 터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이 굉장히 현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적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분노할 줄 안다라는 거를 정책 실장이 이제는 각성하기엔 좀 늦었는데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김용범 논란 해갖고선 아주 그냥 그 인터넷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1: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읽으세요?
0: 네. 이 글을 보면 김용범 실장이 좀 이 글이 사실은 되게 깁니다.
1: 예.
0: 길고 자세한데 환율에 10초? 대해서는 네. 적극적 관리, 금리에 네. 대해서는 억누르기와 방치를 모두 피해야 된다. 물가는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1: 예.
0: 이거를 이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비치게 한 그런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아, 메모리 데이 잘 보내셨나요?
1: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흔들어지게 잘 보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코에 네. 이 바베큐 많이 하신 분들은 코 이렇게 코 풀면 시꺼먼 거 많이 나올 거예요.
1: 아, 그 성훈 씨 그 묻어 있는 거 그거에 빼요?
0: 이거는 연중무휴예요. 저는 항상 묻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화요일인. 너무 신나요.
1: 화요일인데 월요일같이.
0: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그렇죠.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화요일인.
1: 그러니까
0: 너무 신납니다.
1: 왠지 하루를 번 것만 같은.
0: 그렇죠.
1: 네.
0: 이번 주는 한 주도 또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훈 씨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 매주 무시무시하게 겪던 월요병 그냥 쓱 지나갔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월요병 네. 없죠.
1: 그러니까요.
0: 기분이가 또 굉장히 오늘은 좋아요.
1: 왜요? 연휴 때 뭐 맛있는 거 드신 게 아직까지 기분이 좋으신가요?
0: 그것도 물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 서부에서
1: 네.
0: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
1: 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죠.
0: 네, BTS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이게 상 어워드 이름이 뭐냐면
1: 네.
0: 어메리칸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네요.
0: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래미에서 못 받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아시아 저희 BTS 또 우리 이재를 포함한 우리 K-POP 데모먼터스 팀들
1: 그렇죠.
0: 또 캐치아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BTS 수상이 두 번째잖아요.
0: 네, 이게 네. 대상인데요. 벌써 네. 두 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네.
1: 대단한 업적입니다.
0: 네. 네. 잠시 후에 오늘 그 특집으로
1: 네.
0: 한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또 생활 꿀팁도 준비가 돼 있죠. 그것을 알려주마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0: 자,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인, 월요일인데 화요일인. 아, 특이한 오늘 화요일.
1: 좋은 날.
0: 네. 오늘 첫 곡은 그 영화배우 강동원 씨,
1: 네.
0: 그 우산남이죠. 우산 그 강동원 씨와 엄태구,
1: 네.
0: 엄태구가 누구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습니다만,
1: 아, 실력파 배우죠.
0: 실력파 배우죠.
1: 네.
0: 엄태구 씨가 90년대 아이돌로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이게 개봉 전부터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춤을 추시는군요.
0: 네, 그래서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1: 네.
0: 아주 이 유튜브를 올려서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였는데. 뭐 댓글에 깜짝 놀랐어요. 몇천 개더라고요 댓글이. 화제를 부르고 이거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팀인데요. 러비즈라는 노래를 직접 본인들이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1: 또 엄태호 씨가 랩도 한다고요?
0: 랩도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이 노래인데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팀이 불러주는 가상의 팀이죠. 네, 노래 러비즈입니다.

0: 그냥 90년대 그 느낌이 아주 북끝나는 그래서 아니,
1: 서태지와 아이들
2: 맞아요.
1: 그 옷이나 네. 머리 모양이나 이런 모든 거를 서태지와 아이들을 좀
2: 그렇죠.
1: 네 모방을 했네요. 네,
0: 대한민국 늘 말씀드리지만 K-팝의 정말 최정점, 예,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를 구가했던 1990년대를 또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때 추억 갖고 계신 분들 이 영화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화제고 한국 영화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요즘에 어렵습니다.
0: 얼마 전에 또 단종 임금 때문에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1: 그러니까요. 역대 관객수 2위.
0: 네. 네. 지금 또 이제 그 군체라는 또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부산역을 만들었던 그 연상호 감독의 또 이 뭐죠?
1: 부산행을 만들었던?
0: 네. 네. 이게 뭐죠?
1: 좀비.
0: 예. 네. 그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좀비 영화인데 네. 전지현 씨가 지금 4일 만에 또 100만을 넘으면서 지금 한국 영화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또 또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와우, 다행이네요.
0: 한국 영화가 잘 돼야죠.
1: 네. 네.
0: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는 시간 주간 베스트 사연인데요.
1: 네, 지난주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우리 집만의 레시피 함께 나눠봤었잖아요. 네. 이때 사연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었는데요.
0: 진짜 감사드리고요.
1: 네. 다들 뭐 우리 집 비법 꽁꽁 숨겨두셨다가 네. 저희한테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네.
0: 누가 장원이 됐는지 궁금하시다가도 어제 이제 고기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1: 아니, 성훈 씨, 그래서 네. 네. 뭐 하나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레시피 중에?
0: 그 땅콩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땅콩 라면을 넣어갖고 쇼츠를 이제 찾았거든요.
1: 네네.
0: 그랬더니 갑자기 왜 쇼츠를 찾으면 밑에 막 라면 무지하게 올라오죠.
1: 그렇죠.
0: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1: 아, 결국 못 해드셨군요.
0: 어묵라면 막 이런 거 끓여 먹다가.
1: 아, 저는요. 땅콩버터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
0: 어땠어요?
1: 근데요. 이게 매운맛이 약간 좀 감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땅콩 맛이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지는 제가 한 스푼 딱 넣었는데 많이 나지는 않고 그 매운 맛이 좀 감해지더라. 그리고 국물 맛이 뭔가 좀 진한 느낌이 나더라.
0: 아, 네. 양이 중요하구나.
1: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넣었어요. 예, 거기다가 제가 또 라면을 세 봉지를 끓였는데 그 중에서 한 스푼을 넣으니까 약간 좀 미미한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0: 네. 하지만 왜 그랬어요? 레시피를 지켜야죠.
1: 근데 매운기가 확실히 좀 감해지더라.
0: 감해지더라. 네. 고소하던가요?
1: 예, 매운기가 아무래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좀 거 같기도 했었고. 네.
0: 자, 안에서도 성령아 씨 안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맛있는지.
1: 아, 네. 맛은 그닥 많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매운 맛은 감해지고 국물은 좀 더 진해졌다. 네, 여기까지.
0: 수프를 조금 덜 넣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매운 네. 거 싫어하시면
1: 네.
0: 요런 경우에는 요 땅콩 버터를 좀 집어넣고 조금 스윗하게 네. 만드셔서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1: 네.
0: 아무튼 지난 주 주간 베스트 장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누굴까요, 여러분?
1: 레시피 나눠주셨던 분들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실 텐데요.
0: 자, 매주 그렇지만 각축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소한 편차로 1위가 가리는데.
1: 맞습니다.
0: 자, 이번 주는 만두피 사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만두피로
0: 슈루스를 만드셨다는
1: 네,
0: 바로 우리 워킹맘이신 오드리님. 네, 오드리님 축하드립니다.
1: Congratulations. 저희 선물 보내드릴 주소
0: 남겨주세요. 5월에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선물이 되시고 우리 또 워킹맘이신데 뭐 피부 관리하실 시간 따로 없으시겠는데
1: 네, 야외 상품권 50분짜리 보내드릴 테니까요.
0: 아주 5월에 아름다운 우리 워킹맘으로 네. 더욱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광고제 없는 좋은 화장품
0: 맞습니다. 네,
1: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라면에는 광고제가 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그리고 내 레시피 우리 가족 레시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제를 발표해드려야 되겠죠?
1: 그렇죠.
0: 이번 주 주제.
1: 네. 이번 주 주제.
0: 이번 주 주제는
1: 우리 가족 자랑.
0: 자,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 가족 자랑. 아예 왜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아유 여기 영화 씨 우리 애가 요번에 이런 거 하려면은. 요즘엔 돈 받거든요.
1: 맞습니다. 너 사랑하려면 돈 내고 해.
0: 돈 내고 해.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그렇게 대환영을 받지는 않는데.
1: 아, 그럼요. 또 팔불출이라는 소리도 듣기 십상이고요.
0: 저희가 이번 주에 네. 그 팔불출들께 네. 안무를 열어드릴게요.
1: 네, 팔불출 여러분 전부 다 오십시오.
0: 자, 우리 가족이 이런 이런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뭐 얼마나 이런 사랑스러운 가족인지 이런 것들 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보내주세요.
1: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이번에 아이비리그 합격했다 뭐 이런 거요?
0: 그렇죠. 네. 이런 거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1: 그럼요. 네. 근데 누가 또 배 아플까봐 맘 놓고 자랑하지 못했다. 여기
0: 맞아요.
1: 한시 음악다방에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0: 또 우리 남편이 원래 이게 그런 인간이 아닌데 굉장히 힘들 때 이런 한마디 해줬는데 와 나 정말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1: 네, 그럼
0: 우리 남편 자랑.
1: 그럼요. 그리고 뭐 우리 엄마가 이민 와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의 이런 면이 정말 정말 존경스럽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0: 뭐 세 줄이면 어때요?
1: 그럼요.
0: 우리 가족 만만세. 네. 이런 것도 좋고.
1: 우리 가족 자랑 쓰셔서. K-Radio US 네. 네, 저희 카톡 친구 네.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0: 뭐 아프지 말자 이런 거.
1: 네, 저희 아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1년 내내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프지 말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1: 장원 선정되시면은요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댁으로 우송해드리고요. 자동으로 H마트 보내드리는 월장원의 후보가 되십니다.
0: 네, 마지막 주 한 분의 티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많이 많이 가족 자랑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준비된 노래는 안치환이 불러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0: 네, 노래가 나가면서 성령아 씨가 목소리가 참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1: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안치환 씨의 얼굴이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잘생긴 분은 도대체 네.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0: 제가 이제 적잖이 생기셨다고 그랬더니 안 보시네요.
1: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0: 딱 적당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미남이다.
1: 너무 잘생겼습니다.
0: 안치환 씨 너무 잘생겼대요. 축하드립니다. 얼굴 말고 노래요.
1: 저희 단골손님들
0: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잘생기신 우리 단골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에서 5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진단 올리브오일 2 플러스 1 두 개 사시면 하나 드리는 거고요. 화장품 세트 구매 시 최대 야 무려 450불 상당 역대급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18-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0: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209-45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혹시 오늘 K-라디오 방송 놓치셨나요?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 궁금하신가요?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 www.kradio.us에서 쉽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공간입니다.
0: 네, 거기 오셔서 한시의 음악대방 이성훈과 성령화의 그 사진을 누르시면 그 안에 또 재미난 저희 그 방송 클립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의 또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감사드려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벤쿠버 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은혜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자, 이 시간에 신기한 생활 정보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코너.
1: 네. 그것을 알려주마.
0: 오늘은 영어씨 이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2: 네, 어떤 상식일까요?
0: 곧 이제 날씨 더워지면 네. 대부분들 집에서 윈도우용으로 에어컨을 쓰시긴 하지만
2: 그렇죠.
0: 또 보조적으로 네. 선풍기를 우리 집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2: 아, 많습니다.
0: 그런데
2: 네.
0: 이 선풍기를 꺼낼 때가 돼서 딱 꺼내보면
2: 그렇죠.
0: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죠. 우와. 먼지가.
2: 두께가 지죠, 아주.
0: 장난 아니야. 이 날개가 원래 이렇게 약간 엠보싱이었나 할 정도로 뭐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다 먼지예요.
2: 그렇죠. 아주 그냥 보석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있죠.
0: 얼마나 네. 정말 따뜻해 보이는지 몰라요. 얘가 양말을 뒤집어 썼나 할 정도로 이게 완전 엠보싱인데.
2: 아, 따뜻해 네. 보인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0: 요거를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청소하시라 그러면 네. 그걸 또 다 일일이 또 그 옛날 말로는 네. 전문용어로 나사라 그러죠. 그 나사를 스크루를 다 뽑아가지고
2: 네.
0: 이걸 분해해야 되는데
2: 그렇죠. 또 그리고 분해하기 전에 또 페이퍼 타월 물에다 적셔가지고 먼지도 조금 대충 닦아줘야지 또.
0: 뭐 안 들어가는데 그 사이로 막 손가락을 집으로 딱 껴가지고 아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2: 맞습니다.
0: 요거 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 오,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0: 아유
2: 혹시?
0: 왜 푸셨어요 그걸? 풀지 않아도 돼요. 아유, 기가 막히게 원투쓰리로 딱 끝나요.
2: 야 진짜 궁금한데요?
0: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네? 이 선풍기 사실 이렇게 부담을 갖다 보니까 득잔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안 닦게 돼요.
2: 아 그리고 자꾸 미루게 돼요.
0: 네.
2: 아, 내일
0: 그래서 지금
2: 뭐.
0: 어떤 집은 막 10년째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씩 이렇게 바람 맞다 보면 입에 뭐가 들어갔고 막 이렇게 돼요.
2: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까만 덮개가 이렇게 더덕 떨어지게 되죠 또.
0: 그렇죠.
2: 네.
0: 뭐 얼굴에도 막 세수하려다 보면 얼굴에 막 뭐가 뭉치가 묻어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2: 네.
0: 자, 요걸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베이킹소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2: 아, 베이킹소다?
0: 베이킹소다가 네. 진짜 만능소다죠. 이게 만능소다예요.
2: 저희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0: 그러니까
2: 예,
0: 이 베이킹소다 가지고 녹이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2: 네.
0: 지난주에 제가 모기 말씀드릴 때 세제 두 방울 말씀드렸죠?
2: 네.
0: 요번에도 세제 네. 한 두세 방울이면 돼요. 그걸 잘 섞어서
2: 네.
0: 집에 대부분들 분무기 있잖아요.
2: 그렇죠.
0: 분무기. 이거
2: 분무기 하나씩 또 굴러다니죠.
0: 굴러다니죠.
2: 네.
0: 그거 그냥 굴러다니는 거 발로 차지 마시고
2: 네.
0: 거기다가 물을 네. 한 조금만 채워서
2: 네.
0: 이 선풍기에 그 안에 세제 넣은 물을 만드셔서 그럼 약간 이렇게 거품이 생기니까 보글보글할 거 아니에요.
2: 네네.
0: 요거를 선풍기에다가 날개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쭉 충분히.
2: 그래 잠깐만요. 그러니까 분무기에다가 베이킹소다와 세제를 넣으라는 건가요?
0: 아니면 베이킹소다가 있으시면 베이킹소다만 넣으셔도 되고
2: 아, 네네.
0: 베이킹소다랑 세제 나는 요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으면 세제도 넣으시고
2: 아,
0: 아니면
2: 네.
0: 베이킹소다 귀찮다 하시면 세제만 넣어도 되고
2: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뿌리세요. 그리고
2: 날개다 뿌리고
0: 날개 뿌려, 충분히 뿌려.
2: 네.
0: 그다음 보통 집에 이제 쓰레기 버리시는 봉투 있죠?
2: 그렇죠.
0: 봉투 있잖아. 까만 봉일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2: 네.
0: 요 비닐을
2: 네.
0: 선풍기 요 위에다가
2: 네.
0: 씌워.
2: 덮어 씌워요.
0: 덮어 씌워.
2: 네.
0: 그다음에 밑을 좀매.
2: 네.
0: 뭐 고무줄 튕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한번 묶는 거 있잖아요.
2: 네.
0: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묶잖아요. 거기에 좀매면 돼요.
2: 네.
0: 그렇게 하시면
2: 네.
0: 끈. 그다음에 선풍기를
2: 네.
0: 가장 강한 걸로
2: 뭐 아~
0: 3단에 가고 3단에 가다.
2: 비닐 안에서
0: 네, 돌리세요.
2: 선풍기를 돌려버려요.
0: 그러면
2: 네.
0: 이거 보통 이제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2: 네.
0: 이제 구심력이 되면서 이 날개가 돌면서
2: 네.
0: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이 촤악 떨어져 나가요.
2: 아, 이 비닐에 붙는다는 말씀이신
0: 그렇죠.
2: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0: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
2: 네.
0: 온 방이 난리가 나겠죠.
2: 그렇죠. 이 비닐을 안 씌우면 그렇게
0: 네.
2: 되겠네요.
0: 그다음에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2: 네.
0: 편안하게 한 1, 2분 정도만 돌리시고
2: 네.
0: 한번 쓱 열어서 한번 보세요. 날개가
2: 네.
0: 반짝반짝반짝.
2: 와, 그 대신 이 비닐봉투의 한쪽 면 정도는 어떻게 조금 벌려놔야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조금 통하게.
0: 공기?
2: 네.
0: 그 밑에 묶는 거 있죠?
2: 네.
0: 그러다 빠져요.
2: 아, 그거
0: 걱정하지
2: 너무...
0: 않으셔도 돼요.
2: 그냥 안 될 것 같은데요.
0: 완전 쪼매면은 네. 선풍기가 제 식사하죠. 아,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보기보다.
2: 아 그러니까 약간 공기 통하게 조금 열어서 적당히 묶고
0: 날아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펄럭펄럭 거릴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0: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다 이런 이물질들이 그 비닐 안에 다 묶어서 야. 가볍게 푸셔서 네. 버리면 선풍기 뽀샤샤하게 깨끗한
2: 선풍기가 선풍기. 그냥 스스로 먼지를 네. 털어내는 거네요.
0: 그렇죠.
2: 야
0: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2: 이거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안 되면은 성호 씨가 청소해 주시는 거 맞죠?
0: 자, 정리해 주세요.
2: 그러니까 분무기에다 물을 좀 넣으시고요.
0: 네.
2: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나 네.
0: 아니면 세제 이런 걸 넣으시고
2: 그리고 나서 네. 이 먼지가 많은 날개에다가
0: 네.
2: 골고루 뿌려주시고 네. 그 위에다가 비닐봉지 씌워주시고 네. 밑에를 묶어주시고
0: 살짝 끊어주시고
2: 네, 그리고
0: 비닐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만 묶어주시면 돼요.
2: 네. 네. 그리고 나서 선풍기를
0: 가장 강한 바람으로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잠!

0: 당신 시간. Yeah.
1: 자, 바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를 한 곡도 바람에 대한 노래를
2: 뭐 들을까? 아, 그 바람이 이 바람이 연결이 되나요?
1: 하다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옛날 박명수하고 G-Dragon이 함께 부른 바람 났어라는 노래인데.
2: 네, 네. 박봄이 또 피처링에 참여했죠.
1: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바람.

0: 오랜만에 물 만났어. 물고기인 줄 알았어.
1: 매력이 넘쳐 스타일 멋져.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0: 이런 남자들 만나봤어.
1: 우린 바람났어.

0: 네, 선풍기 바람 쐬고 뭐 에어컨 바람 쐬고 또 콧바람 쐬러 산책 나가시고 이런 바람은 좋은데 다른 바람은 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 건강 정보 우민호 씨께서 드리는 건강 칼럼 듣고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시상식 분위기 또 한류에 대한 노래들 여러분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한 선택이 모든
2: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정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후코이단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답게 파우더, 캡슐, 드링크 타입의 후코이단 제품군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희소성이 매우 강한 가곰의 콤보 후코이단 등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된 일본 내 특허를 획득한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선보이며 보다 강력한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가지 제품들 모두 고분자, 고순도로 구성된 가장 이상적인 황상기 수치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입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미국 면역학회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AI 미국 면역학회는 매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면역학 전문 국제회의로서 전 세계 40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역학 관련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 학술 행사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서는 2002년부터 이 학술 회의에서 자사 제품으로 실시한 다양한 면역 관련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코이단 제품에 JHFA 자파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파는 일본 내 건강 유지 증진 및 지식 보급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공익재단 법인 기관으로 건강 및 영양식품을 선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JHFA 자파 마크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출처와 그 분자량, 분자 구조에 더불어 제조 공장까지 여러 체크 항목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인증받을 수 있는 안심, 안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후코이단 제품들 중 유일하게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품만이 소개해드린 자파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계 최초 후코이단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으로 성장시켜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래가 저희의 소망입니다. 866-566-9원9원 의학박사가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인심은 덤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고드프로이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K-Radio 앱에서, 또 K-Radio 홈페이지에서,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Radio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십시오. 지금 바로 kradio.us입니다.
0: 한시의 막대방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자, 우리 페니님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완벽한 타이밍.

0: 가수들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하도 상을 많이 타니까
1: 네.
0: 미국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미국 사람들끼리 정말 축제라는 미국인만을 위한 어떤 어워드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예요.
1: 아 정말이었어요?
0: 근데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를 어제 대한민국 선수단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급인 이 선수단들이 정말 싹쓸이를 했습니다.
1: 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하면 정말 3대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그중에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0: BTS가 받았다는 거네요. 자, 축하만 해야죠.
1: 유후! 야, 정말 해냈습니다. 근데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0: 네.
1: 네.
0: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는 단 한 팀도 없고요.
1: 그렇죠.
0: 물론 또 놀라운 사실은
1: 네.
0: 이 올해 아티스트
1: 네.
0: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두 번을 한 번만 받아도 평생에 진짜
1: 그러니까요. 예,
0: 대단한 일이지만
1: 맞습니다.
0: 이거를 두 번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1: 어떤 일단, 팀들이 두 번을 받았을까요?
0: 네, 일단 후보만 보더라도
1: 네.
0: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개를 두 번을 받은 팀들은
1: 네.
0: 몇 팀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럼 뭐 후보들이 좀 시시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거든요.
1: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0: 지난번에 그래미 어워드를 정말 씹어드셨던 우리 배드버니
1: 네. 네,
0: 라틴 그 음악으로 미국인들을 다 섭렵한 올해 최고의 정말 핫한 아티스트인데요.
1: 네.
0: 배드버니가 후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스치면 사망인 브루노 마스. 진짜 뭐 걸어다니는 기업이잖아요.
1: 그렇죠. 예. 또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고요.
0: 테일러 스위프트.
1: 네.
0: 해리 스타일스. 예. 원 디렉션의 그 리드 보컬이었죠. 해리 스타일. 또
1: 저스틴 비버.
0: 켄드릭 라마. 그래미가 28개인가를 받은 그 켄드릭 라마. 그리고 레이디 가가. 레디오 가가가 아니라 레이디 가가. 모건 올런. 사브리나 카펜터까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1: 아니
0: 탔어요.
1: 이름만 들어도 정말 팝의 레전드만
0: 자,
1: 다 모아놨습니다.
0: 정말 대단합니다.
1: 야, 이런 팝의 레전드를
0: 다 제치고 대상을 탔어요.
1: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0: 울어도 되나요?
1: 이미 울고 계신데요.
0: 어떻게 이런 날이 오나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1: 네.
0: 이런 기사를 말씀드려도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1: 너무 잘 탔다니까.
0: 뭐 어쩌는 거요?
1: 아 근데 이번에는 뭐지?
0: 거예요?
1: 네. 그러니까요.
0: 이게 진짜 저희 아까도 90년대 그 영화가 나왔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1: 네.
0: 그 시절에 워커맨 꽂고 다니던 빌보드 탑 40를 막 들으면서 컬처 클럽 두란두란 들으면서 그죠?
1: 그렇죠.
0: 그 당시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 1위를 하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1: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번에 상 받은 거 들으시고도 아 또 탔구나 아 고작 두 번째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이 상을 타니까
0: 그러니까 이건 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놀래야 돼요.
1: 어제 근데 3관왕을 했습니다.
0: 3관왕을
1: 네,
0: 했어요.
1: 올해 아티스트부터 올해 여름 노래 스위머라는 네. 곡으로 올해 여름 노래 탔고요. 또 최고의 남자 K-POP 아티스트 상을 수상을 했죠.
0: 네.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영아 씨가 물어봤었던 이거 두 번 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딱 네 팀밖에 없어요.
1: 오, 딱 네 팀.
0: 팝 역사상 딱 네 팀.
1: 네.
0: 저스틴 비버.
1: 네.
0: 그리고 원디렉션.
1: 네.
0: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리 스타일스가 있었던 원디렉션.
1: 네.
0: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약간 낯선 이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1: 네. 그럼요. 원디렉션 하면
0: 너무 어마어마한 네. 팀.
1: 완전 세계적인 팝 그 네. 보이밴드였죠.
0: 네.
1: 네.
0: 요렇게 그리고 BTS까지 요 세 팀이 딱 세 번을 받았어요. 세 팀이. 네. 그리고
1: 네.
0: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곱 번을 받았습니다.
1: 일곱 번이요. 이야.
0: 정말 레전드네요. 레전드죠.
1: 정말 네. 레전드네요.
0: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또 아티스트죠.
1: 그런데 그 대단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0: 이번에는
1: 어제 정말 후보만 8개 부문에 올랐는데
0: 계속 얼굴은 나오는데 왜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8명 해가지고.
1: 네.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야 정말 기분이 좀 매우 좋지 않았을 것
0: 그래요?
1: 같아요. 네. 아니 한 개도 못 받았다니 이 그 올해 아티스트 상을 일곱 번이나 수상한 그 레전드가 네. 단 하나도 못 받았다니, 야, 기분이 좀 아주 씁쓸했겠는데요.
0: 스위프트 듣고 있나요? 좀 꺾인 거 아니에요, 인기가?
1: 아, 진짜.
0: 이제 인기가 좀 꺾이나요?
1: 아니, 스위프트 팬들이.

0: 괜히 또 BTS 안 이뻐 할까 걱정이 되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퇴퇴퇴. 자, 우리 도라미 님도 K 파워. 진짜 K 파워라고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대부분들의 또 보이밴드들이 네. 소리소문 없이 슥 사라지죠. 역사 속에서.
0: 아, 보통 군대에 가면은 네. 또 소리소문 없이 슥 사라지죠.
1: 슥 사라지죠. 네. 물론 이제 다시 재기해서 지금까지 신화도 그렇지만 해체하지 않는 팀들은 덜어도 있어요.
0: 그렇지만 그 인기가 예전과 못하다.
1: 네. 네. 그러나 BTS는 건재하다.
0: 그렇지 않다.
1: 네. 성훈이가 예언한 대로 2026년은 BTS의 해다.
0: 맞습니다.
1: 8월에 또 늦어지도 옵니다. 성훈이는 티켓을 샀어요.
0: 오, 야, 벌써부터 기대가 아주 많이 되시겠죠?
1: 저는 미쳐버릴 예정입니다, 가서.
0: 근데 야, 노래 이건... 좀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1: 아, 떼창을 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우리에게는 휴대폰이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 가서. 네. 아, 귀청 잘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정말 난리를 칠 때. 네. 제가 가요 무대에 가서 연말 시상식을 갔었는데. 자신을 한가요? 아, 진짜.
0: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가수 팬들의 노래를 듣고 오죠.
1: 귀가 너무 아파요. 맞습니다. 정말로 귀가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진짜. 와.
0: 근데 또 그 재미로 가는 거죠.
1: 재밌지 않아요. 나한테 그러면, 그렇게 소리쳐주면 내가 재밌겠지만 재밌지
0: 그
1: 않아요.
0: 그 표 저한테 넘기십시오. 아. 제가 가서 아주 재미나게 즐겨주고 오겠습니다.
1: 자, 그런가 하면 네. 네, 또 골든이 3관왕을 또 차지했습니다.
0: 이것 또한 대단합니다.
1: 4위는 제니퍼 로페스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팝 아티스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싹쓸이를 하시나요? 네,
0: 최고의 팝송상을 받았고요. 네. 또 최고의 보컬 퍼포먼스상을 받았고요. 네. 최고의 사운드 트랙상으로 야 3관왕을
1: 3관왕을 했지만 또 이 송 오브 더 이어가 네.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가 대상이지만 정말 주요 부분들 그래미도 뭐 송 오브 더 이어 앨범 오브 더 이어.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뭐 이런 것이 정말 그 가장 높은 분야인 것처럼 이번에도 송 오브 더 이어를 골든이 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유튜브 조회수가 네. 14억이더라고요.
0: 야, 거의 그 오빤 강남 스타일의 버금가는데요.
1: 네. 강남 스타일은 뭐 말 그대로 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트와이스가 최고의 여자 K-POP 아티스트 상도 탔죠.
1: 네. 네. 트와이스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재주가 많은 팀인데.
0: 그렇죠.
1: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아주 네. 팬덤이 정말 탄탄한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정말 실력 있고요.
0: 네. 네.
1: 아티스트 한 사람 한 사람별로 다들 이렇게 보통들 늘 말씀드리지만 걸그룹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의존하는 걸그룹들이 좀 있는데 트와이스는 정말 다 매력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한 명 한 명.
0: 맞습니다. 네. 또 올해의 신인상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1: 네, 우리 또 하이브의 자랑인 캐치아이.
0: 캐치아이.
1: 네, 캐치아이가 또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신인상도 뭐 평생 가야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근데 이것도 받았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어요.
0: 네, 또 최고의 뮤직비디오 상도 받았고요. 브레이크트루 팝 아티스트 상도 받았습니다. 야, 한국 그 K-POP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은 상을 수상을 했네요.
1: 네. 자, 이제 BTS의 노래가 흐르고 있고요. 뭐 스윙은 너무 많이 들려드려서요. 오늘 네. 좀 다른 노래를 제가 가져와서 준비했고요.
0: 저희가 그 코비드 때 한창 집에 있을 때 나왔던 노래죠. 세상이 멈췄다. 이 노래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1: 맞아요. 네. 그럼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화요일인.
0: 아주 기분 좋아요.
1: 메모리얼데이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오늘 방송이셨는데요. 오늘 좀 충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한류가 너무 잘 된다는 소식들을 또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족 자랑 저희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1: 자, 한시의 음악다방은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또 수요일 주말이 정말 정말 코앞에 다가오는 수요일 주말 지나고 연휴 지나고 왔더니 또 주말이에요. 아, 너무
0: 맞습니다.
1: 좋아요.
0: 아, 네. 그래서 이 짧은 주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월요일에 그 휴일이 있으면요.
1: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깨 또 여러분의 응원봉이 되어드리는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내일 수요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한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룡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원래는 바베큐도 굽고 바닷가도 가고 올여름 첫 선글라스를 꺼내는 시즌인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렸죠? 계획했던 피크닉 대신 캠핑 대신 야외 나들이 대신 차 안에서 빗소리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산 들고 마트 장 보면서 그래 연휴도 결국 현실이구나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사람들은 방법을 찾더라고요. 빗소리 들으면서 맛난 거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소파랑 합을 이루며 밀린 잠도 자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느긋하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번 메모리얼 데이는 어디를 어디를 갔느냐보다는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뜨긋하게 보냈느냐가 더 기억에 남는 연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현실로 돌아온 화요일. 고속도로엔 다시 차가 막히고요. 사무실 데스크 위 커피로 수혈을 하고 우리 머릿속도 급하게 업무 모드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연휴 하나 지나고 나니까 거리 풍경이 완전히 어때요? 초여름 같아요. 자, 아이스커피 들고 걷는 사람들, 완연한 여름 컬러들, 그리고 슬슬 들려오는 여름 휴가 이야기까지. 2026년 여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연휴 후유증 아직 덜 깨신 분들, 김전이 2시에 비타민이 오늘 햇살만큼이나 맑게 개어드릴게요.

0: 친구랑 같이 있어요.
1: 롱롱 위켄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다 못 만나셨죠?
0: 뭐 소박하게
1: 프라이머리가 부릅니다. 자니?
0: 에이 너 아무도 잠들 거잖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롱롱 위켄 다음날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에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커서가 껌뻑껌뻑 거기다가 K-Radio US라고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저희 AM1060 K-Radio 생방송 카톡창 아이디입니다. K-Radio US로 검색을 하시면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떠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K-Radio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딱 누르시고요 친구 추가하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행자가 누군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뷰티 트렌드 보면 참 재미있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자, 예전에 그 반짝반짝 화려한 젤 네일, 큐빅 붙이고 캐릭터 올리고 얼마나 공을 들였나 몰라요. 요즘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손이 참 깨끗하고 고급스럽다, 요 느낌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손톱을 짧고 단정하게 다듬고 은은한 윤기 정도만 살짝 살리는 이른바 꾸안꾸 네일 느낌인 거죠. 근데 또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고 해요. 큐티클도 정리해야 되죠. 버핑해서 표면 매끈하게 만들고요. 영양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가요? 연예인들 저 피부 표현만 했어요. 거의 쌩얼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들 그 쌩얼 메이크업 정말 시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네일샵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타격에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스타일이 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매력이 있고 또 깔끔한 누드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감성이 있고 요즘은 진짜 취향 자체가 존중받는 시대 같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헤드큐어 아닙니까? 발 관리 해야 됩니다. 샌들 신기 시작하면 갑자기 발톱 상태 점검 들어가죠. 과일 컬러 많이 나오잖아요. 체리, 레드, 레몬, 옐로우, 수박 컬러. 요즘은 또 강아지 같은 귀여운 여기 귀여운 얼굴에 그런 귀요미 그려진 네일까지 이 좀 세대를 거슬러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그런 스타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손가락 정도 포인트로다가. 근데 손톱도 결국은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톱 잘 깨지시는 분들 단백질, 비오틴 그리고 아연 같은 영양소 챙기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을 너무 자주 만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디크림이나 오일로 보습 관리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성분들도 투명 네일이라든지 손톱 관리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이 남자가 무슨 네일 이랬다면 요즘은요 이제는 깔끔하게 자기 관리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보는 분위기죠. 관리하는 남자 멋있잖아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스타일이냐 유행이냐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뭔가 그걸 찾는 시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여자들은요 바쁩니다. 피부 관리해야 되죠. 머리도 해야 되죠. 손톱, 발톱 챙겨야 하죠. 여름 되면 샌들도 준비해야 되죠. 야, 이쯤 되면 아름다움도 체력입니다, 여러분.

0: 현아와 장승현이 함께 불렀죠. 트러블메이커.
1: 1, 2, 3.

0: 진한 몸매에 키리를 신었을 때 어찌나 예뻤는지 현아 씨 정말 아름다웠었죠. 이제 결혼했어요. 그녀도 한 가정의 엄마가 됐고요. 응원합니다. 아, 그나저나 롱롱 위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몸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에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단순한 설계를 넘어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힘, 천연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이 5월 말까지 한정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1 플러스 1 등 놓치기 아쉬운 특별 혜택이 가득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10-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24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 플러스 1, 참수주가 3불 99. 캐스켓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24시간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백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0: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진짜 K-POP이 미국 시상식의 한 코너가 아니라 이제 메인스트림의 중심이 됐구나를 보여준 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이유가 있죠. 같이 이름이 올라온 아티스트들만 봐도 글로벌 우주 대스타들이거든요. 팝에는 저스틴 비버부터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힙합에는 켄드릭 라마, 카디비, 그리고 R&B에는 브루노 마스 같은 미국 음악 시장의 대표 선수들이 총 출동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BTS가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고, 그리고 K-POP 부문 여름송까지 휩쓸며 무려 3관왕을 차지합니다. 어우,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이제 한 팀만 잘 나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캐치아이가 신인상과 뮤직비디오 상을 가져가고, 수상 소감에서도 BTS 선배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K-POP 아티스트들이 서로 훈훈한 소감을 서로 주거니 예받거니 했다는 거죠. 트와이스가 여성 K-POP 아티스트 상을 받고, 심지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OST인 골든까지 올해의 송 오브 이어 상을 받습니다. 자, 이제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컨텐츠, 문화, 세계관 전체로 확장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는 K-POP이 오늘 시상식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 타임스퀘어라든지 또 대형 쇼핑몰, LA, 라스베거스 어디를 가도 한국어 노래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인 겁니다. 세계 음악 역사에서 굉장한 장면인 거죠.

올해 최고의 노래다라고 이 노래를 선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이 이 노래가 수상을 했어요. 정신 차려. 자, 골든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봄에는 꼭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음 가득 든 아이스커피 한 잔, 쨍하게 내리쬐는 태양, 바닷가의 뜨거운 모래사장, 그리고 밤마다 생각나는 달콤한 빙수까지.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악이 왜 이런가요? 싶으시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름만 되면 꼭 돌아오는 거, 바로 남양 특집.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릴 때 그 밤에 불 꺼놓고 TV 앞에 전설의 고향 시작하면 괜히 이불 끝 꼭 잡고 안 보면 그만인데 무서우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봅니다. 내 다리 내놔.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얼어붙고 무섭다면서도 절대 채널은 못 돌렸던 그 시절. 참 신기한 게 날씨가 더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무서운 걸 찾습니다. 공포 영화, 귀신 이야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좀비 영화까지요. 네, 그래서 요즘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 아직 뉴욕 뉴저지에는 도착을 안 한 걸로 알아요. 연상호 감독과 배우 전지현 씨가 만나서 군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좀비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 영화 속 좀비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냥 달려드는 괴물이 아니라 점액질처럼 서로 연결돼서 생각도 공유하고요. 무리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집단 지성형 K-좀비라고 합니다. 살짝 스포를 했네요. 자, 이쯤 되면 좀비도 진화를 한 거죠. 예전엔 뛰기만 하더니 이렇게 꺾기로 막 뛰잖아요. 이제는 단체 토론까지 할 기세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식 하나, 영화 역사상 최초의 좀비 영화는 무엇일까요? 와, 이거를 찾아봤더니요, 영화 역사상 최초의 좀비 영화가 무려 1932년 작품이더라고요. 제목이 화이트 좀비라고 합니다. 그때 좀비는요, 지금처럼 물어뜯는 괴물이 아니라 주술에 걸려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해요. 어찌 보면 롱 위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 이거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 저는 부산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려 1980년 강봉구 감독의 괴시라는 작품이 있었더라고요. 그 시절 이미 약물 때문에 시체가 깨어난다 이런 파격 설정이 있었다고 하니 K-좀비의 씨앗은 진작부터 있었던 거죠. 오후 2시쯤 되면 우리도 살짝 좀비 모드잖아요. 눈은 떠있는데 영혼은 없고 아이스커피만 붙들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 최고의 공포영화 혹은 여름마다 꼭 생각나는 남양 특집 추억은 어떤 거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좀비 하면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전 세계를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춤추는 좀비로 만든 남자 마이클 잭슨. 듣고 계신 이 노래죠, 스릴라. 좀 춤이며 뭐 스타일이며 따라하면서 학창시절 장기자랑 좀 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텐데, 그때 그 영상 남아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뜨아, 최고 무서운 깜짝 놀랄 호러물일 텐데 말이죠.

진짜 살짝 스튜디오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스 에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 우리를 진짜 소름돋게 하는 거는 이런 남양 특집물의 좀비가 아니라 귀신도 아니고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톡 하나 보내놓고 괜히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 일은 없어졌는데 왜 답장이 없지? 일십이라고 하죠. 별일 아닌데도 혼자 괜히 여러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말 한마디 남겼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 그 정적 은근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가입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진짜 푹 자야지 하고 잤는데 눈을 딱 떴어요. 어머나. 알람 울리기 1분 전에 눈이 떠진 거 있죠? 귀신인가? 야, 내 몸 안에 출근 담당 직원 한 명이 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또 대박은요, 주말에도 그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짜잔! 하고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현실 공포 또 하나, 세탁 끝나고 문을 짠! 하고 열었는데, 아뿔싸! 식당에서 나오면서 가져나온 그 티슈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그 휴지가 검은 옷 위에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붙어있는 거 보면 오 마이 갓. 그날 하루 돌돌이로 기운이 엄청 빠지는 날 되는 거죠. 또 마트 갔다가 오늘은 필요한 것만 사야지 했는데 계산대에서 영수증 길이 보고 조용해지는 순간도 있고요. 굉장히 숙연해지는 순간이죠. 분명 몇 개 안 담은 것 같은데 왜 금액은 늘 치솟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괜히 불안해지죠.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펫 있는 집. 조용하면요. 100%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현실 공포죠. 사는 모습은 달라도 웃는 포인트랑 힘든 포인트는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도 웃기고 또 괜히 위로가 되는 거겠죠. 오늘 밤은요. 일십도 잠시 잊고요. 밀린 걱정도 조금 내려놓고요.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고요. 고요한 숲 냄새에 잠시 빠져있다 보면 어디선가 반짝? 잘못 봤나 하는 순간 다시 호로록 반짝? 그게 바로 그토록 찾던 반딧불입니다. 매일 화려한 불빛 아래 살면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찾아 나설까요? 아마도 그 어둠에선 가장 큰 빛이니까 그 빛을 온전히 내 눈에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신형원입니다. 개똥벌레.

0: 요즘 한국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한참이라고 합니다. 옥천과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반딧불 탐방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손전등 이런 빛이 나오는 거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요. 대화 역시 금지되어 있고요. 먹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그저 캄캄한 숲속길을 정해진 인원이 조용히 걷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아니 이거 눈 감고 걷는 거하고 뭐가 달라 하다가 저 멀리서 자그마한 불빛이 하나 반짝하고 또 저기서 반짝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빛도 아닌 것이 불빛 같은 게 눈앞에 막 날아다니고 그걸 발견하는 게 엄청난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험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특히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한테는 오로라 보는 것만큼이나 신비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반딧불의 또 다른 이름은 개똥벌레. 과거 개똥이나 소똥 주변에서 자주 발견돼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특성상 습한 곳을 좋아해서 낮 동안 따뜻한 똥 밑에 숨어있다가 밤에 빛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선조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반딧불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개똥처럼 흔해 개똥벌레다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반딧불과 관련해서는 어쩌다 듣는 그것이 알고 잡다 시간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까지 연휴로 좋은 곳 잘 다녀들 오셨는지요? 저도 방송까지 쉬면서 어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려고 하니 갈 데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고생하면서 하는 여행은 또 싫고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가자니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고 정말 예전 같으면 고생이 다소 되더라도 일단 떠나고 싶어졌었는데 이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은 아니지만 하시던 일 잠깐 멈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든 하시면서 들어만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볼륨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여기는 K-Radio. 저는 송은경이고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어쩌다 듣는 그것이 알고 잡다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인간의 건강은 약과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숲에서, 때론 꽃에서, 나무와 곤충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후는 곧 환경이고 환경은 곧 인간 생존이다. 환경 없는 기후 정책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례로 3년 전 갑자기 발병한 부정맥으로 현재까지 통원 치료하며 약을 먹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로 오랜 기간 약을 달고 사는데 심장까지 말썽을 일으켜 하루에 먹는 약만 총 18알. 기후변화로 부정맥까지 발생하면서 정말로 종합병원이 됐다며 한탄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발병한 부정맥을 기후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지나친 억지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집안 내력도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탓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에 제시됐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적 현상인 혹한, 혹서의 기온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및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지난 2022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실렸는데, 그동안 기후변화를 자연 환경에만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해왔지만 인간의 건강과 목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심각한 정보를 확인한 셈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환절기에 많은 종류의 질환이 발병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상승이 인류의 혈액화학 성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경우 약 50년 이내에 인체의 생리적 조절 능력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체가 흡입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해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질수록 인체는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 저장이 된 칼슘과 인산염을 혈액으로 끌어오게 되는데,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등 인체 내부의 뼈와 무기질 균형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할 단일 연구는 없지만, 현재까지 생물학적 개연성과 역학적 추세는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경 노출과 연관이 된 보편적 건강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습관만으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0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긴 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요. 긴 연휴 동안 궂은 날씨에 무고들 하시지요? 여행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은 날씨 탓을 많이 했을 연휴였는데,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계획이 시작한 날씨는 그래도 간간이 비를 뿌리며 오늘까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주중까지 이어지면서 인근의 저기압 영향으로 매일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햇볕이 다시 비추고 습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화요일은 흐리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습도는 86%, 바람은 남동풍으로 불고는 있는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잔잔하네요.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이고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겠고요. 습도도 82%로 높고 최고 기온도 80도, 섭씨 27도,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바람은 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오늘과 비슷하게 변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이 돼서야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습도는 낮은 편이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높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55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겠고요.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 습도는 낮지만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도 목요일과 비슷한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으며 이 불금 계획 있으신 분들 외투 꼭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디 귀한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렸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할 것 같은 반딧불의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반딧불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개똥처럼 너무 흔해 개똥벌레였다는 설도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개똥이나 소똥 주변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딧불이 특성상 습한 곳을 좋아해서 낮 동안 따뜻한 똥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빛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선조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렸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은담에서는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화하여 개똥벌레가 되어 달밤에 빛을 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담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구루밭 개똥불 같다라는 속담은 밀이나 보리를 베어내고 심은 구루밭에 여기저기 불빛이 반짝일 만큼 반딧불이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개똥벌레가 높이 날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반딧불이의 나는 모습으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은 다양한 이름도 갖고 있는데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가치벌레, 이 말은 개똥벌레의 북한말이고요. 개띠불, 개띠벌기, 이것은 반딧불을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개똥벌레나 반딧불에 대해서는 유난히 북한 사투리가 많은데 반딧불을 황해도 지역에서는 개똥파리라고 부르고요. 까리는 개똥벌레를 뜻한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는 반디 까치불이라고 하고요. 평안남도에서는 깔레기라고 하고 평안북도에서는 개똥벌기라고 부른답니다. 개똥벌거지라는 말도 있는데 반딧불의 경상도 지방 방언이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반딧불을 개똥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개똥벌레를 불안지라고 부르고요. 사실 개똥벌레는 소똥구리와도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쇠똥이나 말똥을 굴리는 벌레는 소똥구리이고 여름밤 강렬한 빛을 내뿜는 벌레는 역시 개똥벌레 또는 반딧불이죠. 하지만 반딧불과 소똥구리 둘 다 살아남기는 힘든가 봅니다. 소똥구리는 멸종 위기종이 됐고 반딧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이 오염됐고 곤충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반딧불이는 불켜진 가로등과 차량의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릴 적 한여름 등불이 되어준 반딧불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사적인 욕심으로 잡아들이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같은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남성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알몸 수색을 진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여성 수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치소에서 20여 명의 여성 수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알몸 수색이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고 남성 교도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옷을 벗는 장면을 촬영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소장에는 복수의 수감자가 현장 감독관이 교도관에게 수색 도중 바디캠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감독관은 수감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몸 수색에 대해 항의하거나 반발한 수감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소장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수감자가 모두 격리 조치됐으며 한 교도관은 교도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알몸 수색을 계속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 규정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 신체 수색은 관련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남성 교도관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은 지난해 11월 용기 내 목소리를 낸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며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놈은 적절한 조치가 도대체 뭐요? 이 적절효 갖고는 안 되지. 호되게 질책을 했어야지. 무신 개 풀뜯어 먹는 소리래요. 그러고 애시당초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흉한 꼴 안 당할 거 아니오. 도대체 무슨 죄들을 지었길래 거길 들어가서 이 욕을 보냐고 보긴.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홍역이 유행을 하면서 500명이 넘는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총국은 하루 동안 홍역으로 최소 13명의 아동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한 명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명도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홍역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이후 사망자 수는 512명으로 집계가 됐으며 확진 사망자는 86명, 유사한 증상으로 숨진 환자는 426명이었다고 합니다. 홍역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62,507건이며 확진 사례는 8,494건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 후 퇴원한 환자도 4만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홍역은 세계에서 전염성이 가장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염이 되는데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동에게 가장 흔히 발병이 되며 뇌부종이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2024년 혁명으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와 그 뒤를 이은 과도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홍역 백신 조달 문제와 접종 정책에 실패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의 지원을 받아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 120만 명 이상 보호를 목표로 긴급 홍역, 풍진,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시상이 무엇던 시상인디 아직 홍역 풍진을 운우냐. 이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최근 스페인의 알마드라바 해변 정비 공사 현장에서 약 2000년 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 시대 대리석 두상이 완벽한 보존 상태로 발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 이는 기원전 1세기경에서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 시대의 두상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비너스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뒤로 넘긴 물결 모양의 머리 스타일 등은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던 당대의 모델을 따는 것이라고 문화유산 총괄 책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발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을 하며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며 알리칸테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 조각상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은 과거 로마 부유층의 해안 저택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두상 발견으로 올여름 관광객 맞이를 위해 재개장할 예정이었던 해변 정비 공사는 전면 중단됐으며 고고학자들의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대 로마 제국의 유물이 예기치 않게 발견된 사례는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스위스 뇌샤텔 호수에서는 잠수부들이 약 2000년 전 난파된 로마 상선을 발견해 화제를 모았는데 기원 후 20에서 50년 사이에 운항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난파선 내부에는 도자기와 올리브유, 로마군 무기 등 보존 상태가 우수한 화물들이 가득 실려 있어 고대 로마 세계의 물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거 발견하면 뭐 시상이 달라지나요? 아이 크라고 스페인 가면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볼 것이 없어서 모델 대가리를 보러 가. 슬로우푸드 운동의 창시자 카를로 페트리니가 76세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던 페트리니는 1986년 이탈리아 최초의 맥도날드 개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슬로우푸드 운동을 창립했는데 슬로우푸드 운동은 빠르게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고 160개국 이상이 동참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22년까지 슬로우푸드 회장을 맡은 페트리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연을 쌓기도 했습니다. 슬로우푸드 측은 페트리니는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이라는 가치에 뿌리를 둔 세계적 운동을 현실로 만든 선구자라면서 그의 활동이 전 세계 공동체, 농부, 요리사, 활동과 젊은 세대를 연결했다고 평가했는데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은 페트리니의 죽음이 식음료 과학 분야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 그럼 뭐야? 더 일찍 죽었는디? 중국 북부 산시성 탄광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가 90명으로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당시 갱도 안에서는 광원 24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초기 집계에서는 201명이 무사히 지상으로 대피했고 8명이 숨졌으며 38명이 갱도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 구조 작업과 추가 인명 확인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90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대는 갱도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부상자 상당수는 유독가스 흡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곳에 뭐 연탄 떼는 집은 없지만서도 어쨌든 석탄 터가는 물품은 오를 거 아니냐 말이죠. 지 말은 일본 복합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서관 및 재단에 5천만 달러, 약 76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의 기부금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트럼프 도서관은 수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으며 ABC 뉴스, 파라마운트, X, 메타 등 언론 기술 기업들이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낸 기부금도 자금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부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청한 두 사람에 따르면 이 기부금은 도서관에서 미일 관계의 강점과 양국 간 오랜 동맹, 특히 전략 경제 분야에서의 동맹을 부각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제1교포 3세 출신의 손정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자 트럼프의 임기 동안 미국 기업에 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세계 최대 AI 투자사 중 하나이며 반도체 칩 설계사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배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주요 투자자로서 다른 공공정책 분야와 함께 AI 관련 사안에 대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 창업자 겸 회장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알고 지내며 백악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부 사실에 정통한 두 사람 중 한 명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서관에도 소액 기부를 했으나 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와 트럼프 도서관 대변인은 모두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애미에 건립 중인 트럼프 도서관의 조감도가 최근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꼭대기에 새겨진 대형 마천두가 마이애미 수변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소프트뱅크 창립장가 회장인가 이니 제1교포 3세 출신으로 아는디 아이 우측에 도서관에 독도를 닦겠이 말하고 허짓는 나누시겠죠? 이스트 씨도 그렇고 아이고 어째 당체 불안여서 올해 봄 등반 시즌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등반로를 막으면서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네팔 관광부의 한 관리자는 등반가들이 좋은 날씨를 놓치지 않고 정상 등정에 나섰으며 등정은 현재 시간 새벽 3시에 시작이 돼서 11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록은 2019년 5월 네팔 남쪽 루트에서 세워진 하루 223명 등정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당시 티벳 북쪽 루트에서도 113명이 정상에 올랐지만 중국은 올해 외국인 등반객들에게 이 루트를 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약 5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다 규모인데요. 대부분의 외국인 등반객은 네팔인 가이드 1명 이상과 함께 오르며 네팔인 가이드는 별도의 등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주 SNS에 공개된 사진에는 에베레스트 설원 위로 긴 등반 행렬이 이어진 모습이 담겼는데 이 구간은 해발 8,000m 이상으로 산악인들이 죽음의 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죽음의 지대에서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해 대부분의 등반객이 보조산소에 의존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보조산소를 쓰더라도 이 고도에 20시간 이상 머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관광 수요는 허가료 인상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팔은 지난해 9월부터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료를 기존 $11,000에서 $15,000로 올렸지만 올해 허가 신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여러 신기록도 나왔는데 56살의 네팔의 유명 산악 가이드 세르파는 지난 17일 에베레스트에 32번째 오르며 자신이 보유한 최다 등정 세계 기록을 다시 깼으며 같은 날 산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52살의 세르파도 11번째 등정에 성공을 해 여성 산악인 최다 등정 기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두 다리 절단 장애인인 34살의 루스탐이란 남성도 지난 21일 의족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는데 베테랑 산악인과 초보 등반객이 함께 몰린 이번 시즌에 또 하나의 상징적 등정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이면에는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소외 계층인 힌두 달리트 공동체 출신으로는 처음 에베레스트에 오른 35살의 한 남성은 고산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뒤 숨졌으며 21살의 전문 산악인 가이드 세르파도 지난 18일 캠프 3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숨졌고 또 다른 51살의 가이드 세르파도 지난 3일 베이스 캠프로 향하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록 경쟁과 과밀 등반, 사망 사고가 겹치면서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니, 동네 앞산 뒷산도 좋구만은 이 아닌 말로 도로 내려오고 못 올라고 던쳐들여가며 길을 쓰고 올라가는지 당체. 아이고, 지는 돈 준다여도 안 가.

영국에서 10년 전 지원 주거시설에서 인연을 맺은 92세 남성과 85세 여성이 나이를 극복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2세 남성은 지난 2월 요양원에 입소했고 매일 85살 여성을 보기 위해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근 요양원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려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는 기쁨 그 자체와 같다. 항상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행사 준비를 도우며 부부를 축하했으며 주방팀은 음식 준비를 맡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한 직원은 주례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요양원 관계자는 이번 결혼식은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관계를 맺고 선택하며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이들 부부는 카운티 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서 1년 넘게 같이 생활했으며 의회의 성인복지 담당 의원도 이들 부부에 대해 이번 결혼식은 노년이 돼도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 갈날 순서 없다지만 말이오. 확률적으로다가 이 갈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고 흉하게 뭔 짓거리래요. 아이 낭중에 각자 배우자 만나면 무엇질라 그려 뭐라 그럴 겨.

0: 아모르파티.
1: 김현자의 아모르파티 1부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개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보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AM 1310,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자, 2부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했네요.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란데의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애니님께서 열어주시겠는데요.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하시면서 각종 과일을 담은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딸기가 하트 모양으로 돼 있네요. 예, 가만히 보니까 키위도 하트 모양이고, 저거는 레몬 같기도 하고 포도 송이송이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신청곡은요, 트로트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대라는 꽃 한 송이.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으로 부탁해요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우리 애니님 곡부터 들려드렸네요. 삐지지 않으셨겠지요 우리 미셸님. 초왕주가 부릅니다. 거짓말.

이번엔 우리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 띄게 하소서.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 가슴 여울지는 이 없게 하소서. 나의 뜻하지 않은 사소함으로 인해 울분을 삼키는 이 없게 하시고, 나의 실없는 행동으로 가슴에 응어리지는 이 없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 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일상 활력 얻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 주고 행복 주며 마음에 잔잔한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보람 주게 하시고, 내 가슴이 아프면 남의 가슴도 아프다는 걸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참고.
0: 703-354-1950. 703-354-1950.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6: 아침 식사 중.
5: 이렇게 조용하게?
6: 여기 당신 커피 있어?
5: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6: 그럼 맥도날드.

0: 함께 적용 불가.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내일이네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자, 첫 곡은 SES의 유진이죠.

성격 정말 좋은 우리 서현의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벌써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하 하시면서 지금 서둘러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아울러서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똑같은 상품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엄정화, 배반의 장미. 오늘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운데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씩 휴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처럼 상큼한 화요일 되세요.

연휴 잘 보내셨죠?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아주 잘 읽었고요. 김광석이 부르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풀 버전은 없고요. 1분 30초짜리 이 쇼츠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김광석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김광석의 비록 1분 30초짜리이지만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또 이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변진섭의 곡으로 오늘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시는 곡은 김광석.

계속해서 변진섭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원곡은 봉미경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변진섭의 목소리로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번에는 우리 골든님께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내리는 비를 보며 마음은 조금 울적해지지만 그래도 행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좋은 글 보내주셨네요.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슬플 때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 하나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 활짝 펴 내 작은 가슴에 나를 위해서는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어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성경 구절과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시편 24편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이 의의 길이 좀 넓고 평평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리 좁고 힘든지. 아마 사탄의 세상에서 의의 길로 살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짧게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때리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생들은 울며 불며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순간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죽을 힘을 다해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역정을 내시며 이 손을 놓으라고

봐 하시며 눈치를 보고 들어가시는데 엄마의 눈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매를 안 맞았어요. 복별님,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으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땐가 그 옷걸이로, 아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옷걸이로 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귀하게 뭐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지만 대신 그만큼 또 많이 맞기도 했어요. 혼자 자란다고 이제 삐뚤어질까봐 건방져질까봐 저희 어머님이 좀 무서우셨어요. 인사는 기본이고 하여튼 그 예의범절에 굉장히 좀 민감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사 안 하는 정말 전세계 탑들이 안에 듭니다. 또 잘 웃기도 하고 근데 또 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우 맞으면 지금이 와서 그러신데 저희 어머님이 때릴 때는 제가 이렇게 도망가길 바라셨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실제로 어렸을 때 도망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저는 다 맞고 있었거든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그러면 더 속상하셨대요. 맞던 제가 아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어머니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 두 손을 꼭 잡았죠. 그래서 제가 엄마의 눈을 딱 쳐다보며 아 이제 대학생인데 그만하지. 그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부터 저도 안 맞았어요. 안 때리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아프세요.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는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커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포레스트 조남정, 함께한 너는 보석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나눈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오늘도 우리 모두 반짝반짝, 우리도 빛나지만 상대도 빛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너무 반짝거리면 또 그럴까요? 그래도 반짝이는 건 참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송승현 오세광, 우린 하나님의 백성, 또 앞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류희현,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반짝반짝 하는 건 참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희 님께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신 은형님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더 반짝거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님께서 비가 많이 온다던데 날이 흐리긴 하네요. 그러게요. 오후부터 중부권은 여기 서울은 시간도 요즘은 나오잖아요. 서울 제가 있는 양천구 쪽은 오후 6시쯤부터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곳곳에 또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거라고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님도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비 소식이 있는데 축복송과 함께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가끔 우리말에 그 정말 엄지척 할 때가 많잖아요. 반짝반짝, 뽀송뽀송. 이게 뽀송뽀송일 때랑 보송보송일 때랑 이거 참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반짝이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서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5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었다가 부모의 마음이었다가 또 부부의 날로 서로를 생각하는 날이었다가 스승의 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기념일들을 보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어린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이 엔젤스, 제이 키즈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란 곡,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참 예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1부에 그 권사 임직 되셨다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배추님께서 저는 76세 박지영 장로 남자입니다. 써주셔서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곡을 좀 골라봤고요. 천등사님께서 어제 모내기 끝났습니다. 모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거든요. 올해도 대풍 이루어주세요. 전국의 농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찬송가 남겨주셔서 오늘 전국의 큰 풍년을 또 응원하며 넓은들의 익은 곡식 신현재 이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등사님 땀 흘려 애쓰셨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희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추님, 76세 박지영 장로님, 저 이름만으로는 살짝 그 여자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항상 원주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멋진 여자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우리 배추님, 멋진 여자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남자예요 라고 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배추님께는 또 이렇게 면역에 좋은 음식 전해드릴게요. 하심정 받으실 수 있도록 흑마늘 진액 받으실 흑더덕 진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님, 천등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8751님께서 아이고 농내장 기미가 보인다는 안과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주님 제 눈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저희 안성진 찬양 힘내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잘 관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주의 보혈은 배추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는 두 분 같이 오셔서 멋진 여자님께서는 인사동으로 동기 목사 만나러 가면서 인사드려요 하셨는데 동기 목사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목사님이시거나 친구분이 목사님이시거나 너무 어쨌든 근사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청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꾸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우리를 가르치소서.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에서 7분 피택자들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안수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안수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받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좀 모양 있게 그럴듯하게 뭘 예식을 치르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안수받은 일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안수는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안수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손으로 끌려 안수한 장면입니다. 그 후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또 왕을 세울 때도 안수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직분과 권위가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너는 영력 있는, 개혁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너의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그리고 그에게 내 권한의 일부를 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케 하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하고 그 직분에 따르는 권한도 위임하는 행위를 안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앞서도 인용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에게 구제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과 그 구제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할 때 안수하여 세웠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에게 선교사의 자격을 위임하면서 부여하면서 안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선교사를 세우거나 파송할 때 안수하여서 세웁니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지난주 임직식에서 일곱 장로는 무슨 직분과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까? 바울이 에페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에페소 교회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 즉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김도환 목사가 안수하는 목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들을 통해 하신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장로를 세우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것에 얼마만한 비용을 지불했는가에 의해 결정되겠죠. 다이아 반지는 엄청난 돈을 줘야 합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큐빅 그 유리 구슬은 그냥 몇 불 안 줘도 살 수가 있죠. 그 지불되는 비용이 그 대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공동체인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핏값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대가로 그 생명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을 일꾼들에게 부여하신 거죠. 장로의 임무를 헌법은 치리라고 규정합니다. 치리는 영어로 governance라고 번역하고 더 쉽게 설명하면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세운다는 걸까요? 교회에는 두 가지 질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질서요. 두 번째는 영적 질서입니다. 장로들은 첫 번째, 헌법에 규정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여 법적 질서를 세우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장로들이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이처럼 교회의 법적 질서와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장로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수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가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은 안수 받는 이에게 직분만 위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위임해 주십니다. 이에 더해서 세 번째 안수의 의미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에 그에게 주시는 복, 곧 축복을 부여하심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두 손자에게,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엇갈리고 축복하였는데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서 북왕국을 주도하는 가장 강성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야곱의 축복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안수하며 부여해준 축복이요. 그 이삭이 준 축복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하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신 복이 그의 안수를 통해 아들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아들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까지 부여된 것이죠. 이처럼 안수할 때는 하나님이 직분을 위임하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순종하여 감당했을 때 누리는 축복도 선물로 더하심이 안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목사가 이렇게 손 얹었다고 정말 이런 일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게 일꾼 되라고 하는 마리오 퍼포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에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죠. 동생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장자권을 판다고 말하고 팥죽을 먹을 때에 정말 자신의 장자권이 건너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는 동생에게 축복을 뺏기는 것을 엄청나게 분노했고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왜 장자권을 팔았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의 엄중함과 가치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는 장자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부족장으로서의 지위와 모든 부족민들과 우리 부족의 저 엄청난 양떼가 다 내 것이 될 게 틀림없는데 내가 동생에게 이걸 판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말뿐이지. 그냥 동생을 살짝 말로 속이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 가벼운 장난이지.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진짜 내어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판다고 동생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장자권의 무게와 가치를 소홀히 여겼는지는 그가 이후에 보여주는 삶의 행보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근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들었을 것임에 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먼 에돔 땅에 가서 삶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장자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사람일 뿐이었죠. 그의 어리석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란히 병렬로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이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처럼 불신앙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 이 막중한 임무를 위임하셨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이 모든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중요하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셔서 칭찬과 축복받는 임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곱 분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안수식을 대함이 마땅하다면 안수받은 이 일꾼들을 우리 회중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이죠. 두 부류의 장로들이 묘사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 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가 장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 목회자로 발전하고 치리하는 장로가 오늘날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하는 마땅한 마음가짐은 존경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존경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말이지요. 이 마음가짐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협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지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중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교회의 일꾼들이 기쁘게 섬기지 못하면 회중들이 이익이,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억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선생이 억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을 괴롭게, 부모가 괴롭게 되면 고통받고 피해보는 건 자녀들이요, 학생들입니다.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일꾼들을 내버려 두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일꾼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회중이 다 영적인 손해를 보는 고통을 겪는 길입니다. 일꾼들의 건강함이 모든 회중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스나이퍼, 저격수의 제일 가는 사명, 목표가 뭡니까? 스나이퍼가 아무리 숨어도 몇 번 안 쏘면 자기 위치가 발각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몇 번 안 되는 찬스 동안에 누구를 쏴야 되겠어요? 지휘관을 쏘는 거예요, 지휘관을. 중대전투면 중대장을, 연대전투면 연대장을. 지휘관을 쏘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부대가 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휘체계가 무너져서. 하지만 병사들은 10명을 쏴서 사살해도 별로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기 위치가 탄로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사령관만 죽이고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부대든 어디든 공동체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휘관, 지도자,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귀라면, 좀 적절한 상황,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그 입장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는 미션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시겠습니까? 목사, 장로 를 공격하겠죠. 제가 막이라도 저의 에너지를, 제한된 에너지를 그 지휘관들 타격해서 쓰러뜨리는 최선을 다하겠죠. 구역을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넘어뜨리면 됩니까? 섬김이 도우미들, 부서를 무너뜨리려면 부서 부장들, 차장들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일꾼들을 교회는 보호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죠.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이 말은 교회 일꾼들이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 불평, 아니면 말고시기에 카더라 통신으로 하는 온갖 불평, 원망을 듣는 그 일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임기 중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임기 중에는 처벌받지 않아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합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요. 여러분보다 학벌도 떨어지는 대통령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인간성 나쁜 대통령 많았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킵니까?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이 쓰러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군 통수권자가 죽으면 군대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주려면 누구라도 적은 대통령과 지휘관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교회는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예를 알려면 연예인들이 겪는 일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슬럼프에 빠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까? 우리가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최진실 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악플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일꾼들을 아니면 말고 뭐 카더라시기에 온갖 유비 통신으로 비방과 원망을 할 때 일꾼들이 무너져요. 쓰러져요. 교회 일꾼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도 장로님들도 여러분 구역의 일꾼들 부서의 부장 차장들도 뭔가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특별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희생정신이 커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격도 없고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지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인간도 부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한 사람일 뿐이에요. 똑같이 자격 없는데 똑같이 부족한데 그런 일꾼들을 교회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금방 마귀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종종 교우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의 일꾼 누가요? 우리 부서 부장님 누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형제님이 그 부장 하시면 어때요? 자매님이 구역 섬기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본인이 못하면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속으로 합니다. 또 그걸 입 밖으로 냈다가는 목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민원 들어가고 교육청에 또 제가 불려가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일꾼들을 볼 때 우리의 마땅한 마음가짐은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대신해 주는구나 하는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주님이 나를 선교지로 불렀다면 내가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 대신에 저기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고마워요. 부교육자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 얄팍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저 온갖 오해와 스트레스를 비방을 들어가면서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겁도 없이 18년 전에 담임 목회 처음 할 때는 부목사님들 막 야단을 쳤어요. 목회를 그렇게 하시냐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나 뜨거워 죽겠어요. 나도 부목사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난주에 총회를 뉴욕에서 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EM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요새는 KM 사역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요?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안 갑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신학교 졸업생들도 일반 직장으로 다 빠져버려요. 지금 교단의 총회 몇 년째 정년 연장권이 계속 올라와요. 아직도 부결되고 있긴 하지만 은퇴를 70세에서 73세, 75세로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래 목회하고 장로직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2년 후면 70대에서 은퇴인데 후임이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시의 교회나 좀 규모 있는 교회나 그나마 사례비가 되지 대부분의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제대로 된 사례비 넉넉하게 드리지를 못하니까 젊은 목사들이 그 작은 회중들 보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사명이려니 하고 박봉에 우버해가면서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목회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아니 생활이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와서 그 교회를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70 넘었는데 한 3년 5년이라도 더 목회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후임 목사를 못 구해요. 그게 지금 작은 교회들의 탄성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래서 정년 연장해 달라는 거죠. 그게 몇 년째 부결되니까 일부 교회는 아예 교단을 탈퇴해버려요. 탈퇴하면 정년 70이라는 헌법에 묶이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냥 건강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섬겨주세요. 우리 천국 갈 때 우리 장례 치러주고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이 회중이라도 좀 목사님이 좀 돌봐주세요. 이게 모든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보면 너무 고마워요.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주님이 불렀다고 믿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고마워요. 구역 섬김이들 볼 때도 고마워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분들이 저기서 섬김이 하며 도우미 하며 뭐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잔소리, 불평불만을 더 많이 듣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구역 섬김이한테 고맙다, 잘한다, 칭찬과 감사를 많이 했는지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저건 왜 저렇게 해요? 우리는 왜 또 이거 안 해요? 불평을 많이 했는지. 후자를 많이 하셨다면 오늘 밥 먹으면서 칭찬해 주세요. 고맙다고 해 주세요. 진짜 마음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 사람이 이 부서에서 부장, 차장, 봉사자로 저렇게 섬기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섬기는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일꾼들은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보화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순종과 협력으로 돕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0: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석훈의 천중살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그 LA에 비해서 뉴욕은 특히 더 여름이 더 뜨겁고 덥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마 여름에 더 지치고 더 막 살도 빠지고 체력도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또 여름에 막 음료수 많이 드셔서 살이 찌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께 다 천정산삼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올해 90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겨울은 그래도 집에서 뭐 외출을 많이 안 하시니까 잘 지내시는 편인데요. 여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선풍기를 틀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너무 지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고요. 그리고 또 누워있다 보니까 오히려 입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낮에 계속 낮잠을 자다 보면 또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 이래서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웬만하면 저는 여름 전에 무조건 산삼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지금까지 90세가 되셨는데도 어디 특별히 약 드시는 것도 없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손님 중에서도 여기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좀 지치고 입맛도 없고 그리고 또 여름 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시고 낮에는 또 100도가 넘으니까 외출조차도 하실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혼자서 제대로 차려 드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대충 드시다 보면 오히려 기운이 더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산삼을 두 달 정도 드셔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고 여름을 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삼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드실 경우에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이 다리에 기운도 나시고 화장실을 빈번히 다니셨던 분들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줄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운되셨던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살 것 같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매장이 23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우리 손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드시고 안 오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번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도 산삼이 생각나고 또 산삼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봐서 또 오시거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잘 계시다가 갑자기 아파지시면 또 산삼만큼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산삼을 또 구입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무더위 때문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요새 정말 작년 같지 않고 몸이 안 좋아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꼭 오늘도 산삼 좀 저희 세일 내용 들어보시고요. 누구든지 좀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가격으로 오늘도 특별하게 세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천정산삼 무엇보다도 이 과연 이게 좋은 산삼일까? 이게 어디서 난 걸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정산삼 어떻게 그런데 뭐 누가 이 제품은 확실하다라고 인증서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 게 제일 확실할까요?
1: 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농림부 인증서까지 다 첨부를 해서 저희가 산삼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같은 천종산삼이라는 단어를 써도 같은 산삼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방문 판매 그리고 마켓에서도 정말 산삼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싸다는 이유로 구입하셨다가 또 특별히 그렇게 효과가 없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실은 천정산삼과 장례삼을 이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장님이 이거는 장례삼이고 이거는 천정산삼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천정산삼이라는 단어 때문에 같은 산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만이가 채취하는 매장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는 항상 사장님이 채취한 산삼 말고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게닉이고요. 케미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거나 몸이 뜨겁거나 그동안 삼정류를 못 드신다 하셨던 분들도 저희 매장에서는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싸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매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매장에 오셔서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산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매장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로 오시면 저희 매장에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산삼차와 함께 상담도 하시고 제품도 둘러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 산삼의 복용 방법 나에게 맞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제품들을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할인 안내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은 특별하게 세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세일을 많이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좀 드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산삼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산삼 300불짜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충분히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또 산삼주를 담그실 수 있고요. 또 씹어서 드실 수도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150불에 해드릴 거고요. 또 천삼 레귤러 산삼 100%로 캡슐에 30알 만들었고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해드릴 거고요. 또 저번 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차가버섯, 상황버섯을 세일해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가버섯, 상황버섯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드릴 거고요. 6개월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세일을 해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산삼 불로초입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만들어서 한 달분 한 병에 300불인데요. 오늘은 한 병을 사시는 분들께는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 캡슐 한 달분이 300불에 세 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 있으면 아버지 날이 다가오는데요. 아버지 날 선물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 이번 주 할인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주 할인을 이용해서 선물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 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많은 선물들 준비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아버지 날이 조금 조촐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불쌍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성껏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할인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 할인을 활용하셔서 선물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니저님, 이 천정산삼과 불로초를 넣은 제품은 어디에 좋아요?
1: 예, 일단은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면역력, 혈액순환, 그리고 수종 냉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불로초는 알라스카산 불로초입니다. 요것도 저희 사장님이 직접 다 채취를 해서 씻어서 말려서 깨끗하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인데요.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이명에 좋고요. 기력이 없는 분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몸이 무거우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화장실을 빈번하게 다니시는 어르신들께 이 산삼 불로초가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병이 한 달분이고요. 30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그냥 캡슐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삼 100%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삼 레귤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30년산으로 30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인데 오늘 500불짜리를 2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리니까요. 산삼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세일을 해드렸는데 상황버섯과 차가버섯을 저희가 처음으로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버섯에 대해서 궁금하셨는지 문의도 많으셨고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 같은 경우도 알라스카에서 사장님이 직접 다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루나 어떤 패키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잘 썰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 넣으셔서 3-4탕까지 재탕을 4번이나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300불짜리가 15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한 봉지가 6개월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를 또 우려서도 드시는데요. 또 상황버섯, 차가버섯으로 술을 담그셨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위해서 좀 장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버섯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간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 특별히 수종 냉증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각종 암에 상황버섯을 구매하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둥글레차 맛이 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잘 먹습니다. 특별히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나오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폐암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폐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버섯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삼도 상황버섯 차가버섯도 슬로우쿠커에 그냥 물을 넣고 우려서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 밥을 할 때 이 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도 밥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특별히 삼계탕을 끓일 때 상황버섯을 끓인 물로 그 물로 삼계탕을 끓이시면요. 한방 삼계탕 맛이 나서 기름기도 제거되고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무더위에 우리가 삼계탕 많이 드실 때 요 상황버섯 끓인 물로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도 다르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산삼을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구입하셔서 한 6개월 정도 산삼과 같이 복용하시면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0: 네, 천종산삼도 그렇듯이 이 차가버섯, 상황버섯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 저기 알래스카의 아주 깨끗한 자연 속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변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운동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드시고 적게 드시다 보니까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막 관장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 버섯 물로도 이렇게 좀 효과를 많이 보시나 보죠?
1: 예, 일단 뭐 버섯 종류도 그렇고요. 산삼불로초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체질이 다르고 연세가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달라서 다 똑같은 증세로 나올 순 없지만 그래도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혈액순환을 도와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약을 너무

0: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희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또 저희 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 클릭해 보시면 물론 많은 산삼 캐는 것들 그리고 드시는 방법들도 나와 있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천 명 이상이 이런 저희 제품들을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저희 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번 그 댓글들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매장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세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오늘 건산삼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건산삼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을 150불에 드릴 거고요.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산삼 100%를 담아 만든 제품 500불짜리 한 달분을요. 반값 250불에 해드릴 거고요. 차가버섯 상황버섯 300불짜리를 150불에 반값 해드리는데 요 버섯은 6개월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세일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 한 병에 300불인데요. 오늘 한 병을 구입하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불로초 300불에 무려 3개월분 3병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 718-879-2340. 2340번으로 예약해 주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요. 저희 매장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편 배송도 도와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에 계신 분께 선물 드릴 때, 또 부모님께 멀리 보내드릴 때 미국 국내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가시는 분, 귀국하시는 분들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지고 가시죠?
0: 예, 예전에는 저희가 한국에도 우편 배송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하는 전 제품, 또 산삼불로초 건산삼 천삼, 버섯 종류 같은 경우도 그 밖에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꿀산삼, 또 뭐 파우치, 불로장생 등 여러 가지 제품들도 한국에 직접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게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타주에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오늘 세일한 모든 제품을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산삼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오늘 세일한 것 중에 나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제품들이 더 필요한 제품인지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산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두 달을 드시는 게 가장 면역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값을 많이 해드릴 때에는 두 달분을 드셔서 좀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달을 드셔주시면 여름, 겨울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피곤해한다라고 생각되시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세일, 정말 5월 저희가 특별 세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프면 나도 아파지고요. 네, 내가 아프면 주변 사람도 아픕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는 오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할인된 제품들 한번 구입해 보시고 드셔보시면 확실히

0: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흔해서 뭐 인삼, 홍삼, 뭐 천정산삼 다 뭐 똑같은 삼이지 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고요. 매니저님, 인삼, 홍삼, 천정산삼 분명히 다르죠?
1: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인삼은 삼계탕을 끓이는 용으로 많이 드시지 실질적으로 건강에 막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인삼을 많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사포닌의 개수가 6가지로 딱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7번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사포닌의 개수가 18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9번을 쪄서 9번을 말린 게 흑삼입니다. 그래서 사포닌의 개수를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장례삼이라고 해서 산삼의 씨를 가지고 재배를 해서 인위적으로 키운 것, 그런 것들도 사포닌의 개수가 24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천정산삼 같은 경우는 56가지의 사포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건산삼으로 말렸을 때 사포닌의 개수가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사포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보시면 이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많이 오시는 이유가요.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사포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좀 장복해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포닌이 있을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산삼은 성분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몸속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특별히 질병을 예방해주고요. 감기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도와주는 게 산삼이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강제품 드셔보셨지만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품을 좀 좋은 가격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이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일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때에는 이렇게 많은 세일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같은 세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값할 때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삼을 재배하는 재배지에서 적지 않게 농약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농약을 쓰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농약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 좋은 삼을 좀 그 효과를 상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뭐 화학제품들의 오염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천종산삼이 가장 으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천정산삼을 구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구입하시는 제품들 꾸준히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의 주소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또 다가온 아버지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서 물건들 잘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봄이 가고 또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 또 싱그럽고 또 건강한 여름을, 네, 온 가족이 행복하게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천정산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잘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만인 장석군의 천정산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포함한 종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휴전트를 유지한 채 막판 합의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오는 7월 시한이 끝나는 글로벌 10%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보다 먼저 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달 탐사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중국이 먼저 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SNS 발언 번복이 협상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 압박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잔디밭에 UFC 경기장이 설치돼 격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와 결합된 이번 이벤트를 두고 상징성과 과도한 쇼맨십 논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합병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사업 연계와 투자 관계를 강화해온 만큼 실제 합병 여부와 구도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냉전시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민간 원전 연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군사용 핵물질의 민간 활용을 둘러싼 안전성과 비용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했던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재기용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 간 협력 강화 속에서 주요 인사들이 과학기술 정책 조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에피통신과 뉴욕타임스는 26일 공화당 예비경선 결선 투표에서 팩스턴 법무장관이 현역 4선 의원 존 코닌을 꺾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팩스턴 장관이 40.7%의 표를 얻어 41.9%를 득표한 코닌 의원의 근소한차로 뒤졌지만 2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팩스턴 장관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며 나와 우리의 놀라운 마가 운동에 언제나 극도로 충성해온 사람이자 그는 투사이고 이기는 법을 안다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4선 의원으로 공화당 내에서 뼈가 굵은 정치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려 할 때 시기가 그를 지나쳐갔다며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고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초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닌을 두고 힘들 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통해 워싱턴 DC의 모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를 버리고 텍사스 주민들을 버리라고 말할 때 그는 듣지 않았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팩스턴 장관은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공화당 텃밭으로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텍사스를 포함해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 승리하고 그에게 밉보였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낙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19일 켄터키주 제4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인 에드 겔레인이 현역 토머스 메시 연방 하원의원을 꺾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루이지애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줄리아 렐로우 연방 하원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협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까지 정부 내부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언론 제보 차단과 공익 제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사관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캇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통해 민간 부분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 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받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려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배상 요구를 포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개인적 자유와 표현재단의 그레그 그룹의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정부는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유령 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 22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주택시장의 냉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대도시 절반가량에서는 1년 새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 주요 대도시 중에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미 전국 기준인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 0.7% 상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보다 더 둔화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한 것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미 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습니다. 시카고가 6.1%, 뉴욕이 4%, 클리블랜드가 3% 등으로 주택가격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애틀, 덴버, 템파, 댈러스, 피닉스 등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명 썬벨트로 불리는 미 남부 주요 도시들은 팬데믹 이후 인구 유입이 늘면서 집값이 다른 지역 대비 가파르게 상승한 뒤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10곳에 달했습니다. 3월 자료 수집이 누락된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는 앞서 2월 들어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바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니콜라스 고덱 채권 거래 상품 및 원자재 부문 수석은 미 20개 주요 도시 중에 절반 이상에서 주택가격이 3월 들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경기 둔화가 더 광범위하게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2024년 12월 스페인 패션 기업인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 회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아들 조나탄 안디치가 망고 부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망고는 비상장사로 120개국에 약 3,0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38억 유로, 약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조나탄은 이날 성명에서 여론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서사를 만들었으며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유죄 추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조나탄은 지난 19일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안디치 회장은 2024년 12월 14일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아들 조나탄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 영장에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고 조나탄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나탄은 사건 전 며칠 동안 이 지역을 세 차례 방문했으며 다이치 회장은 이 산길에서도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조나탄은 부자 관계가 원만했다고 진술했지만 왓츠앱 메시지에는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본인 상황에 대해 아버지를 탓하는 표현이 있었고 금전에 대한 집착이 드러났다고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트리키에 출신으로 10대 시절 스페인으로 이주한 안디치 회장은 1984년 망고를 창업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폭스가 산정한 그의 순자산은 45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안디치 회장은 2014년 세계 항해를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장남인 조나탄에게 바통을 넘겼지만 망고는 매출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겪고 부채가 늘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안디치 회장은 2020년 토니 루이스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26일 벨기에 북부 철도 건널목에서 스쿨버스와 기차가 충돌해 등교하던 학생을 포함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네덜란드어를 쓰는 플랑드르 지방의 소도시 부엔하우트의 건널목에서 소형 스쿨버스와 기차가 부딪혔습니다. 벨기에 교통부는 이 사고로 40대 스쿨버스 운전사와 10대 청소년 2명, 탑승 학생들을 지원하던 20대 동승자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특수학교 재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다른 학생 5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과 벨기에 교통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5일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기술과 정보의 시장 독점 감시를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AI 무장 해제를 꼽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스스로 AI를 통치하도록 하는 권리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장해제는 AI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AI 기술을 하늘에 이르는 탑을 세우다가 신의 분노를 샀다는 성경 속의 바벨탑에 비유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의 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 욕망이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황이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부각한 반전, 평화 의지도 회칙에 담겼습니다. 교황은 AI 시대 전쟁은 단순히 무력 충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와 단순화된 서사, 이분법적인 사고로 문화적으로도 형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트루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국.
0: 703-354-1950, 703-354-1950.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러스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것도 해야겠는걸?
8: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9: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6일 달기지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드론,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이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인튜이티브 머신스, 에스트 로보틱 등 우주기업들과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로봇 착륙선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반사된 레이저 광을 이용해 우주선의 착륙을 지원하는 장치 등도 실어보낼 계획입니다. 달 기지 건설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라는 로봇 탐험은 2029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25번의 발사와 함께 4톤 규모의 화물이 달에 수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지난 3월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그니션 달 기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2년까지 모두 3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로 로봇 착륙선과 드론을 우주비행사에 앞서 달에 보내 달의 험난한 지형을 탐사하고 지도화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으로 이동시키고 통신 및 과학 장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 차량도 보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달의 핵분열 원자로와 원자력과 태양열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에 준영구적인 주거시설을 건설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달 기지가 건설되면 과학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채굴할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달 기지 건설로 인간을 화성에 더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 탐사를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에 미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로봇 착륙선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은 미국이 다시는 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주탐사 전문가들 대부분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보냈지만 달 표면에 인간을 착륙시킬 우주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인간을 달 표면에 먼저 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25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를 발사해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개방대학교의 달 과학자인 심혜온 바버는 중국이 달에 가장 먼저 도달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는 우주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나사와 계약을 맺고 우주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수많은 차질을 빚으며 우주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종전협상 조건으로 약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자금 해제 방식을 둘러싸고 핵협상 핵심 쟁점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10: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6일 대미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 이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의 실행과 향후 이어질 본협상을 보장하는 신뢰의 제스처로서 특정 금액의 동결자금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버프 의회 의장이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고 첫 12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식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에서 3년 전 송금된 60억 달러를 비롯해 이란의 동결자금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과 카타르 간 이란 동결자산 해제 과정을 고려할 때 당시 경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행 단계를 매우 신중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방문에서 강조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카타르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상계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를 구매했었으나 2018년 미국의 이란 해가비 탈퇴로 이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의 대가로 이 자금이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번 카타르 방문과 관련 일부 외신은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을 보증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이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협상을 망치려는 세력의 시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타스님 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완전히 틀린 발언은 아니다라며 카타르에서 해제를 논의 중인 자산은 원래 이란의 소유이므로 합의 보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 이란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동결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개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 존재했던 마지막 심각한 이견은 동결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며 이는 카타르의 제안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결자금 해제에서 발을 빼려 했으나 합의된 자금이 입금돼야 합의할 수 있다고 이란이 완강히 버텼다며 카타르에서 협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JCPOA가 성사된 뒤 2016년 1월 미국은 17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은 이 돈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인도되지 못한 미국 군장비의 구매 대금과 그간 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가비를 이행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실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은 해가비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서 석방된 미국인 수감자들의 몸값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9: 미 정부가 냉전시대 때 쓰고 남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민간 원자력 발전에 쓰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원전 도입을 활성화하려고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잉여 플루토늄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최종 협상자로 소형 모듈 원전 SMR 업체 오클로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협상자에는 오클로 외에 엑소디스 에너지, 차인 테크놀로지스, 스탠다드 뉴클리어, 플라이브 에너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은 약 20톤 분량으로 향후 원자로 원료로 전환돼 사용됩니다. 앞서 오클로 등 SMR 기업들은 우라늄 등 핵연료 공급난이 차세대 원전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 됐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핵연료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표가 알려지자 오클로 주가는 이날 전장보다 4.3% 오른 68.7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군사용 플루토늄의 민간 원전 연료 전환 조처는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무기용 핵물질을 민간에 유통하는 결정 자체가 각종 안보 위험을 불러오는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시도됐지만 기용 과다 등의 문제로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단체 우려하는 과학자연대의 에드윈 라이먼 원자력 안전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군사용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은 너무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들어 민간 기업이 맡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잉여 플루토늄은 지하 깊숙한 곳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초여름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인 뇌우 가능성 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퇴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습도도 낮아져 한결 쾌적하겠고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 오후 소나기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구름 사이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주요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 합의를 잇따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에서 호텔과 철도, 병원 등 주요 업종의 노동조합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호텔 게임 노조는 약 250개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3만 명의 새 임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노조 역사상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약이 시행되면 다수 호텔 직원의 시급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 객실 청소 노동자의 경우 계약 6년 차에 연봉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업계 역시 임금 인상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약 13만 5천 달러 수준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노조는 파업 돌입 사흘 만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 간호사 노조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조도 잇따라 처우 개선안을 확보했습니다. 노동계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속에서 필수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최근 주택 비용과 양육비 부담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생활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호텔협회는 인건비 상승폭이 업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늘어난 인건비가 호텔 숙박비와 의료비, 교통요금 등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저지주 뉴어크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규탄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금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용 장갑차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발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저지 뉴어크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앞에서 시위대와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계 정치인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최루액을 맞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정치권에서도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시설 내부 수감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힘들어하면서 수감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딜레이니 홀 앞에 모인 시위대는 아이스가 운영하는 시설 내부 상황이 비인도적이라고 항의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구금자들이 강제로 다른 지역 시설로 이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금시설 출입 차량을 막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셰릴 주지사를 향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시위 현장에 오는데 나흘이나 걸렸냐며 왜 이제 나타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You showed up four days after. People have been asking for you. They started their strike on Friday, and the first thing they said is, "We want to talk to Governor Sherrill." And it took you four days to be here. Four days. Why did it take you so long?
2: 앤디 킴 상원의원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시위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묵살당한 채 구금시설로 바로 수감됐다며 이들 중에는 학교에 가야 할 18세 청소년부터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시설과 음식으로 수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That they're not getting the medical treatment that they need and deserve. I talked with a pregnant woman that was not getting the care that she needed. I talked with an 18-year-old high school senior who should be at a school, not in this facility there. This place needs to shut down, and these yes. people need to be able to get out, be back with their families. They are not even being given the time in court. If this administration is so convinced that these are people that are dangerous, give them time in court. It is not reflective of our Constitution.
2: 현장에서는 25일 월요일에도 시위대와 ICU 환자들 사이의 대치가 이어졌고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복면에 얼굴을 가린 연방 요원들이 페퍼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앤디 킴 의원은 현장에서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생수로 눈가를 씻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목과 눈이 타는 듯 아팠다며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구금자들이 시위를 계속하면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가족 면회를 제한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척박 뉴욕 6선거구 연방 하원 후보는 아이스를 폐지해야 한다며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금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등학교 프롬에 참가해야 할 나이의 어린 청소년들이 구금시설 안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Horrible conditions. They're protesting worms in their meals, lack of access to medications. There's a woman inside who reportedly suffered a miscarriage. There's a high school student inside who should have been at her prom and instead is sitting in a prison uniform in a jail cell that receives billions in our money to detain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need to shut down Delaney Hall. We need to free them all. We need to abolish ICE.
2: 이에 국토안보부는 폭력 시위대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이동을 방해했다며 필요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직접 고무탄에 맞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시위를 정치적인 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범죄자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구금하면서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하는 등 모든 절차가 헌법에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I mean, there was multiple several 18-year-old young women who are high school seniors that were telling us that they just want to be able to get an education and they're missing their graduation because of this. And these are people that are not harming our community.
2: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질한 펜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기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벤처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비드 섹스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 고문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오라클 창업자 레리 엘리슨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수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디 전 장관은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본디는 행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행정부의 핵심 과제 해결 과정에 계속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1차 탄핵 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본디 전 장관은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두 개의 큰 전쟁,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분쟁의 놀라운 공통점과 현대전의 변화를 다룬 5월 2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The wars in Ukraine and Iran are more alike than you may think.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닮아있다, 입니다. 기사 속 핵심 문장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both, the country with a more powerful military has been unable to vanquish its adversary.' 두 전쟁 모두에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적을 완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vanquish, 전쟁 등에서 완파하다, 완전하게 패배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dversary, 상대방 또는 적수라는 의미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이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장기전 늪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Asymmetrical tactics have helped both Ukraine and Iran hold off stronger forces with which they could not compete in a conven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비대칭 전술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모두가 전통적인 군사 정면 대결로는 경쟁할 수 없는 더 강한 군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Asymmetrical tactics, 직역하면 비대칭 전술인데요. 좀 딱딱하고 군사 용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쓰는 기습이나 드론 등의 전술처럼 힘이 약한 쪽이 정면 승부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hold off, 저지하다, 막아내다 라는 의미고요. Conven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 정면 대결을 말하는데요. 반대의 개념은 asymmetrical tactics, 약한 쪽이 게릴라전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이란 두 나라 모두 드론이나 게릴라식 전술 같은 비대칭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lready, Hezbollah and combatants in Mali have turned to similarly cheap and easily built technology, showing that such systems will democratize access to mass precision on the battlefield for middle and small powers. 이미 헤즈볼라와 말리의 전투원들은 이와 유사하게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기술로 눈을 돌렸으며 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중소 국가들에게도 전장 부근에서의 대량 정밀 타격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Turn to, 도움이나 조언 등을 얻기 위해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눈을 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Democratize는 뉴스나 기술 또는 AI, 비즈니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대중화하다 라는 뜻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OpenAI wants to democratize AI 라고 하면 Open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mass precision, mass는 대규모 또는 엄청난 양이란 의미고요. precision은 정밀성, 정확성이란 의미로 수백 개 드론이나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정밀 타격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다듬어진 저렴한 AI 드론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약소국이나 무장단체도 강력한 정밀 무기를 손에 쥐는 무기의 대중화 시대가 왔다는 경고입니다. The Ukraine war is still Europe's main front, but the Iran war is not a secondary front in the sense that it is really, really, really impacting Europe's ability to contribute to its first priority.

priority, which is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지만 이란 전쟁 역시 부차적인 전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유럽의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능력에 정말 정말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프런트는 주전선, 그리고 세컨더리 프런트는 제2의 전선이라 할 수 있고요. In the sense that은 무엇 무엇이라는 점에서 또는 무엇이라는 의미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He is successful in the sense that he achieved his goals 이라고 말하면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사는 중동의 분쟁이 석유 공급망을 흔들고 유럽 경제를 압박하면서 결국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마저 빼앗고 있다는 거시적인 외교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두 전쟁이 실은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외교망을 통해 촘촘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시스템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지키는 데 쓰이고 이란의 드론 기술이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대전은 더 이상 특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실시간으로 흔드는 연결된 전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넓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릭스의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포함한 종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휴전트를 유지한 채 막판 합의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오는 7월 시한이 끝나는 글로벌 10%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보다 먼저 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달 탐사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중국이 먼저 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SNS 발언 번복이 협상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 압박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잔디밭에 UFC 경기장이 설치돼 격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와 결합된 이번 이벤트를 두고 상징성과 과도한 쇼맨십 논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사업 연계와 투자 관계를 강화해온 만큼 실제 합병 여부와 구조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냉전시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민간 원전 연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군사용 핵물질의 민간 활용을 둘러싼 안전성과 비용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했던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재기용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 간 협력 강화 속에서 주요 인사들이 과학기술 정책 조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자리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최측근이 발탁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대통령 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마이크 니덤 국무부 정책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최측근을 앉혔습니다. 26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대통령 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마이크 니덤 국무부 정책기획관을 발탁했습니다. 니덤은 2018년부터 상원의원이던 루비오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 최측근 그룹에 속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내고 니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 외교 정책 성과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계속해서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어젠다를 수행하고 트럼프 국가안보 회의의 역사적 성과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 부부장관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측근 로버트 가브리엘과 JD 벤스 부통령의 측근 앤디 베이커가 함께 맡아왔는데 니덤은 지난주 사임한 가브리엘의 자리를 맡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니덤은 국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레바논 및 그린란드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을 원하는 각국의 주요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최측근을 임명하면서 루비오 장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장악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대선에 공화당 차기 주자를 놓고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경쟁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측근이 미 국가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나란히 앉은 셈이라 눈길을 끕니다. 니덤은 벤스 부통령의 참모진을 비롯해 백악관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모두가 니덤을 좋아한다, 정책을 잘 알고 정치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보다 백악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루비오에 전화한다며 여러 차례 두터운 신뢰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 중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6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외교협회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됩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고 심각한 미국의 지급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에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데 미 무역대표부가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등 두 가지 쟁점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지난 7일은 연방국제무역법원이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이 10일 내려져 현재는 일단 부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해양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외교장관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해양감시협력 구상의 출범을 발표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구상이 인태 지역에서 우리 각국의 해양 감시 역량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인도 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의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태 해양 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쿼드의 인태 지역 해양 감시 협력과 해양 영역 인식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에너지 등의 해상 수송 차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상황은 해양 안보가 방해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인도 태평양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어떠한 통행료 부과 제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의 휘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핵심 광물 협력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쿼드 외교장관들은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출범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초기에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송미숙 회장은 5월 22일 맨해튼 주 뉴욕 총영사관 관저에서 뉴저지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 총영사관의 김상호 총영사를 비롯해 영사관 관계자와 한인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간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노회 간 시설 활용 확대, 전통 문화 행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5월 29일 새로 단장한 회관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더불어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포사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2026 북중미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NYC 페리 운항을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월드컵 기간에 맞춰 축구공 디자인을 적용한 특별 페리를 운항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상 교통편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운항 기간은 5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와 퀸즈 라커웨이 비치를 연결하는 노선이 강화됩니다. 특히 편도 12달러 예약제로 운영되는 라커웨이 로켓과 라커웨이 리저브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라커웨이 로켓은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와 그린포인트에서 라커웨이 비치까지 직행하는 급행 노선으로 7월 초부터 노동절까지 운행됩니다. 자세한 운항 일정은 NYC 페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식사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시니어 가정에 영양식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나 기관 직원들이 집까지 식사를 전달하며 단순한 식사 제공뿐 아니라 안부 확인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중 하루 한 끼 이상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냉동식이나 당뇨, 저염식 같은 특별 식단도 지원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 시니어가 대상이며 장애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무료 또는 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서비스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입니다. 메릴랜드 각 카운티의 시니어 센터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역 노인국이나 시니어 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메릴랜드 노인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1: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부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80세 생일에 열리는 이종 격투기 대회를 앞두고 백악관 마당에 건설 중인 초대형 격투기 경기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는 격투기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들이 거대한 금속 아치 구조물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규모 기념 행사 중 하나가 백악관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입니다. 행사일인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집무실로 UFC 선수들을 초대해 이 대회를 홍보하면서 백악관 잔디밭 한복판에 팔각형 모양의 UFC 경기장이 설치된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마당에서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4,500명이며 경내 바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도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UFC 선수들에 둘러싸여 우리는 큰 경기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없을 일이며 전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UFC 측도 이번 백악관 대회가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지가 격돌하는 나이트급 챔피언전을 필두로 총 6개 경기로 구성될 것이라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여러 차례 UFC 경기장을 찾은 열렬한 팬으로 오랫동안 UFC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UFC 경기장이 들어선 백악관 마당은 미 대통령 역사에서 주목받은 순간들의 무대가 되어온 역사적인 공간으로 꼽힙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여파로 사임을 발표한 후 이 마당에서 군용 헬기에 탑승하며 V 포즈를 취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격투기 대회를 열어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만드는 데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마당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데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생활비 부담이 치솟는 와중에 트럼프식 쇼를 위한 대회 비용이 막대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UFC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한 푼도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UFC 모 회사는 대회 비용을 최소 6천만 달러로 예상했으며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절반가량을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25일 발생해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워싱턴 DC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25일 발생해 성인 남성 1명과 미성년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5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워싱턴 DC 남동부 G스트리트 4009번지 일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성인 남성 1명과 미성년 남학생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DC 소방응급구조대에 의해 임금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흑인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제보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전화 202-727-9099 또는 문자 제보 번호 50411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서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협상 중에 병행되는 이 같은 긴장 고조는 협상력 강화뿐 아니라 성급한 합의를 견제하려는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달래려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남부 해안 지역을 겨냥해 소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을 자위권 행사로 제한하며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군의 MQ-9 드론을 식별해 격추하고 RQ-4 드론과 F-35 전투기에도 사격을 가해 이들이 이란 영공을 벗어나 도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도발로 규정하며 어떠한 휴전 위반 행위에도 보복할 권리는 정당하고 확고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지난 48시간 동안 호르무즈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전 합의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겉으로 드러나는 급격한 긴장 고조에도 휴전의 틀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군사 조치를 자제하고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 합의문 체결을 위한 문구 조율과 핵심 쟁점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협 개방과 대이란 제재 해제, 향후 핵 협상의 틀 등 종전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휴전을 최소 60일 연장하고 종전 협상을 본격화할 이 같은 사전 합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공습 직후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면서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의 도출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종전 MOU 체결을 중재 중인 카타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초여름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인 뇌우 가능성 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퇴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습도도 낮아져 한결 쾌적하겠고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 오후 소나기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구름 사이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과 뉴욕주 감사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 분열과 세대 교체 요구에 공식 지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구별 치열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욕 예비선거 현황 이하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6월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6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과 뉴욕 주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와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구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 오랜 기간 재임 중인 현역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네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5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임기의 뉴욕주 감사원장 6선에 도전하는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4년간의 뉴욕주 재정과 연금기금 운영 경험을 내세워 필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에 맞서 새물결을 일으키려는 경쟁자는 전 캔자스주 의원 출신인 라즈고일 후보, 그리고 비영리 주택단체 출신의 드류 워쇼 후보로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진보정책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고일 후보는 연금기금의 이스라엘 채권 투자 반대와 기후변화 시위 참여 등을 강조하면서 진보층 유권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쇼 후보 역시 뉴욕의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공공기금 투자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7선거구 그리고 10선거구입니다. 먼저 뉴욕 연방 하원 7선거구는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3세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 공석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루클린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와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 그리고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가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장 레이노스 후보는 노동조합과 뉴욕 노동자 가정의 지지를 받았으며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 이름을 알린 정치인으로 브루클린 보로를 이끈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발데즈 후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베니 샌더스 하원의원, 민주사회주의 연합, 자동차 노조 등의 지지를 받으며 여론조사 결과 23%의 지지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21%의 지지율로 레이노스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는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퀸즈 지역과 아시아계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13%의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제10선거구에서는 현역 연방 하원의원인 벤 골드먼 의원과 그에게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 간의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지난 202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2024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의회 경험과 부유층 증세, 이민자 구금시설 감독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전장을 던진 랜더 후보의 지지율이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 현역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집계돼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랜더 후보는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사전투표는 6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3일입니다.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한편 뉴저지 예비선거 사전투표는 26일 화요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뉴저지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또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26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이란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혼란의 흔적만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의 시작은 지난 23일 오후부터였습니다. 아랍권 국가 지도자 10명과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다양한 국가 간의 협정이 제대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협상 타결 발표는 없었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고 N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대체로 협상됐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조차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모호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협정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노딜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한다며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관련 각국의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말 뒤집기와 모순된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이란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미 정부는 이란이 다시 무기고를 정비하고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을 탈출시키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둘러싼 혼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SNS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개시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지만 36시간 만에 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중동 지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들 국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급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신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대형 화학물질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부식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26일 워싱턴주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26일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내파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이 안에는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겼습니다. 목재를 분해해서 쇼핑백과 포장재 등에 사용할 크래프트지 생산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서 직원 등 10명이 화상 등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골드스타인 카울리츠 화재 구조대 총책임자는 사망자 수가 불분명하다며 실종자는 관련 정보가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위험물질 처리반 등이 투입됐습니다. 아직 주민 피해는 없지만 화학물질인 화이트 리커가 배수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 워싱턴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 공장은 휴지와 인쇄용지, 종이컵, 종이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 시설은 컬럼비아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최대 규모의 추모 행사인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돼 3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생교 기자입니다.
2: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3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모와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2005년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 최대 규모의 메모리얼 데이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퍼레이드는 워싱턴 DC 중심 도로인 컨스티튜션 에비뉴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노스웨스트 7번가와 인디펜던스 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출발해 노스웨스트 17번가 구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 구간에는 군악대와 참전용사단체, 역사재현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희생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미동부 지회도 공식 초청을 받아 퍼레이드에 참가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인철 회장은 많은 미국 시민들과 함께 퍼레이드 오픈카에 탑승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교감의 시간을 나눴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다양한 한국 단체들의 참여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 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많은 미국 사람들과 같이 퍼레이드 오픈카에 탑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정말 교감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은 많은 한인 단체나 한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2: 퍼레이드 이후에는 워싱턴 내셔널몰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헌화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참전용사들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전쟁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며 세대를 넘어 희생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한미동맹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고 자유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담판과 맞물려 지난 23일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 통화는 빈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고 전하며 트럼프에게 노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또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지 않는 세대로 통합니다.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확인 시켰지만 이스라엘 역시 미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일조한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계기였다고 더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에피통신과 뉴욕타임스는 26일 공화당 예비경선 결선 투표에서 팩스턴 법무장관이 현역 4선 의원 존 코닌을 꺾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팩스턴 장관이 40.7%의 표를 얻어 41.9%를 득표한 코닌 의원의 근소한 차로 뒤졌지만 2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팩스턴 장관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며 나와 우리의 놀라운 마가 운동에 언제나 극도로 충성해온 사람이자 그는 투사이고 이기는 법을 안다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4선 의원으로 공화당 내에서 뼈가 굵은 정치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려 할 때 시기가 그를 지나쳐갔다며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고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초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닌을 두고 힘들 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통해 워싱턴 DC의 모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를 버리고 텍사스 주민들을 버리라고 말할 때 그는 듣지 않았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임상에서는 눈,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순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더라도 미세혈관, 미세순환이 무너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수관처럼 때가 끼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청소하거나 닦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과 산화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과 혈증 관리, 이 부분은 반드시 처방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동맥 경화, 혈관 기능 저하, 미세순환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과 미세순환 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방약은 혈당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합의학은 장기 기능과

0: 피부와 환경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당뇨 합병증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이학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이학적 근거가 검증된 과학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치료와 회복을 함께 완성하는 이로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트리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 문화 공동체의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악, 코리안 BBQ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1937년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마침내 개통하게 됩니다. 금문교, 골든 게이 브릿지는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골든게이트 해협에 건설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이자 개통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던 금문교는 그 절경이 매우 아름다운데요. 특히 석양이 질 때 그 모습은 단순한 다리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랬는지 프랑스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혼자서 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보고 싶다고 해서 시당국에서 잠시 교통을 통제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록 저희 DMB 지역에서는 멀리 위치한 금문교지만 그래도 89번째 생일이니만큼 5월 27일 굿모닝 워싱턴 1부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여행객의 여정을 노래하는 인디 포크 곡 디셈버리스트의 Grace Cathedral Hill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월 27일 수요일 굿모닝 워싱턴 김문의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워싱턴 DC에서는 월드컵 기념 팬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6월 11일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워싱턴 DC 내셔널몰에는 특별 월드컵 구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팬존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리덤 250이 발표했고 운영 기간은 월드컵 개막일인 2026년 6월 11일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7월 19일까지로 내셔널몰 동쪽 구간 국회의사당 방향 3번가와 4번가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행사는 단순 거리 응원이 아니라 월드컵 축제 공간에 가까운데 주요 구성은 경기 생중계, 체험형 전시,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 문화행사, 세계음식, 음악 공연 등이 열리게 됩니다. 경기 생중계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후 7시 이전 시작 경기 및 16강 이상의 토너먼트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상영이 되고 이 외에도 미국 국가대표 경기는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상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첫 경기 시간 시작 1시간 전에 열리게 되고 마지막 경기 종료 후 1시간 뒤까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분 치면은 2시간 30분 정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운영이 되게 된다고 하니까 아 집에서 그냥 혼자 월드컵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역 로컬 바에 가셔서 네, 축구를 같이 보셔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네, 길거리 응원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DC까지 가셔서 네, 내셔널몰 팬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 지금 네, 오늘도 그렇고 계속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DMB 지역에 내린 비가 가뭄 완화에 좀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계속 비가 내려서 일부 나들이 계획에는 차질을 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달째 이어지던 DMB 지역 가뭄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 NWS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까지 최근 7일 동안 DMB 지역에는 약 2에서 5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게 아니라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내렸고 이에 따라 DMB 지역 전역의 가뭄 상황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DMB 지역은 지난 5월 19일 기준 지역 전체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4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31%가 심각한 가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 일부 지역이 심각한 가뭄에서 보통 가뭄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만으로 가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손을 그었는데 현재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 강수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아직 약 10인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비가 너무 안 왔다. 지금은 좀 오기 시작해서 좀 다행인데 지금까지는 너무 안 왔다 이런 의미고요. 기상청은 이런 수준의 비가 여러 번 더 반복되거나 아니면 열대성 저기압 같은 큰 강수 현상이 좀 있어야 가뭄 해소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도움이 된 또 다른 이유로는 천천히 내린 비였다는 점인데 여름철 폭우처럼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비가 확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서 토양이 이제 물을 흡수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 집중호우, 소나기 같은 거 확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집중호우는 비가 많이 와도 땅에 스며들기 전에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고여서 이제 홍수 위험만 높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내리는 이런 꾸준히 길게 내리는 이런 비가 좀 도움이 가뭄 해소에 좀 도움이 크게 된다. 네, 그렇게 전하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 독립 250주년 기념 UFC 경기장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종합격투기 경기 UFC 대회를 앞두고 백악관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팀은 6월 14일로 예정된 UFC 프리덤 250, 프리덤 250 대회를 위해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5,000석 규모의 임시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백악관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조명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설 비용으로 예상되고 있는 6천만 달러는 UFC 측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추가 보안 업무는 연방 및 지방기관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가 열리는 6월 1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싶은데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또 생일에 UFC 경기를 개최한다라고 하니까 좀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백악관 마당이 역사적인 이제 상징적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다가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생활비 부담이 치솟는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서 트럼프식 쇼를 위한 대회 비용이 좀 너무 막대하다. 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 측은 UFC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근데 뭐 보안 관련 상황은 이제 네, 비밀 경찰국이나 이제 뭐 그 지역 경찰이 담당을 하게 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자들의 세금이 쓰이게 되는 이제 업무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안 써진다는 건 아니고, 네, 하지만 UFC 경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납세자의 세금이 안 쓰인다라고 전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관련 소식인데 링컨 기념관 지하 박물관의 티켓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내셔널몰이나 이제 뭐 그쪽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링컨 기념관이 지금 크게 공사 중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링컨 기념관 이쪽이 또 그 결혼 사진 찍는 스팟으로 되게 또 유명한데, 네, 저도 거기서 찍었고, 네, 저는 다행히도 공사하기 전에 그래도 가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사진은 제대로 된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려워요. 네, 공사 그 장면이 전부 다 이게 카메라 잡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 공사가 링컨 기념관 지하에 이제 박물관이 열리게 되는. 열리게 됐는데 그 공사입니다. 이게 오는 6월 25일에 일반에 이제 공개되는 그 지하 박물관이고, 그리고 이 지하 박물관 티켓 판매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시간대별 입장 티켓은 예약 건당 $1의 서비스 수수료가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전부 무료입니다. 화요일부터 박물관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방문 30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데 1인당 1회 예약 시 최대 6매까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박물관 개관 후에는 링컨 기념관 바로 남쪽의 다니엘 체스터 프렌치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안내소에서 오전 8시 45분부터 당일 무료 입장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청은 수량이 한정돼 있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물관이 15,000제곱피트 규모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고 방문객들에게 기념관 아래에 위치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엄한 공간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거대한 구조적 공간에는 위쪽에 기념비를 지탱하는 웅장한 콘크리트 기둥 격자가 자리 잡고 있어 이 상징적인 기념비를 가능하게 한 공학적 기량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와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념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시물은 기념관 건설 과정과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위, 집회, 그리고 특히 민권운동 당시의 시위 배경으로서 기념관이 오랫동안 수행해온 역할도 조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역 여기 근처 방문하실 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링컨 기념관은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그 밑에 지하 시설이 뭔가 있다는 거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사 관련해서 사진을 좀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장엄한 느낌 그대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가볼게요. 버지니아 유료 차선 익스프레스 레인 수입의 일부가 대중교통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는 현재 익스프레스 레인 운영을 통해 약 4,650만 달러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 교통국은 목표를 단순히 차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통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드 지역 익스프레스 레인을 활용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배경에는 대중교통 재정 압박이 있습니다. 최근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버스 및 철도 운영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해졌고 주정부는 통행료 수입을 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주정부는 지역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확대가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것은 커뮤널 초이스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동안 북버지니아 교통위원회와 함께 유료 차선 수입 일부를 통근 버스 확대, 교통수단 다양화, 혼잡 완화에 재투자해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측은 버스 한 대가 승용차 수십 대를 대체할 수 있다며 유료 차선과 대중교통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정책의 중심은 결국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필수 노동자들이 버스와 메트로를 이용했던 점을 예로 들며 대중교통 투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사 읽으면서 좀 이거 내가 유료도로 내가 쓰려고 지금 내는 건데 그거를 왜 대중교통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혜택을 주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가장 큰 불만은 유료도로가 사실상 돈 내는 사람만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인데 통행료 수입을 왜 다시 대중교통에 쓰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주교통부 VDOT은 실제로는 무료 이용 비율도 높다고 반박하며 I-66 벨트웨이나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자의 55%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페어팩스 I-95 일부 구간도 오전 이용자의 55%가 무료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3인 이상의 사람들이 탑승할 경우 유료 도로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HOV 시스템과 대중교통 면제 제도가 그 이유입니다. 네. HOV 같은 경우는 3명 이상 타면은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지패스 단말기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부 단말기 같은 경우는 HOV 옵션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거대하고 근사한 거는 아니고 그냥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 사람들이 많이 쓰시죠. 네, 운전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근데 또 논란이 있는 게 플렉스패스 요거 시스템을 플렉스패스라 그러는데 요 플렉스패스 악용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부 운전자들은 실제로는 혼자 차에 타면서 HOV 모드로 바꿔서 통행료를 피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VDOT은 카메라 확대와 자동 단속 강화로 부정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또한 익스프레스 레인이 이동시간 단축, 카풀 유도, 교통 혼잡 관리, 경제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위원회는 아직 정책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 익스프레스 레인 소식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소식 전에 노래 한 곡 들으실게요. 기태와 베게슬의 떠나가요, 떠나가지 마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원천 차단을 위해 국민마저 해외에서 관찰, 치료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사안에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구상했고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국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국민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서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지만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후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정부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정부는 이달 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독일과 체코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민주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장 발빠르게 방역 빗장을 걸어잠근 나라 중 하나로 현재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영주권 소지자라도 확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새로운 에볼라 방역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에볼라의 사망률이 약 50%에 달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잉글스 존 서킨스 보건안보센터장은 우리는 미국에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강력한 윤리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브라운 대학교 소속의 공중보건 전문가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도 케냐의 시설이 미국에 있는 시설만큼 정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현지에서 며칠 만에 유사하게 구축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아, 네. 뭐 코로나19 때 또 저희가 또 워낙 힘들게 네, 또 이거를 버텼기 때문에 미국 정부 측에서도 좀 강력하게 요거를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좀 트라우마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좀 네, 막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 그래도 자국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에서 받아서 이거를 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바이든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된 파일 공개를 앞두고 법무부를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정기 작가와 나눈 사적인 대화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5일 하원 법사위원회와 보수진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 파일과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기로 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16에서 2017년 자택에서 전기 작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파일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수사했던 로버트 허 당시 특검이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확보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당시 특검은 1년간에 걸친 조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며 인지력 문제를 거론한 뒤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검 수사 당시 녹취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적용 면제 대상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하원 법사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변호인단은 모든 미국인은 자기 집에서 나눈 개인적 대화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가 형사조사를 통해 개인적 정보를 취득했을 때 이를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뭐 사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공적인 대화를 하는 거라면은 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대화를 하는 거라면 또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 또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가 자금 부족으로 활동이 좀 마비가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평화유지와 도시재건을 담당할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해서 한때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던 평화위원회가 단 몇 달 만에 활동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평화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조직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평화위원회 참여국들은 가자지구 구호 지원을 위해 7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이보다 많은 100억 달러를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현재까지 가자지구 재건 자금이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평화위원회 운영 자금을 대기 위해 약 5천만 달러를 위원회에 직접 제공하고자 하지만 이 동안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평화위원회가 적법한 국제기구로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국무부는 아직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회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평화위원회가 필수적인 재정 통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국무부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나마 지금까지 약속된 자금마저도 가자지구 재건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EU와 UN, 세계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자지구 재건에는 최소 7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평화위원회는 최근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위한 사업 입찰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낙찰된 계획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가자지구 평화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도왔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업가 비샤라 바흐바흐는 평화위원회는 현장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부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며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1단계 휴전을 중지한 뒤 2단계로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 군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을 추진하는 다단계 평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공격을 이어가고 하마스 역시 종전대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평화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큰 소리치면서 UN, EU가 이제 없어진다. EU가 아니고 UN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되는 네, 평화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얘기인데 맨손으로 뱀을 잡는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이 자신의 X계정에 올린 동영상에는 케네디 장관이 테라스 구석에서 교미 중인 뱀 두 마리를 맨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케네디 장관의 배우자 셰릴 하인즈는 연신 왜 그러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지만 케네디 장관은 개의치 않고 카메라 방향으로 뱀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뱀 한 마리가 케네디 장관의 손가락을 물었지만 케네디 장관은 끝까지 뱀을 놓지 않았고 배우자 하인즈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니 그 교미 중인 뱀 두 마리를 왜 그걸 하필 또 굳이 손으로 또 그거를 또 잡으셨는지 네, 이해가 안 되고 손가락이 물렸으면은 이게 독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게 좀 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독은 없어도 이건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참 네. 기행은 기행입니다. 네. 현재 72세인 케네디 장관은 과거에도 각종 동물 관련 기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지난 2014년 도로에서 발견한 새끼 곰 사체를 뉴욕 센트럴 파크까지 운반해서 직접 유기했고 또 케네디 장관의 딸은 과거 인터뷰에서 40년 전 아버지가 매사추세츠 해안에 떠밀려온 고래 사체의 머리를 전기톱으로 잘라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의 조사도 받았는데 또 케네디 장관은 이달 초에도 살아있는 야생 조류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새끼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손으로 잡아버리면 냄새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미가 더 이상 돌보지 않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아니 그리고 뭐 케네디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새끼들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동물들을 네, 잘 처리를 잘 하고 네, 유기된 사체는 또 알아서 유기를 하고 뭐 전기톱으로 머리도 자르고 고래 사체 네, 하는데 물론 뭐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너무 그렇게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장갑이라도 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OpenAI CEO가 AI로 인한 세계적 일자리 종말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Open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한 올트먼 CEO는 당초 자신이 우려한 것만큼 AI 때문에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자신과 경영진이 내놓았던 기술적 예상은 대략 맞았다면서도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올트먼은 이 예상이 틀려서 기쁘다면서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지금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트먼은 또 AI가 많은 산업과 직종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며 그간 자신이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이메일에 AI를 이용해 답장을 보내다가 최근 다시 일부는 직접 답장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서 나는 내 시간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일을 AI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당분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트먼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 많은 직종에서 필요한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없을 것으로 믿게 됐다고 소개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우리 업계의 일부 기업들이 주장하거나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일자리의 종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아마존, HSBC, 스탠다드차틀드, 호주 커머웰스 은행 등 점점 더 많은 세계적 기업이 자산의 일부 직종을 AI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일부 분들은 이제 AI 때문에 뭐 일자리를 이직하게 됐다 아니면 네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또 과도기인 단계로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또 드네요. 계속해서 반면 Open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크리스 올라 공동 창립자는 지난 25일 한 행사에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매우 대규모로 대체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올라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들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AI가 확실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AI가 정책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 정책 물론 결정권자는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하겠지만 만약에 결정까지 우리가 AI한테 다 맡긴다. 그럴 경우에 AI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길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죠. 네, 이거는 소모 행위일 뿐이고 전혀 네, 생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AI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미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좀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협약 NDA 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처 OPM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하며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통해 민간 부분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 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데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연방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개인적 자유와 표현재단의 그렉 그루벨 변호사는 정부는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며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도입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 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지를 상대로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방공무원들의 비밀유지협약 소식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계속 국제 소식 함께 계속 보실게요.

계속해서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오락가락한 게시글들을 올려서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방송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이란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혼란의 흔적만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의 시작은 지난 23일 오후부터였는데 아랍권 국가 지도자 10명과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러스 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 다양한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 타결 발표는 없었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조차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고 M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이란과의 협정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노딜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이 말 뒤집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이란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이란이 다시 무기고를 정비하고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이제 12일 동안 있었던 네, 이란의 폭격 관련해서 또 그 당시 작년에도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은 아예 없어졌다라고 다 얘기는 했고 네, 더 이상 핵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올해 똑같은 이유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작년에 그 했던 말이 사실상 완벽하게 100% 200% 진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채 3국 선박을 탈출시키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둘러싼 혼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셜미디어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개시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지만 36시간 만에 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M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중동 지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들 국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 네,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아브라함 협정을 압박하고 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라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담판과 맞물려 지난 23일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요 통화는 빈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감만 안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계속 네,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No, No, No 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또 100번을 더 말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지 않는 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해왔죠. 한 소식통은 사우디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가는 길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우디의 입장은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란 전쟁은 이란이 중동 지역의 위협이라는 점은 확인시켰지만 이스라엘 역시 미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일조한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난바킬 중동 북아프리카 국장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사우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이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완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요구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우디와 군사동맹을 맺은 파키스탄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 이념과 충돌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시프 장관은 1967년 이전에 국경선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국의 오랜 입장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는데 하루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란 측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의 휴정도 이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중진인 알라에딘 보르제르디

의원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이란 언론들에 이란과 미국 간 초기 합의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영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의 휴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일부 미국 언론에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레바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제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를 종식하는 것 역시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외교 당국과 국가 시스템은 트럼프의 감정적 트윗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최종 서명될 문서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체제의 레드라인 안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X에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 종이 조각이나 서명 따위가 합의의 보장책이 될 수 없다며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중국으로 가볼게요. 좀 이란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왔다가 이제 중국에서 좀 다른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유명 호텔에서 고객이 사용한 수건으로 변기와 컵 등을 닦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의 한 호텔에서 청소 직원이 객실 수건으로 변기를 닦은 뒤 같은 수건으로 양치컵까지 닦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방송사 기자들이 투숙객으로 위장해 객실에 머물며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의 잠입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기자들은 안내 데스크에 컵 소독과 수건 교체를 요청했고 호텔 측은 청소에 약 40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청소는 7분 만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직원은 컵을 소독하지 않았고 수건도 교체하지 않은 채 다시 접어서 원래 위치에 놓았습니다. 청두의 또 다른 호텔에서도 고객용 수건으로 객실 곳곳을 닦는 장면이 촬영됐는데 현지 매체는 청소 직원이 수건을 이른바 맞는 걸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 이게 변기 닦은 수건으로 컵을 닦았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그 수건을 다시 접어서 쓰게끔 놔뒀다? 아, 이게 저는 더 불쾌한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네, 이게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그 당국은 호텔 책임자를 불러서 즉각 시정 조치도 명령했고 그다음에 객실 청소, 소독과 침구류 교체, 직원 작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다음에 요 호텔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호텔도 또 얼마나 네, 이런 문제가 많을지. 네. 하여튼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며 지역 내 호텔 업계를 대상으로 특별 정비, 단속을 벌여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텔과 식품 업계를 둘러싼 위생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2020년 광둥성 선전의 한 5성급 호텔에서도 직원이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를 닦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고 2017년에는 하얼빈의 한 고급 호텔에서 변기 솔로 컵을 닦고 변기 물로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장면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절임 배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유명 식품 가공 업체가 닭발 가공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사실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은 네, 아예 뭐 입에 넣는 거는 아예 중국에서 중국산 물품을 쓰지 않고요. 네, 젓가락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음식 같은 것도 당연히 네, 절대 중국산은 안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위생, 안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신뢰도를 쌓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네요. 네, 국제 소식 마지막 소식 기후변화가 살모넬라균 항생제에 내성 키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국제연구진들은 가장 흔한 세균성 질병 가운데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 증가 현상을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진은 194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수집된 139개국의 48만여 개 셀모넬라균 샘플의 유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 수준을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 유전자 증가 현상의 10% 정도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 때문에 100% 다 이게 100% 기후 변화 탓으로 네,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한 10% 정도 이후의 10% 정도는 기후 변화가 네, 원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생제 내성 유전자 숫자가 기온 상승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환경 변화가 세균의 항생제 적응 속도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조사 대상 국가의 82%에서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기후 변화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고 이후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이 순위라고 추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항생제 오남용이 여전히 내성 유전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번 연구로 기후변화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 증가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그동안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 관련 소식을 끝으로 5월 27일 굿모닝 워싱턴 김문혜 뉴스 톡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 들으시고 저는 이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뵐게요.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17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 수요일은 또 허성빈 선생님의 역사 한판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허성빈 선생님 모시기 전에 네, 오늘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들으실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 Dixie's Land. 네, 미국 남북정쟁 당시에 남부군이 좀 들었던 네, 그런 노래 역사와 좀 관련된 노래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딕시스랜드 듣고 우리 허성빈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0: 네, 딕시스랜드. 네, 남북전쟁 때 들었던 딕시스랜드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허성빈 선생님 모셔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주에 노예제도 관련해서 네. 얘기했고 이제 네, 그래서 1812년 전쟁
1: 네.
0: 네,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조금 각도를 좀 살짝 틀어서
0: 네. 네,
1: 미국의 서부 확장을 하고
0: 네.
1: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서부 확장을 하죠. 개척민들이 자꾸 이제 서쪽으로 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개척민들이 이제 자부심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직접 내 땅을 개척을 하고 또 원주민과 내가 직접 싸우고 땅을 일구고 이러면서 이제 좀 프라이드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0: 맞아.
1: 그러면서 이제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지는 거죠. 아 이제 우리 그 예전에는.
0: 네.
1: 이 참정권이
0: 네.
1: 사실은 일반 백인 그 남성들한테 준 게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세금을 좀 잘 내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참정권이 있었어요.
0: 아 그러면은 만약에 백인 남성이라 해도
1: 네.
0: 돈이 그렇게 안 많다
1: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0: 투표도 못 하고
1: 그렇죠. 노숙자들면은 이제 투표도 못 하고
0: 뭐
1: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일반 서민들이
0: 네.
1: 나가면서 우리가 직접 개척을 하면서
0: 네.
1: 뭐 직접 싸우면서 자기의 이 삶을 읽고, 삶의 터전을 읽고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자존심이 세지니까
0: 네.
1: 아 우리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달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0: 그런 네. 민주주의가 아니었네요.
1: 예, 초반에 이제 네. 민주주의는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는 좀 엘리트 민주주의.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끌려가는 정치가 아니고
0: 의회 민주주의.
1: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신 엘리트들이
0: 네.
1: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0: 네.
1: 현명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0: 네.
1: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주들도 이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새로운 주들도.
0: 네.
1: 근데 이 주들이 이제 인구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0: 음음.
1: 자기들의 인구가 또 많아져야지 또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0: 네.
1: 인구를 끌어올려고 참정권들을 일반 그 백인 남성들에게 준다면서 꼬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투표권을 주는 주들에 이렇게 몰려가고
0: 네.
1: 그러면 이제 다른 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주들도 우리도 질 수 없다. 저 주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은 우리도 이제 해야 되니까 다른 주들도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이게 다른 주들도 이제 참정권을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이제 대중 민주주의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이 타이밍이
0: 네.
1: 참정권의 확대. 그러면서 이제 이때 등장한 영웅이 있는데 앤드류 잭슨이라는. 네.
0: 앤드류 잭슨.
1: 네, 여러분 이제 앤드류 잭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0달러에.
0: 네네. 많이 보죠.
1: 네 많이 보시는 네. 20달러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예, 이분을 보시고 이 사람은 누군데 20달러에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분이 그 미국 그 정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 그러니까 특히 미국 민주주의에
0: 네.
1: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에 이제 문을 여는 시점이 이 앤드류 잭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인기가 있었냐면 1812년 전쟁 때 지난주에
0: 네.
1: 얘기했던
0: 네.
1: 그 전쟁 때 그 뉴올리언스 전투라고 있어요.
0: 네.
1: 영국군과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싸운 전투인데 이분이 그때 승리를 하면서 네, 그 영웅으로 완전히 뜨는 거죠.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0: 장군.
1: 네, 그때 장군이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828년
0: 네.
1: 대선 때
0: 네.
1: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1대부터 6대 대통령들은
0: 네.
1: 다 거의 그 상류층. 그 동부 출신들의 그
0: 네.
1: 네, 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버지니아 출신들이 많았죠. 또 조지 워싱턴,
0: 그렇죠.
1: 네, 토머스 제퍼슨,
0: 네.
1: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몰로 이 사람들이 다
0: 대통령,
1: 버지니아. 버지니아 출신의 네. 그 엘리트 출신들이고.
0: 아, 또 저희 버지니아가 그렇습니다.
1: 네, 네, 버지니아가 그래서 되게 지금 이때 상당히 힘이 셌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정치적인 명문가들이 많이 나왔었고,
0: 네.
1: 그런 파워로 인해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제 대통령 많이 나왔었고.
0: 네.
1: 근데 이제 이 동부 출신이 아닌. 이분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노스 캐롤라이나 그 와혹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0: 네.
1: 있다가 이제 테네시로 넘어가는 분인데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부 전형적인 그 엘리트 그 본거지가 아닌 네, 다른 데서 이제 나타나신 개척 미국의 개척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서민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0: 네.
1: 하는 이제 대중민주주의인 거죠.
0: 그냥 서민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전쟁 승리한 장군인데.
1: 이분이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고,
0: 네.
1: 근데 뭐 워싱턴이나 이런 분들은 네. 그 버지니아 이제 그 대농주, 그 대 플랜테이션 그 농업주의 이제 지주의 이제 아들들이었잖아요.
0: 이제
1: 도련님들. 근데 이제 이분은 네, 금수저였는데 이분은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빈민 출신이고요. 12살 때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0: 네.
1: 근데 이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0: 아이고.
1: 그리고 어머니와 형들이
0: 네.
1: 이 독립전쟁 때 병으로 죽고 네, 한 명은 이제 영국군의 학대로 인해서도 죽고요.
0: 아이고.
1: 네. 본인도 영국군의 포로로 잡혔었어요, 사실. 독립전쟁 때. 그러니까 독립전쟁 때 전령으로서
0: 네.
1: 이렇게 종군을 했는데
0: 네.
1: 포로로 잡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국군 장교가
0: 네.
1: 잭슨한테 야, 너 내 부츠를 닦아라. 내 장화를 닦아라.
0: 응.
1: 이랬더니 나는 정당한 포로다. 정당한 포로 대우를 해달라.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0: 이야.
1: 아, 성격이 응.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되게 당당한 그런 응.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영권 장교가 예바라 하면서 칼로 내려쳐요.
0: 오.
1: 그리고 이제 잭슨이 이걸 칼을 팔로 막는 과정에 손과 얼굴에 상처가 남습니다.
0: 아.
1: 네, 그게 평생 그런 상처가 남아. 그 정도로 이제 처음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강직하고 아주 꿋꿋한 인물이었어요.
0: 한 성격하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징기스칸이랑 좀 내용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징기스칸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 뭐 다 죽고
1: 네.
0: 포로로 잡히고. 그런 시련 때문에 이제 또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시련 덕분에 또 이렇게 지금 앤드류 잭슨이 또
1: 이런 시련을 겪고 하니까
0: 네.
1: 이게 또 그 인기가 많아지는 데 한 몫을 합니다.
0: 아,
1: 이 사람 우리랑 같은 일반 사람이다.
0: 아, 그렇지.
1: 예전 대통령들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다 완전 금수저, 다야수저, 노예수저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서민이다. 이러면서 이게 잭슨의 인기를 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잭슨이 이제 하는데, 자, 이때 그 잭슨의 캠프에
0: 네.
1: 참모가 있었습니다. 마틴 벤 뷰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0: 네.
1: 이제 이분이 그 잭슨 그 캠프의 정말 최고급 참모.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치 머신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0: 머신?
1: 네.
0: 기계.
1: 기계.
0: 네.
1: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0: 네.
1: 하기 전에. 머신들이 각 지부에
0: 네.
1: 각 주마다 이제 이렇게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0: 응.
1: 그 지역을 이제 그 잭슨의 선거를 이제 담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표를 좀 이렇게 끌어오게 한 그 선거 캠프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네.
1: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선전을 해주는 거죠. 잭슨을 선전을 해주는 거죠.
0: 아, 네. 약 홍보해주는.
1: 네, 홍보해주고 막 그런 네. 네,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0: 진짜 기계는 아니구나.
1: 아, 진짜 기계가 아니고
0: 네,
1: 그런 걸로 해서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정당 머신이 이제 대중을 동원을 해서
0: 네.
1: 선거인단 머릿수를 채우는 현대적 의미의 대중 선거를 이 잭슨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0: 아.
1: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니까 뭐 인맥 정치,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집안, 어느 파벌을 우리가 밀어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밀실에서 결정을 했다면,
0: 네.
1: 이제 이 1828년 대선은
0: 네.
1: 대중동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정권도 이제 확대가 됐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잭슨, 이제 마틴 벤 뷰런인 사람이 되게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0: 네.
1: 대중들을 선동해서 이제 이 표가 많잖아요, 이제 많아졌잖아요.
0: 네.
1: 이 표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0: 네.
1: 네, 지금의 현대적 의미의 대중선거까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잭슨 때 민주주의가
0: 네.
1: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이제 잭슨 그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잭슨이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넘어오게 되는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기존에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제 하던 사람들은 반대가
1: 있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잭슨이 사실은
0: 네.
1: 1824년도에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잭슨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0: 아, 근데 뭐.
1: 네.
0: 집정권이, 참정권이.
1: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선거인단에서 네. 그 존 퀸스 애덤스라는 그 엘리트 출신에게 밀립니다.
0: 아.
1: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공화당이 이때 독주체제였잖아요.
0: 네.
1: 민주공화당에서 4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존 퀸스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잭슨이 이제 1828년에는 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0: 오.
1: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0: 아.
1: 민주당이 모태가 되는 겁니다.
0: 아, 잭슨이 민주당의 시작이...
1: 거의 창시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0: 야...
1: 네. 그리고 이제 그 존 퀸스 애덤스는
0: 네.
1: 이때는 이제 다른 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0: 어, 그래요? 네,
1: 연방공화당이라는.
0: 그게 지금 공화당.
1: 그거 공화당이 이제 시초, 그러니까 그 모태가 되는 거긴 한데.
0: 모태는 되는데.
1: 이제 이 연방 공화당이 나중에 휘그당이라는 당으로 변하고요.
0: 아, 네네.
1: 그 휘그당이 이제 공화당으로 되는 거죠.
0: 아, 네. 야, 그러면 그 옛날 지금.
1: 그죠.
0: 네, 1800년대부터 이제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당 정치가 이제 이때 딱 하는 거죠.
0: 야,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1: 네.
0: 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그러면서 이제 잭슨이 대통령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선거,
0: 네.
1: 선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하고 이런 걸 이제 잭슨이 이제 이때 잭슨 마틴 밴뷸런 해주면서
0: 네.
1: 이제 이런 선거적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대중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 마틴 밴뷸런 그다음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9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는 쇼다.
0: 오.
1: 쇼메이킹 그 선거를 이제 네. 확립을 하는 인물이에요.
0: 막 눈물 흘리고 막.
1: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이미지를 파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1: 이분이 사실은 엘리트 출신인데,
0: 네.
1: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올드 캐빈,
0: 네.
1: 그러니까 그 통나무 집에서 살고,
0: 네.
1: 나는 그 하드 사이더, 그러니까 애플 사과주,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 이런 고급 술이 아니고 서민들이 당시 마시던 그런 술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럼 나는 이제 위스키 이런 것보다는 통나무에서 살고 너 사과주를 마시는 서민이다 이런 이미지를 팔면서
0: 네.
1: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7대, 8대, 9대, 이때 대통령 때를
0: 네.
1: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대중민주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0: 아.
1: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그런 선거
0: 네.
1: 그런 게 이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정치인분들 이제 시장 통에 가가지고
0: 네.
1: 네, 국밥 드시고 네. 막 아기 안고
0: 손 잡고
1: 네, 손 잡고 네. 뭐 떡볶이 드시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모태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0: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근 200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1: 맞아요.
0: 네, 아이 참 정치가 슬슬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아, 로고송
1: 네.
0: 이런 것도
1: 그렇죠.
0: 아.
1: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윌리엄 헨리 해리슨 이분이 그 이제 마차에다가
0: 네.
1: 막 사과주를 싣고 다니면서
0: 네.
1: 퍼레이드를 하는 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축제가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술을 공짜로 나눠주고 술을 마시면서
0: 지금은 네, 불법인데요.
1: 그죠. 이때는 사실 그게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미국 정치도요.
0: 네.
1: 다 똑같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이때는.
0: 그렇네.
1: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정치 이런 것도 민주주의도
0: 네.
1: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고
0: 네.
1: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고쳐지고
0: 아.
1: 고수하고 이렇게 또 뭐 새로운 거를 이제 또 만들고 이런 거죠.
0: 고쳐지는 것 같진 않고 아직도 지금 뭐 네, 법적으로 지금 뭐 주지는 못하지만
1: 네, 그래서
0: 의미는 좀 비슷하고 네.
1: 그래서 이 잭슨 때도요 사실은 선거를 하는데 이제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신들이 그 지역 사회에 이제 뿌리를 박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민자들이 왔어요. 새로 이 지역으로 왔어요.
0: 네.
1: 이 이민자들을 케어를 해줍니다.
0: 아.
1: 네, 오면서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0: 네.
1: 장례식이 생기잖아요.
0: 네, 네.
1: 돈을 대주고
0: 오~
1: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 야 여기 민주당, 이 잭슨의 민주당, 어, 되게 좋은 당이다.
0: 네.
1: 서민들 이렇게 챙겨주고
0: 네.
1: 막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할 때는
0: 네.
1: 민주당을 뽑겠죠 이 사람들이.
0: 아~
1: 만약에 안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뽑는다.
0: 네.
1: 이때는 투표가 그 비밀 투표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다, 누가 누구를 뽑는지 다 알아요.
0: 네.
1: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한테.
0: 네.
1: 민주당 안 뽑는다? 그럼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감시를 딱 해요.
0: 아, 그러면 진짜 완전.
1: 그 사람은 이제 미시시피 이제 상류에서
0: 네.
1: 낚시를 갔다가,
0: 네.
1: 나중에 이제 안 와보니까 미시시피 하류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 실제로.
1: 그건 모르고.
0: 아, 그래. 네.
1: 근데 그런 일이, 그런 공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0: 아.
1: 고복이 두려워서.
0: 깜짝이야.
1: 정확해요.
0: 네, 정치 깡패가
1: 이게 네. 사실은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전에도
0: 네.
1: 사실은 이제 매수하고
0: 네.
1: 협박하고
0: 네.
1: 그 우리 어깨 형님들
0: 네.
1: 그 세파이프 된 분들이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정치에.
0: 네. 어, 똑같네.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고대 로마 때도 이게 민주주의가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0: 아직 미국도 이러고
1: 아직까지.
0: 아,
1: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0: 아, 그쵸, 그쵸.
1: 네, 그 당시에는.
0: 네.
1: 그래서 이때 사실은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0: 네.
1: 그래서 이 비밀 투표는 사실은요 1850년대에 그 영국이 호주에다가 호주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에다가
0: 네.
1: 좀 시험을 해봐요. 1850년대. 그래서 이게 Australian ballot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비밀 투표가. 그래서 이때 하고 괜찮은데 하면서 영국 네. 본토에는 1870년대 이거를 네. 들여놓고요.
0: 네.
1: 미국에는 이제 한 1880년대쯤에 이제 주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서 네. 비밀투표로 우리가 아는 비밀투표가 된 거죠.
0: 아...
1: 그때까지는 누가 누굴 투표하는지 아니까
0: 어...
1: 네, 그런 일들이 많았다. 어... 한국도 사실은 네. 옛날에 뭐 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0: 네.
1: 비밀투표가 아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0: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재밌는 네 깨알 같은 지식도 밖에 알게 되고 네 참. 그런데 저희 얘기 이어가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네.
0: 엘라 랭글리의 Be Her.
1: 네.
0: 시청곡으로 하셨는데 왜?
1: 아, 제가 좀 노래를 다양하게 듣고 싶어 가지고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컨트리 음악 가수신데요.
0: 네.
1: 네, 좀 빌보드에서 핫하시더라고요.
0: 아, 요즘 또 네.
1: 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0: 저도 요 노래 틀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컨트리송 컨트리 곡이라서 좀
1: 네, 근데 좀 다양하게 듣고자 해 가지고.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엘라 랭글리의 Be Her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0: 네, 계속해서 잭슨, 앤드류 잭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잭슨이 미국의 이제 대중민주주의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일반적인 서민들, 예를 들어 뭐 옆집에 그 통나무집에 사는 찰리도 내 꿈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잭슨으로
0: 네.
1: 인해서.
0: 네.
1: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점이 이제 좋은 점이고 네. 모든 대중들에게 이제 권력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한 거는 좋은 점이지만
0: 네.
1: 좀 이게 또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있었어요. 그런 잭슨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0: 네.
1: 하나가 이제 엽관제.
0: 그러니까 엽관제.
1: 네. 코드 정책. 예를 이게 잭슨이 멋진 사람들에게
0: 네.
1: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네. 정치를 장악을 권력을 장악을 하고
0: 네.
1: 예, 특혜를 나눠주는 거죠.
0: 아.
1: 수고했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0: 지금처럼
1: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머신들이 이제 그 구역장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구역장들이 이제 뭐 케어를 하려면은 돈이 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0: 그죠.
1: 그 돈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네. 유지들, 기업가들,
0: 네.
1: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대주는 거고.
0: 그러면서
1: 이제 그 이제 의회에서
0: 네.
1: 그 주위에서 이제 뭐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어느 땅에 재개발을 할 거다.
0: 아.
1: 요런 거를 이제 흘려주는 거죠.
0: 요런 시스템이 지금도 있는 요런 시스템이 네, 그럼 잭슨 때부터?
1: 잭슨 때부터 있었어요.
0: 아.
1: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습니다. 뭐 미국이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유착이 되는 거죠. 지역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은 이 한 푼 두 푼이 아쉽잖아요.
0: 그렇죠.
1: 되게 고마운데 사실은 이게 오케이 투자를 하는 거죠.
0: 아,
1: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0: 소를 잃고 대를 취한다.
1: 네, 네. 그런 옆은 돈 우리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특혜를 받.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0: 네, 네, 네.
1: 그런 거
0: 아주, ROI.
1: ROI. 네, 그러니까 아주 ROI를 잘 뽑았어요.
0: 네. 네,
1: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0: 그렇구나.
1: 그러면 잭슨이 이게 관직 같은 것도
0: 네.
1: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0: 아,
1: 수고했어 이번 선거 수고했어 자 여기 관직 여기 있어 이런 식의 정치 코드 정치를 많이 했죠.
0: 아.
1: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관직에 이제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뽑는 걸로
0: 네
1: 에, 박아놓는 거죠.
0: 아 그럼 그 전까지는
1: 예전에는 뭐 사실은 뭐 그런 게 덜했죠.
0: 네. 요거는 확실히 앤드류 잭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1: 네.
0: 어쩔 수 없이 그거는
1: 자기 사람 그리고 이분이 네. 엘리트주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0: 네.
1: 서민이잖아요 서민 출신이잖아요
0: 네.
1: 수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엘리트주 그 엘리트들을 좀 아니꼽게 봤어요. 아 쟤네들도 똥품 잡는다 막 이런 식으로
0: 아,
1: 하면서
0: 네, 네.
1: 그래서 이 잭슨은 이제 반 엘리트주의를 이제 펼치는 거죠.
0: 아.
1: 이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먹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서 표를 잭슨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0: 네.
1: 이 마틴 벤비오는 이분도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0: 네.
1: 잭슨이 확확 밀어주니까
0: 네.
1: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0: 아~ 네. 계속 이 인기가
1: 네 잭슨의 네. 인기가 정말 네.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보면은
0: 네.
1: 뭐 왠지 그 엘리트 출신의 사람들보다는
0: 네.
1: 우리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선
0: 네.
1: 그런 스토리 좀 끌리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사람들을
0: 지금
1: 볼 때도
0: 지금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이
1: 네.
0: 네 그렇게 흑수저 출신에서
1: 흑수저 출신에 크게 예 네, 그런 사람들
0: 주목을 확 받죠.
1: 주목을 확 받고 또 뭔가 좀 끌리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이때도 아. 그랬다.
0: 어.
1: 그러면서 이제 역관제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정치 권력을 얻는 데는 좋지만
0: 네.
1: 이제 뭐 유착이 되고
0: 그렇지
1: 네, 부패가 하고 하니까 네. 이게 결국 나중에 그 크게 터지는데. 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0: 네.
1: 사실은 이제 이 머신 정치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까지.
0: 네.
1: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수고를 해서 당신을 왕으로 올려줬잖아.
0: 아.
1: 나한테 이제 관직을 줘,
0: 네.
1: 보상을 줘. 가필드가 이때
0: 네.
1: 거부했거든요.
0: 아.
1: 그때 총으로 쏴 죽입니다.
0: 어.
1: 네,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가
0: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1: 미국 사회가 이때로 되게 충격을 받아요. 아 대통령이 야, 이 엽관제가
0: 네.
1: 좀 안 좋은 거구나. 되게 좀 부작용 많다 하면서 이때부터 뭐 펜들턴법이란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얘기를 할 건데
0: 네네.
1: 그런 법을 만들면서 좀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죠.
0: 아, 이게 네. 아,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네. 이거 우리는 조선 시대 때부터 뭐 네, 저희 뭐 또 네, 관직 사고 파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라서 네, 참 익숙한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몰랐다니 좀 충격적이긴 한데.
1: 네, 네 그러면서 네, 잭슨이 이제 엘리트주의 타파, 뭐 연방주의도 있었고요. 잭슨이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한 중앙 정부를 좀 만든다 하면서 네. 이때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네.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니들 정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네. 좀 탈퇴를 해볼까 이랬는데 잭슨이 이때 펄쩍 뛰면서 아 이걸 그럴 거면 군대까지 동원을 할 수도 있다 네. 하면서 이걸 막으면서 네. 네, 연방을 지켜낸 것도 있었어요.
0: 아, 확실한 연방주의자.
1: 네, 확실한 연방주의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또 좀 안 좋은 게 이분이 해줬던 게 좀 안 좋은 게 이제 원주민 이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830년대.
0: 아, 이게 잭슨 대통령이.
1: 네. 아. 이분이 사실은 강경론자예요.
0: 원주민에 대해서.
1: 네, 원주민 강경론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서부 개척을 하는데 네네. 아, 왜 이렇게 거슬려?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야 비켜봐, 야 꺼져. 이런 스타일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 있을 때도 네. 그 원주민들을 토벌을 하는데 아주 공을 크게 세웠어요.
0: 아...
1: 네. 그러면서 이제 1830년도에 이제 원주민 이주법이라는 게 이제 남부 조지아 지역에
0: 네.
1: 예, 체로키 그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0: 네.
1: 이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0: 아이고 하필 또 사는데 네. 아이고
1: 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탐을 낼 거 아닙니까?
0: 네.
1: 이를 모두를 이제 오클라호마 일대 서쪽의 황무지로 막 쫓아내는 법을 때 만들어가지고
0: 네.
1: 예, 겨울에 강제 이주를 시키게 만들죠. 이제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길 트레일
0: 유명한
1: 예, 눈물의 길 트레일 티어스예요.
0: 아.
1: 만 6천 명이 이제 겨울에 준비도 없이
0: 네.
1: 예, 끌려서 갑자기 갔는데. 네. 준비를 겨울에 네. 가니까 이제 준비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하게
0: 되는
1: 네, 네.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의 역사에 좀 가슴 아픈 역사가.
0: 아니 근데 이런 저도 이거 원주민 이주법 관련해서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잭슨 대통령이 그걸 했다.
1: 네.
0: 그리고 그런 잭슨 대통령이 지금 20달러짜리 지폐 얼굴이 그려져 있다.
1: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 좀 그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그런 여론이 있어요. 네. 아 잭슨 대통령 20달러에서 좀 빼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
0: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좀 약간 중립적으로도 좀 봐야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명과 암이 확실히 공존한 대통령이죠. 미국의 이제 대중 정치를 문을 열었지만
0: 네.
1: 대중들에게 권력을 접근성을 좀 쉽게 해줬지만
0: 네.
1: 반엘리트주의 이런 걸 하면서
0: 네. 네.
1: 하지만 역관제를 들여오고 머신 정치가 이때로 활성화가 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도 이제 원주민 이주법 이런 걸 하면서
0: 네.
1: 명과 암이 좀 확실히 갈리는 인물이죠.
0: 아...
1: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기는 상당히 많았어요.
0: 아니, 네, 뭐 인기는 많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기지만
1: 네.
0: 원주민들 생각하면은 좀 아무래도
1: 이게 또 좀 네. 재밌는 게 있는데
0: 네.
1: 이때 사실은 이 그 원주민들 관련해서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 전에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의 그 이때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그때 알아서 살게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들 그 건들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존 마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존 마셜이 판결을 내렸는데
0: 네.
1: 이제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0: 네.
1: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judicial review 그러니까
0: 네.
1: 그 위헌성 이런 걸 따질 수 있지만
0: 네.
1: 행정부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0: 아.
1: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하면
0: 아.
1: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에서 예전에 2017년 네. 트럼프 행정부의
0: 네.
1: 그 비자 이제 국민들을 내쫓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법을 했을 때 행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위원이라고 했어도
0: 네.
1: 사법부가 무시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법원은 이게 사실 힘이 없어요.
0: 아.
1: 네.
0: 시행을 해야 되는데
1: 네. 행정을 이렇게
0: 규칙만 세워놓는 거는 아무래도
1: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난리가 나니까 네. 이제 정부가 따라야 되지만 이때는 네. 사실은
0: 네.
1: 원주민들 편을 누가 들어줍니까?
0: 그렇죠. 네. 나도 나가도 안 되겠다.
1: 그죠. 국민들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0: 네.
1: 금도 막 발견이 되고 하니까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제 잭슨이 이걸 시행을 안 해주는 거야.
0: 네.
1: 그 대법원의 그 판례를 안 지켜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헌정질서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때 일반 백인 국민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이게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게
0: 내 땅도 늘어난다는데
1: 네 그러니까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헌법 대법원의 판결을 한마디 속된 말로 쌩까고
0: 네.
1: 그냥 밀어붙인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원주민 이주법까지 된 거예요.
0: 아.
1: 네, 그래서 사실 연방주의자가 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을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0: 네.
1: 다 국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하는
0: 네.
1: 거죠.
0: 아 이게 네. 참 연방주의라고 그냥 연방주의는 아니고 네 또
1: 자기의 정치 기반이 되는 그 사람들의
0: 네
1: 이견을 들어줘야 되니까
0: 아,
1: 그렇게 된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상징이 당나귀.
1: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반대파들도 많았어요.
0: 네.
1: 이제 잭슨은 이제 엘리트주의자들을 아, 저 똥 품은 잡는 애들 이러고 이제 반대편은 아, 저 무식한 서부 아야 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저 고아 출신의 네. 막 이런
0: 이민자의
1: 식으로, 네, 이민자의 아, 쟤들 뭘 정치를 해 쟤네들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0: 네.
1: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네. 반대파들이 네. 잭슨의 성을 따서 Jackass
0: 아.
1: 이렇게 불렀어요. 멍청이
0: 네.
1: 당나귀 입니다. 당나귀가 사실은 뭐 멍청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당나귀로 비판을 했지만
0: 네.
1: 잭슨이 대중 선거 선동의 이제 귀재예요.
0: 선동까지
1: 아, 선거에
0: 네. 네,
1: 대중들의 마음을 사는 네. 능력이 네. 대단했다.
0: 네.
1: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마스코트로 사용을 합니다.
0: 오.
1: 이제 당나귀가 한편으로 근면성실.
0: 그죠.
1: 네, 끈기의 상징 아닙니까?
0: 네.
1: 열심히 굳은 일을 하는 열심히
0: 조용히 서민, 또
1: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0: 네.
1: 서민의 대변자다. 낮은 곳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서 이걸 오히려 자기 그 민주당의 마스코트로 사용을 하면서.
0: 아,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1: 지금도 민주당의 그 마스코트가 당나귀가 된 거죠.
0: 아, 공화당은 코끼리.
1: 코끼리.
0: 네. 네.
1: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예요.
0: 아, 잭슨에서부터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선거학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은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특히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을 또 잭슨 대통령 전 대통령이
1: 네.
0: 확립을 좀 많이 했네요.
1: 그죠.
0: 네, 보니까
1: 이분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20불짜리에 사실 들어갈 만한 인물이긴 해요.
0: 그렇네.
1: 네, 영향력으로 봤을 네. 때는 물론
0: 도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1: 그죠. 그 명함이 네. 있죠. 사실 모든 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거고.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뭐 20불짜리 네, 잭슨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래도
0: 네.
1: 미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아니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뭐 진짜 미국의 정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또 불구하고 뭐 노예도 있었고
1: 맞아요.
0: 네, 네.
1: 모든 인물들이 다
0: 네, 그런 명함은 좀 있다.
1: 네, 명함은 다 있고 시대 한계성도 있고요.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이 한 2분 정도, 1분 정도 있는데 네, 좀 마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좀 저희가 좀 남아 있긴 한데
1: 네.
0: 여기서 조금 오늘 또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는
1: 알겠습니다.
0: 걸로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앤드류 잭슨이라는 또 엄청난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0: 앤드류 잭슨 존경하십니까?
1: 존경까지는 모르겠고요.
0: 존경까지는 모르겠고.
1: 네, 근데 그래도 뭐 배울 점은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흑수저

네, 그리고 저도 네, 굿모닝 워싱턴 2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굿모닝 워싱턴 1부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0: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세상에는 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언어도 아무리 정교한 문장도 어떤 감정들은 끝내 다 담아내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리움이라는 것, 설레임이라는 것, 그리고 먼 곳에서 고국을 떠올리는 그 아련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음악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지요. 음악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죠. 멜로디 하나, 리듬 하나가 수만 킬로미터를 건너 낯선 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소리였을 그 노래. 그런데 어떤 노래들은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또 힘든 날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난 25일 밤 그래미 빌보드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손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렸지요. 네, 화려한 조명이 시상식장을 가득 채운 그 순간 수상자가 발표가 되기도 전에 관중들은 이미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BTS였습니다. 그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죠. 뉴욕에서, 런던에서, 상파울로에서, 도쿄에서, 지구 곳곳에서 모인 팬들의 마음이 그 한 단어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이름 BTS, 올해의 아티스트 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이죠. 지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이 영예를 안았던 BTS가 꼭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대중음악의 역사를 함께 써온 이름들이죠. 그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BTS는 다시 한번 또 세계의 정상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네, 이날 BTS는 또 하나의 상도 받았는데요. 정규 5집 수록곡 수임으로 Song of the Summer 상을 받았습니다. 여름 시즌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또 대중문화에 깊은 울림을 남긴 노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아마 올해 더욱 이 여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수임을 더욱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불려졌죠.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입니다. 이 노래가 또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을 했지요. 올해의 노래, 지구에서 가장 많이 들린 노래, 가장 많이 불린 노래, 또 가장 많은 마음을 움직인 노래. 그 노래가 네, 올해의 노래상으로 수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골든은 이미 올해 초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까지 그래미,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중문화의 메이저 시상식을 모두 석권을 한 거죠. 이게 단순한 수상은 아닙니다. 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이제 골든을 불렀던 그 가수 이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정말로 이 영화와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어요. 그 골든에서 보면 홈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문 너머로 K-POP은 이제 하나의 또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요.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한국어가 그리울 때,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울 때, 또 가족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
그 모든 그리움의 순간들 속에서 한국 노래 하나가 여러분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가 아리랑일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일 수도 있고 그 노래가 또 한국의 그 노래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죠.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진 노래가 우리의 감성으로 빚어진 음악이 지구 전체를 울렸으니까요.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BTS 또 골든 이 수상 때문만은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보다는 더욱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은 언어로 이 감동을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들, 2세들도 요즘은 아주 신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요즘은 특히나 더 친구들과 함께 K-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더 갖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은요. BTS의 스윔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BTS의 Swim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크레딧카드 부채와 그 해결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 속에서 카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빚의 크기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나요?
2: 아, 요즘, 예,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기 원하시고
0: 네.
2: 하는데, 이제 뭐, 이게 개인 정보다 보니까,
0: 네.
2: 전화상으로 상담하시기 원하시는데,
0: 네.
2: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0: 네.
2: 불편하셔도 이제 들어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정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분을 찾으신다는 게참 기쁜 소식이어야 할지, 안타까운 소식이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요즘은 크레딧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2: 글쎄요. 네.
0: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처하신 분들은 또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시니까요.
2: 그렇죠.
0: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그 질문들을 제가 오늘 좀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요.
2: 예.
0: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0: 네. 요즘 카드 부채뿐만 아니라요. 카드 도용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2: 예.
0: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2: 그러니까 요즘 요번에 가장 상담을 보면 그러니까는 불어만 나는 그 카드 부채와 또는 도용, 스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요즘 제일 이걸 뭐 유행한다고 해야 되나? 제일 핫한
0: 네.
2: 스캠은 보다 보면은 왜 크레딧카드에 그러니까 1불, 2불 소액 결제가 이제
0: 네.
2: 스캐머들이 스캠을 하면서 이렇게 차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마운트가 작다 보니까 그냥 넘기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그 스캐머들이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0: 네.
2: 이게 이제 결제가 되나 안 되나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잘안 하시고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그 똑같은 그 멀천에서 가장 또큰 어마운트, 뭐 200불, 300불, 500불
0: 네.
2: 정도의 이제 어마운트가 또 프로세싱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0: 네.
2: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은행도 좀 혼동이 오는 게 처음에는 너 카드로 이 멀천에서 이게 프로세싱이 됐는데
0: 네.
2: 그때는 아무 이슈를 안 잡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약간의 좀 힘든 게 얘기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드 스테이먼트 잘 체크해 보셔서 1불이 됐던 몇 센트가 됐던 본인이 쓴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의의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요.
0: 네.
2: 크레딧카드 점수도 그렇지만 크레딧카드 쓰는 것도 이렇게 습관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쓰다 보니까 생각 안 하고 쓰시고 또는 작은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요즘 많았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요, 99센트,
2: 네.
0: 1불,
2: 네.
0: 그렇게 카드 도용하는 거가 사실은 모르거든요. 누가 1불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2: 그렇죠.
0: 뭐, 보지 않으면은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2: 예.
0: 그리고 또 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거 뭐 그냥 간단한 실수로 빚어진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는데,
2: 그렇죠. 예.
0: 이게 사실 나중에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0: 네.
2: 맞아요.
0: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2: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2: 예.
0: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알았을
2: 일단은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0: 네.
2: 본인이 쓴게 아니면 본인이 쓴게 아니라는 내역을 말씀을 하셔서 그 멀천에서 들어오는 그 프로세싱 되는 걸다 블락을 하셔야 돼요.
0: 네.
2: 블락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카드를 이슈를 받아서 다시 받으셔야 맞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셔서 오셨는데
0: 네.
2: 그래서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카드를 다시 이슈를 받아서 오는 도중에 그 새 카드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0: 아,
2: 받지도
0: 네.
2: 않으셨는데.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다시 은행에 연락을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한 거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2: 카드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스테이먼트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0: 네.
2: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트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항상 스테이먼트 나오잖아요.
0: 네.
2: 근데 일불이나 뭐 작은 게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는 펜딩이나 어터리제이션이라고 찍혀요.
0: 네.
2: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아직 뭐 들어간 게 아니겠지 그냥 넘기기가 너무 쉬운 그런 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모르는 곳에서 찍혔다 아시잖아요. 어느 어디 가셔서 어떻게 썼는지는 대충 아시기 때문에
0: 네.
2: 시간이 또 많이 지나게 되면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뱅크 스테이먼트 온라인으로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연세,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요새 뭐 그냥 온라인에 본인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그냥 에브리데이 몇 번씩 체크업을 할 수가 있는데.
0: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보시죠.
1: 네.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잘 확인을 못 하세요.
0: 페이퍼로 받으셔가지고 네. 하시는 세대.
1: 근데 페이퍼로 받으셔도 그 맨 프론트 페이지에 내가 이제 그 달에 얼마를 썼고 페이먼트가 얼마라고 네. 그것만 체크업을 하시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0: 아,
1: 그 트랜잭션 세세한 건 솔직히 안 보세요. 그리고 네. 이 금액이 큰 금액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금 대표님도 설명했지만 뭐 센트 금액이나 뭐 달러 네. 금액 같은 경우 솔직히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0: 네.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네. 사실 뭐 센트가 아니라도 몇 뭐 몇십 달러 이렇게
2: 그렇죠.
0: 뭐 십몇 불 뭐 이렇게 돼도 어디에서는지 기억을
1: 모르세요.
0: 못하고
1: 왜냐면은
0: 모르거든요.
1: 저도 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번 달에 아 내가 생각했을 때 500불 정도를 썼어.
0: 네.
1: 그러면 그게 510불일 수도 있고 590불일 수도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0: 또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그 어마운트가 비슷하면은 아 그냥 뭐 내가 쓴 거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0: 보다. 네.
1: 근데 대표님도 지금 찝어서 얘기해 주신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다음 달로 갔는데 어떤 큰 금액이 나가서 이제 그때 은행하고 얘기를 하면은
0: 네.
1: 그게 이제 그 전달에도 나갔는데 왜 그러면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0: 그렇죠. 은행에서는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보통 카드 회사에서
1: 네.
0: 돈이 평소 쓰지 않는 곳에서 어떤 타 지역에서 돈이 유출되었을 때 연락이 오잖아요.
2: 네.
0: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전에 뭐 일부리라도 빠져나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이 구자는 그냥 거래를 하는 구자인가보다 생각하고
1: 네.
0: 은행에서도 방심하게 되고 본인도 방심하는 사이에 돈이 그냥 점점 더 늘어나서
1: 네.
0: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1: 근데 요새 그렇죠. 그 카드 사용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온라인 특히나 계정 있으신 분들은
0: 네.
1: 요새 좀 많이 받으시는 이메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본인의 뭐 카드 그 이제 보안 등급을 좀
0: 네.
1: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라 뭐 1, 2단계에서 뭐 3단계
0: 네.
1: 걸쳐서 가는 걸로 해라 그런 메일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0: 네.
1: 아마 좀 스트롱하게 좀 바꿔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0: 근데 그거를 네. 메일을 받을 때
1: 네.
0: 우편으로 받는 거를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메일로 그게 올 수도 있잖아요.
1: 이메일로 보통 가요.
0: 이메일로.
1: 그리고 카드 로그인 하실 때
0: 네.
1: 어떤 특정 이제 큰 메이저 뱅크들은 온라인 로그인 하시면 거기 창으로 바로 떠요.
0: 아,
1: 보안 등급을 좀
0: 네.
1: 업그레이드 하라.
0: 하시라고.
1: 예, 근데 네. 귀찮아서 그냥 스킵을
0: 그렇죠.
1: 많이.
0: 나중에 맞춰서.
1: 스킵을 누르든가,
0: 네.
1: 넥스트타임으로 그냥 다
0: 그렇죠,
1: 누르고
0: 맞아요.
1: 가시죠.
0: 맞아요.
1: 네. 근데 요새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0: 맞아요.
1: 거거든요.
0: 그 네. 은행들도 보니까 제 지인이 은행을 다니는데
2: 네.
0: 그 피해액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0: 근데
2: 아,
0: 보통
2: 맞아요.
0: 그런 피해액들을 개인이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2: 그럼요.
0: 크레딧 회사나 은행에서 그거를 커버를 하더라고요.
2: 그렇죠.
0: 그
1: 커버를,
0: 손실이
2: 네.
0: 너무나도 크다고 은행에도 그게
2: 어마어마해요.
0: 굉장히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네.
1: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0: 상상을
1: 네.
0: 초월한다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두가 비상인 것 같아요.
2: 네.
0: 정말 그 지능이 어디까지 정말 가는지 네, 참 저희가 방심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바로 하시고 해서 좀 더 그 보안을 철통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스캠하는 그 차원이 저도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이렇게 정교해져가지고 정말 어떨 땐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0: 전문가들도.
2: 네.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1: 저는 스태프들한테 농담으로 이거 스캠하는 친구는 분명히 하버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얘기해요.
2: 어우, 정말. 우와, 이렇게? 이런, 네. 진짜 놀라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이 스캠도, 이 그 카드를 쓰는 그 컨슈머들의 그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서, 네. 예, 굉장히 주의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는 좀 인터넷 사용이 힘드시고, 또는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자녀분한테 이걸 일단은 좀 셋업을 좀 해놓으시면 그래도 좀 쉬우니까 네. 인터넷으로 스테이먼트 볼 수 있는 거라든가 뭐 본인의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쓰시는 게 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연세드신 분들은 그냥 그 전화 메시지로 네. 그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람.
0: 네. 네. 알람 설정. 네. 네. 연세 드신 분 말씀하셨는데요. 네. 영어가 불편하시거나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또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1: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는 이 문제만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 젊은 친구들 쪽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스캠 당하는 게 또 틀려요. 지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이민국에서 연락 받으셔서 무슨 뭐 그렇죠. 페이를 해야 된다
0: 맞아요.
1: 아니면은 뭐 이제 뭐
2: 영사관
1: 그쪽에서 네. 오는 거 그다음에 요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소포 외국에서 이제 뭐 주문하시고 받고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 만약에 체인지 되고 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민 관세 디파트먼트에서 연락 받으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가 소포를 뭐 저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관세가 얼마가 저기 됐다. 그러니까 링크 보내줄 테니까 클릭해서 페이를 해라. 그런 스캠도 굉장히 많아요.
0: 그러니까 네. 정보를 너무 잘 안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어떻게 또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네, 네. 그것도 사실 보면은 나의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어떻게 거래를 하고 해외에서 특히 요즘은 또 해외 배송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2: 맞아요.
0: 그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세관 4층에서 그렇게 또
2: 네.
1: 왜냐면은 예전에는 아니 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뭐 가족끼리
0: 그건, 그쵸,
1: 뭐
0: 그쵸,
1: 필요한 거 좀 네.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세관 쪽에서 연락받아 스캠 당하신 분도 꽤 전화 오시더라고요.
0: 네. 네. 물건을 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라는 그런 링크가 오면은 당연히 열 것 같아요.
1: 궁금하니까 열어요.
0: 열어보면 그 네. 순간 완전히
1: 스캠이에요. 네.
0: 스캠 돼서 네. 다 그냥 또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빠져나갈 수도
2: 네.
0: 있고.
2: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 카드도 그렇고 카드 뒷면에 보면 카드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0: 네.
2: 거기에 연락하셔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민국이나 또는 뭐 영사관 같은 곳에서는 전화로 페이먼트를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0: 네.
2: 조금이라도 꺼려지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링크 이런 거 안 누르시는 게 네.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링크를 여는 게 굉장히
2: 네. 위험하죠.
0: 위험하죠.
2: 네. 근데 참 궁금해요. 그런 링크가 오면은
0: 궁금하죠.
2: 이게 뭘까 네. 하고 눌러보는데 맞습니다. 절대로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일단은 뭐 그곳에 디파트먼트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온라인으로 지불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네. 애플페이도 하고.
2: 그렇죠.
0: 그 전화 하나에 굉장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2: 맞아요.
0: 뭐 페이먼트도 그냥 그 좀 저도 이제 사용하니까 뭐
2: 그렇죠.
0: 물건을 주문을 네. 해도 그냥 바로 클릭 하면은 눈도 그냥 바로 지불이 되고 편하다 보니까 그 전화 하나에 다 이렇게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앱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2: 네, 맞아요.
0: 네. 제 지인은 뉴욕에서 여행을 하는데
2: 네.
0: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2: 예.
0: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지인이 핸드폰을 그냥
1: 낚아채갔죠.
0: 낚아채면서 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눌러가지고 그 해제를 해서 정보를 다 빼서 가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2: 아이고야.
0: 굉장히 여행
2: 맞아요.
0: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도 예. 않고 호텔에만 있다가 돌아온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2: 맞아요.
0: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세상이 정말 이 전화 하나를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 맞아요.
0: 그러면 이렇게 예전보다 온라인 사용이나 앱 사용이 많아지면서 카드 정보 유출이나 이제 스캠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아지거든요.
2: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근데 이게요, 온라인으로 지금도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세상이 너무 편해졌고 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은 맞는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좀 조금이라도 예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온라인에 뭔가를 오다 하시게 되면 거기 이제 카드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카드 인포메이션을 넥스트 타임에 내가 뭔가 또 오다 할 때 그냥 세이브 해놓고 그 어카운트를 계속 사용하게 그냥 아예 그 안에 그냥 넣어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0: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2: 그러면 편하니까.
0: 편하니까. 비밀번호까지 그냥 네, 다 해서.
1: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게 옵션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세이브 할 거야? 아니면은 넥스트 타임에 맞아요. 그냥 다시 저기를 네. 할 거야 하면은 귀찮아도 그냥 넥스트 타임에 내가 다시
0: 하는 게.
1: 네, 원타임 트랜잭션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나마.
0: 그럴 네.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정말 다시 가서 다.
2: 네, 해제를, 네,
0: 해제를 해야 네. 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조금도 뭐 전화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전화기가 그냥 전화를 걸고 받고의 기능이 네.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맞습니다. 이메일도 체크업을 네. 할 수 있고,
0: 그쵸.
1: 은행이나 뭐 크레딧 카드 내역서나.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소리도 네. 거기다 다 세이브를 해놓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제가 봤을 때 전화기 잊어버리는 거는 내 신분 그냥 다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런 맞아. 것 같아요. 뭐 거기 사진도 다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사진도 있죠.
0: 사진도 다 있고 요즘은 네. 그 사진만 있으면 또 뭐 AI로 얼굴을 네. 뭐 어떻게 합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ChatGPT나 또 AI를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자료들을 넣잖아요.
1: 네.
0: 그게 굉장히 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네, 듣고, 네, 네. 아, 저희도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 자체 내에서 뭐 은행이나 또는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AI가 직접 뭐 이메일 받고 전화도 엔설하는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컴퍼니들이. 그래서 저희도 참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해보는데.
0: 네.
2: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그런 거를 안 쓰고는 또 이렇게.
1: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 수가 없게 네.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편한 그런 그쵸. 시스템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본인이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본인이.
0: 네. 본인이. 네. 일단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2: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퍼머런트로 해서 예. 패스워드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2: 맞아요.
0: 그냥 좀 해제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시 로그인하시고 하시는 게
2: 맞아요.
0: 맞죠.
2: 근데 네. 문제는 패스워드를 자꾸 까먹죠.
0: 자꾸 까먹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똑같은 걸 다 하면은
2: 맞아요.
0: 너무 쉬우니까 조금씩 네. 바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맞죠. 매번 물어봅니다.
2: 매번, 네. 매번 잊어버리고
0: 매번 이메일로 다시 받고 네. 또 매번
2: 또 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네. 헷갈리죠.
0: 네, 헷갈립니다. 네. 어디 비밀스러운데 적어놓지 않은데 또 어디 적어뒀는지를 몰라요.
2: 맞아요.
0: 그런데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2: 네, 맞아요. 네.
1: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네요. 네.
0: 그래도 이제 좀 잘 또 매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손해를 막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잠깐의 편안함이 또 나중에 정말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돈도
2: 맞아요.
0: 더 많이 들면서
2: 예.
0: 웨이스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잘 똑똑하게 야무지게
2: 예,
0: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크레딧을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인이 좀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2: 네, 맞아요.
0: 평소에 크레딧 카드나 크레딧 리포트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제가 아까 방송하고 뭐 하면서 항상 크레딧 리포트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뽑아서 건강검진 체크하듯이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인터넷상이나 이런 게 너무 정교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 본인 크레딧 관리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리포트 뽑아 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빨리 알아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니까 시간 자꾸 보내고 있으시면 이게 더 묵어서 그 페이먼트 자체도 막 올라가고 하시기 때문에 리포트 네. 검사를 1년에 두 번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본인의 점수나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모든 그 안 좋은 문제점에서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미리미리 좀 잘 네.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아, 내 크레딧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하잖아요.
2: 네네.
0: 그런데 이제 앞서 처음에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간단하게 답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2: 네.
0: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때 좀 미리 어떤 실제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좀 아무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0: 네.
1: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난달까지 크레딧을 확인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750이었는데 이번 달에 뭐 이제 크레딧 카드 쓰시는 분들 이제 에브리먼스 이제 온라인에 점수 책정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서비스로.
0: 네.
1: 근데 보니까 한 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상담을 좀 원하셨는데.
0: 네.
1: 근데 솔직히 이게 또 지금도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스캠에 관한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문제되는 게 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남의 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신해서.
0: 아, 그게 당사자가 아니라 네. 다른 분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신
1: 네.
0: 건가요?
1: 네. 근데 다른,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고 다른 분 건데 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네. 네. 그러면 그분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죠. 더군다나.
1: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도 네. 아무리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다 해도 정확한 그 문제점을 저한테 전달을 또 못해주세요.
0: 전달도 하기도 네. 어렵고, 네.
1: 그런데
0: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네. 자녀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시는
2: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1: 친구분이 전화하시는
0: 분이 네. 네.
2: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부모님이 이제 뭐 자녀분들 때문에 해서 뭐 대신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들어오셔서 저희도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2: 본인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지. 그래서 라이센스 항상 지참하셔야 되고요.
0: 라이센스는
2: 예.
0: 자동차 운전면허증 예.
2: 예.
0: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2: 신분증이죠. 네. 본인인지 아닌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되는 거 뭐 크레딧 카드가 됐던 뭐 집 몰개지가 됐던 문제되는 그 어카운트에 대한 그 페이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스테이먼트
0: 네.
2: 갖고 오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페이퍼에 좀 사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으세요. 본인께서 이제 개인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오셔야 되고요. 일단은 본인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본인의 아이디를 지참을 하시고 그리고 오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되는 어카운트에 서류, 뭐가 됐든 최근에
0: 네.
2: 받은 거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조금이나마 뭐 조금 디테일하게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본인의 뭐 생년월일, 소셜 넘버 이런 거 주시는 거는
2: 받을 수도
1: 위험해요.
2: 없죠.
1: 저희는 또 그렇게
0: 그렇죠.
1: 해서 또 받을 수도 없고요.
0: 네.
1: 근데 뭐 편하게 하시려고 내가 인포메이션 먼저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일단 오셔서 달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 프로텍트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클라이언트 분이 내가 어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본인이 이제 확인을
0: 네,
1: 하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절대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맞습니다. 또 누가 어떤 분이 뭐 비전 원 크레딧이라고 도용을 해서
2: 네.
1: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분이 이제 광고를 내셔 가지고 비전 원 크레딧 박희준 대표님이 이제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스캠을 좀 하시고 도망가신 분이 계셨어요. 한 두 번 정도.
0: 또 피해를 당하셨네요.
2: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밖에서 다른 곳에서 하거나 네.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한 20년, 21년 차 들어갔는데 뭐 다른 데서 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상담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하고 저희가 네. 받아야 되는 서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뭐 정보를 뭐 받거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대표님과 실장님 목소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예, 예. 전화로 하셔도 이제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저희 비전온 크레딧은 페어팩스 콜트하우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03-539-8377, 703-865-7308입니다. 저희 사무실 방문 예약에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0: 네, 703-539-8377, 703-539-8377, 또 703-865-7308, 703-865-7308. 네, 전화로 간단한 건 질문을 이제 하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구체적인 건 이제 아무래도 방문하셔서 예약하셔서 직접 네,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실 때 뭐 1년에 한 번, 네, 빠르면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네. 크레딧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하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자주 체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리포트도 두 가지 종류 뽑는 게 있어요. 크레딧에 조금 영향이 가니까 점수가 살짝 떨어지는 리포트를 뽑는 게 있고 네. 점수에 타격이 안 가게 뽑는 게 있는데요. 네. 점수에 타격이 안 가는 걸로 뽑으셔도 대충의 그 인포메이션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추수하셔서 리포트 뽑아서 본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시는 게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보기 싫은 인포메이션일 수도 네. 있겠지만 보시고 본인이 인지하시고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이 파이낸셜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 항상 뽑아보셔서 좀 한 번씩 검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수가 리포트를 뽑아보는 거에 그 크레딧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네.
2: 크레딧 리포트를 1년에 네. 두 번 이상 뽑게 되면 네. 점수가 이제 뭐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질 수 있어요.
0: 왜 그럴까요?
2: 근데 이제 리포트를 너무 많이 뽑으면 그게 이제 인콰이어리라고 하는데 네. 뭐 너무 많이 조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0: 불안한 상태일 예. 수 있다는 거죠.
2: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차를 사러 뭐 딜러를 간다든가 네. 하면 왜 딜러에서 또 뭐 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론을 받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론을 해주는 게 본인들의 그 해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크레딧 리포트를 뭐 한 뭐 렌더들 열 군데든 뭐 다섯 군데든 막 뽑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점수가 훅 떨어지세요.
0: 아 그렇군요. 예.
2: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 크레딧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뭐든지 차든 집이든 뭐든지 론이든 받으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크레딧 리포트 뽑아보셔서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를 아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좀 본인 리포트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도 여쭤보셨잖아요. 크레딧 리포트 네. 뽑게 되면 점수에 영향이 가나고 여쭤보셨잖아요. 이 크레딧 이 점수라는 거 책정할 때 이 퍼센테이지로 나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 크레딧 리포트 많이 뽑으면 그 영향이 간다라는 그 내용도 들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리밋에 얼마를 썼는지도 영향이 갈 거고 네. 어떤 종류의 카드를 오픈해서 쓰고 있는지도 영향이 갈 거고 그 카드를 얼마만큼 열어서 썼는지도 영향을 갈 거고 크레딧 리포트를 얼마나 뽑았는지에 따라서도 크레딧 점수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 데미지가 조금씩 갑니다. 근데 점수에 데미지 가는 리포트가 있고요. 데미지 안 가는 또 리포트가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그거는 전문가들만 아는 건가요?
2: 저희들은. 아니, 뭐, 네.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하시면 좀 알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뽑아서 본인께서 좀 리뷰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리포트 뽑아도 솔직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피검사를 해도 거기에 뭐가 어디가 납부되는 그런 용어들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쿠레일 그렇죠. 리포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 스타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리포트 저희 요즘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2: 오셔서 본인 크레딧 리포트 뽑아 보시고 내가 어떻게 내 크레딧이 되어 있나를 정확히 한 번씩 이해해 가시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디에서 뽑아야 하는지도 직접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좀 거기서 네. 무료로 상담해 주시면서 뽑아 주실 수 있는 거죠.
2: 네, 저희는 저희가 뽑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뽑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 리포트가 있는데 이 리포트 갖고 가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2: 그거는 안 됩니다.
0: 아.
2: 저희는 정확하게 저희가 뽑는 기관에서 뽑아서
0: 네, 네, 네.
2: 그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0: 그렇죠.
2: 예.
0: 가지고 오신 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2: 그렇죠.
0: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2: 때문에, 예.
0: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2: 예.
0: 정확한 그 자료가 필요한 거죠.
2: 그렇죠.
0: 네. 그 우리 건강검진 얘기를 하셨는데
2: 네.
0: 어떤 분들은 검진을 받는 게 그냥 너무 두렵기도 하고
2: 그렇죠.
0: 또 굳이 뭐 받아야 하나 이게 약간의 좀 염려
2: 네.
0: 그리고 좀 회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2: 네.
0: 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런데 정말 나중에 정말 큰 병이 났을 때 그때 시간이 참
2: 그렇죠.
0: 참 시간이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죠.
2: 예, 리포트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를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안 뽑아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0: 네.
2: 뭔가 큰 거를 할 때는 리포트를 항상 보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잘못되고 오류가 올라와 있다면 미리미리 수정을 해서 미리미리 본인의 크레딧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뭔가 계획을 하시고 그걸 하실 때 리포트가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면 시간이 없으세요.
0: 네.
2: 왜냐하면 이 미국 생활 이 프로세싱이 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뭐 좋은 오퍼가 있는데 그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은 리포트를 뽑아서 아, 내 재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나 보면 내가 이런 카드가 오픈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다가 리포트 열어보고 아 이게 뭐죠?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0: 네.
2: 예 그래서 리포트 안에 어떤 게 기재가 돼 있고 어떤 게 나와 있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정말 정확하게 손해 안 보고 무슨 불이익 안 당하시고 잘 갈 수 있는 재정적인 길일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크레딧 좋으신 분들보다요.
2: 네.
1: 크레딧이 지금 이제 문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크레딧은 더 자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0: 네.
1: 왜냐 그래야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제 계획을 짜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냥 뭐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본인의 상황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크레딧이 좋았던 분들, 무조건 처음부터 나빠셨던 분들은 없어요.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나빠진 건데,
0: 네.
1: 나빠진 크레딧은, 그러니까, 일리글적인 방법 말고, 리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대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은, 다시 복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으신 분들이 더 저는 자주 체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자주 건강검진 하듯이
2: 네, 맞아요.
0: 자주 이제는 예전보다 좀 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졌기
2: 맞아요.
0: 때문에 좀 더 자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0: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크레딧 보면은요, 한국 분들은 그 이렇게 형제분들 계신 분들은 이렇게 믹스가 많이 되세요.
0: 네.
2: 다른 분의 인포메이션이 올라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0: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2: 예, 뭐
0: 미국
2: 이렇게,
0: 회사에서 네. 좀 은행에서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2: 돌림자를 네. 쓰시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미들 이니셜만 쓰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동이 돼서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점도 많다는 점 알고 계시고 또 이민 온 시기가 같아서 소셜 넘버가 끝자리 하나가 틀리셔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믹스도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겨두기보다는 내가 직접 좀 체크해서 소셜 넘버가 바뀔 뭐 헷갈릴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예, 없는 건데요.
2: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크레딧 뷰러 컴퍼니에서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시고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뭔가 하실 때 걸림돌 없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모든 파이낸셜 쪽으로 뭔가 하실 때는 크레딧이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KU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지금은 뭐 경기는 뭐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안 좋은 경기 이거를 틈타가지고 굉장히 스캠이나 이런 이슈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저희가 상담했던 분들 거의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다 이런 스캠 문제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본인이 좀 확인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 네,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구찮고 또 이미 내 크레딧 나쁜데 뭐하러 이걸 보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을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 또 좋아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크레딧 관리 또 크레딧 체크에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크레딧 카드 부채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결정과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또 보내다 보면은 중요한 그 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비전원 크레딧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박유진 대표와 박재민 실장님과 오늘 함께 했고요. 혹시 재정 상황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길 원하신다면 703-539-8377, 703-539-8377, 703-865-7308, 703-865-7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이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입니다. 네, 이 노래가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의 노래, 지구에서 가장 많이 들린 노래, 가장 많이 불린 노래,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노래, 골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 후원해 주시는 네 김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 어머니께서 싸주시던 김밥 그리우시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 강정까지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는 리 김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고요.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십시오. 네, 11213 K리 하이웨이 페어팩스 703-563-0971 703-563-0971 리 김밥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보세요. 월요일에서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를 9불 99에 판매합니다. 오늘 점심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0: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 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붓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 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 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정오 주윤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포함한 종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퓨전트를 유지한 채 막판 합의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오는 7월 시한이 끝나는 글로벌 10%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보다 먼저 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달 탐사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중국이 먼저 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SNS 발언 번복이 협상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 압박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잔디밭에 UFC 경기장이 설치돼 격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와 결합된 이번 이벤트를 두고 상징성과 과도한 쇼맨십 논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사업 연계와 투자 관계를 강화해온 만큼 실제 합병 여부와 구도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했던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재기용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 간 협력 강화 속에서 주요 인사들이 과학기술 정책 조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트 엑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수호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구상했으며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당초 미 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후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정부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미 정부는 이달 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독일과 체코로 이송했습니다. 과거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돼 전문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급진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장 발빠르게 방역 빗장을 걸어잠근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현재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영주권 소지자라도 확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새롭게 구상 중인 에볼라 방역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에볼라의 사망률이 약 50%에 달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잉글스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장은 우리는 미국에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강력한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소속의 공중보건 전문가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는 케냐의 시설이 미국에 있는 시설만큼 정교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현지에서 며칠 만에 유사하게 구축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주택시장의 냉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대도시 절반가량에서는 1년 새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 주요 대도시 중에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미 전국 기준인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 0.7% 상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보다 더 둔화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한 것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미 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습니다. 시카고가 6.1%, 뉴욕이 4%, 클리블랜드가 3% 등으로 주택가격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애틀, 덴버, 템파, 댈러스, 피닉스 등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명 썬벨트로 불리는 미 남부 주요 도시들은 팬데믹 이후 인구 유입이 늘면서 집값이 다른 지역 대비 가파르게 상승한 뒤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10곳에 달했습니다. 3월 자료 수집이 누락된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는 앞서 2월 들어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바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니콜라스 고덱 채권 거래 상품 및 원자재 부문 수석은 미 20개 주요 도시 중에 절반 이상에서 주택가격이 3월 들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경기 둔화가 더 광범위하게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과 뉴욕주 감사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 분열과 세대 교체 요구에 공식 지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구별 치열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욕 예비선거 현황 이하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6월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6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과 뉴욕 주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와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구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 오랜 기간 재임 중인 현역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네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5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임기의 뉴욕주 감사원장 6선에 도전하는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4년간의 뉴욕주 재정과 연금기금 운영 경험을 내세워 풀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에 맞서 새물결을 일으키려는 경쟁자는 전 캔자스주 의원 출신인 라즈고일 후보 그리고 비영리 주택단체 출신의 드류 워쇼 후보로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진보정책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고일 후보는 연금기금의 이스라엘 채권 투자 반대와 기후변화 시위 참여 등을 강조하면서 진보층 유권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쇼 후보 역시 뉴욕의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공공기금 투자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7선거구 그리고 10선거구입니다. 먼저 뉴욕 연방 하원 7선거구는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3세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 공석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루클린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와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 그리고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가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장 레이노스 후보는 노동조합과 뉴욕 노동자 가정의 지지를 받았으며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이름을 알린 정치인으로 브루클린 보로를 이끈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발데즈 후보는 소란 만단이 뉴욕시장, 베니 샌더스 하원의원, 민주사회주의 연합, 자동차 노조 등의 지지를 받으며 여론조사 결과 23%의 지지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21%의 지지율로 레이노스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는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퀸즈 지역과 아시아계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13%의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제10선거구에서는 현역 연방 하원의원인 벤 골드먼 의원과 그에게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 간의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지난 202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2024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의회 경험과 부유층 증세, 이민자 구금시설 감독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전장을 던진 랜더 후보의 지지율이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 현역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집계돼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랜더 후보는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사전투표는 6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3일입니다.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한편 뉴저지 예비선거 사전투표는 26일 화요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뉴저지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질한 펜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기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벤처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비드 섹스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 고문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수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디 전 장관은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본디는 행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행정부의 핵심 과제 해결 과정에 계속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1차 탄핵 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본디 전 장관은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됐지만 지난달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미진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문건 대응에 대한 공화당 내 불만 등이 그의 낙마 배경으로 꼽힙니다. 본디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난 직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3: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도 사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익스프레스 레인과 통행료 수익을 도로 확장이나 신설 사업이 아닌 대중교통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 기반 도로 정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에 따르면 주정부는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연간 약 4,65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차선을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와 주교통부 장관실은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와 햄턴로즈 지역의 익스프레스 레인을 포함해 기존 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재원 확보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교통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은 행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교통 접근성의 개선과 이동 비용의 부담 완화라며 지역마다 교통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확대가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커뮤터 초이스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주정부와 북버지니아 교통위원회가 협력해 운영해온 사업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고 익스프레스 레인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행료 수익을 활용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교통위원회 케이트 매티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익스프레스 레인과 대중교통을 결합하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차량에 5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일반 차량 여러 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트 페란티 알링턴 카운티 의회 의장은 교통정책이 단순한 도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교통부는 통행료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이용자가 실제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66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레인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약 55%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I-95 구간 역시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운전자들이 다인승 차량 전용 혜택인 HOV를 악용해 통행료를 회피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OV 모드 전환이 가능한 플렉스 패스를 이용해 실제 탑승 인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감시 카메라와 자동 단속 시스템을 확대해 부정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익스프레스 레인이 여전히 중요한 교통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기반 차선이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고 카풀을 장려하며 전체적인 교통 신뢰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교통당국은 익스프레스 레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카풀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며 향후 개통될 햄턴 로즈 지역 사업을 포함해 카풀과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익스프레스 레인 운영 방식에 대한 대중 설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 위원은 향후 I-81 등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익스프레스 레인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통행료 기반 교통정책이 단순한 도로 운영을 넘어 대중교통 투자 재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25일 발생해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25일 발생해 성인 남성 1명과 미성년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5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워싱턴 DC 남동부 G스트리트 4009번지 일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성인 남성 1명과 미성년 남학생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DC 소방응급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흑인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제보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전화 202-727-9099 또는 문자 제보 번호 50411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2024년 12월 스페인 패션 기업인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 회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아들 조나탄 안디치가 망고 부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망고는 비상장사로 120개국에 약 3,0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38억 유로 약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조나탄은 이날 성명에서 여론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서사를 만들었으며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유죄 추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조나탄은 지난 19일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안디치 회장은 2024년 12월 14일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아들 조나탄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 영장에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고 조나탄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나탄은 사건 전 며칠 동안 이 지역을 세 차례 방문했으며 다이치 회장은 이 산길에서도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조나탄은 부자 관계가 원만했다고 진술했지만 왓츠앱 메시지에는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본인 상황에 대해 아버지를 탓하는 표현이 있었고 금전에 대한 집착이 드러났다고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트르키예 출신으로 10대 시절 스페인으로 이주한 안디치 회장은 1984년 망고를 창업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포브스가 산정한 그의 순자산은 45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안디치 회장은 2014년 세계 항해를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장남인 조나탄에게 바통을 넘겼지만 망고는 매출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겪고 부채가 늘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안디치 회장은 2020년 토니 루이스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26일 벨기에 북부 철도 건널목에서 스쿨버스와 기차가 충돌해 등교하던 학생을 포함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네덜란드어를 쓰는 플랑드르 지방의 소도시 부엔하우트의 건널목에서 소형 스쿨버스와 기차가 부딪혔습니다. 벨기에 교통부는 이 사고로 40대 스쿨버스 운전사와 10대 청소년 2명, 탑승 학생들을 지원하던 20대 동승자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특수학교 재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다른 학생 5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과 벨기에 교통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5일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기술과 정보의 시장 독점 감시를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AI 무장 해제를 꼽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스스로 AI를 통치하도록 하는 권리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장해제는 AI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AI 기술을 하늘에 이르는 탑을 세우다가 신의 분노를 샀다는 성경 속의 바벨탑에 비유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의 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 욕망이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황이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부각한 반전, 평화 의지도 회칙에 담겼습니다. 교황은 AI 시대 전쟁은 단순히 무력 충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와 단순화된 서사, 이분법적인 사고로 문화적으로도 형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초여름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인 뇌우 가능성 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퇴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습도도 낮아져 한결 쾌적하겠고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 오후 소나기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구름 사이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타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다 죽겠고. 아, 정말 고민이야.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0: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6일 달기지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드론,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D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이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인튜이티브 머신스, 에스트 로보틱 등 우주기업들과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로봇 착륙선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반사된 레이저 광을 이용해 우주선의 착륙을 지원하는 장치 등도 실어보낼 계획입니다. 달 기지 건설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라는 로봇 탐험은 2029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25번의 발사와 함께 4톤 규모의 화물이 달에 수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지난 3월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그니션 달 기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2년까지 모두 3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로 로봇 착륙선과 드론을 우주비행사에 앞서 달에 보내 달의 험난한 지형을 탐사하고 지도화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으로 이동시키고 통신 및 과학 장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 차량도 보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달의 핵분열 원자로와 원자력과 태양열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의 준영구적인 주거시설을 건설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달 기지가 건설되면 과학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채굴할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달 기지 건설로 인간을 화성에 더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 탐사를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에 미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로봇 착륙선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은 미국이 다시는 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주탐사 전문가들 대부분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보냈지만 달 표면에 인간을 착륙시킬 우주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인간을 달 표면에 먼저 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25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를 발사해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개방대학교의 달 과학자인 시메온 바버는 중국이 달에 가장 먼저 도달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는 우주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나사와 계약을 맺고 우주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수많은 차질을 빚으며 우주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종전협상 조건으로 약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자금 해제 방식을 둘러싸고 핵협상 핵심 쟁점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란 타스니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6일 대미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 이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의 실행과 향후 이어질 본협상을 보장하는 신뢰의 제스처로서 특정 금액의 동결자금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고 첫 12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식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에서 3년 전 송금된 60억 달러를 비롯해 이란의 동결자금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과 카타르 간 이란 동결자산 해제 과정을 고려할 때 당시 경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행 단계를 매우 신중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방문에서 강조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카타르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상계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를 구매했었으나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로 이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의 대가로 이 자금이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번 카타르 방문과 관련 일부 외신은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을 보증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이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협상을 망치려는 세력의 시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타스니 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완전히 틀린 발언은 아니다라며 카타르에서 해제를 논의 중인 자산은 원래 이란의 소유이므로 합의 보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 이란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동결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개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 존재했던 마지막 심각한 이견은 동결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며 이는 카타르의 제안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결자금 해제에서 발을 빼려 했으나 합의된 자금이 입금돼야 합의할 수 있다고 이란이 완강히 버텼다며 카타르에서 협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JCPOA가 성사된 뒤 2016년 1월 미국은 17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은 이 돈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인도되지 못한 미국 군장비의 구매 대금과 그간 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가비를 이행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실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은 해가비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서 석방된 미국인 수감자들의 몸값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정부가 냉전시대 쓰고 남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민간 원자력 발전에 쓰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원전 도입을 활성화하려고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잉여 플루토늄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최종 협상자로 소형 모듈 원전 SMR 업체 오클로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협상자에는 오클로 외에 엑소디스 에너지, 샤인 테크놀로지스, 스탠다드 뉴클리어, 플라이브 에너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은 약 20톤 분량으로 향후 원자로 원료로 전환돼 사용됩니다. 앞서 오클로 등 SMR 기업들은 우라늄 등 핵연료 공급난이 차세대 원전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 됐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핵연료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표가 알려지자 오클로 주가는 이날 전장보다 4.3% 오른 68.7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군사용 플루토늄의 민간 원전 연료 전환 조처는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무기용 핵물질을 민간에 유통하는 결정 자체가 각종 안보 위험을 불러오는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시도됐지만 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단체 우려하는 과학자연대의 에드윈 라이먼 원자력 안전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군사용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은 너무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들어 민간 기업이 맡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잉여 플루토늄은 지하 깊숙한 곳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외교장관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해양감시협력 구상의 출범을 발표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구상이 인태 지역에서 우리 각국의 해양 감시 역량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인도 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의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태 해양 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쿼드의 인태 지역 해양 감시 협력과 해양 영역 인식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에너지 등의 해상 수송 차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상황은 해양 안보가 방해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인도 태평양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어떠한 통행료 부과 제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의 휘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핵심 광물 협력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쿼드 외교장관들은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출범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초기에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뉴저지주 뉴어크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규탄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금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용 장갑차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발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4: 뉴저지 뉴어크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앞에서 시위대와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계 정치인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최루액을 맞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정치권에서도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시설 내부 수감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힘들어하면서 수감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딜레이니 홀 앞에 모인 시위대는 아이스가 운영하는 시설 내부 상황이 비인도적이라고 항의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구금자들이 강제로 다른 지역 시설로 이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금시설 출입 차량을 막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셰릴 주지사를 향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시위 현장에 오는데 나흘이나 걸렸냐며 왜 이제 나타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You showed up four days after. People have been asking for you. They started their strike on Friday, and the first thing they said is we want to talk to Governor Sherrill. And it took you four days to be here. Four days. Why did it take you so long?
4: 앤디 킴 상원의원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시위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묵살당한 채 구금시설로 바로 수감됐다며 이들 중에는 학교에 가야 할 18세 청소년부터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시설과 음식으로 수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 That they're not getting the medical treatment that they need and deserve. I talked with a pregnant woman that was not getting the care that she needed. I talked with an 18-year-old high school senior who should be at a school, not in this facility there. This place needs to shut down, and these people need to be able to get out, be back with their families. They are not even being given the time in court if this administration is so convinced that these are people that are dangerous, give them time in court. It is not reflective of our constitution.
4: 현장에서는 25일 월요일에도 시위대와 ICE 요원들 사이의 대치가 이어졌고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복면에 얼굴을 가린 연방 요원들이 페퍼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앤디 킴 의원은 현장에서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생수로 눈가를 씻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목과 눈이 타는 듯 아팠다며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구금자들이 시위를 계속하면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가족 면회를 제한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척과

0: is in uniform in a jail cell that receives billions in our money to detain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need to shut down Delaney Hall. We need to free them all. We need to abolish ICE.
1: 이에 국토안보부는 폭력 시위대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이동을 방해했다며 필요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직접 고무탄에 맞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시위를 정치적인 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범죄자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구금하면서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하는 등 모든 절차가 헌법에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I mean, there was multiple several 18-year-old young women who are high school seniors that were telling us that they just want to be able to get an education and they're missing their graduation because of this. And these are people that are not harming our community.
1: K-Radio 이하예입니다.
3: 뉴욕시 주요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 합의를 잇따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욕시에서 호텔과 철도, 병원 등 주요 업종의 노동조합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호텔 게임 노조는 약 250개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3만 명의 새 임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노조 역사상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약이 시행되면 다수 호텔 직원의 시급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 객실 청소 노동자의 경우 계약 6년 차에 연봉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업계 역시 임금 인상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약 13만 5천 달러 수준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노조는 파업 돌입 사흘 만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 간호사 노조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조도 잇따라 처우 개선안을 확보했습니다. 노동계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속에서 필수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최근 주택 비용과 양육비 부담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생활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호텔협회는 인건비 상승폭이 업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늘어난 인건비가 호텔 숙박비와 의료비, 교통요금 등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6: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최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7: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 문화 공동체의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악, 코리안 BBQ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잡다한 음악다방 DJ 민, 이강민 인사드립니다. 구 편집장, 임시 DJ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황당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연안에 출몰했던 정체불명의 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서 좀 두려움과 의아함의 대명사처럼 돼버려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당하다 할 때의 황당이 바로 이 황당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음악방송으로 컨셉을 바꾼 이강민의 잡지사. 여러분 황당해하지 말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잡지식 하나 툭, 좋은 노래 하나 쓱 건네는 특별 음악 교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김도윤님께서요. 바나나를 많이 사놓으면 초파리가 생기고 무르잖아요. 바나나를 끝까지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흐르는 물에 살짝 씻고 바나나 꼭지와 끝을 칼로 자른 후 하나하나 키친타올로 싸서 지퍼백에 넣어두면 초파리도 안 꼬이고 무르지 않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잡지식으로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좌석버스를 타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던 이 곡, 잊혀졌던 곡을 다시 들으니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 쌓였던 마음도 풀어지는 느낌이 나서 그 후 아끼는 곡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땐 기운나게 하는 내 최애곡, 잡지사 가족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덱시스 미드나잇 워너스의 커먼 에일린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초파리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성함도 김도윤이다. 예, 순간 갈로아 김도윤 작가의 사연으로 의심을 했으나 근데 이분은 워낙에 유명한 꾸준히 애청해 오셨던 표준 FM 청취자 다른 김도윤님이셨습니다. 신청곡 감사드리고 뭔가 지치고 힘든 그런 느낌이 신청곡의 사연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노래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 컴온 에일린.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쩝쩝 박사님이 보내주신 예, 제가 좋아할 만한 깨알 잡지식 사연인데요. 그거 아세요? 새우구이 먹고 새우 머리로 버터구이 할 때 정확하게 머리만 자르지 마시고 새우살을 조금 포함되게 자르면 더 맛있는 새우 머리구이가 된답니다. 포실포실한 계란찜을 하고 싶으시면 계란에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고요. 이제 날도 풀리고 야장에서 한잔 할 때잖아요. 소맥을 드신다면 병맥보단 생맥을 시키신 후에 첫입을 시원하게 한입 드시고 그 빈자리만큼 소주를 넣어 드시면 캬 끝내준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뒤에 얼마나 맛있게요 부분은 제가 임의로 넣은 멘트고요. 이렇게 닉값하는 잡지식을 보내주셨는데 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예, 제가 뭐 술은 별로 즐기는 편이 아니지만 이 새우 대가리는 예, 말씀해 주신 레시피대로 실컷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예,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이 작년 가을에 잡지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자기 전 밤에 꼭 보고 있는데 문득 이 노래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잔잔하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잡지사와 이 노래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잔잔한가? 예. 우리가 잔나비 감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10월이 오면 듣기 좋은 노래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긴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예. 누군가에겐 또 저희가 예, 잔나비 노래 감성이군요. 그냥 잔나비처럼 까불기만 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감성 돋게 예,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신청곡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에 이어서 악동뮤지션의 후라이의 꿈까지 보내드립니다.

쩝쩝 박사님의 신청곡 가을밤에 든 생각에 이어 악동 뮤지션 후라이의 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깨알 잡지식은 과학 분야의 잡지식입니다. 모르는 개산책님께서, 예, 상책 아니고요. 개산책님께서 강아지 발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꼬순내라고 하는 냄새는 세균의 번식 때문이다. 라는 짧고 굵은, 예, 발냄새 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임팩트가 있군요. 그, 뭐, 누룽눈, 그걸 팝콘 냄새라고도 하고, 뭐, 누룽지 냄새라고도 하죠. 예, 강아지 발을 킁킁 맡아보면 꼬순내라고 하는 그 약간 좀 중독성 있는, 예, 그 냄새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저 에디터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강아지 발바닥에서 번식하는 프로테우스와 슈도모나스라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이런 꼬순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균이 다 뭐 이렇게 더럽고 뭐 병을 퍼뜨리고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또 꼬순내를 주는 세균이 있습니다. 저도 뭐 세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잡지사 하면서 뭐 곽재식 작가라든지 김응빈 교수님 이런 분들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세균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고 좀 호감 세균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휴에 고향집 가서 오랜만에 또 댕댕이 만나시는 분 계시면 친지들 앞에서 이런 지식 한번 자랑해 보시면 좋죠. 어우, 강아지 꼬순내 난다 하면 꼬순내가 뭐야 꼬순내. 그건 프로테우스와 슈도모나스라는 강아지 발바닥에서 번식하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냄새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예,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나는 콩님께서요. 이런 지식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팬츠는 바지를 뜻하지만 영국에서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I like your pants 라고 했다가는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 그렇군요. 이 속옷이 좋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유용한 지식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반스 우리 반스는 바지가 아니라 속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식 영어를 이제 일본을 거쳐서 들여온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좋은 잡지식 감사드리고, 이분이 스팅의 English Man in New York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듣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 음악다방으로 변신한 이강민의 잡지사 잡다한 음악다방.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깨알 고급 잡지식과 음악으로 30분 채워봤습니다. 특별 에디터 김도윤님, 쩝쩝박사님, 모르는 개 산책님, 나는 콩님 감사드리며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밤편지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죠. 음악다방 이만 셔터.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ジ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고양이와우리사이엔오해가있다나응식그레이스고양이병원대표원장의강연준비했습니다고양이는강아지와다르게혼자있는걸좋아하고키우기쉽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우리는고양이에대해크게오해하고있는데요나응식원장은오해없이고양이와함께공존하는방법에대해들려드린다고합니다고양이에대해몰랐던충격적인사실세가지들어보시죠
1: 아안녕하세요 저는고양이가개보다항상더귀엽다고강력하게주장해온나응식수의사라고합니다반갑습니다제가항상강의할때마다퀴즈를먼저내요아까보니까여기고양이를키우시는분들고양이와함께생활하시는분들도많다라고지금방금이야기들었는데고양이가가장좋아하는음식은뭘까요추루네생선생선아그렇죠고양이가가장좋아하는음식은생선이라고이야기할줄알았습니다정답은아니고요근데많은분들이오해를하고있죠제가오늘할이야기도이고양이와관련된이사람과고양이의오해에대한이야기인데요이렇게고양이에대해서선입견을가지고있기는해요근데이제역사적으로보면고양이가항구를통해서전세계로퍼져나가게되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항구에서식하면서먹을수있는단백질들이생선밖에없었고그러다보니우리가생선하면고양이고양이하면생선이렇게생각을하시게된것같아요근데하지만고양이는실질적으로육식동물이죠그래서닭가슴살우리가다이어트할때많이먹는닭가슴살을제일좋아한다라고알고계시면좋을것같아요그런데고양이에대해서는많은오해를가지고있죠역시고양이집사분들이계시니까고양이사진만띄워지려도벌써이렇게한박웃음을짓고계시네요근데고양이에대해서는좀많은오해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런오해들로인해서많은좀고양이가현재버려지거나파양당하고있다라고도알고있습니다길고양이처럼좀도시의환경을해치는좀가끔은좀더러운존재아니면학대해야되는존재로도조금인식되기도하지만인간도좀동물하고우리고양이와함께행복하게공존의방법은무엇일지에대해서조금고민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그래서우선오해를좀조금이나마풀기위해서제가오늘이사진을준비했어요왜냐면은많은분들이고양이를거실의사자라는표현을쓰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실의사자라는고양이에대해서바로오해하지않고이해를해야하지만조금우리가같이지낼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먼저고양이에대한오해가되게많죠선입관아까생선을좋아한다라는이야기도하셨지만고양이에대한대표적인오해를몇가지제가가지고와봤어요가장먼저고양이가사람을무시한다그래서제가최근에인터넷보니까고양이의귀가30개의근육으로이루어져있고180도로돌아가는이능력을가지고있는데이는사람을무시하기위해서다 라는글을본적이있어요근데이거는당연히사실이아니죠고양이는사람을무시하는감정을가지고있지않아요이이야기는제가뒤쪽에서한번더이야기를드리도록할게요두 번째에 대한오해는고양이는키우기편하다라고하셨지만제가이사진을준비했을때많은분들이고양이와생활하시면이해하실거예요내가고양이집에사나고양이가내집에사나 내가고양이집에얹혀살고있을까아니면고양이가내집에얹혀살고있을까한마리의고양이하고생활을하려고만해도최소한으로필요한거는지금보이시는그림처럼사진처럼캣타워수직공간이필요하죠그다음에고양이는이제화장실을알아서가리니까강아지처럼뭐산책을안해도되니까뭐편하다라고도오해를많이하시는데고양이는고양이숫자보다한개더의화장실이도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것도 붙여놓으면 안 되고 떨어뜨려 놔야 되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대변과 소변을 나눠서 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 두 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물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뭐 스크래처, 그 다음에 숨숨집, 뭐 이런 기타 등등 하면은 아 이게 내가 고양이 집인가? 아니면 뭐 사람 집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물도 얘네들은 더러우면 또 안 먹어요. 화장실도 더러우면 안 쓰고 밥도 또 사료나 간식 주려고 해도 어때요? 냄새 맡고 휙 가거나 아이들이 까탈스럽게 킁킁 맡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이 보호자님들을 집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집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고양이를 케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준비한 영상만 봐도 너무 눈가가 촉촉해 있지 않나요?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라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데에서 좀 유래가 된 것 같냐면 강아지, 개의 경우에는 사냥을 할 때 집단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개가 사냥감을 잡으면 쫓아서 같이 포위해서 하는 사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때요? 혼자서 자기가 마치 정글의 사자처럼 숨어서 몰래 쳐다보다가 왕 덮치는 약간 이런 혼자서 사냥하는 뭐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고양이는 혼자서 잘 지내나 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고요.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냐면 집사님이, 보호자님이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계속 쫓아다닌다던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면 막 운다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님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대변, 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물건을 파괴해놓는다던가 이러한 것들도 고양이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양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양이와 소통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 미제 고양이들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먼저 고양이에 대한 이 울음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는 울죠. 강아지는 짖죠. 고양이의 울음은 고양이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고양이의 울음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고양이끼리 울음을 울 때는 야옹 정도 울 때는 보통은 자기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의 울음을 발달이 됐어요. 근데 고양이는 보면 한 20가지 이상의 울음소리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인간과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울음이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 수의사, 주잔네 셸츠라는 수의사가 이 부분에 고양이 언어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려드리는 이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제가 여기 별마당 도서관에서 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리게 해줄 줄 몰랐는데 이 울음소리는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는 소리예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화면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높은 음에서 시작을 해서 낮은 음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올라가는 울음소리를 내는 걸로 패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밤에 우는 고양이도 보면 아우 아우 이렇게 우는 애들 있잖아요. 좀 비슷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는 애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 내가 뭔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뭐가 힘들어. 나한테 뭘 해줘. 라는 울음소리의 패턴이고요. 중간에 보면은 뭐 어텐션, 그냥 요구사항성 울음은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중간 음 정도로 가고요. 기분 좋을 때는요.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올라가는 형태로 끝음이 높은 음에서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양이 말을 번역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좀 과학적인 패턴, 과학적인 좀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고양이하고 좀 더 오해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고양이가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해를 안 해야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양이의 꼬리 언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꼬리는 대략 18개의 뼈로 구성이 돼 있고요. 40개가 넘는 근육이 다 연결돼 있어요. 보통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고양이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한 적이 많으세요? 꼬리를 이렇게 방금 지금 사진 보이는 것처럼 꼬리를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실까요? 보통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세웠다 라고 한다면 그 고양이는 여러분을 향해 많은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도 이런 소통을 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내가 믿는 고양이는 서로, 여기 혹시 뭐 담요가정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꼬리를 이렇게 크로스매치하기도 해요. 이러면 진짜 그들의 사이는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양이에 대한 언어 얘기,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가죠.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5년이고 15살이 정도 됐다면은 대략 한 사람의 신체 나이로는 80세 정도 되는 신체 나이를 가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전생의 주기를 이야기할 때 한 살 때까지의 나이를 신체 나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15살, 두 살 때까지를 24살. 그 다음부터는 4살씩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묘를 2살 때까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6살이 되면 중년묘라고 하는 이제 40대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이 되면은 이제 60대가 되는 노령묘의 시기, 그러니까 노령묘의 시기가 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갖는 감정의 나이, 정서의 나이는 달라요. 고양이가 갖는 정서의 나이는 보통 평균 3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15년을 지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고양이가 무시한다? 3살 조카나 3살 자녀분이 있다면 조카가 저를 무시하나요? 아니면은 조카가 뭐 나를 경멸하나요? 아니면 조카가 저를 복수하나요? 3살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면은 고양이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소통하고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매우 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법인 직선적이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니면은 싫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저희가 잘 지내는 방법은 좀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의인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 관계 주도성을 인간이 좀 독점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가 인간의 곁에 온 시기는 대략 만년이 됐습니다. 만년이 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경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 만년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도성을 갖고 중심적으로 과거의 농경시대 유산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천만 반려인의 시대에는 우린 좀 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게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좀 인간도 동물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고양이의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살 어린아이와 소통하듯이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고양이가 저를 무시해요, 깔봐요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 아이의 마음을 오해해서 비롯된 생각들과 감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R입니다. 영어로 R이거든요. 첫 번째는 정확한 규칙, 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된다 그러고 어쩔 때는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름 부르는 것도 규칙이 없어요. 누구는 미미야 부르고 누구는 미미 부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루틴이에요. 고양이도 실내 생활만 하고 실내가 이 아이들의 온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살거든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루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요. 언제 밥을 줄 거고, 언제 놀아줄 거고, 언제 쉴 거고, 언제 네가 잘 거고, 이런 안전한 공간 안에서 정확한 루틴을 제공하는 것이 고양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여기 고양이 집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고양이가 벨소리에 놀라요. 아니면 발자국 소리에 택배기사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숨어요. 아니면 드라이기 소리에 놀래요. 뭐 핸드폰 소리에 놀래.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정확한 루틴을 좀 제공하고 교육을 해준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리추얼. 사냥 본능의 해소죠. 고양이 아까 뭐라 그랬죠? 거실에 뭐다? 거실에 사자입니다. 우리는 사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거실에 사자는 얼마나 많은 사냥 본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문제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항상 차근차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루틴 안에서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양치교육부터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게 고양이를 15년 동안 대하는 대하고 소통하고 오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고양이가 거실의 사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루틴을 정해서 최소한 15분 정도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사냥 본능을 해소해 주시고요. 이러면은 고양이도 이렇게 조금 작다라고 하면 작은 집이라는 공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에게 온 세상이거든요. 15년을 지내는 좀 이러한 공간에서 좀 원활한 소통 속에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해는 흔하고 이해는 희귀하다라는 남궁인 작가님의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주제도 고양이와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라는 주제였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리가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 오해와 이해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다가 말도 못하는 고양이와의 묘연이 좀 시작이라면 더욱더 큰 오해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올바르게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좀 풀 수 있다면 반려묘를 입양했다가 유기하는 사례보다는 올바르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육묘하는 문화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수많은 고양이들을 당연히 치료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도 아직 고양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를 건너는 이 고양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 목요일부터 사전투표도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다섯 분의 후보와 함께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화제의 지역구인 만큼 유권자들이 선택에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토론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경기 평택을 후보 초청 토론회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예, CBS 박종의 한판 승부 함께하는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다섯 분의 후보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1: 네, 이어서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유희동입니다.
1: 예, 이어서 조국혁신당 후보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조국입니다.
1: 네,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김재현입니다.
1: 네, 그리고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도 함께하십니다.
6: 네, 황교안 기호 6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전체적인 토론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으신 토론 자리 배치는 단하다 순서로 배치를 했고요. 주도권 토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주어진 토론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요. 또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내 인생의 아이템이라는 순서입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유권자들은 저 후보가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후보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 아이템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고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서 아마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각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부터 내 인생의 아이템 소개해 주십시오.
2: 제 인생의 아이템은 이 가방입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큰맘 먹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1: 예.
2: 이 가방을 아침에 집에서 챙겨서 나올 때마다 뭐 가끔은 뭐 소송 서류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뭐 읽어야 될 자료도 들어갑니다만 아침에 딱 그 어떤 필요한 것을 챙겨서 집에 나서는 순간에 내가 일하러 간다.
1: 예.
2: 아, 이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유니폼을 입듯이 딱 이 가방을 들으면 아, 내가 일하러 지금 가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1: 예.
2: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1: 예.
2: 제 인생의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오래돼서 이제는 구석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1: 마무리?
2: 이제 애착 아이템이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재현 후보의 내 인생 아이템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후보 역시 1분입니다.
5: 네, 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빛의 광장에서 들었던 응원봉 들고 나왔습니다.
1: 예. 뭐
5: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다 보니까 손때가 많이 붓고 글씨도 많이 지워졌는데
1: 예.
5: 아무래도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지샜던 그 시린 밤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고요.
1: 예.
5: 무엇보다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배우게 했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1: 예.
5: 이제는 그 빛의 광장의 약속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1: 예.
5: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담아서 제가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들고 평택 시민들 곁으로 왔습니다.
1: 예.
5: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응원봉이었다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진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김재현 후보의 아이템은 응원봉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유희동 후보의 내 인생의 아이템 설명.
3: 저는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예. 2014년에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썼던 제 명함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거 운동복인데 그때도 예. 더워가지고 이렇게 반팔 7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 예.
3: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 명함을 몇 통을 들고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2년 동안 무엇을 놓쳤던 것인가, 초심을 잃었던 것인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디를 놓쳤던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고요.
1: 예.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시 누비면서 유세차에 올라서 또 골목에서 의동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1: 아무리
3: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어서 조국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시간은 네,
7: 저는 1분이... 사진 한 장과 이재건 작가의 그림 가져왔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찍혔는데 당시에 이제 딸아이 생일 놓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온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1차 개혁에 이어서 더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림과 사진이 그 후로 많은 시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때 각오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사진과 그림을 제 사무실과 집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7년 전입니다만은 그때의 절실함, 그때의 절박함을 되새기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 대개혁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조국 후보의 인생 아이템 소개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6: 저는 대나무 지팡이가 나를 상징한다. 대나무 지팡이 생각을 합니다.
1: 예.
6: 대나무는 대체로는 이제 가늘고 약한 것 같아요.
1: 예.
6: 그러나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꼿꼿한 것이 대나무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다.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양 좋아합니다. 대나무 담양.
1: 죽제품.
6: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팡이는, 대나무 지팡이는, 지팡이는 우리 방향을 잃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 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지팡이처럼 변함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사랑합니다. 지팡이 반드시 그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다섯 분의 후보 모두 정확히 1분을 잘 사용하셔서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섯 분의 후보자들이 평택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평택에 출마했는가? 왜 평택이어야 하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 역시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나에게 평택이란? 이 질문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5: 저에게 평택이란 오랜 부채감입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될 때 저는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대출이 주민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절규하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던 5월 4일 대추 분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농사짓던 그 땅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생계 어려움과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다 30분께서 세상을 떠났고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평택이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이 긴 시간 부채감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이제 그 아픔들을 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자, 김재현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유유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1분입니다.
3: 평택은 제가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제 고향이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다 키웠습니다. 제 정치의 시작도 끝도 바로 평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이 범죄 도피처가 될 상황입니다. 귀한 남의 자식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서민의 고요를 빨아먹는 고금리 사채업을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문서를 조작해서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입시 비리범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들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당선된다면 난 선거로 심판받았어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정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평택을 지키기 위해 제가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조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역시 일본입니다.
7: 저 조국에게 평택은 마지막 고향입니다. 태어날 곳을 정하고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갈 곳을 정하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평택이 저에게 연고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지막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이 될 것입니다. 평택이란 한자를 보면 평등할 평자에 연못 택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평등이 실현되는 연못이 평택입니다. 그러나 평택은 고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고향이 될 평택이 모든 시민께서 따뜻하게 살아갈 따뜻한 그런 연못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수건 사업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키우겠습니다. 교통 혁신과 의료, 교육 등 돌봄 인프라 대전환하겠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도시 평택 꼭 실현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입증하겠습니다.
1: 네, 조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일본입니다.
6: 나에게 평택이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피를 돌려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뛰면 생명이 불꽃이 타오르고 심장이 멈추면 생명의 불꽃이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이곳, 안보, 경제, 물류, 농어촌, 게다가 미국까지 있는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평택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평택의 승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평택을 만들어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네, 저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2: 저에게 평택이란 무한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덕 국제 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께 인사드리다 왔는데요. 그 반도체 공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야, 저기서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서 또 결국엔 그게 국민들 전부에게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 되고요. 평택항을 가면 또 바다를 보면 가슴이 커지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 GDP 2위의 국가입니다만 언젠가는 미국과 정말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중국의 주요 교역 창구가 될 수 있는 평택항부터 반도체 공장까지. 저는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더 간단한 질문 두 개를 드려봤습니다. 토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AI처럼 시간을 잘 맞추셔서 앵커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코너인데 영화 제목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후보자들이 정치를 안 하셨다면 다섯 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히 나로 돌아가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부터 답변합니다.
3: 정치를 안 했더라면 제가 현재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뭘 하고 싶었던 건 있었습니다.
1: 예.
3: 제가 그 어려서 클럽 DJ나 비보이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1: 비보이. 예. 예.
3: 제가 잘한 곳이 팽성 안정리인데 거기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부대 근처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AFKN 방송이 잡혔었어요. 저희 동네. 근데 예.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소울 트레인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가수들이 나서 노래도 부르지만 저 댄스 배틀도 하고 그런 거였고 저희 예. 저희 집에 새 들어 사는 그 주한미군 형들이 이렇게 붐박스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 보고 춤도 따라 추고 꽤 저는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막상 커서 보니까 전문 댄서들을 보니까 뭐 제가 갈 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정치 안 했다면 우리 유희동 후보는 DJ 혹은 비보이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그런 말씀. 자, 이어서 조 후보님, 정치를 네. 안 하셨다면?
7: 네, 정치를 안 했다면 학자로 계속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제 친한 친구들은 저보고 학자보다는 이제 그 직업 군인이 됐어야 된다라는 군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사실 그 전 직장이 학교였지 않습니까? 학교로 예. 살았을 것이고 제가 학자로 살면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검찰개혁 얘기했고 또 민주당 혁신위원 참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당원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그 당원 주권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치를 안 했다면 교수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별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찰 이후에 정치에 투신했고 3년 넘은 달 완수했고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이번 평택을 선거는 제가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선거 같습니다.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또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정치를 안 했다면?
6: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무료 변론 변호사로 남았을 것 같아요.
1: 아...
6: 예.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계셨고 탈북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압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 변론 사업이다.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국에 읍면동에 읍면까지 예. 무료 변호사를 배치를 다 했습니다.
1: 예.
6: 자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마을 변호사가 될 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무료 변론을 했는데 무료 변론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지약도 많고
1: 예.
6: 앞으로 아마 제가 일 다 그치게 되면 무료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김용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정치를 안 했다면?
2: 정치를 안 했다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1: 배우?
2: 예.
1: 영화 배우?
2: 뭐 영화 배우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든
1: 예.
2: 그러니까 뭐 미남 배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연기파 배우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왜냐하면 이게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을. 근데 예. 배우분들은 어떤 역이 주어졌을 때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배역에 따라서 뭐 다양한 공부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다양한 면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짧다면 짧고 길게면 길게 살았는데
1: 예.
2: 이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배우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1: 예, 자 놀랍습니다. 배우.
2: 미남 배우는 못 될 거고요.
1: 자 마지막으로 김재형 후보님 정치를 안 했다면?
5: 제가 사실 2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31살에 국회의원이 돼버려가지고
1: 예.
5: 이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진로를 모색할 시간이 좀 없었는데
1: 예.
5: 보통 이제 대학교 뭐 2, 3학년 때 진로 모색할 때 제가 그때 좀 어떤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1: 예.
5: 뭐였냐면 KBS 방송국에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생으로 연대를 하러 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1: 예.
5: 아니 방송사에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나는 선방의 직업이긴 하지만 저 방송사의 정규직 뭐 PD 같은 것보다는
1: 예.
5: 이런 분들 곁에서 같이 있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싶었었고요.
1: 예.
5: 만약에 정치 안 했으면 지금쯤 뭐 CBS나 어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1: 방송사 노조위원장.
5: 네.
1: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치는 안 했다면 예, 질문 가볍게 드려봤는데요. 또 유쾌하게 다섯 분 모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하나의 코너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가볍게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밸런스 게임인데요. 사전에 질문을 안 드렸, 그 공개를 안 네. 했습니다. 이 자리 다들 듣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해 주십시오. 1번 검찰개혁 완수, 2번 경기 평택을 당선.
7: 당선입니다.
1: 당선.
7: 왜냐, 당선을 해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 검찰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만은 제가 국회로 돌아가야 지금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핵심적 과제인 그런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개혁 둘러싸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확고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을 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나의 궁극적인 정치 목표는 1번 보수정권 재창출, 2번 부정선거 진상규명.
6: 보수정권 재창출.
1: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6: 지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통 보수정당이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통 보수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자. 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통 보수정당 제가 선호하는 답입니다.
1: 예. 자, 여기서 김용남 후보께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밸런스 게임. 무인도 여행에 갔을 때 동행하고 싶은 한 명을 꼭 고른다면 1번 한동훈 무소속 후보,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요.
1: 아, 이유는?
2: 이준석 대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지내기가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하동훈 전 대표하고는 예. 약간 저는 그 말을 할 때 약간 그런 제스처나 이렇게 예. 하면 예. 그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1: 아, 무인도에서도 힘들 것 같다.
2: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 예,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셨다라는 점. 네, 자, 밸런스 게임. 자, 이어서 우리 김재현 후보께 드리는 밸런스 게임 질문. 자, 오늘 토론회를 끝나고 한 명과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 1번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조국혁신당 후보.
5: 저는 조국 후보님과 먹고 싶습니다.
1: 아.
5: 네, 실은 작년에 저희가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1: 예.
5: 여태 못 먹었어요. 아, 네, 너무 아쉽고요. 네,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셨는지, 왜 평택으로 결정하셨는지 꼭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 네, 오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드셔서
5: 네, 그러고 싶습니다.
1: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희동 후보께 드리는 질문은 한 명에게 유세 지원을 요청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2번 박근혜 전 대통령.
3: 박근혜 대통령?
1: 박근혜 전 대통령?
3: 네.
1: 이유는?
3: 글쎄요. 제 선거에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보다는?
1: 예.
3: 네. 그렇습니다. 예.
6: 선거예요, 아닙니까?
1: 아, 선거예요. 예, 우리 황경 후보께서 보충 설명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다섯 개의 질문 더 다섯 분의 후보께 드렸는데요. 유쾌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 자유 토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관한 토론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후보가 원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거나 혹은 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8분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규칙은 주도권 정책 토론과 같습니다. 현장 추첨 순서에 따라서요. 주도권 자유 토론 김재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네. 첫 번째 질문 유희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주 언론사 토론회 때 제가 2020년의 공약과 현재 공약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더니 이때 당시 민주당 시장이 협조가 없어서 공약 이행이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1: 네.
5: 이번에도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공약 이행 못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3: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2020년도에 냈던 공약하고 지금 공약하고 다른 게 없다라고
5: 말씀. 민주당 시장을 언급하셨어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공약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이 공약을 실천한 부분도 있고 실천하지
5: 네,
3: 못하고
5: 뭐
3: 진행 중인
5: 네.
3: 부분도 있고.
5: 그래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면 공약 이행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좀 구분돼서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두루 간담회를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네, 이분들과의 알겠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네. 저는 그
5: 생각이 달라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사실 집권 여당의 삼선 의원이라는 타이틀 가지고도 임기 때 한 게 뭐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많으신데요.
3: 아니 그거는
5: 잘못해서 뭐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선거에서 국힘 제로 하시겠다 선언하셨는데 정작 평택에서는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민주당 후보만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택이 민주진보 진영의 진흙탕 싸움판이 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원인 제공을 조국 후보님이 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평택을 외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 제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국혁 신장님이 12명 또는 13명 정도에까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우리 유희동 후보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여론조사건 현재의 민심이든 간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즉 반내란 세력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 봅니다.
5: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염원해온 국민들께 화답하는 선거여야 되는데 정작 이곳이 진보 진영 안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주목이 돼서 그 대의보다는 범여권 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불쇼 출연하셨을 때 조국혁신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의 사건에 대한 질문 받으시면서 제가 유죄받고 판결받고 난 그날 의원직 박탈되는 날에 발생한 일이라서 제가 좀 기분 나빠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오히려 섭섭할 문제인데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7: 그건 아니죠. 의문이 들었고요. 전혀 아니고요.
5: 예, 사건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답변을 들으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고요. 사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7: 여러 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해결을 했고요.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일이었고 제가 없을 때 그 당시에 모든 당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들이 모두 책임지고 사퇴를 했고 가해자분들을 제명하거나 탈당을 시켰습니다.
5: 네,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7: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니, 그건 제가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제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의 일이었다.
5: 네, 제가 오히려 그 문제, 섭섭한 일인데요.
7: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죠. 제가 그 점에 섭섭해서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5: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보다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신 것은 아닌지 해서
7: 그건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음이 상하셨고 그 점에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명이 다 이루어졌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 다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석방되고 난 뒤에 사과드렸고 원만히 해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네, 이런 문제들이 여러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합니다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적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 네, 동의합니다.
5: 예.
8: K라디오
1: 네, 이렇게 해서 김재현 후보가 하는 주도권 자유토론 8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김용남 후보가 주도하는 주도권 자유토론 역시 8분 시작하겠습니다.
3: 네. 이번 주제는 조금 제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국 후보 측에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조금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사람이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종원 대표 아시죠? 조국
7: 예,
3: 후보님.
7: 압니다.
3: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의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체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무슨 사학재단을 소유한 거룩한 집안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조국 후보님하고 평택까지 내려와서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2: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7: 저 인터뷰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고 김용남
2: 불과 며칠 전입니다.
7: 그 김용남 후보자께서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 참사의 피해자 아버지가 저 시사타파의 PD분과 같이 와서 한 겁니다. 지금 마치 저때 저와 시사타파가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 얘기를 한 것처럼 화살표를
2: 만들었죠. 아니죠. 전혀 그 말씀을 안 드린
7: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2: 며칠 전에 평택까지 와서 조국 후보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그 방송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것이고 이종원 잠깐만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 김용남을 맹비난하면서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이른바 명확한 친조국 유튜버인 것은 인정하시죠?
7: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2: 알 수 없어요?
7: 아니 친조국이란 말이 어폐가 있죠. 이분은 뭐 친이재명이었고 친문재인 유튜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는 김용남 후보의 세월호 참사 발언에서 화가 나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저 이종원 PD와 같이 와서 세 사람이 인터뷰한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방송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7: 딱 한 번 피해자 아버지와 같이 한 사건입니다.
2: 그러면, 자.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이른바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저를 최근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조국 후보님하고 행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사실은 이거 고발사주 아닌가요? 이게 전형적인 공작정치. 그러니까
7: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잠깐만요.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사실은 조국 후보의 캠프의 일원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사람을 시민단체 명칭을 내세워서 저를 고발하고 그 고발이 이루어진 것을 언론 기사로 퍼뜨리면서 마치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국 후보님이 소속한 정당이 조국 혁신인데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구태 정치 내지는 공작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7: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그러면
7: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제가 참석한 사진 아닙니까? 자, 제가 저분에게 무슨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2: 자, 그러면 이것도
7: 그거야말로 흑백선전이죠.
2: 지금 이종원 이란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7: 각각의 행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지금 보여준 사진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2: 자,
7: 아버지와
2: 행사는 다르죠. 근데 왜 조국 후보 측 최측근의 최근에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타도어에 계속 앞장서고
7: 있다니까?
2: 왜 마타도어에
7: 이종원 PD가 제 측근이고 아까 시민단체 단체 대표가 저의 측근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최근에 저를 향한 마타도어의 최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최근 며칠 전까지 조국 후보님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다. 조국 후보
7: 공식 행사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2: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7: 우연이 아니라 공식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 이게 우연의 일치다. 결국엔 그런 주장이신 거죠?
7: 그렇죠. 공식 시민단체 초청 행사에 제가 간 것 아닙니까?
2: 자,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7: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죠.
2: 매도가 아니죠.
7: 매도죠.
2: 잠깐만요.
7: 매도죠.
2: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7: 제가 저는 아까 시민단체 분들 제가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고요.
1: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자, 네.
2: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예. 하도 말씀을 끊어서. 자. 입장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조 후보님의 뭐 모친이든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갖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다른 후보하고 아주 긴밀해 보이는 사이라면 조 후보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7: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2: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7: 제가 이게? 이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고발을 사죄했다는 것입니까?
2: 전부 이런 사람들이 조 후보님 측근에 다 있습니까? 왜? 그것도 요 며칠 상관으로.
7: 저 밑에 행사가 예? 보이지 않으십니까? 평택시민재단 정책간담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평택 시민재단에 제가
2: 이 사람이 초청 주최죠?
7: 누군지 모릅니다.
2: 모르세요?
7: 아니 저분이 주최자 중에 한 분이겠죠. 뒤에 다 시민단체 사람입니다.
2: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7: 그 시민재단 자, 관계자가 초청을 했고 제가 가서 사진을
2: 잠깐만요.
7: 찍은 것이에요.
2: 이미 이번 네거티브전에 저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아 잠깐만요.
1: 예, 우리 후보님 예. 이제 한 분에게만 계속 질문하셔서 예. 최소 두 분에게
2: 자,
1: 하셔야
2: 짧게
1: 됩니다.
2: 짧게 한 나왔습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7: 답을 하겠습니다. 운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2: 25년도에 빠지셨죠? 최근에 빠지셨죠?
7: 모두 빠졌고요.
2: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7: 모두 빠졌고요.
2: 1년
7: 연도,
2: 전이죠?
7: 정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2025년도에 빠진
7: 그
2: 거죠?
7: 그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2: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 30초 남았습니다.
2: 유희동 후보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하실 거죠?
3: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근데 이렇게 12.3 내란이라든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유희동 후보님, 그런 상식은 갖추셨다고
3: 아니,
2: 저는
3: 근데
2: 믿는데
3: 조국 후보님하고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2: 저는 단일화 안 해요.
3: 아니, 조국 후보께서
2: 단일화 하실 거예요?
3: 아니, 조국 후보랑은 하실 겁니까?
2: 저는 안 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김용남 후보 하는 주도권 자유 토론 8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황교안 후보 주도권 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6: 예. 먼저 유의동 의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캠프 평택을 출마했는데 유의동 의원의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영입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사퇴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분을 그 뒤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정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되네요.
3: 저는 그 김문수
6: 확인해 보십니까?
3: 상임선대위원장하고 황 후보님하고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는 뭐 전혀
6: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 예예. 예.
6: 그분이 지금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있습니까?
3: 예.
6: 그분 때문에 제가 재판받고 지금 청사 피의자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3: 아니 제가 그 두 분 간의 관계에
6: 지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3: 예예. 예.
6: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3: 아니 어떤 거를 저 질문하시는지 제가
6: 아니,
3: 저 취지를 잘
6: 지금 이제 김문수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3: 네.
6: 거기 동참했다.
3: 네.
6: 배신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3: 네.
6: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평택에 나와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3: 네.
6: 거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유의동 의원이
3: 예.
6: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3: 예.
6: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사퇴하고 부출마 선언을 했는데
3: 예.
6: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3: 예.
6: 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재판을 받고 있다.
3: 예.
6: 근데 이런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쓴 것이 합당하냐? 제가 여쭤봤어요. 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3: 합당하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없고요.
6: 지금도 없습니까?
3: 예, 제가 저희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6: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도 그냥 유지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그것도 또 배반한 거네. 이런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가요?
3: 아니,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님하고 황교안 후보님하고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제가 관여를 한 바도 없고.
6: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3: 예.
6: 그냥 지금 있죠. 김문수.
3: 예, 그 지금 계속 유지하고.
6: 전대위원장이.
3: 예, 예.
6: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 예.
6: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후보들 모두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자꾸 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건 이제 접힌
1: 정상투표지.
6: 투표지.
1: 예.
6: 네, 정상투표지입니다. 요거는 접힌 현장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1: 예.
6: 재검표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우리 법에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뒤에 접어서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딱 돼 있어요. 접어서 투표한다. 접어서 투표하면 이런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걸 가지고 뭐 형상 기억 회복 종이관이 어쩌니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종이는 없어요.
1: 예.
6: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본 거거든.
1: 어디서
6: 본 재검표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2000
1: 어느 지역이십니까?
6: 21년 계양을 이죠 계양을.
1: 인천 계양을.
6: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재검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죠. 재검표했으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것을 그냥 꺼낸 것인데 거기 이런 게 나왔다고요. 이게 정상이냐? 또 하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죠. 요거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어요. 뻘겋게. 네. 정상적인 투표지는 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혀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버리면 이 가짜 투표지를 넣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 현장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어느 한 선거구에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장 넘게 이런 문드러진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 일장의 투표지라고 합니다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을 법정에 불렀습니다.
1: 예.
6: 당신이 이거 줬냐? 이런 투표지를 배부했냐? 안 했대요. 다른 사람이 했냐? 모른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재검표할 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투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대법관들이 재판하면서
1: 2분 남았습니다.
6: 네, 뭐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1,900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온 것을 유효로 했던 것을 무효로 바꾼 것이 270몇 표예요. 270표 넘게 바꿨습니다. 바꾸면서도 저 이 후보가 진 것은 3,000표고 바뀐 것은 279표니까 이거는 당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예.
6: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1: 예, 어떤 분부터 답변하실까요?
6: 예, 김용남
1: 후보부터.
6: 예.
2: 사실은 저도 대학 들어가서 이른바 운동권 서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권 서클 생활을 길게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대학 운동권에서는 1987년도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해요. 그때 최초로 컴퓨터 집계가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 당시 후보가 당선될 수 없었던 선거를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운동권 서클을 뛰쳐나왔거든요.
6: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보고도 부정선거는 아니다.
2: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그 가담자가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6: 아니,
2: 그 사람들이 전부 비밀 유지가
6: 된다고요?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2: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6: 이거 나왔다니까.
1: 네, 30초 나왔습니다.
6: 재검표 현장에 나왔다고요. 나왔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김재현 후보 30초.
5: 네. 저는 이걸 봐도 이게 왜 부정선거라고 하시는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이런 투표지 나온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5: 안 접으면 안 됩니까?
6: 안 되죠. 법에 접으라고 돼 있어요.
5: 그러면 그 현장에서.
6: 그리고 우연히 한 사람이 아니라 1900명 중에 1000명이 이런 게 나왔어요.
1: 10초 남았습니다. 네.
5: 저는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6: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이미 대법원에서 아주 한
6: 아니 그림을 보고
8: 수많은 사건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판결한
1: 네,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이 지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후보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6: 좀 주무셔도 해야 되겠네.
1: 예, 그러면
6: 이걸 보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면 김용남 후보부터.
6: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1: 아, 예, 그냥 하시죠.
6: 근데 다시
1: 예.
6: 해주세요.
1: 예. 제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6: 보여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지지율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받았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줄 텐데 그러면 3억 달러, 5억 달러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당했는 일이에요.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이런 자료를 보고도 눈 감는 아니 이거 제정신인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번 선거는 6.3 선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1: 10초 더 드립니다.
6: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부정선거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3일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6번 황교안입니다.
1: 이어서 김용남 후보.
2: 네, 우선 아까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저의 모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언급하면서 잠시 제가 흥분해서 톤이 높아졌던 것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여섯 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상대 후보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차담도 나누고 건강과 관련한 안부도 묻고 김영진 의원 님하고는 제가 두 번 다 졌습니다만 뭐 소주도 한 잔하고 제가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네거티브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이어서 김지현 후보 마무리 발언.
5: 네. 내란을 극복했던 빛의 광장의 약속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16명의 진보당 후보들이 진심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버린 민주진보 선거연대 실타래 풀기 위해서 전국적인 선거연대도 만들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았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내일 경선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경남도지사 출마했던 진보당 전희용 후보를 비롯해서 13명의 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이 진심이 국민들께 닿아서 내란 세력 청산의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한 현수막 맛집으로 알려진 진보당. 탄핵광장을 열어내는데 헌신했던 진보당이 이제 더 유능한 진보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과제들 진보당이 짊어지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변자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재원과 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1: 네, 이어서 유희동 후보 마무리 발언.
9: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보수를 사랑하는 유권자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차이는 저들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라 외치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조국 혁신당 후보도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만큼 멀리 떨어진 저들도 야합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어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추미애가 웃습니다. 우리가 쪼개지면 김어준과 문재인이 웃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1: 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1분입니다.
8: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7: 제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동생이신 이해만 광장서적 대표님께서 평택에 달려와 조국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유세차에 직접 올라 우량주 조국에게 투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12.3 내란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었던 수많은 범민주 진영의 활동가들, 인사들이 힘을 모아주십니다. 평택을의 선거가 평택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 조국의 비전과 가치에 투자해 주십시오.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 검찰개혁의 완성, 평택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혁신, 이재명 정부의 더 큰 성공을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정당 조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 조국과 함께 해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경기 평택을 다섯 분의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생방송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2시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함께해 주신 다섯 분의 후보께 바쁘신 와중에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

0: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릴 때 안경 쓴 친구가 부러워서 텔레비전 코앞까지 가서 봤단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눈 나빠지려고 불 끄고 안 읽던 책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력은 1.5, 1.5. 심지어 검사판 앞에 가서도 안 보이는 척 연기도 했건만 이 안경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른 채 그저 근사해 보이고 마냥 갖고 싶어 했던 철없던 그 마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거미입니다. 어른.

0: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예, 부럽더라고요. 거미의 어느 나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눈 좋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눈 나쁜 사람들의 고충을. 잠깐 쓰는 돋보기도 귀찮고 불편한데 그걸 하루 종일 쓰고 계셔야 하는 분들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부럽고 근사해 보였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쓰고 싶어 했던 안경, 비록 돋보기이긴 하지만 지금 원 없이 쓰고 있는데 아 정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쓰다 보니까 안경집에 넣었다 뺐다 귀찮아져서 가방 안에 쑤셔 박아놓기 일쑤고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처음엔 못 모르고 눈 검사까지 하고 비싸게 주고 맞췄는데 나중에 우연히 월마트 가니까 헐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돋보기 여기저기에 두고 씁니다. 방에도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가방 속에도 하나, 방송국에도 하나, 차 안에도 하나. 근데도 또 그 와중에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두는데도 진짜 잃어버리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의외로 많으시던데. 아직 돋보기 쓰지 않으시는 분들 큰 복인 줄 아셔야겠습니다. 이젠 안경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부럽지 말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한 주간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 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1: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라오스에서 홍수로 물이 차오른 동굴 안에 갇힌 7명의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노력이 26일 1회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분명 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좁고 구부러진 지형과 구조 날씨가 구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갇힌 사람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오지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구조대는 소셜미디어에 걸림돌이 되는 산악지형과 폭우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입구에 도착하는 길도 어려워서 가파른 길을 4km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입구 또한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로 간신히 한 번에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갈 폭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동굴 안에서 들어간 구조대는 진흙길, 홍수 구간, 그리고 기어서 나가야 하는 좁은 터널을 역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동굴에 들어갔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구조대는 매장된 금을 찾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 우려로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관공서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그전에도 금을 찾아 마을 주민들이 동굴을 자주 들락거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에서 2,500달러로 동남아 최저 수준이고 그나마 이 지역은 더 개발이 안 된 시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D&B 지역도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주말 계획은 물론 연휴 기간에도 필요한 해소책이 되어주었는데요.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D&B 지역 전체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내린 비 덕분에 내일 발표될 업데이트에서는 상황이 개선돼서 일부 지역은 다시 보통 수준의 가뭄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새 내린 비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린 비는 비교적 천천히 내리면서 수분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비였다고 하는데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몇 차례 더 발생해야 할 것이고 물론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것이 유입이 된다면 가뭄이 해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아무리 좋은 곳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오늘까지 내리다가 내일부터는 80도 초에서 중후반까지 기온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자외선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찬 전선이 중부 대서양 연안을 남하하면서 이번 주 중 가장 변덕스러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해당 지역 대부분을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간의 위험 지역으로 지정도 했습니다. 이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이 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과 저녁 시간대에는 오하이오 밸리에서 이동하는 뇌우가 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대기 불안정 심화, 열대성 습기 잔류, 그리고 상층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뇌우가 집단으로 발달해 특히 도심 지역에서 집중호우와 국지적 홍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는 계속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바람은 약하겠고 밤새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간헐적 소나기와 함께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도로 시야 확보에 주의하시고요. 아울러 밤사이 소나기와 이슬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도로는 젖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드디어 날씨가 안정이 되고 햇볕이 돌아오며 습도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은 낮 동안 눈에 띄게 건조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상쾌한 북서풍이 불면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8시 82도,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이럴 때 아시죠?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금요일은 고기압이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아름다운 한 주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햇살, 낮은 습도, 그리고 계절에 맞는 기온으로 주 초반보다 훨씬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에 비해 다소 서늘한 기온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 전역에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또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은 72도에서 77도, 예, 섭씨 22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요.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면서 5월 하순에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햇살과 간간이 구름이 섞인 하늘로 습도 또한 쾌적하게 낮게 유지되고 중부 대서양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겠으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또 다른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날씨와 구름이 섞인 온화한 날씨 이어지며 특히 일요일은 기온의 계절에 맞는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고요.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 아침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의 마무리이자 이달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최고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은 이 메릴랜드 GCF 골프대회 있는데 와 많은 분들이 몰리겠는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행사 마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80도이고요. 섭씨 27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5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바람꽃이 부릅니다. 비와 외로움.

Pups. Pups. Like 오늘의 팝스 팝스는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입니다. 1964년 영국에서 결성이 된 하드록 밴드인 스모키는 사실 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밴드는 아닙니다. 하물며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존재감이 매우 약하고 본국인 영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국과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더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은 흔치 않은 그룹인데요. 이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은 나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들의 음악이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격한 연주보다는 작은 선술집이나 바에서 들릴 법한 아기자기한 음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잊혀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 팝 애호가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끈 밴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모키 밴드는 1964년에 결성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무명 밴드에 가까웠고 멤버는 물론 밴드의 이름조차도 수없이 바뀌었지만 작곡가 니키 친과 마이크 셰프먼을 만나면서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된 지금 들으시는 곡 Close by your side.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는 밴드에게 첫 번째로 대중적 성공을 안겨주었는데 영국 싱글 차트에서 3위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이들의 두 번째 앨범 첫 번째 트랙에 수록이 된 곡이죠. 지금 들으시는 곡인데요.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보다는 늦게 발매되었지만 이 곡 또한 영국 싱글 차트에서 8위까지 올라 이 앨범에서만 두 곡의 탑10 히트곡이 배출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오리지널 곡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공연이나 이후 재녹음이 된 곡들은 지금 들으시는 곡보다 살짝 빠른 느낌으로 연주합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된 곡으로 싱글로 발매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하드락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What Can I Do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국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끈 곡인데요. 이 노래에 대한 퀴즈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퀴즈가 제 기억으로는 김광한의 팝스 다이아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스모키의 What Can I Do 노래를 들으시고 이 곡에서 나오는 What Can I Do는 총 몇 번이 나오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넌센스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랄랄라 퀴즈에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노래가 바로 오늘의 팝스인데요. 다소 미스터리한 느낌의 도입부가 흥미로운 작품으로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한 노래로 당시 국외보다는 국내 청취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취자들의 취향에 딱 맞는 노래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곡을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바로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래만 기억했지 가수나 제목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화창한 어느 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달리면서 라디오에서 우연히 인트로 부분이 나오는데 와 정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본고장에서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을 듣다니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흐를 뻔했던 곡인데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가 생각이 납니다. 명실공히 스모키하면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비롯해서 멕시칸 걸이라는 노래도 있고 앞서 설명했던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또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이 밖에도 스모키가 결정적으로 해체의 계기가 됐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Stumbling In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 곡은 엄밀히 따지자면 스모키의 노래라고는 할 수 없죠. 당시 미국 싱어송라이터인 수지 꽈드로라는 여성 싱어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히트곡을 선사한 스모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을 했던 장수 밴드인 스모키. 1970년대 중후반으로 한정되긴 했지만 보컬리스트의 탈퇴와 멤버 간들의 마찰로 결별까지 하게 돼 인기가 급속도로 식었고 다시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전면에 다시 나서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이 발표한 전성기 시절의 곡들은 비록 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의 명곡들은 아니라고 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한 매력을 담은 작품들로 오늘의 팝스 팝스는 샹젤리세에서 자정에 만나기로 한 남녀가 끝내 엇갈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노래 신나는 멜로디와는 사뭇 대조되는 애틋한 가사로 된 노래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접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식품 위생 논란이 반복이 되면서 먹거리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3월에는 닭발 표백 문제가 적발이 됐고 이후 일부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활어를 유독 약물로 마취한 사실도 드러나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구, 이젠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나저나 앞으로 매실 사실 때 생산지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이. 인도 대법원장의 바퀴벌레 발언을 계기로 등장한 풍자 정당 바퀴벌레 인민당이 현지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정치권 안팎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명 바퀴벌레 인민당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를 개설한 지 닷새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 인민당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880만 명을 크게 웃두는 수준입니다. 바퀴벌레 인민당은 청년 실업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풍자, 콘텐츠 형제로 풀어내며 빠르게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들은 부패와 실업 문제를 비꼬는 밈과 짧은 영상을 잇따라 게시했고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현상의 시작은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 때문인데 그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을 언급하며 직업 없이 떠도는 바퀴벌레와 같은 청년들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특히 높은 실업률과 생활비 부담,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논란 등으로 누적이 된 불만이 겹치며 파장이 커졌다는 분석인데 이후 대법원장은 허위, 학위 취득자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논란 직후 온라인에는 바퀴벌레를 상징하는 내세운 인민당 계정이 등장했으며 인민당은 실업자일 것, 게으를 것, 인터넷 중독자일 것 등을 입당 조건으로 내걸며 자조적 유머를 활용했고 정치권과 사회 문제를 겨냥한 풍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약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인민당의 X 계정이 인도네에서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인민당은 새 계정을 개설한 뒤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바퀴벌레는 징해요, 징해요. 핵으로 전 세계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도 있죠. 적어도 바퀴벌레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호주의 한 공항에서 승객 가방에 든 가족용 레이저 제모기와 학초코통을 폭발물로 오이해 터미널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멜버른 아발론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폭발물로 의심이 되는 수상한 물품이 엑스레이에 포착이 됐는데 공항 측은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 터미널에 있던 승객들을 건물 밖으로 전부 대피시켰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하고 폭발물 제거 로봇까지 투입이 되면서 터미널은 4시간 동안 전면 통제가 됐으며 항공편들이 줄줄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잡이 빚어졌는데 하지만 폭발물 처리반들의 조사 결과 소동을 부른 물질의 실체는 황당하게도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와 가루가 담긴 핫초코통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방 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방 주인이 초반에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더 일찍 협조했더라면 소동이 훨씬 빨리 끝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반면 4시간 동안 경찰에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가방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경찰이 자신의 초코파, 핫초코통을 보며 군사 기밀급 플라스틱 폭약인 CG처럼 C4처럼 보인다고 주장을 했고 그는 순찰차 안에 4시간이나 가둬뒀고 폭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선 이번엔 불법 마약이 아니냐며 성분 테스트를 진행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이 욕설을 섞어가며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면서도 승객 안전을 위해 경계 태세를 취한 공항의 대응 자체는 이해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편이 낫다며 모두에게 끔찍한 하루였다고 덧붙였는데요. 공항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대응은 보안 프로세스가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승객과 직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오사마빈 라덴이 참 그러고 보면 큰일 했죠.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말이오. 아이고 공항마다 난리도 아니오 난리도 아니오. 근데 그럼 뭐요? 열 사람이 지켜도 한도도 못 잡는다고 말이오. 아무리 철저히 감시여도 작정하고 달겨드는 듯 못 이기는 법이오. 그저 그냥 애 꾸준 사람들만 피해보는 겨. 벨기에 북부 부켄하우트에서 어제 아침 학생 7명과 동행자, 운전기사를 태운 미니버스가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학생 2명 등 4명이 사망하고 남은 학생 5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버스 잔해는 선로 옆에 심하게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당국은 처음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벨기에 내무부는 큰 심망을 표하면서도 X에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는데요. 철도 운영업체에 따르면 초기 카메라 영상에 사고 당시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닫혀 있었고 빨간색 경고등도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버스가 건널목으로 진입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열차 운전사 말에 따르면 당시 긴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이미 역 주변을 주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명의 승객이 열차에서 대피했고 철도 서비스도 중단이 돼 대체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경찰, 검찰, 법의학 전문가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고 말이오. 무엇이 급해서 차단기가 내려왔는데도 거글 디바가 바뀌는 이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애 꾸준 승객들은 언제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여성이 실제로는 심각한 비만과 콜레스테롤 등 건강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는 영국 의료계의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휴스턴 건강과학센터의 비만 전문의 마이클 야피 박사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피 박사는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인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상류층 여성 리사 델 조톤코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한 전문의들은 그림 속 여성은 체지방률이 높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며 이와 함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불균형한 피부톤과 손등에 나타난 작은 덩어리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신체적 징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과거의 환자를 직접 검진한 것이 아닌 만큼 작품에 나타난 시각적 단서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의학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가 됐는데 가장 타당한 설명은 출산 이후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그녀는 이미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비만을 바라보는 시대적 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계에 관심을 모았는데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이 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부와 권력, 사회적 상류층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지표였습니다. 실제로 음악가인 바흐와 헨델 역시 당대의 초상화에서 과체중 체형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이 노년에 겪은 시력 상실은 제2형 당뇨병의 합병증이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왕실이나 종교계, 상류층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들을 풍채 좋게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체중 감량 약물의 영향으로 향후 제작될 초상화 속 인물들의 얼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울러 약물 투여로 인해 얼굴의 뺨이나 관자놀이 등의 지방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파블로 피카소가 현대에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바뀐 현대인들의 특징을 자신의 입체파 화풍으로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뭐 르네상스 과정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들이 부자고 양반이고 그랬잖요. 그때 사람들이 요새 젊은 것들 보면 피죽도 못 먹어 먹은 거지 새끼라고 놀리기요. 그래도 좀 말라보고 싶다. 어쨌든 뚱뚱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입니다.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의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두통이 너무 심하시다고 우리 연미님 오랜만이에요. 반가 반가. 노래만 두고 가요. 아유, 어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어머님 모시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은 좀 그렇지만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알씩 세 번 이상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 이상은 아니고 세 번까지. 매일 그렇게 드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저도 솔직히 아프면 약을 좀 안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좀 아프다 말겠지 하다가 결국은 아픈 거 다 아프고 약 먹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아플 것 같다 하면 그냥 미리 드세요. 참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랑의 상처도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나아진다네요. 예. 자, 아프다 하면 타이레놀 두 알. 아이, 타이레놀에서 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 박현호의 웃자 신청해 주셨죠? 약 드시고 웃으세요.

계속해서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예쁜 딸기 아이스큐브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그리운 내 고향

수요일은 멀리 가기보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다.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수요일의 햇살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따뜻함이 머물기를. 인생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여유를 발견할 때 행복해집니다. 한 주의 가운데에서 잠시 숨 고르기.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짧은 시처럼 드리는 글귀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하시면서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낸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심은 어떤 마음이신지. 뭐 예수님의 마음이시니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겠죠. 삶의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나 그 때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으니 항상 깨어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용히 받아서 삶의 은혜가 되는 라라랜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응원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작은 일도 큰 소망도 나의 곁에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찾아보세요. 라라랜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매일 새벽 기도드립니다. 진짜 매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우리 복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부에서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들었는데 가끔 우리 복별님하고 저는 노래가 겹쳐요. 그쵸?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는 꽈배기 뭐 이랬었는데 제가 조용필 노래를 그렇게 자주 트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한번 트는데 오늘 그게 딱 겹쳤어요. 조용필의 꿈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태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창욱 참 좋아하는 탤런트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 봤어요. 아 근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OST가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에요. 그래서 무슨 곡이지 하고 봤더니 글쎄 그게 바로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인데 태연의 목소리로 듣는 꿈도 나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연의 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별님 괜찮으시죠?

잔잔하게 음악을 깔았더니 퀴즈를 내주셨어요. 우리 골드님. 글쎄요. 팝송 퀴즈 저도 낼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요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퀴즈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가요 위주로 내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가끔 한 번씩은 팝송으로 된 퀴즈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퀴즈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골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 일찍 창문을 열면 각종 새소리가 내 귀를 두드립니다. 좋기 다섯에서 여섯 가지 새의 소리가 들리죠. 아마도 나보다는 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며칠간은 좀 쉬어 갈 것 같지요? 예, 맞아요. 내일부터 날씨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시면서 호세 펠리시아노의 Rain 신청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안 들을 수 없죠. 최고의 곡이 아닌가 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 퀴즈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민 엄청 했어요. 특히 우리 골드님도 그렇고 복별님도 그렇고 또 미세스파 우리 저 멀리 뉴저지에서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애니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을 들려드려야 되나 아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골드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정작 정답이 틀렸어요. 정답이. 예. 이번 주 퀴즈 정답 반쪽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하시면서 뭐 유진의 제빵왕 김탁구, 수지 드림하이, 유나 폭군의 셰프, 정은지 술꾼도시 여자들, 서현 남주의 첫날밤 너무 뭐 여러 가지로 가시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기억합니다까지 하셔놓고 정작 정답은 반쪽이라고 하셨어요. 설명은 참 좋았는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지난주 랄랄라 퀴즈 일단 문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얼굴만큼이나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쁜 여자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미스 A 출신의 수지의 곡이죠. 좋니?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찰지게 잘 하면서 특히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요? 야, 거기서 이 술 먹는 이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드라마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부르는 하늘바라기 듣고 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의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연민님. 정은지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성격도 좋은 것 같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 우리 뽀들현도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걸그룹 출신 싱글 앨범 낸 가수들입니다. 아, 읍스, 아닙니다. 아, 우리 뽀들현도님이 뒤에 맞아요. 정답을 내셨죠. 걸그룹 출신 여자 배우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 뽀들현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사실 그동안 뽀들현도님이 정답 제일 먼저 항상 맞추시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동안 다른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금 서운하셨는지 제일 먼저 정답 드려도 별 소용이 없는 듯 하면서 보내셨던 그 카톡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자, 이번 주 걸그룹 출신인 여자 배우들 뽀들현도님께 정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축하.

0: 참고로 에일리의 곡을 홍석천이 부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홍석천이 부르는 보여줄게입니다.
1: 간다.
2: 간자.
1: 간다.
3: 오, 나간다. 간다.

자, 들으시는 곡은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하하하, 세 번째 노래 누구 곡인지 궁금하시죠? 벌써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금요일쯤 제가 한 곡 한 곡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랄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데요. 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벌써부터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쉬웠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아, 이번 주도 이 퀴즈 정답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벌써부터 고민

되는데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순서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변함없이 카톡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라라랜드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며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을 케냐에서 관찰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뉴욕의 아이스 구금 시설인 델라니 홀에서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연방 요원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과 관련해서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동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 과속 위반이 반복된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최소 책임 보험만 유지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고속도로 익스프레스레인 통행료 수익을 도로 확장이 아닌 대중교통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36년간 이어져온 연방의회 대표 체제 변화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격용 무기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협상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 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현황을 묻는 질의에 미 협상 대표단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뒤에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왼쪽에 있는 사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란과 미국의 요구 조건이 충분히 수용된 합의를 하거나 공습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인데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가 언제나 첫 번째 선택지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 사항이 있다면서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란이 유리한 협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나는 중간 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선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위한 미국의 필수 요구사항을 확실히 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 해협이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를 묻자 아니라며 그것은 내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적절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 세관 단속국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6일 AP통신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자료, 부검 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ICE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다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ICE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금자는 1명 또는 0명 정도였습니다. 아이스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미주리주 펠프스 카운티에 있는 아이스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콜롬비아 출신 브라이언 라요 가르손도 페인트공과 음식 배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숨지기 한 달 전 친구에게서 얻은 도난 신용카드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그를 구금한 후 공공안전 위험도가 낮은 노동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구금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진료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감 중 두통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구금시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격리 4일째 되는 날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으나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중국인인 제차오펑은 지난해 여름 펜실버니아주에 있는 아이스 구금시설로 옮겨졌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제이의 변호사는 그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지 5일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설 내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아이스 구금자 자살 건수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 휘말려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를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아이스 수감자 사망 예방 자문 역할을 했던 호머 벤터스 박사는 끔찍한 일이라며 초기 심사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돼도 사망 위험을 줄일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저지주 뉴욕의 아이스 구금시설인 델라니 홀에서 수감자들의 단식 논성이 이어진 가운데 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연방요원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비인도적 수용 환경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민간 기업 운영의 아이스 구금센터인 구금시설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음식 위생 문제와 열악한 생활 환경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위를 이어가면서 아이스 요원들과 정면으로 대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해 며칠간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26일 밤에도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정면으로 무력 충돌하면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감자들에게 상한 냉동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음식에서 살아있는 벌레까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장실에는 화장지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구금시설 외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연방 차량의 이동을 몸으로 막아서며 수감자 강제 이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연방요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라며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고 현장에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까지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즉 생츄얼리 시티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직접 딜레이니 홀 시설 내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아이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정부 측은 이를 정치적인 대립 행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지도부는 딜레이니 홀 내부 환경이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천여 개의 병상 규모 구금시설로 현재는 약 300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감자들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창도.
10: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 FIFA의 티켓 판매 방식이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은 FIFA가 좌석 정보를 혼란스럽게 제공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결승전 티켓 가격이 한화로 1,6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팬들의 불만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FIFA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과 관련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동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검찰은 특히 티켓 가격 책정 방식과 좌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은 FIFA가 초기 티켓 판매 이후 프론트 카테고리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추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FIFA는 경기장 좌석을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 판매했고 카테고리 1을 가장 좋은 시야의 좌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팬들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뒤 FIFA는 기존 구역 안에서도 더 좋은 좌석을 별도로 묶은 프론트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새로운 구역을 도입했고 여기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구매한 구매자들은 좋은 자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이후에 FIFA가 프리미엄 좌석을 추가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좌석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장 중앙에 가까운 좌석을 기대하고 카테고리 1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골대 뒤쪽이나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카테고리 1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좌석은 카테고리 2로 밀려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FIFA의 단계별 티켓 판매 방식과 실시간 가격 변동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인위적인 희소성을 조정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데이븐포트 장관은 FIFA가 월드컵 티켓 판매에 있어 혼란과 가격 띄우기, 매진을 유도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려 책정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뉴저지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장관 역시 팬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공정하게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누구도 과도한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구매한 티켓이 실제 배정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며 결승전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동 가격제 영향으로 결승전 최고가 티켓은 $1,990, 한화로 약 1,6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최고가였던 $1,600보다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조별리그 경기조차 가장 저렴한 좌석 가격이 수백 달러에 형성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급등한 월드컵 티켓 가격과 관련해 나도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히 나 역시 그 가격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 터무니없이 비싼 월드컵 티켓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정치 뉴스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5월 2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Cornyn's Defeat Fuels Tensions with President Trump in Senate GOP. 존 코닌 의원의 패배가 연방상원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입니다.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기사 속 핵심 문장을 살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Senator John Cornyn's resounding primary defeat in Texas on Tuesday has sharpened tension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Senate Republicans. 화요일 텍사스에서 일어난 존 코닌 상원의원의 전전긍긍한 경선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긴장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Resounding defeat, 크게 패했다는 의미로 대패 또는 완패란 의미입니다. Primary defeat, 당내 예비선거, 경선에서의 패배를 말하고요. Sharpen tensions, 긴장을 고조시키다 또는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The AI race has sharpened tensions between the two companies 라고 하면 AI 경쟁이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또는 고조시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4선 의원이자 공화당 내 서열 2위까지 지냈던 거물급 정치인 존 코닌 의원이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His colleagues saw the president's last-minute endorsement of his scandal-mired opponent as a move to punish a senator whom Mr. Trump deemed insufficiently loyal. 동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논란이 있는 상대 후보를 지지한 배경에는 자신에게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본 상원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Scandal-mired opponent는 스캔들에 얼룩진 경쟁 상대를 말하고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습니다. Deem, 무엇무엇이라고 여기다 또는 판단하다. 그리고 insufficiently loyal은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코닌 의원을 보복하기 위해 각종 의혹으로 가득 찬 경쟁자 켄 팩스턴을 막판에 밀어주어 떨어뜨렸다고 공화당 내부 동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Not since Franklin Delano Roosevelt in 1938 has a president sought so aggressively to topple members of his own party he saw as insufficiently loyal. 1938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무너뜨리고자 이토록 공격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Seek aggressively to는 무엇무엇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topple은 넘어뜨리다, 무너뜨리다 또는 권좌에서 끌어내리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는 물리적으로 동상이나 탑, 건물 같은 것을 쓰러뜨리다는 뜻이지만 정치 문맥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rebels try to topple the government 라고 하면 반군 세력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약 9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이 아닌 여당 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음을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Already it has become clear that they are questioning why they should bend constantly to Mr. Trump on issues on which they might think differently. 이미 일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문제들까지 왜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춰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Bend constantly to,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굴복하다, 굽히다 라는 의미이고요. Question why, 왜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의리 검증과 보복 정치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사는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며 친 트럼프 세력으로 판을 짜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오랜 시간 당을 지켜온 전통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된 공화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미국의 향후 입법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눈여겨봐야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차차 개이는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밤 최저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지만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습하고 몇 차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오늘 밤 최저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현장 조기투표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 조기 투표소를 이용해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안에 설치된 조기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는 포트리와티넥, 해켄색, 파라무스, 가필드, 와이커프, 우드리치, 리버베일, 우드클립 레이크 등 모두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예비선거 본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공공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휴대전화를 따로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미국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한국 정보 사이트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한국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대상 인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앞으로는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이 있다면 미국 등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그리고 토스앱 등 5개 금융앱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정부24 같은 공공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국가번호와 함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통신사 인증이 필수여서 알뜰폰을 유지하거나 제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외 거주 한인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주택 보조와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생활비 증가 등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려워진 가정을 위해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체된 렌트비나 퇴거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주민들은 공공주택 대기 명단 신청도 가능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재개발 주택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62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고령자 아파트와 보조주택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렌트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기본 생활지원 서비스와 교통 편의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세금 보고서, 은행 정보, 그리고 현재 거주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또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 홈모기지.
3: 뱅크업 홈모기지.
4: 뱅크업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필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필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4: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네 김밥. 네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을 케냐에서 관찰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 현지 치료를 둘러싸고 공중보건 역량과 윤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9: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구상했으며 공중보건 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당초 미 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후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정부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미 정부는 이달 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독일과 체코로 이송했습니다. 과거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돼 전문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급진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장 발빠르게 방역 빗장을 걸어 잠근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현재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영주권 소지자라도 확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새롭게 구상 중인 에볼라 방역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에볼라의 사망률이 약 50%에 달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잉글스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장은 우리는 미국에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강력한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소속의 공중보건 전문가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는 케냐의 시설이 미국에 있는 시설만큼 정교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현지에서 며칠 만에 유사하게 구축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36년간 이어져온 연방의회 대표 체제 변화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워싱턴 DC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연방하원 대표 선거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대표직에는 모두 5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는 트렌트 홀브록, 그렉 자코, 브룩 핀토, 로버트 화이트, 젤렌스키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직 연방의회 대표인 엘리너 홈즈 노튼 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노튼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8선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해왔으며 이번 은퇴로 36년 만에 새로운 인물이 워싱턴 DC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DC 정치 체제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DC 연방의회 대표는 미국 하원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일반주 출신 하원의원과 달리 본회의 최종 표결권은 없습니다. 대신 하원의원회에서 표결할 수 있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워싱턴 DC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의원이 없고 시 예산과 주요 법안 역시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 대표는 사실상 DC 주민들을 대신해 의회와 협상하는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연방의회가 DC의 예산이나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대표의 정치력과 연방 네트워크는 도시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0: 정치권에는 이번 선거를 차기 시정부의 방향을 결정할 사실상 핵심 선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시장 교체 가능성과 36년 만에 연방의회 대표 교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워싱턴 DC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신규입니다.
1: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새 주택 계획인 블록 바이 블록을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확대와 지하실 부속 유닛, 이른바 ADU 합법화 시범 사업도 ADU 합법화 시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 공동 매입 지원 정책입니다. 시정부는 아워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앞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렌트 안정 아파트와 재정난 또는 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법률 상담과 금융 컨설팅, 저금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코앞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세입자들은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며 건물 유지, 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긴급 보수 처리 속도 개선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렌트 체납 지원 확대 등 추가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신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시 정부 개입 확대가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지역 검사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치, 법적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0: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안은 특정 반자령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제조, 이전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과 $2,5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 주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버지니아 총기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소 5명의 보수 성향 지방 검사들은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이언 머에피스 파실베니아 카운티의 검사장은 새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위권의 핵심 가치로 여겨집니다. 머에피 검사장은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자기방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It's fundamentally opposed to a free society, a society where liberty reigns. And this is the moment in time where the Second Amendment was drafted and was enacted. So that a government couldn't take the right of the people to defend themselves away.
0: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방 검사들은 법을 집행하도록 선출된 공직자이며 법 시행 이후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11개 주가 이미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세부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부분 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새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총기 규제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 소속 메리키냐는 지금까지 연방법원에 올라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특히 메릴랜드주의 규제법은 버지니아보다 더 강력하지만 동일 연방관할 법안에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메릴랜드주의 총기 규제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는 또 버지니아 주민들은 총기 폭력 예방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며 총기 규제 운동가 출신인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를 선출한 점도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3: The people of Virginia showed that their priority is gun violence prevention. They elected a former Moms Demand Action.

0: volunteer as their governor.
1: 다만 지역별 정치 성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버지니아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스테이트와 경합주 성향을 오가는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왔는데 일부 보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총기 관리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으로 들어선 스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도 머에피 검사장은 자신의 입장이 주민들의 뜻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새 총기 규제법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지역 검사들은 스펜실베니아를 비롯해 포웨턴, 플랜스키, 스콧, 스마이시 카운티 등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뉴욕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과속 위반이 반복된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 규제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1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차량 내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는 GPS 기반으로 차량 속도를 실시간 감지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과속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500에서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통보 후 45일 이내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치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처분과 함께 차량 등록 정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장치 의무 사용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브루클린 오션 파크웨이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에 강화된 교통 안전 정책 흐름 속에서 추진됐습니다. 당시 과속과 신호 위반이 반복된 운전자가 가족 단위 보행자를 치어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주정부는 반복적인 과속 운전자를 별도로 관리해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현재 뉴욕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납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이브닝 뉴스 제작의 K-Radio 구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송영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우리 몸과 뇌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잠, 바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과거에는 일부 선진국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다가 이제는 전 지구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고 줄이는 것, 바로 잠입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다, 혹은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마치 미덕처럼 통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밤마다 치러내는 가장 치열한 회복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밤 만나는 잠의 과학적인 중요성부터 어떻게 하면 깊고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요, 수면은 신체에 에너지를 보존해주고요, 또 조직을 복구해주고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뇌 속에는 일종의 배수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뇌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 노폐물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폐물은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뇌척수액이 뇌 속을 구석구석 청소해줘서 이 독성 물질들을 밖으로 씻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뇌에 이 쓰레기들을 그대로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잠은요, 낮 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이런 모든 기억들을 정리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억 공고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 또 판단력이 저하가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성인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 위험을 약 20배까지 높이고요, 또 제2형 당뇨병 위험은 약 57%, 심장마비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은 41%에서 55%까지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정신건강과의 연결고리는 더더욱 긴밀하다고 합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요, 일반인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약 10배가 높고요, 또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은 약 17배나 높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미성인 17만 명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모두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남성은 평균 4.7년, 여성은 평균 2.4년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자야지 잠 참 잘 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이상입니다. 하지만요, 수면의 양만큼이나 수면의 질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건강한 수면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침대에 눕고 30분 이내에 잠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다가 깨는 횟수가 한 번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깼을 때 다시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양질의 수면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면 위생 실천법을 단계별로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밤 당장에 잠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4단계의 루틴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요, 햇볕 쐬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받아야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은 야외에서 자연광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취침하시기 최소 3시간 전에 이 운동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침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식사, 자극적인 물질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작용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되도록이면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겠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머무는 반감기가 좀 길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나 취침 8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십시오. 대신에 독서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섭씨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윈드다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취침 직전에는요, 완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라고 뇌에 각인을 시켜야 하는데요. 침대 위에서 일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뇌의 조건을 교란합니다. 환경적으로 빛을 완벽히 차단을 해주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서늘하게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심부 체온을 떨어뜨려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술에 의존하는 건데요. 잠이 안 와서 술을 좀 한 잔 마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잠에 빨리 들게 하는 그런 유도 효과는 있긴 한데요. 알코올은 수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입면을 도와줄 뿐 수면의 질을 아주 처참하게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신체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 또 기억 정리에 필수적인 REM 수면 단계를 극도로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사 과정에서 자주 깨게 만들고요. 시간은 오래 잤다고 해도 아침에 피로를 느끼게 되는 주 원인이 이것입니다. 또 평일에 밀린 잠을 주말에 한꺼번에 막 12시간씩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습관 역시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즉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주말에 좀 더 자고 싶다면 평소보다 최대 1시간 정도만 더 자는 것이 좋고요. 기상시간은 주말과 평일 모두 되도록이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월요병을 예방하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하네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나머지 3분의 2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입니다. 오늘 밤부터는요, 스마트폰, 침실 밖으로 좀 멀리 두시고요. 서늘하고 어두운 나만의 수면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한층 더 맑고 활기차질 겁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침내 해발 1,400m가 넘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고원지대에서 유타주와 브리검영대 운동장을 오가는 고강도 산소 결핍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조별리그 고지대 환경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자 기후 적응 승부수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은 개막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2016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 무대인 손흥민은 앞선 대회에서 세 골을 넣어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어 이번 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이 부분 단독 1위가 됩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MLS 정규리그에서 아직 한 골도 못 넣고 있고 도움만 9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득점이 없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경기를 잘 못했을 때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인터뷰에서 농담으로 월드컵을 위해 골을 아껴놨나 보다라고 한 적이 있다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본선을 앞둔 주장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2002년의 홍명보처럼 주장으로서 멋진 여정을 꿈꾼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2: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훨씬 더 선수들보다 좋은 컨디션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아픈 데 없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서 잘 하고 싶고.
1: 홍명보의 본선 첫 시험대인 월드컵 최종 평가전 1차전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번 토요일인 5월 30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다음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허리 근육통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가 정상 타격 및 수비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토니 바이델로 감독은 이르면 이번 주말인 30일 콜로라도 락스전에서 이정우의 복귀를 공식화하며 타선의 무게감을 더할 전망입니다. 반면 올겨울 손가락 힘줄 파열 부상 악재를 딛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복귀한 김하성은 수비력에 비해 아직 타격의 0점은 완전히 잡지 못한 채 힘겨운 타격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팀 동료 무키 베츠와 에르난데스의 복귀와 경쟁 구도 속에서도 마이너 강등 없이 빅리그 잔류에 성공했고 연일 안타 행진도 펼치며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의 조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사령탑들의 완벽한 희비 쌍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아스널을 22년 만에 정상으로 이끈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마침내 EPL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아르센 벵거 이후 역사상 최초로 선수 출신 친정팀 우승이라는 위협을 일으켰습니다. 아스널은 오는 토요일 30일 오후 12시 푸시카시 아레나에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통해 역사적인 더블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2부 리그 강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토트넘 허스퍼는 기적적인 소방수 효과로 9사 1승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임명한 제르비 감독은 부임 후 단 7경기에서 3승 2무 2패라는 전술적 실리를 챙겼고 에버턴과의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주앙 팔리냐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승점 41점을 확보, 18위 웨스트햄을 단 2점 차로 따돌리고 17위로 극적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흐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샌 안토니오 스퍼스와의 5차전에서 127대 114 대승을 거두며 파이널 진출에 단 이제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에이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영리한 자유투 유도로 감각을 끌어올려 30득점 9어시스트를 폭격했고 신의 제러드 맥케인이 경기 막판 결정적인 쐐기 3점포 2방을 터뜨려 샌 안토니오의 끈질긴 추격을 완전히 뿌리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롤랑가르스 클레이 코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3위 이가시명 테크가 1회전을 1시간 만에 압도하며 메이저 3회전 안착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프랑스 오픈, 윈블던까지 동시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이탈리아 오픈을 제패한 야닉 시너르가 독주 체제를 갖춘 가운데 노바크 조코비치와의 역사 등의 패권 경쟁이 클레이 코트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4: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최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5월 1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투영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바로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인구학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부 선진국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이 저출생 현상, 이제는 전 지구적인 메가 트렌드로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국, 이 최근 통계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 출생률의 현 주소,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과학적, 사회적 시선,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극적인 인구 지형의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요, 한국의 인구 구조에 아주 작긴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총 25만 4,5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약 6.8%나 증가한 수치고요. 연간 증가폭 기준으로는 15년 만에 가장 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이 0.8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0.8명 선을 회복을 한 것입니다. 통계학자들과 인구 전문가들은 이 일시적인 반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과 2023년에 좀 집중이 되면서 혼인 후 2년 이내에 출산으로 이어진 비중이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에코 부머라고 불리는 1990년대 초반생들의 주 출산 연령대 진입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 규모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커지면서 출생아 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구조적 흐름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훨씬 웃돌아서 인구는 약 10만 8,900명이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보너스 구간일 뿐 만성적인 저출생 기조는 여전하다라는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 방어선이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달인 4월 달에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작년도 2025년 잠정 데이터는요, 미국 역시 저출생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약 360만 6,400명으로 이전 해인 2024년도보다 약 1% 감소를 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일반 출산율 또한 53.1명으로 전년 대비 1%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수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세대별 출산 행태의 변화인데요.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7% 급감을 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의 확대 그리고 피임 접근성 향상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반면에 과거 미국의 인구 증가를 견인했던 젊은 층의 초산 연령이 뒤로 밀렸습니다. 전체적인 출산 기피 성향이 짙어지면서 미국 역시 인구 대체율인 2.1명을 밑도는 약 1.6명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미국 역시 다가오는 2050년대부터는 자연 증가가 아닌 이민자 유입만이 인구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을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게요.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촌 전체의 인구 성장 속도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만 해도 5.0명에 달했는데요. 1990년에는 3.3명, 그리고 최근에는 약 2.2에서 2.3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출생률 지형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학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초저출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현재 이 구역에 진입한 국가들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만, 중국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합계 출산율 1.0명 안팎의 초저출산 터널에 진입을 했고요. 서유럽, 남유럽 이 지역 역시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1.2명대 수준으로 급락을 하면서 인구 감소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캐나다가 최근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초저출산 국가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역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선진국 전반에 거친 인구 정체 기조가 확연해졌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만은 약 0.7명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세계 최저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구상에서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세 미만의 영유아 수보다 많아지는 역사상 첫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에 약 103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출산의 상당 부분은 서아시아 일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이들 고출산 지역은 대부분 1인당 소득이 낮은 취약 국가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격차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단순한 아이를 싫어하는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거죠.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률과 출생률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노동 환경,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출산 연기를 유도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주거비와 교육비, 이런 압도적인 양육 비용의 증가입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자산 가격 상승은 청년층이 가정을 꾸리는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는요, 초산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생물학적 난임률 증가도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이민자 유입 없이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약 2.1명이 기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이미 이 선이 무너져서 인구 정점 후에 감소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제적 수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또 부양을 해야 할 고령 인구의 급증은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제 저출생은 특정 국가의 정책 실패가 아닌 현대 문명이 우리 모두가 마주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주거, 고용,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인구학적 재앙을 막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가 비행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2: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3: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를 정밀 조사하고 사실상 이란이 타격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루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남우호는 두 번의 비행체 공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 탄두는 불발되고 두 번째 탄두가 폭발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는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불발된 탄두와 고폭 화약물질, 하늘색으로 도색한 기체 잔해물 등도 이란제 대한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기판 잔해물은 약 20,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생산연도를 고려하면 구형인 누루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부는 미사일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우호가 비격 당시 이란 본토와 90에서 100km 떨어져 있었다며 미사일은 6, 7분가량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별도의 기동 없이 처음 목표한 지정 고도로 비행했고 두 발이 발사됐다는 점에서 공격을 통해 피해를 주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외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사는 외교부에서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남우호 공격에 대해 이란에서는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지성림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개최합니다.
2: 이란 전쟁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으로 답보 상태인 종전 협상 논의에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조율을 앞두고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으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에 나섭니다. 당초 대통령 결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예고했지만 악천후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포스트는 내각 회의 소식을 전하며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 최소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3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재차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협상 논의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관측을 불식하고 확전 의지를 꺾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이란은 미군의 남부 기습 공격은 휴전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하지만 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하며 긴장 속 대화 모드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에서 이뤄진 미군의 공습에 이란은 즉각 반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침략에는 주저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휴전 위반은 보복이 정당한 걸로 간주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영공을 침범한 미군의 MQ-9 드론을 격추하고 F-35 전투기 등에도 경고 사격을 가해 영공을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 중동 내 미군 기지 철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동이 더는 미군 기지의 방패가 되지 않을 거라 언급한 건데 이란이 추후 영내 미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중동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매듭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상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의 잠정적인 합의안이 이란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는 관측 속에 전쟁이 시작된 뒤로 끊겼던 이란의 해외 인터넷망도 87일 만에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막판 복병으로 알려진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두고서도 이란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카타르를 찾은 이란 측이 동결자산을 18조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풀어주길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중국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란 문제는 하루새 끝날 수 없다면서 당사국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다단계 협상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핵심 쟁점 타결을 늦추는 방식이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7: 일단 휴전을 발표한 뒤 추가 쟁점을 해결하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평화 구상의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협상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전 발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단계 목표로 이란의 핵개발 중단 등은 2단계로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자 평화 구상처럼 이란 문제도 자칫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도 종전협상에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종전협상 타결이 발표될 거라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꿨습니다. 25일엔 위대한 협정을 맺거나 노딜이 될 거라고 했다가 2시간 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양보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협상을 미국과의 정치적 화해가 아닌 엉망이 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전술적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이란 남부 미사일 기지 공습 이후 휴전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88일간의 인터넷 차단을 풀기로 한 것이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1: 중국은 북한의 전술핵 운용 3종 세트 발사에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2: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정치적 해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8: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관여했던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방북한 가운데 이른바 전술핵 운용 3종 세트를 발사한 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까지 거론되는 시점인데다 이란 핵협상 국면에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 보유 현실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도 반대하며 제재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9: 我注意到有关方对发射物的界定存在不同的看法，我没有新的评论。
8: 이란 핵 문제에서도 군사 압박보다 협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이란은 협정 체결 전 중국에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중국 반출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중국은 직접 확인 대신 정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NPT와 AIEA 체제 안에서 협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9: 항道的安全以及能源基础设施必须得到保障，而核不扩散体系的规定必须得到履行。
8: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란의 핵무장도 공개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핵질서 확대를 견제하면서도 전쟁 확산 방지와 에너지 공급망 유지, 지역 질서와 체제 안정 관리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아랍뉴스 TV 배삼진입니다.
1: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붕괴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안전점검에 나섰다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2: 경찰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확보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설원 기자입니다.
1: 붕괴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고가도로 한쪽 면에 콘크리트 슬라브는 찢기듯 주저앉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 속에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 공정률 88.5%, 다음 달 말이면 공사는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10% 남짓 공사를 남겨두고 서소문 고가 차도의 마지막 구간은 무너졌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꾸려진 경찰 전담 수사팀은 곧바로 국과수 등과 합동 정밀 감식부터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초점은 철거 절차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와 무리한 안전점검이 아니었는지 등에 맞춰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자 3명은 안전진단을 위해 고가도로 비계에 올라간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슬라브 침하에 대한 점검이었는데 서울시는 감리단장 등 현장 직원들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감리가 긴급하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무진한테 피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특히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원격 점검이나 보강 조치를 우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점검 절차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작업자 안전 측면에서 매뉴얼이 있었지만 안전점검이나 진단하는 그 요건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방법, 상당히 좀 무관심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 또 침하가 발견돼 공사가 중지된 12시간가량 주변 차량이나 열차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서울시는 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침하가 발생한 원인이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르면 내일까지 철도시설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가능해지는데요.
2: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복구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진수 기자입니다.
7: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철도시설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끝날 경우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가능합니다. 철도시설 복구는 현장 안전 확인과 구조물 안전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고가차도 콘크리트가 59년이나 됐고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돼 복구 작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말까지 복구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12: 고가차도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안전 확보를 전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상 운행 재개 시점은 현장 안전성과 철도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7: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경의선 신촌역에서 서울역 구간 열차 운행은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KTX는 서울역에서 행신역, 전동열차는 서울역에서 수색역 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고 일부 열차 시종차역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수원이나 대전 등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SRT 입석 발매를 늘리고 고속버스도 임시버스를 투입합니다. 또 현재 고향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우회해서 서울역으로 열차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9: 국토부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3: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 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 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 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 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0: 에어컨에서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4: 다만 노조별로 찬성 유격차가 클 정도로 갈등이 여전한 만큼 내부 갈등 진화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도출해낸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95.5%라는 압도적 투표율과 73.7%의 찬성률입니다. 다만 노조별 온도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를 넘긴 반면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노조는 21%에 그친 모습. 투표권을 가진 대다수가 반도체 DS 부문 기반의 초기업노조 소속이어서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투표 마감 직후 조인식을 열어 합의안의 효력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률은 6.2%로 확정됐고 영업이익 10.5%를 재원으로 하는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도 신설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대로 관측되는 만큼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6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공통성과급에 따라 1억 6천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받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구성원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칭했는데 향후 5년간 5조 원을 들여 상생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한 노사 갈등에는 비로소 마침표가 찍힌 듯하나 남은 변수는 노노 갈등입니다. 앞서 완제품 DX 부문 노조원들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6: 정당성마저 상실한 요구안은 직원들 사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열만을 남길 뿐입니다.
5: 이에 최승우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내년부터 DS와 DX 부문을 나누어서 교섭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 내부 갈등이 이어지자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DX 부문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메시지를 내며 임직원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70% 이상의 찬성을 받아냈지만 숫자 뒤에는 내부 갈등의 조짐도 남아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의 최대 과제는 갈등 봉합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사실상 가결됐지만 그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단체는 회사 이익을 노사가 미리 나눠 갖기로 했다며 무효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4: 노사 갈등이 주주와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의 합의안이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사전에 배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먼저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정한 건 상법상 배당 절차를 우회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에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7: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주주대표 소송 등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 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도 신청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과의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8: 이 비율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헌법과 상법의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묵과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7: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주주 측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합의안 투표 가결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 이번 성과급 분

0: 전쟁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기업 초과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을 제안하며 사회적 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막판까지 중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찬반 투표가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민간 자율교섭을 침해했다는 지적엔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면서 마땅히 중재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메모리 부문 직원 한 명당 받게 될 성과급은 최대 6억 원.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영업이익이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쏠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고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와 평택의 삼성전자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과연 우리의 이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입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1: 김 장관은 대안으로 스웨덴의 재분배 모델인 사회연대 임금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의 재분배 모델인 사회연대 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 토론회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3: 카카오 본사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2차 조정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재기권을 확보했습니다.
4: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꼭 필요한 말도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들도 있죠. 그렇게 쏟아내는 말 중에서 가장 아픈 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일 텐데요. 다 너 때문이야. 날카로운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을까요? 꽃에 고요한 향기가 있어서 그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듯이 우리가 남기는 말에도 저마다의 향기와 온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망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보다는 덕분이라는 감사로 선한 여운을 남기는 우리

자니네 씨의 노래 The Boys of Love.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일단 감정적일 때는 해야 할 말 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스트레스도 많고 날씨까지 따라주지 않을 땐 서로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 말의 수위와 온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찌푸드드한 날씨네요. 그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결혼 1년이 다 돼가는 딸과 사위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신청합니다 하셨나요? 마린 보이님 비틀즈의 노래 예스터데이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나이 먹고 이런저런 경험 쌓이면 조금 수월해지겠지 그랬는데 정작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들 지내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끔 들곤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빛나는 너님 정하신 피터 폴 앤 메리 리빙 온 어 젯 플레인

수요일에 우승할 엽서 난센스 퀴즈. 오늘은 닭에 관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는 닭강,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은 가닥. 예전에 날리던 닭은 한가닥.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 대한민국 주식시장.

Twilight Midnight 이순근님 정하셨고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단골이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악학원 원장님을 포함해 색소폰, 드럼, 건반, 기타 등을 연주하시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2529님 보내주신 드리동 라이트의 Black and White. 오늘 안센스 퀴즈는 닭에 관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 닭강,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 가닥. 예전에 날리던 닭, 한가닥.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 대한민국 주식시장.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그레스보티의 연주 The Steps of Positano 조진흥님 정하신 곡입니다. 음악 들으며 캠핑 중인데 타프를 두드리는 빗소리, 장작 닿는 냄새, 그리고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킬리만자로님이 캠핑 중에 보내주셨네요. 결혼 38주년 기념으로 이른 저녁 먹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9763님. 오늘 런칭스 퀴즈는 닭에 관한 문제였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 닭강,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은 까닭. 예전에 날리던 닭 한가닭.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힌트 드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이었습니다. 엄마 팔순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보냅니다. 엄마가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399님. 코스닥 한 주 한 주 사모으고 있답니다. 산들바람님. 팝송 명당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4553님. 주식에는 문외한이지만 뉴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7549님. 퀴즈가 넌센스라 그런지 재미있네요.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9338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1585님, 커머더스의 노래 Three Times Lady. 그리고 이어진 페트 세트라의 노래 Glory of Love는 임현정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초당 옥수수가 나옵니다.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너무도 좋아하시나요?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2787님. 오늘 출산한 우리 며느리 명희 고생 많았다. 일란성 쌍둥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기를 8758님 손주 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 뉴스 한양 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 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5월호 17번째 페이지. 어느덧 인생 14번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선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아마 1회 대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기 첫 출전 때를.
4: 첫 출전 때 정말. 예.
3: 아, 스위스 월드컵을 기억하시네요.
4: 아, 뭐 손에 예. 땀을 지었죠 그때요.
3: 그렇습니다. 마라도나 신의 손 이런 거 다 생생하시죠?
4: 아, 뭐 그냥 예. 직관으로 봤죠.
3: 아, 이제는 다 받아주시네. 아, 예. 이전에 막 18살이라 그러시더니.
4: 아, 예, 네. 예.
3: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르기 한번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자 또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는 나라인데요. 바로 멕시코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멕시코의 뿌리 아즈텍 제국, 아즈텍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아즈텍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4: 일단 발음 정정이요.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고 그 현지 발음은 메히코예요.
3: 메히코. 오늘 그럼 메히코로 가나요?
4: 메히코.
3: 네.
4: 왜냐하면 그 스페니쉬에서 X는 히읗 H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 있잖아요. 돈키호테 호도 알파벳 보면 X예요.
3: X구나.
4: 근데 발음은 돈키호테로 하죠.
3: 그럼 우리가 돈키소테라고 안 할 거면 멕시코도 메히코라고 해야 되네요.
4: 그렇죠. 예. 아이고 뭐 아이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 예, 예, 예.
4: 그 스페니쉬에서 J도 H로 발음해요. 헨리가 아니라 뭐 앙리로 발음을 하고.
3: 아, 그런 거.
4: 그다음에 또 지금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은 대부분 네. 다 지명들이 이제 스페니쉬 지명들이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제 그 스페니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샌디에고 가시면요. 샌디에고 자체도 일단은 산디아고.
3: 산디아고. 예.
4: 스페니쉬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3: 네.
4: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인데 네. 그 해변 알파벳을 보시면 LA JOLLA로 돼 있어요.
3: 네, 네.
4: 이거는 네. 라호야로 읽어야 돼요.
3: 라호야.
4: 라호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읽어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왜 라죠?
4: LA 네. 라죠.
3: 라.
4: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JOLLA.
3: 아하.
4: 아, JOLLA를.
3: 아, 졸라맨 생각나는 이름으로 가네요.
4: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